건널비잖아요. 건널비는 어쨌든 전기도를 쫙 펼쳐내면 평면도형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건널비의 빗 또한 닮은 비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건널비의 비는 4대 9. 부피의 비, 한번더 곱하면 되잖아요. 징육면체로 설명을 했지만 그게 일반적인 입체도형에서도 다 성립하더라. 세 제곱해주면 8대 27. 이때 가끔 시험 볼때 많이 이제 급하게 하다가 하는 실수가 뭐냐? 아마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2에 3제곱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 해야 되는데 2에 3제곱해가지고 막 갑자기 6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 곱하기 3 해가지고. 이런 조그만 실수들 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계산 실수 안 하게 집중해서 노력하자라는 게 요 단원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8번. 직육면체, 건널비의 비를 구해라. 그러면요, 일단 닮은 비를 찾아야겠죠. 닮은 비가 3대 4로 주어져 있으니까. 넓이 비는 제곱해주면 9대 16이 되는 거고요. 부피 비는 3 제곱해주면 9, 3, 27대 16 곱하기 4, 64네요. 요렇게 할수 있다고요. 또 볼까요? 정사면체. 닮았어요. 닮은 비 찾으래요. 그 이제 막 저보다 먼저 대답하고 있죠. 아, 닮은 비는 3대 2고요. 건널비의 비는 제곱하랬어요. 그니까요. 건널비의 비는 9대 4예요. 그 다음 부피의 비는 3 제곱하랬어요. 그럼 9, 3, 27대 4, 2, 8이에요. 27대 8. 3대 2, 9대 4, 27대 8. 요 일련의 문제가 쫘자작 풀려야 됩니다. 자, 또 닮은 도형. 오, 이거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네. 이제 좀 지루한가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닮은 비를 찾으래요. 반지름 가지고 닮은 비 찾으면 15대 20. 약분하면 3대 4가 되고요. 건널비의 비, 뭔지 모르겠지만 제곱을 해라. 3, 3, 9, 4, 4, 16이 됩니다. 부피의 비는요, 거기에 또 세제곱을 하는 거니까 9에다 3 곱하면 27. 16에 4 곱하면 64. 요렇게 됩니다. 자, 부피비까지 금방금방 구해지겠죠. 자, 9, 9. 9, 9는 이제 직접 구할 수도 있잖아요. 닮은 비가 16과 28이니까 4로 약분하면 16대 28을 4로 약분해주면 4대 7이 되는데 이거 사실 요 반지름이 8, 요 반지름이 14니까 우리 9의 건널비 4파이 r 제곱과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요두 개의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건널비의 비, 부피의 비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너무 어려우니까 9의 건널비의 비는 그냥 4, 4, 16대 7, 7에 49, 16대 49입니다. 요렇게 하면 되고요. 부피의 비는요. 16 곱하기 4, 64대 49 곱하기 7. 자, 요런 거 그냥 막 암산하다가 계산 틀리거든요. 같이 해보면 97에 63, 47에 28, 64대 343. 요렇게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거 자, 기억 못한 사람 손. 솔직하게 요거 기억 못 했으면요. 다시 공부하면 돼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9의 건널비 4파이 r 제곱,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요두 가지는 앞으로 계속 쓰이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닮은 비, 넓이의 비, 부피의 비를 계산할 수 있더라. 요 정도에서 딱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마무리를 지었으면 이제는 이 넓이 비, 부피 비를 가지고 진짜 넓이도 구해보고 부피도 구해볼 거거든요. 잘 따라와야 돼요. 자, 19번. 자, 두 원기둥이 서로 닮은 도형이고 A의 건널비가 32파이 다니는 제곱센티미터. 그럼 B의 건널비는 며칠까요? 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널비에 B가 필요해. 넓이비가 필요해. 그럼 넓이비가 몇이지? 넓이비를 구하려면 또 다시 뭐가 필요해요? 우린 또 다시 닮은 비가 필요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비를 구해주고요. 넓이비를 찾기 위해서는 닮은 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곱을 할 거니까. 그럼 닮은 비는 이미 주어져 있듯이 4대 7인 거고요. 닮은 비를 제곱해준 게 넓이의 비니까 4, 4, 16대

77에 49가 됩니다. 이 넓이비 가지고 뭐할 건데요? 겉넓이 알고 있으니까 비의 겉넓이를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보자면 A의 겉넓이 32파이 대 B의 겉넓이, 이렇게 B라고 표현할게요. B는 겉넓이의 B 16대 49를 만족합니다. 요걸 통해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해서 B의 겉넓이를 구해줘도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직접 계산하기 너무 어렵더라. 그럼 뭐 하자? 똑같이 요것만 보자. 직관으로. 16에서 32파이가 되려면 곱하기 2파이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49에서 B가 되려면 곱하기 2파이가 필요하겠더라. 즉, B의 원기둥 B의 겉넓이는 49 곱하기 2파이인 98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체크해 봤으면 또. 자, 똑같이. 원뿔 A에 이번에 작은 거 겉넓인데 75파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볼까요? 자, 시작. 겉넓이의 B 찾기 전에 닮은비부터 찾아야 되니까 닮은비 8대 10이니까 4대 5입니다. 오케이. 그럼 겉넓이의 B는요, 제곱 8 했으니까 16대 25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6이고요, 여기가 25라는 소리예요. 그럼 며칠 곱했냐? 3파이만 곱해주면 75파이가 되니까 16에다가 3파이를 곱한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원뿔 A의 겉넓이겠더라. 48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요게 정답이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부피를 구하려, 부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피, 여기가 큰게 729파이래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부피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피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거는 닮은비를 알아야 돼요. 닮은비를 3 제곱하면 부피비가 되니까. 그럼 닮은비가 14, 18이네요? 약분하면? 그렇지. 7대 9. 그럼 부피비. 7의 세제곱, 9의 세제곱, 열심히 구해보세요. 7, 7의 49, 아까 나왔었죠? 7의 세제곱은 343. 9의 세제곱은요? 9, 9, 81. 81 곱하기 9는 729. 그러면, 여기는 343, 여기는 729. 부피비가 이렇게 되는데, 뭐야? 곱하기 파이만 하면 되네? 그럼 우리, 343에다가 곱하기 파이만 해준 343파이가 바로 정답이겠네. 오케이. A의 부피는 343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요렇게 하면 끝이다. 요렇게 간다는 거죠. 부피 구하기 위해서 부피비 필요했고, 부피비 필요할 때 닮은비를 통해서 찾았다. 오케이. 이번엔 반대로 넓이비를 줍니다. 어휴. 넓이비를 줬어요. 16대 25래요.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해라. 그럼 넓이비 가지고 우리는 닮은비도 유추하고 부피비도 만들어 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넓이비가 16대 25라는 거는 무언가의 제곱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뭐막다 대답이 쭉쭉쭉 나와요. 제곱해서 16 되는 거는요, 4고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건 5래요. 닮은비가 4대 5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원기둥 A의 높이가 12라고 주어져 있을 때 B의 높이를 찾아라. 그러면 닮은 B가 4대 5니까 3배를 해줬네요. 그러면은 5에다가도 3배를 해주면 B의 높이는 15cm가 되겠네. 오케이. 자, 닮은 B 찾았고, 그러면 이제 뭐 하자? 부피비 구해야죠. 부피비. 부피 구해야 되죠? 부피비는 16 곱하기 4, 64와 25 곱하기 5, 125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여기가 지금 A가 192파이잖아요? 192파이가 있고, 원기둥 B의 부피가 있는데, 그게 64대 125다. 그럼 64에 며칠 곱해야 192파이가 되냐? 하고 봤더니, 곱하기 3파이죠. 오케이, 3파이야? 그럼 여기도 3파이를 곱하면 B의 부피가 나오겠네? B의 부피는 몇이다? 375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요렇게 가겠네. 라는 거죠. 뭔가 숨가쁘게 설명했지만 과정은
넓이비 통해서 닮은 비 찾고 부피비 찾았다. 이것만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자, 벌써 반복 체크 왔어요. 반복 체크. 자, 닮은 도형 주어져 있고 닮은 비 주어져 있을 때 넓이 찾아라. 우리가 계속 했던 거. 그러면은 이제 막 달달달달 나오죠. 닮은 비는요, 4대 3이에요. 그러면요, 넓이 비는요, 제곱 8 했으니까 16대 9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16대 9인데 작은 게 36일 때 큰 거는 도대체 몇일까 하고 봤더니 그 비가 바로 16대 9네. 엥? 며칠 곱했지? 4를 곱했네? 그러면은 16에도 4를 곱해준다면 우리는 5번. 64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이 4번의 정답이 되겠더라. 정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죠. 닮은 비 주어져 있으니까 넓이 비 찾았고요. 넓이 비를 통해서 비례식을 통해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자, 실력 체크 3번을 볼게요. 자, 원뿔 모양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쭉 넣어요. 그 전체 높이 2분의 1을 채우는데 20분 걸렸어요. 그럼 이거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와, 이게 산수잖아요. 2분의 1 채웠을 때 20분. 그러면은 꽉 채우는데 2배죠. 정답 40분. 1번. 야, 이거 실력 체크 이거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는 거는요, 뭐다? 부피입니다, 부피. 물을 채운다라는 거는 용량 꽉꽉꽉꽉꽉 집어넣겠다. 부피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작은 물이 채워진 이 작은 물과 큰 용기, 요두 개의 부피의 비를 통해서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딱큰 높이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2h고요. 작은 게 h인 거잖아요. 닮은 비가 몇대 몇이다? 닮은 비가 1대 2인 거죠. 닮은 비가. 두 도형의 닮은 비가 1대 2니까 부피의 비를 찾아라. 부피의 비는 1대 8이 됩니다. 세제곱을 해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거 채우는데 20분 걸렸다면 나머지 빈 용기 꽉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8배가 돼야 된다. 이게 20분이었다면 요거는 8배인 160분이 정답이 된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높이가 두 배가 됐다고 시간 또한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결국 부피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부피비 1대 8을 구해서 8배입니다. 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 실력 체크 6번. 반지름 길이가 6cm. 이런 구 모양 슬라임 떼어서 동글동글 하나씩 다시 말아가지고 작은 거, 2cm짜리 작은 슬라임 만들어요. 이 작은 슬라임 겉넓이 합은 처음 슬라임 겉넓이의 몇 배냐? 문제도 어렵죠, 막.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일단 모르겠,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거 큰 슬라임 떼서 동글동글 만들어서 요거 몇 개나 만들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몇 개나 만들지? 그럼 우리 구의 겉넓이, 아니, 부피의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빨리빨리 계산을 해볼까? 그거 하는 순간 이 문제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빠르게 부피비, 넓이비를 활용해 줄 건데, 자, 몇 개가 필요할까 하고 봤더니, 엥? 이큰 구의 반지름 6cm, 작은 구 반지름 2cm. 그럼 닮은 비를 보니까, 닮은 비는 6대 2, 3대 1인 거죠. 3대 1. 다시 이야기하면, 닮은 비가 3대 1이다? 그러면요, 겉넓이의 비는요, 제곱한 9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비는요, 세제곱한 27대 1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부피비 27대 1이 의미하는 거는요, 작은 슬라임 공한 개가 몇개 모여서, 27개 모여서 이큰 슬라임 하나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뭐 돌돌돌돌 떼는 거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 떼서 만들면요, 총몇 개가 나온다. 이런 거? 27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27개.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하나짜리 이게 돌돌돌돌 말았더니 27개가 나왔네? 그럼 이제 겉넓이 합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넓이비 쓰는 거예요. 넓이비가 분명히 9대 1이라 했잖아요. 겉넓이의 비가. 그런데 1자리가 몇개 있어요? 지금 1자리가 27개가
7개 있어요. 그러면은 어?

0: 왼쪽에 9, 하나밖에 없으니까 9인데 일자리가 27개 있네? 9대 27이 되는 거죠. 갑자기 막 이렇게 세졌죠. 9대 27. 그럼 뭐다? 아, 이거 약분하면은 최종적인 정답은 1대 3. 돌돌돌 뗐더니 얘네들 건너비 다 모았더니 이번엔 3배가 됐다는 거예요. 3배가. 3배가. 그래서 작은 구 모양 슬라임의 건널비의 합은요, 처음 슬라임 건널비의 정확하게 몇 배다? 3배입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 계산이 필요한 문제 같은데 그런 계산보다는 이런 비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할 만했던 것 같아요. 자, 숨가쁘게 이 입체도형에서 이 건널비의 비, 부피의 비까지 다뤄봤는데요. 이 닮은 비랑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정말 잘 왔어요. 자, 우리 오늘은 유니4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Health, Medicine, Wellness의 마지막 시간. 여기 지금 보면 Wellness가 나왔는데 오늘 Wellness, Wellbeing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복지, 안녕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 나오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표현과 단어들을 한번 배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제목 Wellness and Wellbeing 이에요. 자, 일단 Wellness라는 단어 가봐야 되겠죠? Wellness와 Wellbeing은 위어 비슷한 말입니다. 선생님이 전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그 Wellness와 비슷한 단어가 나와서 Welfare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Welfare, Wellness, Wellbeing 다 비슷하게 알아두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건강 Wellbeing이 되겠습니다. Wellbeing, 행복, 안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반대는 illness, 질병이나 병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반대말로 볼 수 있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The school offers, 그 학교는 제공합니다. Wellness programs, wellness program, 즉 well-being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죠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To support students,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 그래서 offers wellness program, wellness programs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구나. 학생들이 잘 지낼 수 있는 well-being 프로그램, 안녕이나 복지와 관련된 잘 살아날 수 있는,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wellness programs라고 이야기하겠다. 건강 프로그램들이라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갈까요? 오케이, 두 번째 단어. 자, healthcare, healthcare. 어려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라는 의미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료 서비스의 의미까지 있구나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얘가 healthcare, healthcare service라고 하면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의료 서비스라는 의미로도 지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건강관리라기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의미도 있다. 라는 거 한번 눈에 담아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의료 서비스의 의미가 있으니까 medical care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로 이렇게 유효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hether, 뭐뭐인지라는 의미로 is라는 동사의 주절로 지금 나온 거죠. 그죠? 네, 주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뭐뭐인지. 자, whether everyone has access to healthcare, have access to, 어디어디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건강관리, 즉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는 is important, is a very important issue,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장 전체가 주어로 나와 있고 have access

섭취라는 의미를 만든 거고요. Nutrition이라는 단어가 영양학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Good nutrition, 올바른 영양 섭취는 영양 섭취라는 단어가 nutrition이니까요. 올바른 영양 섭취는 is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For a healthy life, 건강한 삶에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이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nutritional, A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 만들고요. nutritious도 역시 또 다른 형용사 형태입니다. 영양가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 얘는 그냥 단순히 영양의 라는 뜻이고 nutritious라고 하면 영양가가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자, balanced nutrition, 균형 잡힌 영양이라는 의미의 표현. 이게 굳어진 collocation, 함께 오는 표현이다.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Nourish, nourish. 뭐라고요? 방금 전에 nourishment, 영양을 공급하다 라는 의미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다음에 나왔네. 영양을 공급하다. feed라는 동사가 원래 food의 동사 형태예요, 여러분. food에서 oo를 ee로 바꾼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먹이를 준다는 게 뭐겠어? 살아갈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food와 feed와 nourish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된다. nourish가 영양을 공급한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얘는 기르다라는 뜻도 돼요. 만약에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에게 영양을 공급한다라는 건 영양을 공급해서 기른다라는 의미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전에 봤던 nourishment, 영양, 음식물, nourishing, 영양가가 있는 이라는 의미로 아까 우리가 봤던 nutritious라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Parents, 부모들은요, should nourish their young children.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어떤 걸로요? Junk food? No. Fast food? No.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nourish라는 단어, 영양을 공급하다, 기르다 라는 동사, 오케이, 체크했으면 넘어갑니다. recovery, recovery. 우리 2시간 정도 전에요. 어떤 동사에 y를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든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리면서 그때 여러분들 discovery, recovery 이런 동사들도 명사들도 recover, discover라는 동사에다가 y를 붙여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y를 붙여서 이렇게 명사 형태를 만드는 녀석들이 간혹가다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re가 again의 뜻이죠. 다시 cover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살이 찢어졌어, 다쳤어. 그런데 여기 다시 위로 새 살이 도달아서 cover, 덮었어요. 그럼 뭐야? recover,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회복이라는 의미, 회복이나 회복세, 되찾기나 회수라는 명사가 됩니다. 왜요? recover가 회복하다라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의 명사 형태가 바로 recovery가 되니까 회복. 특히 어떤 경제에 있어서 경기나 상황이 좋게 돌아서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경기가 회복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건강에서만 리커버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기나 경제 어떤 상황을 나타낼 때도 좋은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의미도 리커버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heal이라는 단어가 치료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healing이라는 표현이 바로 치료가 되는 건강의 치료가 된 즉 건강한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는 healing의 recovery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가 되겠고요. restoration이라는 단어 좀 볼게요. 그러면 restore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자, restore라는 단어도 다시 복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명사 형태가 restoration. 그래서 회복이라는 recovery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healing보다는 recovery, restoration 요 두 개의 단어를 비슷한 단어의 의미로 일단 짝꿍으로 외우더라 라고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recover, 회복하다, 되찾다. make a full or slow recovery, 완전한 회복 혹은 느린 회복을 하다 이렇게 되고요. make라는 동사를 쓴다는 게 여기서 특징입니다.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정기적인 운동은요. can support, 자, 뭐 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뭐를요? faster recovery from illness. 여기 지금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겠죠. 더 빠른 회복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문장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단어 갑니다. self-esteem, self-esteem이라는 표현이고요. self가 스스로라는 뜻이죠. 자신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 자부심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요 단어는 여러분들 꽤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 대한 마음, 특히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부심이라는 의미요. 자신감보다는 자부심의 의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존감이나 self-respect, 스스로를 존경하는 것, confidence, 자신감이라는 confidence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도 맥락상으로는 쓸 수 있다.

여기서는 확장한 것 같아요. 자, build or develop self-esteem. 자존감을 만들다, 즉 자존감을 형성하다, 세우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develop이라는 동사를 바꿔서 쓸수 있다. 그래서 build나 develop 둘다 가능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존감을 형성하다, 키우다라는 표현이요. self-esteem, self-esteem이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requirement, requirement, require라는 동사 먼저 볼까요?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었겠죠. 자, require,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라는 의미.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require,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requirement, ment를 붙이면 필요 조건, 요구 사항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뭐, 학생으로서 근면이나 성실이라는 것이 아주 필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requirement라는 건 필요 조건이라는 뜻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로 necessity라는 명사랑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정말 비슷한 단어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맥락상으로 봤을 때 얘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cessity라고 하면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필요 조건이라는 의미까지 여기서는 쓰일 수 있다로 확장한 것 같아요. 자, meet or fulfill the requirement라고 하면 얘는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다. 충족시키다 혹은 이행하다. fulfill이라는 동사가 이행하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충족시킨다, 이행한다라는 표현으로 meet the requirements or fulfill the requirement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A passport 여권은요, as a basic requirement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뭘 위해서? For international travel 국제 여행을 위해서요. 그쵸. 국제여행에 여권 없으면 못 나가죠.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여기 basic requirement.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해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단어 갑니다. spirit, spirit. 정신이나 영혼이라는 뜻도 되고요. 기운이나 기백이라는 뜻도 돼요. 다시 말하면, 뭐 이를테면 학생들의 사기, 직원들의 사기, 뭐 이럴 때, 그때 spirit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이나 영혼, 정말 soul의 의미에, 스피릿의 의미도 있지만 얘는 어떤 vitality, 활력, 예, vital이라는 단어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생명의, 생명과 관련된 혹은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essential과 비슷한 의미로 배웠잖아요. 그때 vitality라는 단어가 활기, 활력이라는 의미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활기가 뭐겠어요? 학생들의 기운, 학생들의 기력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spiritual이라는 표현은 형용사 형태로 정신적인, 영적인, team spirit, 단결심, 협동 정신, 팀 내에서의 어떤 정신이니까 바로 협동 정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in high spirit,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구나. 그냥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단어, 아홉 번째 단어 갑니다. comfort, 아, comfort, comfort. 앞에 강세가 오죠. 자, 얘는 뭐냐? 아주 아주 중요한.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단어로 우리가 봤었냐면 discomfort라는 단어로 봤었어요. 그때 comfort, comfortable이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와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comfort는 위로나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consolation이라는 명사 형태, console이라는 동사가 위로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거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생들도 모르는 친구도 꽤 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부터 알아두시지 마시고 요 comfort라는 단어 먼저 챙겨두신 다음에 난 이거 완전히 알아. 더 없어? 이렇게 생각될 때 consolation이라는 단어까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안락함, 편안함이라는 단어 역시 comfort, 그리고 discomfort, dis를 붙여서 불편함이라는 의미, 불편이라는 명사가 된다. comfortable, 아주 많이 나오는 형용사 형태죠. comfort도 많이 나오지만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 형태가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편안한 안락한이라는 의미 챙겨두시고요. comforting이라고 하면 얘가 위로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고 ly를 붙이면 comfortable에서 ly를 붙이면 부사로 편안하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Her cozy home. cozy라는 단어가 아늑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아늑한 집은요, brought her, 그녀에게 great comfort, 아주 큰 위로를 가져다 주었어요. After a long day, 긴 하루에.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긴 하루였어. 이후에 집에 오니까 안락한 집이 그녀에게 위로를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집이 이런 곳 아닐까요? 그죠? 야, 그 다음에 열 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pleasure, pleasure. 근데 please라는 동사가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please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얘가 누군가를 즐겁게 하다, 즐겁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lease라고 하면 기뻐하는,

기쁜, 만족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의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Pleasure. It's my pleasure 라고 얘기하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It's my pleasure. 저의 기쁨인걸요. 천만에요. 이런 의미잖아요. Pleasure. 기쁨,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delight, joy가 있고요. 반대의 의미의 단어는 고통, discomfort, 불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Take pleasure in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다. 뭔가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표현에 take라는 동사를 쓰는구나 라는 거 한번 눈에 담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Passion, passion. 알고 있는 단어죠? 자, 얘는 열정이나 강한 감정이라는 의미고요. Enthusiasm, 그렇지.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passion과 비슷한 의미로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열정이 있는 것과 반대는 뭐야?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영단어 매일매일, 영단어가 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외워요. 그거의 반대는? 난 단어에 관심 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죠? Indifferent라는 형용사 형태가 무관심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Indifference라는 명사가 무관심이라는 의미의 passion의 반대라는 의미가 되겠죠? 형용사 형태 갑니다. passionate, 열정적인이라는 뜻이고요. passionately,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자, passion for, 뭐뭐에 대한 열정이라는 의미로 for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우리가 foreign speaker로 영어를 이렇게 할 때, 외국인으로 영어를 할 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외국인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말을 해요. 야, 진짜 관사 어렵지. 전치사 어렵지. 어떤 전치사 써야 되는지 사실은 얘는 많이 그냥 이렇게 같이 쓰는 단어로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passion about, passion to 이렇게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passion for라는 전치사를 보통 쓴다.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담아두시면 참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12번째 단어 갑니다. pastime, pastime. pass라는 건 지나가게 하는 시간이에요. 즉, 우리가 왜 시간 죽이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뭐 시간 때울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pastime, 그냥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여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astime은 기분 전환, 오락, 취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예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hobby, recreation, 전 시간에 배웠던 단어죠. recreation. 자, for a pastime, 재미삼아 기분 전환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내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astime,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13번째 단어 갑니다. enrich, enrich.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어떤 단어에 형용사나 명사의 단어가 있어. 그 단어에 앞이나 뒤에다가 in을 붙이면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여기 지금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able이라는 단어도 할 수 있는 할 만한 이라는 가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여기다 enable이라고 하면 가능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죠? 여기도 지금 앞에 enrich가 들어왔죠? wide라는 단어 형용사 형태 볼까요? 자, 여기는 wide는 이가 이미 있으니까 이를 하나 빼고 widen 이라고 하면 넓히다 라는 뜻입니다. strong의 명사 형태인 strength라는 단어 있죠? 거기에 strengthen, en을 붙이게 되면 얘는 뭐예요? 그렇지. strengthen, 강화시키다 라는 뜻이죠. courage, 용기라는 명사에다가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encourage, 용기나게 하다, 고무시키다, 장려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어떤 형용사나 명사에 앞에다가 in을 혹은 뒤에다가 in을 붙이게 되면 뭐뭐하게 하다, 그렇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enrich, rich가 풍요로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풍요롭게 하다, 풍요롭게 한다라는 건 질을 높이다 라는 의미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enrich, 어떤 상태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건 그 상태를 강화시킨다는 의미까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 improve, enhance, 너무 좋네요.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챙겨두시고요. 반대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impoverish, poverish, poverty가 가난이잖아요. impoverish라고 하면 빈곤하게 만들다, 질을 떨어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enrichment,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고요. enriched, ed 붙여서 굳어진 형용사 형태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단어 갑니다. fulfill, fulfill. 자, full, 원래 f-u-l-l-e 되겠죠? 완벽하게 채우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 지금 보시면 fulfill oneself, fulfill one's dream. 누군가의 꿈을 채운다, 누군가 스스로를 채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꿈을 완전히 채운다 라는 건 그 꿈을 실현시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fulfill oneself는 자신의 꿈,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킨 거,
요게 바로 포부를 이루다라는 의미가 바로 fulfill oneself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fulfill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채운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족시키다, 실현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행한다라는 의미의 경우에는 carry out이라는 수거적인 표현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carry가 나르다 운반하다의 뜻이지만 carry out이라고 하면 시행하다, 이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MENT 붙여서 fulfillment, 성취, 이행, 충족이라는 뜻이고요. fulfill, 충족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갑니다. I have worked hard.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To fulfill my dream,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요. 뭐가 되고자 하는 꿈? Of becoming a singer, 가수가 되고 있다는 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됐어요. 다음 단어 갑니다. Possess, possess라는 단어고요. Possess는 얘는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히 물건 따위를 소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possess라는 동사를 쓸수 있고, 아니면 어떤 특징이나 특질을 가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가지다, 즉 물리적인 물질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possess가 될수 있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기질이나 성질,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possess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슷한 의미 단어 own, have 역시 가지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의미가 되겠죠. possession이라고 하면 소유, 보세요. 소유물이라는 의미,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소유물이라는 의미까지 돼요. be possessed by,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자, 어딘가에 의해서 소유가 된다라는 거 볼까요? 어딘가에 사로잡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무언가 대상에 의해서 내가 소유가 된다라는 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딘가에 사로잡히다, 어디 지배되다라는 표현이 be possessed by or be possessed with라는 전치사를 쓰게 된다. 예문 갑니다. What qualities? 어떠한 특성이 must one possess? 어떤 사람이 갖춰야 되는 what qualities? 어떤 기질이 반드시 어떤 사람이 갖춰야 되는 일일까요?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갖춰야 되는 기질이 뭐 무엇일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quality라는 단어도 특징, 특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예요. 우리가 보통 양이 quantity, 질이 quality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자질이라는 의미에서 quality로 특징이나 자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possess라는 동사 형태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16번째 단어 갑니다. dignity, 존엄이나 품위라는 의미가 되겠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honor라는 영예나 영광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 반대는 이제 수치스러움, 수치심이라는 shame이라는 단어가 반여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lose one's dignity라고 하면 존엄성을 잃다.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었어라는 건 체면을 잃다 혹은 존엄을 잃다. 그냥 정말 직역을 하셔도 되겠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는다라는 건 체면을 잃는다라는 의미로도 맥락에 따라서는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갑니다. Even in difficult conditions.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the refugees, 그 난민들은요. refugee가 바로 난민입니다. 그 난민들은 try to live with dignity. 존엄성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난민이라고 존엄성이 없어? 당연히 있지. 우리는 이런 존엄성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노력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장이죠? Live with dignity라는 표현. 존엄성을 지키다. 존엄성을 가지고 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relieve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체크해 두세요. 자, 이거 앞에서 우리 relief라는 단어 배우면서 같이 선생님이랑 했던 단어입니다. relief가 안도, 완화라는 의미였고, relieved, 이디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 만듭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단어예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release라는 단어입니다. release가 여러분, 잡았다가 놔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포로를 잡았다가 놔주는 것도 release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의미도 쓰일 수가 있어요. 어떤 공장에서 폐수를 가지고 있다가 놔주는 거, 어딘가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 이것도 릴리즈가 될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만약에 BTS가 새로운 앨범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걸 출시하는 거, 발표하는 거, 이것도 릴리즈입니다. 새로운 영화가 개봉되는 것도 릴리즈예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것도 릴리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푸는 게 전부 다 릴리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해방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얘가 이제 relieve가 바로 해방하다라는 의미까지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고충이나 책임이나 힘든 따위를 혹은 고통 따위를 덜어주다, 완화하다라는 의미에서 is a lesson이라는 표현, 줄여주다라는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되겠고요. 강화시키다라는 의미, intensify라는 동사는 이거의 반대말이 되겠죠. 뭔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게 lessen 해주는 게 relieve라면 intensify는 그거의 반대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relieve the pain, 고통을 완화시키다. relieve the pressure, 억압감을 완화시키다. 압박감을 완화시키다. stress,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래서 많이 어울리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relieve the anxiety라고 하면 불안감을 완화시키다. 이렇게도 쓰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정도를 내려준다라는 의미가 relieve라는 동사예요. 자, 그 다음 diet, diet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식습관, go on a diet라고 하면 다이어트를 하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다, go on a diet. balance diet,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가 식단이나 식습관의 뜻이기 때문에 eating habits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다, 식이요법을 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To eat a balanced diet. 나왔죠?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To stay healthy.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nxiety. anxiety라는 단어인데요. 자, anxiety 뭐라고요? anxious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란 뜻이잖아요. anxiety는 불안이나 걱정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worry, concern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concern이라는 단어가 관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걱정이나 우려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걱정이나 우려라는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의 anxiety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관심 있는 사람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가 concern이란 단어가 관심이란 의미도 있고 걱정이란 의미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까지 챙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말은 calmness. 불안하다라는 거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반대가 되는 건 침착함, 평온함이 되겠죠? 그래서 calmness라는 단어가 반대말이 된다. anxious, 불안해하는,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 anxiously, 부사는 ly를 붙이면 되겠죠. How do you relieve your anxiety? 아까 선생님이 이거 relieve라는 동사가 relieve pressure, relieve stress, relieve pain, relieve anxiety도 나와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나요? Before going a stage, 무대에 오르기 전에 불안을 어떻게 당신은 완화시키나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0번째 단어가 가고 있습니다. Depression. 자, 일단 press라는 동사의 의미가 누르다죠. 그죠? 그래서 depress라는 동사가 우울하게 하답니다. 즉, 내가 나의 기분을 자꾸 누른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그래서 depress는 우울하게 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어떤 나라의 경제를 침체시키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depression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울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울이나 우울증이라는 뜻도 있지만 침체, 불황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우울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sadness, gloom이라는 표현이 비슷한 의미가 되겠고 침체, 불황이라는 반대의 의미는 prosperity. prosper라는 형용사 형태가 번성하는, 번영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입니다. 그거의 명사 형태인 prosperity라는 번영이라는 단어가 침체나 불황이라는 단어의 반의어가 될 수 있다. Economic depression, 경기 불황, 경제 불황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의미. 이렇게 economic depression은 특히 많이 나오니까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불황이라는 표현이에요. 21번째 단어 갑니다. Distress. 선생님은 이 단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웠던 것 같아서 이렇게 외웠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스트레스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Distress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겠죠. 그죠? distress는 무슨 뜻이냐? 스트레스 받으면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죠? 그래서 distress는 고통, 괴로움이라는 명사가 되겠고 suffering이라는 명사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된다. 자, 괴롭히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괴롭히다, 곤란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로도 쓰인다. 그래서 distress라고 하면 괴로워하는, 곤란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nd distress, 이때는 명사로 쓰인 거겠죠? 전치사람의 명사니까요. 곤란한 상태에 놓인, 즉 곤란에 처한, 괴로워하는이라는 의미의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 가볼게요. The patient, 그 환자는요, showed signs, 어떤 조짐을 보였어요? 어떤 징후를 보였어요? Of emotional distress after the accident. 그 사고 후에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라는 얘기야.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나 봐. 그죠? 네. 자, 이제 22번째 단어 갑니다. A slip. A slip 이라는 단어고요. Slip에다가 어를 붙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sleep은 뭐 수면이나 잠을 자다라는 동사 명사의 의미의 단어가 되는데요. asleep이라고 하면 잠이 든 수면 중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 asleep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사랑 같이 쓰이는 형용사예요. 이제 수로적인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형용사는 명사도 앞에서 바로 꾸며주잖아요. 이를테면, 뭐, beautiful lady처럼,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lady를 꾸며주는 것처럼요. 그죠? 근데 asleep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꾸미지 않고, 수식하는 수식 형용사가 아니라, 한정적인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랑 같이 쓰이는 서술적인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or a slap. 여기 지금, 여기 예문으로 안 나왔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예문으로, for a slap 이라는 표현으로 보통은 나오게 되는데, 잠이 들다 라는 표현으로, fall 이라는 동사랑 같이 쓰여서, 이렇게 asleep이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와 같이 어울리는 서술적인 형용사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wake는 반대로 깨어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conscious, 의식이 있는. 잠이 든 상태니까, 수면 중인 상태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 그죠? 무의식적인 상태? 예, 아니면 무의식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죠? 의식이 있는 이라는 의미의 conscious와 때에 따라서는, 맥락에 따라서는 반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sleepy, 졸린 이라는 의미, sleepless, 잠못 드는 이란 뜻입니다. sound라는 표현이 여러분,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건전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건강한, 건전한의 의미도 있고, sound sleep이라고 하면, 얘는 아주 깊은 수면, deep sleep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깊이 잠든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ound sleep이라고 하면 깊이 잠든, half sleep이라고 하면 반쯤 잠든 이라는 의미가 돼요. 예문 갑니다. My grandmother, 내 할머니는요, often falls asleep. 종종 잠이 드십니다. 뭐 하시면서? 거실에서 TV를 보시면서 잠이 드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23번째 단어, aging, aging. 우리 aging society라는 표현 전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aging이라는 단어가 age에 ing를 붙인 거다. e를 빼고 ing를 붙인 거다. 나이가 들어간 노화. age라는 동사가 나이가 들다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죠. 형용사의 의미로도 굳어진 분사 형태로요. 늙어가는 노후된 이라는 의미, useless는 반대의 의미가 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자, aging, 노화는요, it's a natural process,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research continues to seek ways to overcome it. 하지만 그런 노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문장이에요. aged라고 하면 나이가 든 이란 뜻이 되겠고요. ageless라고 하면 늙지 않는 듯한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aging population, 고령화 인구. 이렇게 우리 aging society 하면서 같이 나왔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째. middle aged. 딱 봐도 중간 나이. 봤을 때뭐 어린 유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라고 할때 우리가 중년의라는 의미가 middle aged가 되겠죠. 40세에서 60세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In one's 40s or 50s or middle life, 이런 표현들이 midlife라는 표현이 중간 단계에 있는 삶이라는 표현이 바로 중년이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이런 표현들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nual, annual. 이 an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연의 뜻입니다. 연. 네, 그래서 한 해, 이어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annual이라고 하면 매년의, 연례의, 혹은 연례 간행물, 해마다 나오는 간행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형용사의 의미로는 yearly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ly를 붙여서 부사 만들고요. annual report, 연마다 나오는 보고서, 연례 보고서, annual income, 연간 소득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6번째, workaholic, workaholic. 여러분 무슨 무슨 홀릭이라고 하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걸 이야기하죠. workaholic, 여러분들. 그치, 일 중독, 그치? 일 중독자, 일을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Work addict라는 표현도 비슷해요. Addict가 여러분들 중독이에요. 일 중독. 그러니까 일 중독자,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는 사람, workaholic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7번째, imbalance, imbalance. 밸런스 상태에 있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상태로, 조화로운 상태로라는 의미의 부사적인 전치사 구가 되겠습니다. 반대는 in 대신에 out of을 넣으면 되지요. 그죠? 그래서 out of balance라고 하면 균형이 깨진이라는 의미예요. 균형 잡혔다라는 건 조화롭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in harmony, 조화라는 harmony라는 표현을 이용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8번째, workout. workout. 맞아요.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 다 자주 쓰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운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exercise와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되고 workout이라고 하면 it worked out. 그거 잘 작동되던데? 이렇게 얘기할 때잘 되어가다, 해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resolve, 해결하다라는 동사랑 비슷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Work out a plan, 계획을 세우다. Work out well, 잘 되어가다라는 수거적인 표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드렸습니다. 29번째, carry out, carry out. 이거 앞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carry는 수반하다, 나르다라는 뜻이지만 얘는 뭐예요? carry out까지 붙이게 되면 그치, 얘는 수행하다라는 의미.

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carry는 나르다 운반하다의 뜻이지만 carry out은 실행하다 수행하다. 그래서 execute, perform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I couldn't carry out the science experiment. 저는 그 과학 실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By myself yesterday. 어제 저는 혼자서 그 과학 실험을 혼자 수행할 수 없었어요. 라는 의미의 과거의 시제가 되겠습니다. Carry out a task, carry out a research. 과거나 과제나 연구를 수행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for oneself. 표현이죠? For oneself. 라고 하면 혼자 힘으로 라는 뜻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라는 정말 for의 전치사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it is essential to. 뭐 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Monitor your health. 여러분들의 건강을 monitor, 추적 관찰하는 게, 그리고 stay in good shape, 그리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몸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뭐, 누가? For yourself, 여러분들 스스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keep something for oneself, 혼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숨기다, 비밀로 하다라는 의미까지도 될수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0개의 단어와 표현 잘 정리하셨으면 문제로 갑니다. 자, daily practice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1번에 보면 그 영업사원은요, 아주 깊은 무엇을 느꼈대요. 뭐한 후에? 고객을 잃은 후에. 고객을 잃은 후에 깊은 고통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distress라는 단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체육관, gymnasium의 줄임표현이 되죠. 그 체육관은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학생들의 wellness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annual은 무슨 뜻이었어? 연간의 연례라는 뜻이었으니까 상관없는 단어가 되겠죠. 자, 두 단어의 관계. 동사와 명사입니다. recover, 회복하다, recovery, 회복. fulfill, 충족시키다. fulfillment,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죠. imbalance, 균형 잡힌. out of balance, 균형이 깨진. intensify, 강화시키다. 얘는 뭐야? leave라는 동사 형태로 완화시키다라는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반의 관계입니다. passion, passionate, 명사와 형용사 관계입니다. comfort, comfortable, 명사와 형용사 형태 넣어주시면 되겠죠. C 파트 한번 가볼까요? 배열해서 우리말 맞게 영작하는 걸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는 남아 있었습니다. 까지 영작이 되어 있어요. 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부분만 영작하시면 되겠죠. 자, 뭐뭐하기 위해라는 표현은 to 부정사를 쓸것 같아. 그러니까 to를 먼저 써주고 무언가를 수행하다, 이행하다, carry out 이라는 표현을 쓰죠. 얘를 묶어서 두 번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건 과제, 과업이라는 의미의 the task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작이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지우고 남아있는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영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식습관을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 자, 우리는 관리해야 된다가 이미 있습니다. 그죠?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가 있어요. We should manage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까지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영작해야 되는 건 우리의 식습관은 스스로라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스로라는 표현은 for ourselves가 되겠고 무엇을 관리해? 우리의 식습관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의 our, 그 다음 식습관 diet, 그 다음 스스로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그렇지, for ourselves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We should manage our diet for ourselves to stay healthy. 이렇게 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30개의 단어와 표현, wellness, well-being에 관련된 단어와 표현들 여러분들 멋지게 잘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남은 거는 아직 끝이 아니죠? 그렇지. Daily review로 문장으로 완성하는 단어, 선생님이 뽑은 단어와 문장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의 만점왕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21번째 강의입니다. 국어 4단원,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의 단원 정리평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이번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봤다면,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질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친구들 입에서 스스로 한번 뱉어보는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을 많이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혹시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얼른 앞으로 돌아가서 그 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복습하고 직접 답을 말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 실력이 쑥쑥 오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 퀴즈는요. 중심 생각은 항상 글의 한 문장으로 드러나 있어요. 였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X입니다. 혹시 여기에 O를 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항상 중심 생각은 중심 문장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에서는 중심 생각이 뭐 한 문장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글 전체를 친구들이 쭉 읽으면서 이 글쓴이의 생각이 무엇일지 글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글의 중심 생각을 스스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점점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이런 능력도 쑥쑥 길러질 거예요. 선생님이랑도 같이 연습해 보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시작할 준비 됐다고 생각하고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함께 출발해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쭉 빠르게 훑어볼게요. 지난 주말에 저는 동생과 함께 집 앞 꽃밭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을 주려고 봤더니 꽃 주위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는 네모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 꽃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꽃밭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꽃밭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앞부분에서는요, 친구가 꽃을 심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는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쓰레기를 발견해서 속상했다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쓰레기를 좀 버리지 말고 뭔가 꽃밭을 더 함께 아름답게 가꾸어 봅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하나씩 볼게요. 1번, 꽃에 물을 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쓰레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2번, 꽃밭에 꽃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꽃을 심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우리 친구들 보고 꽃을 많이 심어주세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쓰레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번, 속이 상할 때는 꽃밭으로 가세요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4번,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내용이 들어가면 적절히 연결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아예 이 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정답은요, 4번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국어 사전에서 찾은 눈의 뜻풀이입니다. 가에 들어갈 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눈이라는 말이 있고 그 밑에 1, 2, 3, 4, 5라고 해서 여러 뜻풀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국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 모양만 보고서도 이 눈이 어떤 종류의 낱말인지 알수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여기에서의 눈은 동영이의어일까요? 다이어일까요? 친구들이 직접 대답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 가에 들어갈 예문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가와 관련된 1번 뜻 함께 읽어볼게요.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수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 우리 얼굴에 달려 있는 이 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눈과 관련이 없는 예문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눈이 맑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눈은 뭘까요? 맞아요. 되게 막 빛나면서 초롱초롱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눈을 보고 우리, 너참 맑은 눈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의 눈, 요 눈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눈을 뜨다는 뭐예요? 눈을 뜨다. 자, 이 눈을 뜬 거죠. 그러니까 신체에 있는 눈 맞고요. 3번, 눈을 감다도 맞겠죠. 4번, 눈을 비비다도 맞고요. 그다음 5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자, 여기에서의 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막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한 때,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자, 그러면요, 이것을 앞에 국어사전에서 관련 뜻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2, 3, 4, 5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맞아요. 5번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의 눈길에 해당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눈이 무섭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진 않을까?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길로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번은요, 5번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5번이라고 체크할게요. 그 다음 3번입니다. 한 낱말이 원래 쓰던 하나의 뜻을 넓혀 여러 가지 뜻으로 쓰는 낱말, 뭐라고요? 맞아요. 다이어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냈던 문제의 답이죠. 자, 다이어. 됐고요. 그 다음 4번에서 5번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동점인 상황에서 상대 축구팀에게 골을 먹고, 자, 여기에서의 먹다가 무슨 뜻일까?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속상해하고 있을 때였다. 채훈아, 시장 가지 않을래? 오늘 살게 많아서 손이 부족하네. 집을 나서면서 좋아하는 과일 사달라고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 자, 여기에서의 먹다도 또 다른 뜻이겠죠. 우리는 먼저 생선 가게로 갔어요. 오늘 저녁으로 고등어구이 어때? 나는 어머니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쩍 들어올리면서 밝게 웃었습니다. 고등어잡이 배에서 바로 온 거라. 자, 여기 배가 무슨 뜻인지 대답해 보세요. 아주 싱싱합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바다에서 그물을 올리며 구슬땀을 흘리는 어부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확인해 볼게요.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꼴을 먹고에서의 이 먹다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동점인 상황에서 꼴을 먹고 속상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졌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골을 먹었다는 건 우리가 점수를 잃었다. 상대편이 점수를 얻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 2, 3번 중에 해당하는 답은 맞아요. 3번. 공을 사용하는 경기에서 상대편에게 점수를 잃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미션 드립니다. 1번,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그리고 2번,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이 각각의 뜻과 관련되는 예문,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 과제예요. 할수 있겠죠?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갑니다. 니은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고등어잡이 배. 자, 여기에서의 배가 무슨 의미인지를 짐작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1번부터 볼게요. 글 전체의 내용을 살펴본다. 그렇죠. 글 전체를 보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이 배의 뜻을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2번, 해당 문장의 내용도 살펴본다. 그렇죠. 전체 상황도 봐야겠지만, 이 배가 어떤 문장에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

3번, 문장의 앞뒤도 살펴본다. 그렇죠. 결국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4번, 글 전체에 니은이 몇번 나오는지 살펴본다. 자, 여러분, 이 배가 뭐두번 나오고, 10번 나오고, 20번 나오고, 각각의 뜻이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몇번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이 중요하지. 그 다음 5번, 니은에 대신할 수 있는 낱말, 어선을 넣어본다. 자, 어선이 뭐예요? 고기잡이 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선 친구들이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좀 어려운 낱말들이 나와. 그러면 이 낱말이 무슨 뜻이지? 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 이 상황에 적절한 내가 알고 있는 좀 쉬운 단어를 넣어서 말이 되면, 아, 이 낱말이랑 비슷한 뜻이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비슷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낱말을 한번 넣어봤을 때 말이 된다면, 아, 그것과 같은 뜻이겠구나, 비슷한 뜻이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알맞지 않은 것 정답은 4번 할수 있겠죠? 그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뜻을 참고해서 기역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세요. 필요한 건 일회용 기역이 아닌 당신의 니은입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미 정답은 알고 있다, 그렇죠? 뭐예요? 정답 용기입니다. 용기, 그렇죠? 자, 용기가 기역에 들어갈 때에는 이런 뜻이죠. 그릇이라는 뜻이고요. 니은에 들어갈 때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 문구 같은데 이러한 낱말들을 사용해서 우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7번에서 8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볼게요. 그것, 이것, 저것. 이것 다 뭐예요? 맞아요.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 가리키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 바로 볼게요. 7번.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어? 방금 이야기했는데 뭐라고요? 맞아요.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가리키는 말.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 가리키는 말을 언제 쓰는 거지? 이걸 썼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지? 이것까지 술술술술 이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문제에 나오기 때문이죠. 함께 볼게요. 8번. 파란색 낱말과 같은 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이건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잖아요. 1번부터 볼게요. 공손하게 말할 수 있다? 아니죠. 2번. 마음을 쉽게 전한다? 마음을 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3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앞에서 나왔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굳이 길게 설명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맞아요. 그다음 4번 볼게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저기 위에 놓여져 있는 무슨 색의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무슨 무슨 물병 혹시 본적 있어? 그랬을 때, 아, 저기에 놓여져 있는 뭐뭐뭐뭐뭐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 그것 말이야? 아, 저기 있는 저것 말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좋은 점이다. 그 다음 5번, 긴 문장으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하면요, 긴 문장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짠! 땡입니다. 정답 좋은 점은요, 4번이라고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뾰로롱이라고 했어요. 나무는 뾰로롱.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말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합니다. 또 산에 나무가 많으면 홍수나 가뭄도 막을 수 있고요. 나무가 주는 혜택은 이것만이 아니라 종이를 만드는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책도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 뒤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면 돼요? 나무가 우리에게 혜택을 줍니다. 하나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주장하는 글의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입니다.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보기를 보니까 주장, 낱말, 문단이라는 세 개의 낱말이 나와 있고요.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각 이것의 중심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각 무엇의 중심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맞아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다음 글쓴이에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자, 문단은 지워졌고 글쓴이에 뭘까요?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다음 주장 지워졌고 세 번째 제목과 글에서 중요한 그렇죠. 낱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낱말 어떤 낱말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는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글쓴이의 생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기억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 써보세요. 서연이는 가방에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반창고를 항상 넣고 다녀요. 선생님이 이거 왜 과로하는지 알겠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보자 서연이는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반창고가 떠올랐어요. 여기 또 나오네. 그쵸? 서연이는 그것을 꺼내 아이의 다친 다리에 붙여주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의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지. 앞에서 두 번이나 설명했던 이 반창고죠. 반창고는 반창고인데 어떤 반창고예요? 맞아요.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반창고예요. 그래서 요 앞에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반창고. 이렇게 긴 말을 그것이라고 두 글자로 짠 요약해서 적을 수 있었네요. 되게 간편하죠? 자, 그 다음 12번부터 16번까지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에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주은이는 조퇴하고 엄마와 함께 집 근처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엔 참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참 기다렸더니 진찰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죠. 의사 선생님께서 어디가 아파서 왔니? 주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은이가 목도 아프고요. 열도 많이 나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입안을 살펴보시고 가슴에 청진기도 대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기구나. 감기에 걸렸네. 목도 많이 부어있고 염증 때문에 열이 난 거야. 좀 심한 편이라 많이 아팠겠는데 요즘 감기가 유행이야. 우리 아이는 평소에도 감기를 달고 살아요. 감기가 친구도 아니고 엄마가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 감기 걸리는 거 싫은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어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고 과일이나 채소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돼. 그리고 손도 잘 씻어야 돼.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돼. 그리고 충분히 휴식도 하고 적절히 자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 그리고 청소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기, 그러니까 공기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죠. 환기를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집에 돌아온 주은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이에 써서 붙여두고 열심히 실천을 한 거죠. 몇달 동안 실천했더니 더 이상 감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감기는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입니다. 주은이가 더 이상 감기에 걸리지 않은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감기 유행이 끝났어요? 아니죠. 유행이 끝나서가 아니라 이 주은이가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탁 붙여놓고 되게 열심히 실천했다 그랬죠. 그다음 2번 볼게요. 감기와 친구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니죠. 나 친구하지 않을래 라고 한다고 감기 걸리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2번, 3번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써보세요. 청소를 열심히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 여기에서의 유지가 무슨 뜻일지를 고르는 거예요.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해. 자,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환경을 깨끗한 상태로 계속해서 잘, 관리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가부터 볼게요.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꾼다. 이건 환기시킨다라는 거라서 땡이고요. 나,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해서 막는다. 이건 뭐 예방한다 이런 뜻이라서 이것도 땡. 다,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탱한다. 이것이 바로 유지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볼게요. 니은의 내용을 잘못 말한 친구.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

말씀해 주신 내용, 이것을 잘못 말한 친구가 누구인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서진이 물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자, 이런 말 있었어요? 물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물론 이것도 감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으셨죠. 하임이 청소를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이 있었고 음식 골고루 먹어야 돼 라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서진이가 내용을 잘못 말했습니다. 우리 항상 국어는요, 지문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주요 장면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실천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을 열심히 실천했더니 난 이제 감기와 친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마지막에 들어가겠네? 그래서 이렇게 맨 뒤로 뺐습니다. 다음, 니은, 조퇴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디귿,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둘 중에는 어떤 게 먼저일까요? 그렇죠. 니은이 먼저겠죠. 조퇴하고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너 감기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감기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는 그 방법을 열심히 실천했더니 이제 더 이상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겠죠? 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일단 뭐가 키워드예요? 맞아요. 감기죠. 감기가 키워드고요. 감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열심히 실천해서 우리 감기에 걸리지 말자. 이런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주은이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 문장이 있었죠? 다음 17번에서 18번입니다. 여기에서는 메모와 관련된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뭐 하는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이죠. 그렇죠. 주장하는 글에서 무엇을 찾는 연습을 해봤어요? 중심 생각을 찾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에서 중심 생각을 찾을 때 요거 되게 큰 힌트라고 했어요. 첫째 해놓으면 그 뒤에 뭐라고요? 이 문단에 대한 중심 생각에 해당하는 내용이 보통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라고 해놓고 그 뒤에 관련된 설명이 쭈루룩 나오는 거예요. 왜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그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있는 거죠. 그 다음 둘째로 가봅니다. 나 둘째 이렇게 표시해 놓고 메모를 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나만의 정보 창고가 생긴다는 거죠. 나만의 정보 창고. 그러면서 이 정보 창고와 관련된 설명들이 뒤쪽에 이렇게 쭈루루루룩 나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글쓸 때도 이렇게 어떤 중심이 되는 문장을 쓰고 그 밑에 다른 관련 설명을 쓰는 이런 방법을 이 글을 통해서 좀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다.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이건 뭐예요? 우리 글쓴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메모를 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메모를 시작해보세요. 라고 친구들에게 제안을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다는 글 가와 글 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더 아우르면서 마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중심 문장 벌써 찾았어요. 글 전체 내용을 읽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첫째, 둘째를 통해서 일단 찾은 거죠. 글 가의 중심 문장은 뭐예요? 그렇지.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그다음 나에서는요. 둘째라고 해놓고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어요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그다음 다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라고 이렇게 제안을.

0: 크다고요. 그래서 3번과 5번이 메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 글의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19번에서 20번 문제는요. 틀리다와 다르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글을 보고 푸는 문제예요. 어떤 글이었는지 기억나죠?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우리는 틀리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런데 기억이 틀린 게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틀리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나랑 다른 것은 무조건 틀리다고 이야기해.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우리는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히게 돼. 틀리다라는 말에는 나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 그런데 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도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야. 그래서 틀리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지만 서로의 다른 점을 뭐 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누구나 친구가 될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틀리다고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지 말고 다르다라는 점을 배려하고 존중하자라는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9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1번, 다른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생김새에 대한 설명?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다르다와 틀리다를 가지고 이 글의 글쓴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자, 이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해. 그쵸? 선생님,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글이 다르다라는 낱말과 틀리다라는 낱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게 아니죠.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틀리다고 남들을 밀어내지 말고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일 뿐이니까 서로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자라고 주장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요라고 제안하고 주장하는 글이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주장하는 글이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는 게 맞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2번이 헷갈렸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써보세요. 기억,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는 말은 뭐예요? 틀리지 않고 그냥 다른 것을 설명하는 어떤 예가 들어가야 되겠죠? 가볼게요. 3 더하기 2는 4라는 거, 이건 뭐예요? 아예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 맞아요? 3 더하기 2는 5죠. 왜 4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틀린 거고요. 나, 호랑이를 식물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호랑이는 뭐예요?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에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다른 게 아니죠. 그런데 다 보세요. 빨간색 종이와 파란색 종이의 색깔, 색은 어때요? 빨간, 파랑, 이건 서로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뭐다? 다이다. 이래서 다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도전 만점왕 미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단원을 다 한번 훑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뭐예요?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단원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단원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거, 혹은 내가 좀 헷갈렸는데, 확실해졌던 거, 아니면 기억에 남거나 재밌었던 거, 이런 거한 가지만 정리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과 함께 우리 친구들 만나러 올게요. 친구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1: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NSM이 왔어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5단원 의논하며 토의해요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북1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만점 고치기 퀴즈 잘했는지 선생님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퀴즈 뭐였죠? 그래서 사용한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였는데요. 정답은 오였습니다. 글쓴이가 어떤 표현을 썼지? 이것을 확인하면 관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리한 공공자전거, 똑똑한 공공자전거라고 하면 아, 그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반면에 무엇에 문제점이 있다, 뭐뭐 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관점을 파악할 수가 있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관점이 드러난 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는 교과서 내용학습의 29번부터 44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오늘 교재는 123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글을 보니까요. 나라는 기호가 붙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가였었죠?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똑똑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라는 설명하는 글이었는데, 이 나라는 글은 보니까 무슨 무슨 일보 적힌 날짜도 있네요. 그럼 이 글의 종류는 뭘까요? 그렇죠. 기사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 제목부터 확인해 봐야죠. 제목에 사용된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나 봅시다. 공공자전거, 가랑 똑같이 공공자전거에 대한 글인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할까? 아, 계속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있나? 약간 의심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럼 마냥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을 수도 있겠군 정도의 느낌만 가지면서 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문단입니다. 도심에서는 손쉬운 이동수단인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까지는 오, 편리한가? 좋게 말하려고 하나 했는데, 하지만 반전이 있나 봐요.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전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불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편하다, 위험하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단어죠. 공공자전거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 되려면 어떤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질문으로 1문단 끝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먼저, 이용하는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책임감 있는 태도래요.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연령 제한이나 보호자 동행과 같은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규칙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또,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꼭 써야 합니다.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 소중히 다루고 제자리에 반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중히 다루고 망가지지 않게, 그리고 제자리에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 나이, 연령 같은 말이죠. 연령 제한, 그리고 보호자가 같이 가느냐, 그런 규칙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안전모를 잘 쓰는지, 소중히 다루고 제자리에 반납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책임감 있는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되려면? 지속 가능하려면. 자, 그럼 3문단 볼게요.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군요. 누군가 그것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망가지는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대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고장낸 채 반납하거나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습니다.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거나 새로 사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불편함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 문제 만나볼게요. 29번입니다. 공공자전거의 문제로 알맞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자전거를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도난의 문제가 생기기 쉽다. 우리 방금 봤었죠. 누군가가 자기 자전거가 아닌데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전거를 고장낸 채 반납한다. 망가뜨리면 다음 사람이 탈수 없는데 우리 모두의 것인데 고장낸 채 반납한다.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문제. 3번. 자전거를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저 도난, 고장 문제가 생기면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비용이 들게 되겠죠. 4번.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의 수가 늘어난다. 이건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문제로 알맞지 않네요. 5. 함부로 타고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는다. 역시 문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30번. 기억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예요. 기억,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하네요. 우리가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자전거를 소중히 다루는 거,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볼수 있죠. 자전거를 제자리에 반납하는 것 중요하고요. 안전모를 쓰고 안전하게 타는 것. 그쵸. 안전 문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전거 탈때 여러분도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해요. 자전거 사용의 규정을 잘 지킨다. 연령 제한이나 보호자 동행 같은 규정 잘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어린이도 스스로 자전거를 빌려 탄다. 아, 여러분, 스스로라는 단어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 책임감 있는 행동 아니에요? 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이 글에서는 스스로 빌려 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라면 보호자랑 함께 동행을 해야 하고, 스스로 자전거를 빌려 타는 것이 공공 자전거 이용을 위한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네요. 31번. 낱말에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손쉬운, 도난, 규정, 이 단어들의 뜻을 한번 찾아줍시다. 자, 1번 뜻부터 한번 보면, 도둑을 맞는 거, 우리 뭐였죠? 문제 중에서 도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도둑을 맞음, 도난.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해놓은 것. 비슷한 글자가 많죠? 규칙으로 정함, 규정에 대한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처리하거나 다루기가 어렵지 않다는 건 뭐예요? 쉽다라는 뜻이죠? 손쉬운이라는 단어의 뜻과 이렇게 짠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32번 서술형 문제네요. 그의 삶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을 한 가지 쓰는 거예요. 자,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다. 누군가는 고장낸 채 반납하고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적으면 되는데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공공자전거를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는다. 또는 도난, 자기 자전거가 아닌데 그냥 훔쳐간다 이런 것들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비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적었어요.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적었는데 정답인가요?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위에서 나온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결과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은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결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정해진 곳에 놓지 않는 것이 문제 상황, 그리고 본인의 것이 아닌데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을 문제 상황이라고 적어줘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글 조금 더 읽어볼게요. 또 문제가 있나 봐요. 공공자전거를 고르게 배치하고 관리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 나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자전거가 어느 한쪽 대여소에만 몰려있는 일이 생긴대요. 아, 누군가가 그것을 관리하고 고르게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의 손길, 노동력이 부족하면 한쪽 대여소에만 몰려있는 일이 생겨서 불편해진대요. 이런 단어들도 그쵸. 관점을 알수 있어요. 불편하다. 공공자전거가 많은 곳은 혼잡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고, 사람이 막 많은 곳에는 자전거가 있으면 걸어 다니는데 불편하잖아요. 자전거가 막 이렇게 있으면. 반대로 공공자전거가 부족한 곳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지금

대강 이해가 되셨나요? 반납하는 것은 대여소에 반납을 한,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을 할수 있는데, 너무 몰려 있으면, 자전거가 많으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길에 자전거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불편하고, 또 반대로 대여소에 빌리려고 갔더니 텅텅 비어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없어요. 그래도 역시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겠죠. 자, 5호 볼까요? 공공자전거는 관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모두 함께 사용하는 만큼 모두 함께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은요, 공공자전거 사용하면 안 돼요. 나쁜 점만 있어요.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공공자전거를 사용하려면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함께 뭔가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한다. 규칙도 지켜줘야 하고, 도난이나 고장 문제 발생하지 않게 협조해야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진 그런 글이었네요. 문제 봅시다. 33번. 이 글에서 제시한 문제 상황.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1번. 자전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교통사고? 뭐 안전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공공자전거 위험해요 하는 글은 아니었어요. 공공자전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도 맞지 않죠. 여기 설치가 안 되어 있네.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자전거를 도심 지역에서 탈수 없다? 아니죠. 도심 지역에서 많이 타는데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공공자전거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 자,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거. 여기에 정답이 있죠. 사람이 인력이 부족하면은 고르게 배치를 하기도 어렵고, 뭐, 도난이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새로 사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관리라고 할수 있잖아요. 제대로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수 있는 곳이 드물다. 장소가 없어요. 안전하게 탈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시한 문제 상황 4번에서 찾을 수 있네요. 34번입니다. 다음 중 글쓴이의 관점을 알맞게 말한 것의 기호를 적는 문제예요.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 공공자전거를 사용하는 이 모습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가. 공공자전거는 좋은 점이 많다.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의 글이 아니었어요. 나. 공공자전거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 제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 문제점까지는 그럴싸했는데, 이 제도 다시 생각해봐야 돼. 너무 안 좋은 점이 많아. 그건 또 아니었어요. 다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공공자전거는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만,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아, 이게 가장 이 글쓴이 관점을 잘 나타내는 문장이죠. 아, 이 관리하는 데좀 문제점이 많기는 해요. 사람들이 협조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공자전거를 이렇게 활용하자. 마지막 문단이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다의 내용이 맞다고 볼수 있네요.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다가 정답입니다. 35번. 글쓴이가 제시한 그림의 의미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글에서 그림을 사용했을 때, 딱 눈으로, 한눈으로 보여지면서 우리가 문제 상황 같은 것들을 볼수 있죠. 어떤 그림 사용했어요? 인도에 쓰러져 있는 공공자전거. 이 그림 여러분 교재에서도 볼수 있었죠. 자, 이 공공자전거 인도에 막 쓰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지. 1.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게 지금 위험한 느낌은 아니죠. 그쵸? 뭐, 누군가 타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2. 공공자전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관리. 역시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관리가 안된 그런 모습이죠. 쓰러져 있는 것을 바로 일으켜서 아니면 고르게 배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냥 길가를 걷는 통행하려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잖아요. 그래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누구나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는 걸 인도에 쓰러져 있는 공공자전거를 통해서 알수 있지는 않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6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실천 가능한 의견을 정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건지 실천 가능한지 그것을 따져보는 과정 우리가 한번 볼게요. 병이 한 번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 한번 하고 땡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죠. 찬수, 실천할 수 없어도 좋은 의견이면 정할 수 있어. 아니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전 국민에게 자전거를 100대씩 줍시다. 좋은 의견이네요. 이거 실제로 실천할 수 있나요? 실천할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연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아야 해. 의견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연서. 자, 이번에는요, 기호 다가 붙어 있죠? 나는 기사문이었고, 가는 설명하는 글이었는데, 다는 보니까, 글은 아니고, 이것을 카드뉴스 형식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제목이 있네요. 공공자전거 안전하게 타요. 아, 역시나 공공자전거에 관한 것이지만, 안전하게 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봐요. 자, 1번 그림 보니까, 안전한 공공자전거 이용 캠페인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안전모도 착용하고 있고, 그렇죠. 2번 볼까요? 차도로 가면 위험해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요. 차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차가 다니는 길이거든요.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죠. 자전거 전용, 자전거만 탈수 있는 그런 길을 이용해요. 3번은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납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기사문의 그 그림에서도 볼수 있었는데,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자전거가 쓰러져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서 오가는 길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반납을 해달라.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 지금 걸어가다가 자전거가 너무 막 길가에 있으니까 넘어질 뻔했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 네 번째를 보니까 안전모를 꼭 써요 하고 있네요. 아, 안전모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아유, 귀찮으니까 그냥 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하게 딱 안전모를 착용해야 돼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친구가 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두 친구를 보고 막 불안한 거예요. 너무 위험해 보인다 하는 이네 장의 카드 뉴스까지 한번 봤는데요. 어떤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37번.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공공자전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장점 아니고. 자전거 관리의 문제? 자전거를 관리하는 거? 아까처럼 뭐 너무 배치가 몰려 있다던가 도난이나 고장의 문제였나요? 아니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의 문제이죠. 나머지는 다 글이 똑같지만 관리의 문제인지 이용의 문제인지 생각을 해보면 다의 카드뉴스는 공공자전거 안전하게 타요였으니까 이용의 문제라고 볼수 있네요. 38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차도로 타면 안 돼요.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아까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 한것 생각나죠? 방해되면 안 돼요. 그것도 안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자전거를 타기 전에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자전거 잘 달릴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카드뉴스가 네 가지가 나오니까 네 가지가 아니라 5번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하나 섞여 있었네요. 5번. 39번입니다. 그의 사에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의 모습. 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두 친구고요. 보는 사람은 여기 있네요. 위험해 보여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답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전거 타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나도 자전거 타고 싶은데 아니죠. 공공자전거 진짜 편리하네. 역시 아니고요. 아우, 자동차 타면은 매연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환경이 좋다? 아니에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험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보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쉬웠나요? 자, 5번이 정답이에요. 40번.
그 가나다를 바탕으로 다음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을 정해 의견을 나눌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쓰는 거예요. 한 가지. 자, 어떤 문제 상황인지 볼까요? 공공 자전거를 제대로 반납하지 않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 저뭐 도난이나 또는 뭐 고장. 고장난 채로 그대로 반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난이면 아예 가져가는 거니까 탈 수가 없고, 그리고 고장난 채로 망가뜨린 채로 반납을 하면 그것도 역시 그 다음 사람이 안전하게 탈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가나 다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자면, 가는 일단 글의 형식은 설명하는 글이었고, 똑똑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라는 글이었어요. 나의 글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사문의 형식이었고, 공공자전거 지속 가능할까? 우리가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지속 가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가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단은 카드뉴스의 형식으로 공공자전거 안전하게 타요였는데요. 이 문제 상황, 도난이나 고장, 문제 상황 나왔던 글은, 주로 나왔던 글은 그의 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문제 상황이 이제 알았어요. 아, 제대로 반납하지 않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맞은 해결 방법을 적었다면 정답이 될 텐데요. 이런 게 있겠죠. 바르게 사용한 사람에게 점수를 줍시다. 그래서 다음 사용 시 혜택이 있게 하는 거죠. 뭐, 대여하는 비용을 좀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뭔가 점수를 주어서 혜택을 주어서, 계속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자 이런 것을 해결 방안으로 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적지 않았어도 이 제대로 반납하지 않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모두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모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글을 읽어보면서 협력하면서 토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그 소리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불협화음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우리 모든 토의가 불협화음이라는 건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토의 주제 정하기 단계네요. 가장 처음에 토의를 시작할 때 주제부터 정해야 하죠. 봅시다. 친구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토의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세요. 친구 1이 사회자인 것 같네요. 손을 든 친구 1을 가리킨다. 발언권을 주는 거죠. 친구 2는 이렇게 얘기해요. 도덕 시간에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까닭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둠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토의 주제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내는 거네요. 친구 1. 좋아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토의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친구의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이 주제로 하는 거 어때요? 얘기하고 있네요. 친구 3. 새로운 친구예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자. 다시 사회보는 친구 1이 얘기합니다. 그럼 먼저 각자 의견을 마련해 봅시다. 우리 토의 주제가 정해지면 의견을 마련하게 되잖아요. 친구 4가 필통을 만지다가 대답한다. 벌써 불길해요. 뭔가 집중을 안 하는 모습인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죠? 와, 집중하지 않았어요. 얘기 다 했는데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토의해 보자고 했는데 듣지 않은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자, 토의 주제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예요. 집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의견을 마련하는 단계로 가겠죠. 주제를 생각하며 각자 의견과 근거를 마련한다.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면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 근거도 마련해야 하죠. 문제 볼게요. 41번입니다. 모둠이 토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읽으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를 보니까 나머지 1, 2, 3, 4. 5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의견이라는 것이 붙었어요. 의견 모으기, 의견 나누기, 의견 결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그런데 의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무엇에 대해서 말할까를 정한 후에 자신의 생각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토의 주제를 정해야죠. 의견을 마련하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0: 얘기해볼까? 토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절차가 되어야겠네요. 42번입니다. 모둠에서 결정한 토의 주제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시오. 우리가 지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무엇일까? 협력하여 토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중에서 이 모둠이 정한 토의 주제 뭐예요? 그렇죠.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주제를 정했죠. 1번에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43번이에요. 토의 과정에서 친구 1은 친구 1입니다. 이런 것들 표시해주세요. 친구 1, 2, 3, 4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쓰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 맡은 역할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발언권도 주고 있고, 내용을 정리하는 거 보니까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지문을 통해서 찾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적지 말고, 이 친구 1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살펴보면,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질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떤 주제로 토의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또는 무엇무엇을 주제로 토의해 보는 건 어때요? 하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사회자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정답이 되려면 의견을 물어보았다, 질문하였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 줘야겠습니다. 44번이에요. 토의 참여자 가운데에서 토의에 집중하지 않은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친구 1은 사회자로서의 역할 잘 해주었죠.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봤듯이. 그리고 친구 2는 우리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까닭 배웠으니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면 어때요? 토의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 잘 참여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질문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친구 3은 동의하면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친구 4가 필통을 만지다가 대답한다. 필통을 만지는 것 자체도 토의에 집중하지 않은 행동이죠. 친구들이 말하면 친구들과 눈도 맞추면서 생각도 하고 손 들고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다른데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죠? 이러면 딱 흐름이 끊기게 되죠. 이런 행동이나 방금 얘기를 했었는데 토의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통해서 친구 4가 집중하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네요. 그 친구 1, 2, 1, 3, 1, 4, 1막 이렇게 숫자가 섞이면서 내가 머리로는 친구 4가 방해가 아니라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데 잘못 보고 친구 1을 적으면 친구 1이 너무 억울합니다. 친구 4가 제대로 토의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급 회의 이렇게 토의하는 과정에서 집중 잘 하는 거 맞죠? 그럼 우리는 다 그런 친구들일 텐데 친구 4는 토의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44번까지 오늘 문제 푸는 거였는데요. 여기까지 잘 풀어주었어요. 아직 나가시면 안 되죠? 만점 굳히기 퀴즈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의 만점 굳히기 퀴즈입니다. 토의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의견을 마련한다. 우리 토의할 때 어떤 정해진 절차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공부해 봤었어요. 여러분, 알맞은 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얼른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1: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어떠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부터는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오늘 시간은요, 식물과 에너지 단원 중에서도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오늘 수업 역시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나뭇잎의 그림이 보이고요. 질문을 읽어보면요, 식물은 왜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요, 식물을 키울 때 물도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식물에게는 빛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이 식물은 이 빛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오늘 시간에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요. 무엇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광자가 빛광자로서요, 빛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을 텐데요. 그림을 보면요, 식물 세포 안에 이렇게 초록색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이 초록색 알갱이의 이름이 엽록체인데요. 엽록체가 초록 색깔을 띠는 이유는 이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엽록소는요, 빛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엽록체 안에서 무엇이 바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바로 이 광합성에 대한 정리입니다.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은요, 무엇과 무엇을 원료로 한다고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무엇을 받아? 빛에너지를 받아서 양분을 합성할 건데요. 우리 그때 양분의 이름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리고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는 산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그리고 광합성의 산물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요, 빛에너지, 이산화탄소, 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빛에너지는요, 광합성의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이산화탄소는요, 어떻게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걸 살펴보려면요, 우리 잎의 구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식물의 잎의 표면에는요, 주로 이 기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잎 뒷면에 이 기공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기공은요, 말 그대로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체인 이 공기가 이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기공을 통해서요. 이 기공은요, 두 개의 공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변 세포의 이 공자가 이 기공의 공자와 같거든요. 그래서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다라고 해서 이름을 공변 세포로 지었습니다. 즉, 이렇게 두 개의 공변 세포가 기공을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물은요. 우리 식물 키울 때 주로 물 어디로 주나요? 우리 흙, 뿌리 쪽에다가 물을 따라 줍니다. 즉, 식물은요. 물을 흡수해요. 어디에서 흡수해요? 뿌리에서 흡수합니다. 흡수한 물은요, 어디를 따라, 물관을 따라 잎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잎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와 관련된 실험이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는데요. 일단 우리 BTB 용액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 BTB 용액은 용액의 산성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입니다. 그러면요, 이 BTB 용액은
산성일 때는 노랑 색깔을 띠고요. 그리고 중성일 때는 무슨 색? 초록 색깔을.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파랑 색깔을 띠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파랑색 BTV 용액이었던 것에 무슨 색이 될 때까지, 노란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을 거래요. 하고. 우리가 날숨에는 주로 어떤 기체가 있다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보통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요, BTV 용액에 녹아들면서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날숨 속에 무엇이 BTV 용액의 색깔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BTV 용액에 녹으면서 산성이 되어서 노란색으로 변한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관 A씨에 노란색 BTV 용액을 넣고 B와 C에는 검정말을 넣어서 그림과 같이 장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림을 보면요, 똑같이 노란색이 된 BTV 용액에다가 B와 C에는 무엇을? 식물인 검정말을 넣고요.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무얼로 감쌌어요?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어요. 그렇다면 C에는 빛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의 근거를 하면 C의 경우는 빛에너지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수 없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요, 지금 검정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또 빛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용액에 넣은 거니까 물도 공급이 되겠죠. 따라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B 시험관에서는 모두 충족이 되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요. 빛이 비치는 곳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험관 B는 초록색을 거쳐 파랑 색깔로 변했다고 하네요. 우리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던 BTV 용액이 다시 초록색에서 파랑 색깔로 바뀌는 이유는 염기성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때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BTV 용액이 파랑색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CO2를 넣어서 노란색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파랑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건이 BTV 용액 안에 무엇이? CO2, 이산화탄소가 사라졌겠구나. 그럼 그 이산화탄소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무엇이 검정말의 광합성에 사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이 검정말의 광합성에 사용했기 때문에 BTV 용액의 색깔이 초록색을 거쳐 파랑 색깔로 변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했던 대로요, 시험관 A와 C는 광합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BTV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 그대로, 즉 CO2가 녹아있는 상태로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 아까 얘기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빛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것이 광합성이구나라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물을 보시면요. 뿌리에서 올라온 물이 무엇을 따라? 물관을 따라서 입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 선생님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그 양분을 우리는 포도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포도당 그림 보시면 지금 입자가 한 개죠. 우리가 포도당은 단당류라고 합니다. 당이 한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요, 물에 너무 잘 녹아요.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포도당으로 저장을 하자니 저장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여러 개를 붙입니다. 즉, 우리가 다당류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때 다당류를 녹말이라고 해요. 아,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은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는 일시적으로 녹말로 바꾸어 저장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화면에 나올 건데요. 이 녹말을 확인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을 우리는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오딘 반응이 뭐냐면요.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녹말에 똑 떨어뜨리면 이 아이오딘의 색깔이 청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녹말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에요. 뒤에 실험에서 한번 더 살펴볼 거고요. 자, 포도당과 함께 만들어진 기체는 산소입니다. 산소는요, 우리 식물도 동물처럼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때 산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남은 산소는 이렇게 기공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무엇이라고? 그렇죠.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대부분의 식물에서 포도당은요, 결합하여 무엇으로 바뀌어?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잠시 저장이 됩니다. 자,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기체는요, 무슨 기체? 산소 기체였고요. 산소 기체의 일부는요, 식물의 무엇에? 숨을 쉬는데, 호흡에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무엇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산물에 대한 실험이 교재의 필수 탐구로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그리고 다음에 배울 동물과 에너지는 관련된 탐구 활동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검정말을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놓아둔 후 검정말의 입을 떼어 현미경으로 관찰한대요. 아, 빛에너지를 충분히 줬구나.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검정말을 넣고 물중탕을 한후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고요. 녹말이 있었다면 이 용액의 색깔이 청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바로 이 에탄올이에요. 아니, 이 검정말을 왜 굳이 에탄올에 넣어서 또 물중탕까지 할까요? 에탄올에 이 검정말을 넣고 물중탕을 하면요. 이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 있잖아요. 그 색소가 에탄올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엽록소 굳이 왜 에탄올에 빠져나오게 하나라는 걸좀 보면요. 우리는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엽록소는 이미 색소예요. 색소가 있는 것의 색깔 변화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불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머리를 염색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머리 색깔을 먼저 뺍니다. 탈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탈색을 한 다음에 빨간색 염색약을 묻힐 때 훨씬 더 빨강색의 색깔이 잘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에탄올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검정말 넣고 물중탕 하는 이유는 이 엽록소를 에탄올로 녹아 나오게 함으로써 탈색의 과정을 거치는구나. 탈색을 거치는 이유는 지금 아이오딘 반응에서 색 변화를 완벽하게 관찰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결과 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잎의 엽록체가 무슨 색깔로 변했대요? 청람색으로 변했대요. 여기 그림을 봐도요. 앞에 봤던 엽록체 색깔에 비해서 조금 더 청색깔이 뚜렷이 보이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엽록체 안에 무엇이 있구나. 녹말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광합성은요, 식물 세포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왜? 엽록체에서 녹말이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자, 2번. 빛을 받은 검정말의 잎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엽록체가 무엇으로 어떤 색깔로 변해요? 그렇죠. 청람색으로 변합니다. 아,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청람색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이 엽록체 안에는 무엇이 생성되었구나, 녹말이 생성되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으로도 완벽하게 이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와 산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우리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요, 빛의 세기도 충분히 강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될것 같고요. 또 식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바로 온도도 잘 적정선에서 유지가 돼야 합니다. 한번 그래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세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처음에 광합성량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요. 우리가 당연히 빛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양분을 만드는 것이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광합성량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식물체 안에서 그 안에서도 엽록체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식물체 안에 있는 엽록체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엽록체가 충분한 빛을 받아서 다 자기의 최대치로 광합성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 광합성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엽록체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빛을 세게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즉 나머지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요, 광합성량 처음에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요,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 농도의 그래프 볼게요. 우리 빛의 세기 그래프랑 그래프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죠.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광합성량도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같은 이유로, 즉 엽록체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 나오는 걸 거고요. 빛의 세기가 강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즉 다른 두 조건이 일정할 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 어떻게 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증가할 거고요.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진 않고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온도 그래프는요. 두 그래프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합성량이 축축축축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최고점을 딱 찍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급격히 툭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이 온도가 올라간다고 광합성량이 무조건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꺾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식물체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래요. 우리 생명활동에는 필요한 효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효소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백질, 살코기 불에다 구우면 모양이 변형되면서 다른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이 단백질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우리가 적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지금 온도가 올라갔다고 광합성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광합성을 할수 없을 정도로 효소가 망가지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 키울 때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고요.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일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감소하긴 하는데 어떻게 감소해요?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알아봤는데요. 관련된 실험, 교재에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 확인 실험이래요. 우리 앞에 그래프에서 우리가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량도 증가할 거야. 일정 수준까지는 꼭 계속 증가해라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자, 시금친 잎이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 측정 실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시금치잎에 잎맥이 없는 부위를 구멍뚜리로 뚫어서요, 잎조각 수십 개를 만든대요. 지금 그림처럼 우리가 조각을, 이렇게 잎조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2번. 같은 양의 1%의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주사기에 둥근 잎조각을 각각 10개 이상 넣어 가라앉힌대요. 가라앉힌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라는 걸 보면요. 그림 보시면 일단은 주사기 안에다가 그 잎조각을 막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여기
주사기 입구 쪽을 손으로 맞고 이 아래쪽에 있는 피스톤을 쭉 잡아당깁니다. 쭉 잡아당기면요, 이 주사기 안에 압력이 낮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입 안에 있던 공기, 기포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공기들이 입에 있던 공기가 나가면 입의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없어. 그래서 우리가 둥둥 떠있던 입이 쫙 가라앉게 돼요. 아, 이렇게 입을 가라앉히는 과정은 이 입조각 안에 들어가 있던 무엇을, 공기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맞아 볼게요. 3번. 두 개의 비커 A와 B에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요, 50ml씩 넣고요. 주사기로 가라앉힌 입조각을 각각 10개씩 넣는데요. 비커에 탄산수소 나트륨 넣은 다음에 여기다 입조각 넣는 건 알겠는데, 왜 여기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굳이 넣냐라는 걸 보면요.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무얼 제공해요?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요. 지금 광합성량 확인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4번이요. 비커 AB와 전등 사이의 거리가 각각 10cm, 20cm가 되도록 하여 빛을 비추어주며 각 비커에서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대요. 여러분들, 이 비커에다가 빛을 비쳤더니 왜 입조각 떠오르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입조각 빛에너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산화탄소 공급했고, 물도 있으니 무얼 할수 있어요? 광합성을 할수 있어요.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도 만들지만 나오는 기체가 있죠. 뭐예요? 산소 기체입니다. 그 산소 기체가 발생되면서 이 입조각에 붙어요. 그래서 이 입조각이 산소 기체에 의해서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A와 B 중더 빨리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것, 즉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다 떠오른 비컨 무엇일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 A라고 예상했다면 아주 잘 추측을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A가 전등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빛의 세기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가 B보다 빛의 세기가 더 커요. 따라서 다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짧게 걸리겠구나. 왜? 같은 시간 동안 광합성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을 거니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조각이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뭐예요? A예요. 왜 A예요? 식음 침입 조각과 정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무엇이 강하다? 빛의 세기가 강하다. 그래서 광합성 결과 무엇이 산소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구나라고 우리는 이 실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아이템 잘 모아봤으니까요. 그 아이템으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날숨을 불어넣어 파랑색에서 노랑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이용해서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대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험관 A와 C의 색깔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 알아봤던 실험과 동일합니다. 보시면 B에서만 검정말 식물이 있고요. 빛에너지 제공되고요. BTB 용액에 날숨 불어넣어서 이산화탄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B에만 색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왜?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B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색깔로 바뀌었어요? 우리 BTB 용액은 산성에서 노랑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랑색이었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 다 사용할 수 있으니 아, B는 파랑색으로 바뀔 수 있겠다. A는요, 식물이 없어요. 그럼 색 변화 없겠죠. 노랑색 그대로일 거고요. C의 경우는요, 검정말은 있었지만 빛에너지가 차단됐어요. 아, 광합성 못했으니 여기에도 그대로 노랑 색깔로 색 변화 없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합성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여러분들, 광합성 온도 영향 받았죠? 일정 온도 이상 되면 갑자기 광합성량이 바로 꺾였어요.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틀렸고요.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옳은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양분은 녹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무엇이다? 단당류인 포도당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저장할 때 녹말로 바꾸어 저장한다라고 얘기했고요. 4번.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모두 식물의 호흡에 사용돼요. 아니요. 우리가 남은 거는 무엇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5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잎의 기공을 통해 식물체 안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물은 뿌리를 통해 흡수돼서 물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알아보는 과정일 것 같고요. 니은, 나는요, 엽록체 속의 엽록소를 제거하여 탈색시키는 과정 맞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 다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가린 부분은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 청남색으로 변한다라고 되었는데, 가린 부분은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 광합성을 할수 없고요. 그러면 녹말이 생성되는 그러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청남색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녹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 증가하나요? 아니요, 녹말은 산물이었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 계속 증가 아니라 일정 순간부터 갑자기 감소하죠. 틀렸고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했나요? 아니요. 이산화탄소 농도였을 것 같아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 일정해진다. 왜? 우리 엽록체의 개수 일정하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보다 높아지면 광합성량 급격히 감소요? 아니요,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시금치잎 조각을 1%의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에 넣어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요. 각 비커에서 잎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대요. 아까 함께 살펴본 실험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데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잎조각이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빛의 세기가 더 강했던 A입니다. 니은, 잎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이 맞죠? 디귿, 전등과 비커 B 사이의 거리가 10cm로 줄어들면요. 즉, 빛의 세기가 더 강해지면 잎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 산소 기체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귿 또 정답. 그래서 5번이라고 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 무엇이었어요? 빛의 세기를 다르게 했죠. 즉, 빛의 세기가 광합성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에서는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난대요. 또, 무엇은 주로 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있고요. 초록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복습해 보시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몇 강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답변 꼼꼼히 확인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광합성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식물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써봐야겠죠? 네. 왜냐? 우리는요, 잘 읽고요, 생각하고요, 말하고요, 쓰기도 해야 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맞아요. 라면 있어요 중에 쓰는 것, 쓰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볼게요. 자, 라면 먹으러 가자. 여러분, 내가 글을 쓴다. 응, 글을 쓴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부터 해야겠죠? 예. 뭐, 다른 것도 다 비슷해요.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쓰지?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일단 여기는요.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여 주장하기입니다. 아, 여기 보면은요. 말로 주장하는 말을 하는 그 과정을 여기에 이렇게 쭉 써놓은 부분이 되겠어요. 우리 쓰기 전에 일단 말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주장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근거를 사용해야 무엇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 네. 설득이에요. 우리가 토론도 그렇지만, 이 주장하는 말을 나와서 쫙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쓸때 주장하는 글을 하거나, 모두 그 목적은 뭐예요? 설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 주장을 딱 전달하면서, 예, 설득시키는 겁니다. 설득을 시켰다! 그러면 목표 달성한 것이죠. 자, 일단, 나 주장으로 발표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어. 내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봐야겠어. 아, 그리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 발표를 들을 사람들은 내 친구들이 되겠지? 그리고 이 문제 상황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내가 주장을 그럴듯하게 펼쳐야겠지? 이런 생각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가 바로 계획하기예요. 이미 계획하기 끝났어. 어렵지 않지? 네. 자.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얘기할지, 이 대상을 딱 정할지, 뭐, 아니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드려야겠다, 아니면 친구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내용 생성하기래요. 이 생성하기가 뭘까? 생성하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내용 만들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아, 생성하기, 내용을 생성한다고? 아, 내가 말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체계적이지 않아도 돼. 일단은 하나하나 부분 부분 만들어 가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생성하기의 시작이에요. 일단 주장을 정하셔야 돼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입시다. 뭐, 이런 주장을 만들어야 돼. 만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왜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냐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유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내 머릿속에서 안 나오면요. 알아보셔야 돼요.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을 말하거나 쓰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양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 때도 있어요. 네. 왜냐? 주장만 그럴듯하면 안 되거든요. 이유와 근거가 그럴듯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유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보세요. 신문에서 주장과 관련 있는 기사를 찾아보거나 문제와 관련 있는 책에서 근거 찾아보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모여서 주장 정했고, 이유도 뭐 이렇게 몇 가지 찾았는데, 그 이유를 제대로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 네, 설문조사 결과. 이것도 근거가 되지요? 인터넷에서 내가 정한 문제와 관련 있는 동영상. 괜찮죠? 기사. 또 통계, 자료. 이런 거 찾아볼래? 라고 했고요. 자,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전문가 의견, 괜찮죠?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근거 자료. 자,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을 다시 더듬어 올라가 봅시다. 근거 자료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3이 참 많이 나와. 그치? 예. 자, 세 가지 조건. 근거 자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좋을까? 일단, 믿음직스러워야지.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 성은 신시오. 그랬잖아. 신뢰성.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 가져올 거야. 설문조사 결과 가져올 거야. 믿을 만한 신문에 나온 기사를 찾아볼 거라고 막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 신뢰성 때문에. 자, 성은 신시오. 이름은? 그렇지. 관련성이 있어야 돼. 관충이라. 관련성. 무엇과의 관련성일까요?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이 근거 자료는, 네, 그 앞에 있었던 이유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 이유를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으니까. 이유는, 저번에도 그랬어. 이유는 까닭이라고도 했죠? 까닭인데, 이거는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온 이유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설득력 있게 만들려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뒷받침해서 내 주관적인 이유를 힘이 있게 보이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근거는 근거 자료가 되죠. 근거 자료는 객관적이어야 해. 누가 봐도 끄덕끄덕. 누가 읽어도 그렇구나, 이해가 간다, 그럴듯해. 이게 객관적인 거죠. 누가 봐도 내가 아닌 남이 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이게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가져오시고, 예, 주관적인 이유를 잘 뒷받침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성은 신시오, 이름은 관충이라. 그래서 충분성. 이 말이 뭐예요? 근거 자료가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그렇다고 막 10가지 할 필요는 없고. 네, 튼튼한 근거 자료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고. 그렇죠?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처럼 기사에서, 책에서, 설문조사에서, 또 동영상에서, 통계자료에서, 전문가 의견에서 근거 자료를 쏙쏙쏙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성, 관련성, 충분성이 있는 근거 자료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앞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아유, 뒤에 있는 걸 미리 보여줬네. 자, 우리 어디 하다 말았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찾기. 예, 근거 찾기. 아까 그 친구들 모습 봤죠?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히며 발표할 수 있도록 발표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인용은 표절과 다르다고 했죠? 네, 표절은 몰래 가져오는 도둑질의 한 형태고요. 그렇죠? 절이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도둑이기도 하고요.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즉, 출처 밝히면 인용이 되는 거고, 출처 안 밝히면 표절이 되는 것이다. 네.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히며 발표할 수 있도록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근거를 사용할 때는 꼭 출처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땡땡일보에 따르면이라고 시작하면 읽는 사람이 글쓴이의 주장을 더 믿을 수 있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지? 왜? 주장을 더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이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보다는, 아, 여기 어린이 땡땡일보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예,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용의 출처를 밝히면 저작자의 권리도 함께 지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리가 뭐다? 내 겁니다. 이건 제 거예요. 라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지식 재산권이죠. 지식 재산권. 자, 이 권리를 지켜줄 수가 있다. 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에요, 내 것. 그래서 남이 내 것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아니면 허락을 받아야 해요. 저 이거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거고, 이거 좀 사용해도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사용할 수 없죠. 자, 이게 바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계획을 해요.

네, 지난 시간까지 정말 잘 정돈된, 예, 잘쓴 주장하는 글 열심히 읽어봤죠? 자, 읽어서만 안 돼. 우리도 한번

내가 주장하는 말을 할때 계획을 해요. 아, 어떤 주장을 할까? 누구한테 말할까? 그리고 왜이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어떤 주장하는 말을 만들어낼지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만들어내고요. 찾고요. 자, 근거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내용을 잘 정리를 하세요. 처음에 이 말을 해야지. 그 다음 이거, 이 말을 해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줘야지. 그 다음 어떤 자료를 꺼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점검하기 보세요. 주장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했는지 판단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판단하는 거예요. 적절한지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점검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꾸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나 이렇게 말할 건데 이게 잘 맞는 것인가? 예, 주장하고 이유가 잘 연관성이 있나? 관련성이 있나? 하고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엉뚱한 말 아닌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주장을 발표하고 나면 또는 친구가 발표하는 것을 듣고 나면 또 잘한 점, 뭐 보충할 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적절한 근거를 사용해서 주장하는 말하기 할 때는 일단 계획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내용 생성하기라고 합니다. 이때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것. 물론, 인용할 때 얘기고, 인용하지 않으면 굳이 출처 밝힐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말하는 것이 이게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잘 연관성이 있는지 다시 이제 점검할 수 있고요. 또 발표를 끝으로, 네, 친구들하고 또 대화 나눠볼 수 있죠. 요거, 아까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주장에 대한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타당성. 합리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합리성, 타당성, 정당성 다 비슷한 말이에요. 타당하냐, 합리적이냐, 정당하냐, 알맞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다 비슷한 이유예요. 네, 비슷한 말이에요. 주장에 대한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주장과 이유가 관련이 있는지 봅니다. 관련 있네? 그러면 타당하다. 네, 이유가 주장을 잘 설명하는가? 네,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그다음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건 주장이 아니라 근거죠. 네. 자, 이것도 판단해 볼까요? 이유와 근거가 관련이 있는가? 네, 있어요. 그럼 타당해. 그다음 근거의 출처를 믿을 수 있는가? 네, 그럼요. 믿을 수 있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가던 아저씨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전문가가 얘기하셨어요. 뭐 아니면 뭐 믿을 만한 기관에서 나온 통계 자료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다 믿을 수 있는 출처가 되겠죠.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가? 네, 이런 것 모두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여 주장하기 위해 계획하기 단계가 필요한 까닭은 뭘까요? 자, 일단 어떤 문제 상황을 가져올까? 누구에게 말을 할까? 예. 그 다음에 이게 뭐, 제대로 된그 자료를 내가 과연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계획하기 단계죠. 왜 이런 계획하기 단계가 필요할까요? 발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4번이 되겠죠. 이 체계적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굳이 좀 정리를 하자면,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체계적이다. 뭐, 정해진? 네. 꼭 들어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은 체계적이다. 그러면 이게 딱 떠올라서 말씀드릴게요. 정해진 순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네. 정해진 순서가 있어서 차각차각차각차각차.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착착착착 진행이 될 때, 아, 체계적이네. 네,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발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야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다음 내용은 근거를 찾는 방법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우리 반 친구들 24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하루 2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네, 근거가 있네요. 이 근거는 설문조사일까요? 전문가 의견일까요? 네, 당연히 설문조사가 되겠죠. 이 문이 뭘까요? 예,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네, 물어본다. 물어봐서 나온 그 결과를 여기다가 지금 써놓고 있죠. 자, 그게 바로 근거로 훌륭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여 주장을 발표하는 과정을 차례대로 알맞게 기호를 쓰시오. 요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쵸? 여러분 교재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거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고,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게 순서가 돼야 체계적일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이 순서를 나열을 해야 체계적인 순서가 될까? 자, 주장을 발표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알려줬네. 예, 나. 주장으로 발표하고 싶은 문제를 정한다. 그렇지. 이거 계획하기 단계죠? 계획하기 단계. 어떤 문제를 건드려 볼까? 네, 이런 거죠. 자, 여기 발표할 내용 정리한다. 그다음에 목적도 발표 목적과 발표를 들을 대상을 정한다. 여기 요것도 계획인데. 그러면 나 다음에 계획하기 다가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네요. 자,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주장을 발표한다. 발표하기는 끝부분에 해야 되는 건데. 그지? 발표하고 나서 뭐 친구들하고 또 대화 나눠보고 또 평가해보고 하는 시간도 물론 있지만, 예, 이건 나중에 일이죠. 어쨌든 발표하기는. 주장과 이유를 쓰고 그 이유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다. 이거 내용 생성하기예요. 그쵸? 내용 생성하기. 예. 요 내용 생성하고 난 다음에 발표에 들어가게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발표하기 단계예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온 것 같아. 일단, 라가 가장 끝부분에 들어갈, 예, 차례가 되겠지요. 예, 그러면, 여기 다. 그 다음에, 예, 근거를 찾아내야 되죠? 다, 마, 마녀, 마. 네, 마. 그 다음에, 발표할 내용 정리해야지. 그 다음에 정리하고 나서 주장을 발표하게 되겠죠. 네. 요거, 정리하기. 요것도 생성하기 단계인데요. 네. 내용 생성하기. 이렇게 되는군요. 네. 어쨌든 여기 신의 한 수로, 네, 나를 먼저 탁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라를 알수 있어요. 왜? 발표하기가 여기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그쵸? 자,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서 볼게요. 이유와 이것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지요? 그 다음, 근거에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예, 근거는 어디에서 가져왔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출처를 믿을 수 있는지,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지. 네. 이유는 주관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뒷받침하는 이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맞습니다.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해요. 이번에는요, 쓰기 과정이네요. 아까는 주장하는 말하기였고, 이번엔 쓰기 과정입니다. 일단 계획하기 있는데, 앞에 뭐가 더 있네? 경험과 지식을 떠올려 본대요. 주장하는 글을 쓰고 싶은 문제 상황을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목적과 주제 정하고 글을 읽을 사람을 고려해본다. 앞에 그 주장하는 말하기하고 내용이 비슷하네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죠? 일단은 문제 상황이 있어야 돼. 문제를 내가 알아야, 내가 주장하는 글을 써야겠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드니까요. 그죠? 자, 내용 생성하기도 똑같은 용어가 들어가 있네요. 만들어내는 거죠.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장과 이유를 일단 정해야 되겠고, 또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 생각하고, 근거를 찾아서 정리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앞에 부분하고, 예, 주장하는 말 하기하고, 예,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전문가 의견이 근거가 될수 있고요. 또 신문이나 뉴스 등에 관련

관련 있는 에, 그, 아,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관련이 있는 실험이나 조사 결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계나 도표 같은 수치 자료 찾아보시면 되겠고, 책이나 자료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모두 근거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객관적인 것. 전부 다 뭐다? 객관적이어야 해요. 객관적인 자료라면 전부 다 자격이 있습니다. 네. 왜? 이유가 이미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이유가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증거 내놔봐. 막 이러면. 그래, 여기 증거 여기 있어.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이제 조직하기입니다. 자, 내용을 조직한다는 얘기는 짜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앞에 사실은요, 여기요, 여러분. 내용 생성하기 있죠. 이 내용 생성하기에서 이미 여러분은 시간을 아주 많이 많이 들여야 해요. 여기가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이 내용 생성하기, 내용만 잘만 만들어내고 조사를 아주 잘 깔끔하게 했다면 사실은 여기 내용 조직하기는 그거보단 조금 쉬워요. 네. 자, 글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글의 개요를 작성하자. 서론에는 뭘 쓰고, 본론에는 뭘 쓰고, 결론에는 뭘쓸 거야? 이게 바로 글의 개요 작성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글의 개요는요, 뼈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개요. 글의 뼈대. 글의 뼈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목, 개요예요. 자, 개요. 일단은, 제목은, 나 이렇게 할래. 제목은 어떻게 어떻게 정했어. 네, 어떤, 난 이런 제목을 할래. 뭐, 예를 들어서, 독서 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씩 꼭 주세요. 뭐, 이런 제목도 괜찮고. 어쨌든, 제목을 먼저 정해. 나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할까요? 할 거야. 일단, 서론 부분에는 말이야. 뭐, 이런 주장을 펼쳐야지. 이렇게. 주장이 나와야겠죠? 아! 주장 전에 어떤 걸 넣어주면 좋을까요? 그렇지. 네. 선생님이 계속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죠. 문제. 문제 상황을 제시해야죠. 문제 상황을 제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장을 서론 부분에 펼쳐야겠죠. 나 그리고 말이야, 본론 부분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마르고 닳도록 계속 얘기했어. 이 주장에 대한 이유를 말해야 돼. 이유 1.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 첫 번째 근거. 그 다음 말이야. 나이두 번째 이유도 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 근거, 두 번째 근거,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두 번째 근거도 쓸 거야. 이렇게 개요를 만들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죠? 결론 부분은 뭐?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죠? 앞에 내용을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거야.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쓸 건데, 이런 내용을 써야지 하고 개요를 작성을 합니다. 네. 이 개요만 잘 작성해도 본격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쓰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주장과 이유를 짜임에 맞게 정리를 하시고요. 표현하기는요,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쓰기. 예. 자, 글쓰기가 됩니다. 개요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고요. 글의 통일성과 표현의 정확성을 고려해서 글을 한번 고쳐보자. 예. 글 수준에서, 문단 수준에서, 저기, 문장 수준에서 고쳐보기, 수정하기. 여러 번 해봤죠. 자, 글의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여보자라는 내용으로 글을 쓴다면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갑자기 미세 플라스틱 얘기하다가 미세먼지 얘기 막 한참 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글의 통일성을 꼭 맞춰서, 예. 다른 길로, 벗어나지 말고 그렇게 쓰라는 것이죠. 자, 주장하는 글쓰기를 위해 떠올린 문제 상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문제 상황이 생겼으니까 주장하는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걸 잘 읽어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집에서 어떤 반려동물을 키울지 선택해야 하는

0: 문제 상황은 어떨까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만한 문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은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일까요? 딱 봐도 계획하기 단계죠? 네. 계획하기. 그다음 주장하는 글을 쓰려고 할때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할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지 한 가지 이상 쓰시오. 요거는 여러분이 외울 거 없고요. 본문에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이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그냥 한 가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써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써도 되고. 네. 여러분은 이건 그냥 고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주세요. 이건 의외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쵸? 자,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먼저 글로 쓰고 싶은 문제 상황을 떠올려 봐야지. 표현하기는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처음 글을 쓰는 과정이야. 글을 쓰다가 앞 단계로 돌아가지는 못하니까 단계별로 순서를 꼭 지켜서 글을 써야 해. 뭐, 앞 단계로 돌아가지는 못하니까 네, 뭐, 순서를 꼭 지켜야 돼. 앞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다 쓰고 나서 점검하지 않고요. 쓰는 중간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다시. 여기 이렇게 고치면 더 좋겠다.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라. 네. 이제 점검하기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죠? 계획하기. 네, 주제가 무엇인지 내가 정했었나? 또 여기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정했었나 이런 거다 계획하기 단계 점검할 수 있고요. 그랬을 내용을 생각하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떠올렸나? 왜? 이미 알고 있는 걸 떠올려야 모르는 건 조사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떠올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이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것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면서 글의 내용을 조직했는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그 근거를 찾아 조직했는지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성 있게 표현했나? 이건 표현하기 과정이 되겠지요. 자, 마찬가지로 고쳐쓰기도 보완할 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쓰기 과정 알맞게 연결하시오. 일단은, 네, 내용을 생성한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고 마지막으로 글을 쓰는 표현하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 점검할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자, 계획하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안이 되겠지요? 네. 목적과 주제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이 좋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볼까요? 자, 이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이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표 보세요. 내용 생성하기죠? 네. 자, 확인하시면 돼요. 본문을.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주장 이유 근거를 들어 글의 짜임을 고려해서 조직했는지 점검하시고요. 표현하기 단계의 점검 내용으로 알맞은 것. 자,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읽는 사람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해서 표현했느냐. 3번과 5번을 점검하시면 되겠어요. 남편 문제예요. 그래,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주제로 글이 쓰여지는 것이라는데 통일성일까, 통합성일까? 우리의 소원은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소단원 실전 테스트 새롭게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게 뭔가 단원이 막 바뀐 것 같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앞에서 배웠던 삼각형의 닮음들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개념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이라면 선생님과 같이 새롭게 교재에는 없었지만 공식화 시켰던 것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네, 그 부분들까지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새롭게 개념들을 다져가고 새로운 공식들을 채워가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4번과 8번 문제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원리 원칙대로 따지고 간다면 그래, 문제를 좀 길게 풀어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우리 그냥 공식화 시켰던 것들을 적용하면 좀더 빠르게 풀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4번에서 혹시나 선생님과 같이 수업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이 1번 문제는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삼각형의 닮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은 평행하기 때문에 너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이각으로 똑같고요. 그리고 세모 세모 역시나 동이각으로 같아지니까 위쪽에 있는 삼각형 ADE와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했었고 그 이야기에서 우리 어떤 얘기 했었습니까? A라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짧은 길이 그리고 전체 이런 식의 비율을 생각했었죠. 그게 짧은 길이 그리고 전체하고 똑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 위쪽에 있는 선분 AD 대 아래쪽에 있는 선분 BD와 또 AE 대 EC의 길이의 비가 또 각각 같아져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 모두 다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 그림으로, 아, 위치가 이랬었구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림의 형태로 기억하는 게 우리의 개념의 포커스였었습니다. 그쵸? 그 얘기들을 결국 했던 게 삼각형의 닮음에서 시작했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이런 거였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6대 12, 8대 선분 AC하고 같다. 그리고 그게 선분 DE 대 선분 BC와 같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럼 우리 길이를 못 구할 게 없다 이거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6대 10. 그러면 비율로 생각하면 3대 5라는 비율을 갖고 있는데 그게 선분 DE 대 선분 BC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선분 AE 대 선분 AC에도 그대로 3대 5라는 비율이 적용이 될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선분 EC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8대 선분 AC가 3대 5다라고 얘기해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3분의 40이라고 구할 수 있었으니까 3분의 40에서 8 빼내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3분의 40에서 3분의 24 빼내면 3분의 16, 2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거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길이의 비가 3대 5였으니까, 잘려나간 작은 도막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보면, 너를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해서, 3대 2의 길이의 비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역시나 3대 2의 길이의 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으니까, 3대 2가 8대 선분 EC다. 저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선분 EC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하면 역시 3분의 16cm라고 동일한 정답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일한 답이 등장하고 그 근본 원리의 시작이 바로 작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닮음이었다라는 거에서 시작했던 거죠. 근데 원리를 배울 때는 우리가 닮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원리를 공부했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를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할수 있겠니? 나할수 있다고 믿어요.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두 개의 선분이 평행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이 삼각형에서 닮음을 활용해서 길이의 비를 다 찾아내고 그걸 네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걸 닮음,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생각해서 대응변길이 찾아낸다? 아,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야기니까 그냥 바로 한 번에 너대 너는 너대 너야라는 걸 우리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쓰여져 있는지 봐야 돼. 자, A, D 대 A, B는 A, E 대 A, C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죠. 또 여기 있는 D, E 대 B, C까지도 똑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였고, 또 이렇게 대 요렇게가 이렇게 대 이렇게랑 같아진다라는 거 요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죠. 됐니? 보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A, B 대 A, D. 자, A, B 대 A, D는 A, C 대 A, E. 정확하게 노란색 양쪽 변의 길이의 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쟤는 빼고 골라야 되겠다. 자, 그다음 A, B 대 A, D. 자, A, B 대 A, D는 이제 밑변하고 생각해 본다면 DE 대 BC하고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BC 대 DE라고, AB 대 AD를 생각하면 커다란 거에서 짧은 거 이렇게 순서로 갔으니까 선분 BC 대 DE라고 긴변대 짧은 변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줘야겠지? 그래서 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긴거 전체. 자. 전체 대 짧은 거, 그게 전체 대 짧은 거, 저 이렇게 비교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2번 보기도 참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다음 봅시다. AC 대 AE, 자 역시나 전체 대 짧은 거, 그게 전체 대 짧은 거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3번 보기도 참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4번 볼게요. 4번은 AD 대 DB를 생각했네요. 자, AD 대 DB를 생각하고 있어. 그럼 뭐랑 똑같아야 돼? AE 대 EC하고 똑같아야 돼. AE 대 EC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역시나 4번도 맞는 이야기죠. 1, 2, 3번, 4번 다 맞았으니까 아, 잘못된 거 5번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5번 왜 잘못됐는지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AD 대 DB를 얘기했어. 자, AD 대 DB를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밑변들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근데 DE 대 BC라고 하면서 요두 개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전혀 상관없는 식을 쓰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보기는 잘못됐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식으로, 문자로 막 외우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예. AB 대 AD는 AC 대 AE다. 문자로 막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그냥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지점을 A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랑 우리가 배웠던 공식의 순서를 그대로 알파벳을 맞춰주었는데,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항상 이 끝에 있는 게 A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로? 그림으로 기억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는 이렇게 이렇게랑 길이의 비가 똑같고 그게 너대 너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 할수 있고 또 요렇게 대 요렇게가 이렇게 대 이렇게랑 똑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야죠. 자, 요렇게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요 정도 확인하면 충분히 개념 공부 때 선생님과 수업 안 들었던 친구들도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3번.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림에서 X와 Y를 구해 보래요. 위아래 있는 삼각형 두개 서로 닮음이다라는 거 눈에 바로 보이죠? 이거 요렇게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도 괜찮죠? 그래서 1대 2는 1대 2 생각하면 X는 5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6과 Y도 1대 2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Y가 10이라는 거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닮음 생각해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찾아도 되지만 그걸 가지고 연습했기 때문에 우리는 4대 8이 X 대 10, 1대 2가 X 대 10, 바로 그냥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6대 Y도 역시나 대응하고 있어서 1대 2 찾을 수 있고 XY 다 찾는다면 두개 더해서 17이라는 정답 쓰는 거 어렵지 않겠죠. 여기서 3번 문제였어요. 3번도 정말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다. 자, 그다음 보자.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고깔모자 모양의 닮음이 왼쪽과 오른쪽에

양쪽에 주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이두 변,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정석대로 가면 꽤나 돌아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공식화 시켰던 게 있고, 우리 그것 때문에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 보았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야라는 생각할 수 있었고, 또 평행선 사이의 길이에 비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F 대 AG를 생각하면요, 그게 DF 대 BG다라는 식을 끌어낼 수 있죠. 자, 선분 AF 대 선분 AG를 생각하면 그게 선분 DF 대 선분 BG다라고 이렇게 식을 끌어내 볼수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과정을 어디에서 바라볼 수도 있느냐?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봐도 역시나 AF 대 AG라는 것이 결국 FE 대 GC와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AF 대 AG가 결국 선분 FE 대 GC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B가 DF 대 BG에서도 FE 대 GC에서도 성립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걸 이제 연결해주는 너는 뺀채 나머지끼리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 대 BG. 자, DF 대 BG의 길이의 비가 FE 대 GC, FE 대 GC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럼 순서만 살짝 바꾸어 본다면 너대 너가 너대 너하고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눈에 잘안 보여요. 그러면 한번 쓸까요? 자, 선분 DF 대 선분 BG가 선분 FE 대 선분 GC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요거 두 개는 자리가 바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두개 자리 바꾸면 선분 DF 대 선분 FE가 선분 BG 대 선분 GC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cm, 6cm의 길이의 비가 아래쪽에서도 그대로 성립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이 얘기를 정석대로라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선분을 가지고 길이의 비를 끼워 맞추면서 길이의 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매번 시험 문제 풀 때마다 풀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화 시켰었죠. 너대 너는 너대 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3대 6, 1대 2는 1대 2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분 BG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FC의 길이가 2A가 되고, 즉 3A가 12cm니까 A가 4cm, EA는 8cm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자, 문제에선 선분 BG의 길이 A를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4cm를 정답으로 쓰면 되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 과정을 한 번은 거쳐갔지만 그다음부터는 거쳐가고 싶지 않다라는 게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개념책을 선생님과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보자마자 3대 6은 1대 2,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썼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내려왔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나 선생님과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라면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원리와 결과를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자. 5번 문제. 자, 역시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인 거 눈에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 내렸던 게 뭐였습니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그건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면서 서로 평행이더라라는 결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x값을 생각하면 5의 2배, 10이 될 거고요. 평행이니까 y도는 60도. 그냥 만들어지면서 y는 60하고 써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의 정답은 70이다라는 걸 바로 생각해 볼수 있었죠. 자, 이게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각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요 이야기들은 역시 닮음 활용해서 닮음비가 1대2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발했었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공식화 시켜서 기억해야죠. 중점과 중점 연결하면 밑변의 길이의 절반, 그리고 평행이라고 얘기하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지. 자, 그래서 5번 문제 아주 가볍게 답을 쓸

있었죠. 자, 그 생각이라면 6번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왜 그래? 자, 여기 선분 DF의 길이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 그건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밑변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바로 DF거든요. 그렇다면 이 DF는 밑에 있는 BC와 서로 평행일 수밖에 없고요. 길이가 그렇지. 절반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13cm의 절반, 얼마? 2분의 13cm가 될 거다. 자, 여기 있는 이 길이는 2분의 13cm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EF라는 이 선분은요, 10cm의 절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는 5cm야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당연히 DE라는 선분은 11cm의 절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자, 이 길이는 2분의 11cm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분의 13, 2분의 11 더하면 12cm, 거기에 5cm 더하니까 17cm, 2번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할 수 있겠니? 자, 근데 얘들아, 결국 너의 절반, 너의 절반, 너의 절반,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의 절반씩이 지금 가운데 들어있는 거니까, 전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굳이 분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자, 여기 있는 10과 11과 13 더하면요, 34cm고, 그게 바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인데, 안쪽에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이 삼각형 DEF라고 이야기하는 요거, 이건 길이의 비가, 둘레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해서 17cm 바로 답을 쓸 수도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됐니? 자, 실제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들, 요거 특징들이 좀 매우 많았었는데, 선생님이 무게중심 하면서도 그냥 얼핏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전체 커다란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안쪽에 있는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완벽하게 일치하더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요것도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에 가서 도움이 좀될 거다라는 말씀 얼핏 드리고 넘어갔었어요. 자, 이것도요, 우리 지금 뭐 특별히 증명을 한다기보다, 아, 그냥 그렇구나 한번 듣고, 아, 이런 게 있었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이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거, 그리고 적당하게 비율을 잡아서 만들어낸 삼각형, 뭐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들이 정말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자, 이게 우리 수준에선 아직 할수 없으니까, 아,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지금은 중점을 연결한 가운데 있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원래 삼각형의 길이의 절반이 되는구나라는 생각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변의 길이의 절반들을 모아 놓았으니까 전체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7번으로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D와 BD의 길이가 같고요, DE와 EF의 길이가 같아지고, 선분 BC의 길이가 14cm일 때 CF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네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CF의 길이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를 X cm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전혀 안올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D가 중점이고, 이 중점에서 밑변 BC와 평행이 되도록 선을 그려준다면, 당연히 반대쪽에 중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을 뭐 DEFG라고 이야기한다면, 선분 DG의 길이가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었어요. 요게 떠올라야 돼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떠올라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맞아요. 지금 이 문제가 소단원 실전 테스트 7번에 나왔지만, 여러분한테 체감 난이도를 한번 물어보면 꽤나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왜? 안 그려져 있는 선을 여러분이 직접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때요? 한번 풀고 몸에 익혀두셔야 된다. 아, 이거 요렇게 풀었었지라는 게좀 몸에 익어 있어야 문제를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다면, 선분 DG의 길이를 생각했을 때 이게 7cm라는 건 충분히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직도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다음과 같이 생긴 삼각형 ABC에서 D도 중점, G도 중점, 그러면 이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건 밑변의 길이의 절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랬다면요, 우리 DG의 길이가 7cm다라는 거 찾았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DG의 길이가 7cm라는 걸 발견했다면 그게 X cm와 완벽하게 같은 길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보시면요. 하나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너는 맞곡지각으로 두 개의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세모가 이쪽에 있는 세모와 엇각으로 각의 크기가 똑같아지죠. 왜 그래? 지금 DG와 BC를 평행이 되도록 선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엇각이죠. 그럼 어때요? ASA 합동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CF라고 이야기하는 X cm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너하고 같은 길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이미 구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X cm가 CF의 길이고 그 길이가 DG의 길이하고 똑같고 그게 7cm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 몇 번? 5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선만 그리면 눈에 보이죠. 근데 이 선이 안 그려져 있어서 어려운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7번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비슷한 문제들이 또 등장할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이 구원픽 혹은 별표 붙여가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번 몸으로 익혀두시고 그때 새롭게 문제를 봤을 때 이 기억이 떠오르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8번으로 가자. 오늘의 구원픽 문제입니다. 자, 이 8번 같은 경우 공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어지죠. 삼각형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정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각 A를 이등분한 선이 있다면 선분 AB 대 선분 AC의 길이의 비가 선분 BD 대 선분 CD의 길이의 비와 같아진다라는 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자, 다시 한번 A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널 중심으로 해서 AB 대 AC가 BD 대 CD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괜찮지? 요거 알고 있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렇다면 16대 14라는 건요. 8대 7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선분 BD와 CD가 8대 7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너를 8A, 너를 7A라고 생각하면 15A가 15가 된다 생각할 수 있어서 A값이 1이야 라고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분 BD의 길이고 선분 BD는 8A니까 몇 센티미터? 8cm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이거 말고 다르게 풀어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한 내각의 이등분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직접 증명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길고 지루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책에서 연습했을 때 아, 이랬었어 라고 한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적극적으로 공식을 활용해서 밀어붙여야 실전용 풀이가 될 거라는 거지. 자,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었지. 자, 너 대 너는 너 대 너라고 설명했었죠? 자, 근데 역시나 이렇게 가도 괜찮아. 너 대 너는 너 대 너 하고 이렇게. 그래. B의 자리를 살짝 바꾸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16대 BD가 14대 CD라고 생각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8번 문제는 왜 그러면 구원픽 부착했습니까? 그래, 개념 공부할 때 미리 원리를 파악하고 이 공식 반드시 외우자라는 이야기였어요. 흡사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난 단원에서 우리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들이 있을 때 닮음으로 얼마든지 우리 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게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공식 외웠었던 거 기억나죠?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 그림으로 외웠던 것처럼 자, 이것도 그림으로 외우자는 거지. 너 대 너는 너 대 너 하고 삼각형을 양쪽에서 합쳐서 만들어가는 형태의 그림 자, 이런 형태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게 이 공식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구원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지. 그리고 변의 길이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작은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니까 6대 9, 즉 2대 3이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선분 BD 대 선분 CD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의 비 2 대 3이 넓이의 비 2 대 3과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25제곱센티미터라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를 5등분한 것 중에 이만큼이 바로 삼각형 ABD의 넓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삼각형 ABD의 넓이를 생각하면 너는 25 곱하기 5분의 2만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제곱센티미터라는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결국 정답이 몇 번? 3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날만하십니까? 앞에 있는 그 각의 2등분선의 정리를 모르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형태의 문제예요. 아셨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은요. 외곽의 2등분선의 정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건 공식을 외우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림이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있는 D라는 점이 지금 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지금 변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원래 삼각형의 내부의 변에 있었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삼각형 ABC가 있고요. 이 ABC에서 각 A를 2등분한 선이 있고 그게 선분 BC와 만나는 점이 D인데 이 점을 선분 BC의 연장선으로 쭉 끌어당겨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 외곽의 2등분선에 관련된 문제는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 이 그림의 상황에서 끌어당겨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BD와 CD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거죠. 요 점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길이의 비, 그게 바로 AB 대 BD하고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AC 대 CD하고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여기 있는 점 D를 바깥으로 빼내면서 AB 대 BD, AC 대 CD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지금. 괜찮니? 그렇다면 문제에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길이를 X cm라고 하고 비례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결국 8 대 16이라는 것이 X 대 12라고 얘기해서 X가 6이야라는 결론 내릴 수 있고요. 그냥 바로 1번을 정답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 마지막 10번 문제는 여러분 저 공식을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내각에서 그 내각의 2등분선에 관련된 성질들은 많이 등장하지만 외각의 2등분선에 관련된 성질들은 자주 등장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아까 삼각형에서 점을 끌어당겨서 빼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문제들 이어서 또 풀어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짜장면이냐, 볶음밥이냐.
1: 뭐? 그거 오늘 점심 메뉴잖아. 벌써 점심 걱정을 하는 거야?
0: 왜? 선택의 갈림길은 언제나 고민되는 법이라고.
1: 그렇긴 하지. 사실 곰기 요원도 선택에 약한 편이잖아. 기억나?
0: 아, 그때 얘기하는 거야? 괴물의 숲 갈림길.
1: 그래, 그때 갈림길도 만만치 않았지.
0: 제6회 누구나 요원학교 체육대회. 이제 마지막 경기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1: 마지막 경기는 바로
0: 무시무시한 괴물의 숲을 탈출하라.
1: 네, 이 숲 곳곳에는 괴물들이 숨어있는데요. 갈림길에 있는 표지판을 잘 보고 괴물의 수가 더 적은 쪽으로 가면 탈출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2: 차하하하. 예, 예, 감사합니다.
0: 마침 우승 후보인 공기원 입장합니다.
2: 자,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갈림길이 이거구만. 괴물의 수가 더 적은 쪽으로 가라고 했지. 어디 보자. 보자. 차하. 딱 봐도 빨간 괴물의 수가 더 적구만. 그렇다면 뒤쪽으로 돌격. 아니, 분명 괴물수가 더 적은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닌가? 이상하다.
1: 그렇게 곰기 요원은 마지막 경기에서 탈락의 위기에 처한 거야.
0: 아무래도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지? 곰기 요원이 본 표지판을 같이 살펴보자. 여원들, 이 표지판에는 어떤 색의 괴물이 있어?
3: 빨강 파랑.
1: 그렇지. 에? 그럼 이 중 어느 괴물이 더 적은지 알 수 있어?
4: 네. 파란색 개수가 더 적고 빨간색 개수가 더 많아.
0: 자, 그러면 곰기 여원은 왜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
4: 파란색 괴물은 다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어가지고 더 뭔가 많아 보여서 그런 것 같고, 빨간 괴물은 다 붙어 있어가지고 더 적어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
1: 그렇지, 그렇지. 우리 요원들 훌륭한데?
0: 하지만 곰기는 제대로 세워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 그럼 어느 쪽이 더 적은지 알 수 없는데.
1: 맞아. 그렇다면 오늘은 어느 수가 더 크고 작은지 잘 세어보는 방법을 배워볼까?
3: 우와, 괴물이다!
0: 이렇게 보면 헷갈리잖아. 하나씩 울타리에 가둬버리자.
1: 그럼 먼저 빨간 괴물부터 한 마리씩 잡아볼까? 시작!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그 다음은 파란 괴물도 한 마리씩 잡아보자. 시작!
5: 하나, 둘, 셋, 넷, 다섯.
0: 어디 보자. 빨간 괴물은 몇 마리가 있지?
6: 일곱 마리.
1: 파란 괴물은?
7: 다섯 마리.
1: 그럼 두 괴물 중 더 적은 건 어떤 괴물이지?
3: 파란 괴물!
1: 정답! 5는 7보다 작은 수니까 파란 괴물이 빨간 괴물보다 적은 거야.
0: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곰기 요원도 이걸 알아차렸어요.

0: 둘 중 더 작은 수는?
1: 큰일이구만.
2: 응? 토토, 무슨 고민 있어?
1: 그것이 문제로다.

0: 아니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곰기! 너는 우주의 빛나는 최고 요원, 곰기잖아. 자! 하나씩 세워보면 되잖아!
1: 빨간 괴물은 7마리! 파란 괴물은 5마리!
0: 우와! 그렇다면 괴물이 더 적은 쪽은 저쪽! 좋았어. 저쪽으로 가보자. 돌격!
2: 과연 무시무시한 괴물의 숲을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3: 누군가 나옵니다. 바로 곰기입니다.
0: 우주 최고 요원이라면 이 정도는 누워서 당근 먹기죠.
3: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0: 하! 곰기처럼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굿! 굿!

0: 오늘의 훈련은 곰기보다 더 큰 수를 골라라.
1: 요원들, 오늘의 규칙은 간단해. 곰기보다 더 큰 수의 카드를 뽑으면 승리.
0: 만약 더 큰 수의 카드를 뽑았다면 곰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당근사탕을 받을 수 있어.
1: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볼까요? 곰기 요원, 리아 요원, 자, 카드를 골라주시고.
0: 다 골랐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카드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 둘, 셋,
1: 헛! 오! 곰기 요원은 2!
0: 리아 요원은 8!
1: 8은 2보다 크니까 리아의 승리! 야! 두 번째 경기는 다른 카드로 해볼까요? 이번엔 카드에 당근이 그려져 있을 거야. 곰기보다 당근의 수가 더 많은 카드를 뽑으면 사탕을 받을 수 있어.
0: 두 번째 도전자는 승아 요원. 자, 곰기랑 승아 요원 모두 카드를 골라주세요.
1: 자,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0: 짜잔, 곰기 요원은 당근이 4개.
1: 오, 승아 요원 카드엔 당근이 8개. 그럼 8개

0: 4개보다 많으니까 승하의 승리!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요. 서인 요한, 이길 자신이 있나요?
1: 자신 있습니다.
2: 그럼 두 요한 카드 뽑아주세요. 카드 뽑고 보여주세요.
0: 곰기 요원은 2,
2: 서윤 요원은 8.
0: 8은 2보다 크니까 마지막 승자는 서윤입니다.
2: 곰기 요원 좌절했군요.
0: 우리 요원 친구들 모두 모두 잘하는걸.
2: 아주 재밌는 훈련이었어.
3: 내가 준 당근 사탕은 잘 간직하도록 이 곰기 요원을 이긴 영광의 상징이니까 말이야.
0: 자, 다음에는 반대로 작은 수가 이기는 게임도 해보자.
2: 좋아, 그땐 나도 곰기와 겨뤄보겠어. 다음에도 곰기 요원이랑 대결할 사람.
3: 어허, 좋았어. 자, 덤벼라.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마
4: 내가 바로 공기
5: 공기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마
4: 우주 최고 요원
5: 공기
4: 렛고
6: 1, 2, 3, 4, 5, 6, 7, 8, 9, 10
4: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4: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나.
7: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8: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7: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8: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9: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7: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9: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8: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대.
1: 에이, 삼촌. 심장은 떨어지지 않아요.
2: 맞아요. 근데 삼촌, 왜 운동하다 말고 손목을 만져요?
3: 아, 그건 운동할 때 1분 동안 심장이

0: 몇 번쯤인지 알면 도움이 되거든.
1: 그럼 심장이 있는 가슴에 손을 대야지. 왜 손목에다가 손을 대냐고요?
0: 아하, 다른 곳에 손을 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 허씨 형제의 시험 이야기 기억 안 나?
1: 허씨 형제? 아, 허당의원! 기억 안 나요.
0: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 그럼 이 삼촌이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1: 정말요? 와, 우리 사촌 최고야!

0: 우리 첫째 아이고.
1: 옛날에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0: 아니, 내가 자식 명사
1: 이름하여 허풍이었지.
0: 우리 아들들이 글쎄 어? 아이고.
1: 그에게 두 아들 허리와 허당이 있었어.
2: 아버님, 아버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3: 또 사고 치셨죠, 예.
4: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이미 그 의원 시험에 붙었다고 말해버렸단 말이다.
2: 예? 아직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요?
3: 아유, 아빠 또 그러셨어요. 아유, 그게 뭐예요, 그게. 괜찮아요? 아니, 우리가 뭐 붙으면 되죠.
2: 예, 아버님.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어이, 정말. 네. 아이고, 아이고, 고맙구나. 아이고.
1: 형인 허리는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동생인 허당은.
3: 아이, 형님 앉아요?
2: 아, 열심히 해야지. 시험이 내일 모레 아니냐?
3: 내일 모레면 내일부터 하면 되겠네.
1: 배를 두들기며 놀기만 한 거야. 그리고 드디어 시험날이 되었어.
5: 오늘의 시험은 첫째도 둘째도 정정당당히 보는 겁니다. 만약 몰래 뭔가를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잉?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이 있지요. 이 심장의 움직임을 우리 몸의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3: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왔지?
6: 아유, 어렵구만. 아유. 저거 왔는데.
5: 지금 뭐 해요?
0: 깜짝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5: 아니, 소용없어요! 불합격!
0: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5: 나가요! 하고 나가요!
1: 한편, 공부를 덜한 동생 허당은
3: 여기까지는 본 것 같은데.
1: 이렇게 한 곳만 표시를 했고,
3: 이거 말고는 모르겠네.
1: 열심히 공부를 한 형 허리는
2: 한 문제야. 공부한 게 나왔어. 그래도 긴장하지 말고 자, 천천히 천천히 자.
1: 머리 옆쪽, 목, 손목, 그리고 허벅지 안쪽까지 무려 네 곳에 표시를 한 거야.
5: 오! 대단해요! 오! 아이고! 우와, 신기하다! 정말 심장의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네.
7: 그러니까!

0: 허당의 형 허리는 사실 내 곳을 표시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곳이 있대.
1: 정말요?
2: 우와! 느껴진다! 아, 정말 뛰고 있어!
1: 나도 뭔가 콩닥콩닥 뛴다!
2: 삼촌, 근데 여기 뛰는 곳엔 뭐가 있어요?
0: 바로 혈관이 있지!
1: 혈관이요?
0: 혈관 속에서 느껴지는 심장의 움직임을 바로 맥박이라고 하는 거야.
1: 우와, 삼촌!
2: 뭔가 달라 보여요!
0: 이렇게 똑똑해 보이면 안 되는데.
1: 어, 근데 삼촌, 심장의 움직임을 왜 다른 혈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장의 움직임을 왜 다른 혈관에서 할 수 있는 거냐고요?
2: 왜 할 수 있는 거냐고요?
1: 왜요?
0: 어, 그러니까 그게 심장.
1: 아, 근데 심장.
0: 아, 운동! 삼촌 운동하고 있었지. 삼촌 운동하고 올게.
1: 아, 삼촌! 궁금한데.
2: 괜찮아. 우리한테는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호기심 딱지 따라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맥박 딱지. 맥박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1: 심장이다!
3: 두근, 두근, 두근, 두근! 안녕!
1: 안녕하세요!
2: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심장의 움직임을 몸의 다른 혈관에서 알 수 있어요?
1: 신기해요!
3: 그렇지? 나도 신기해! 심장은 항상 멈추지 않고 뛰는 거 알고 있지? 편안한 자세로 쉬고 있을 땐 천천히 뛰고, 중요한 일로 긴장했을 때는 빨리 뛰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빨리 뛰는 거야. 이렇게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피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여러 곳으로 보내지는데,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혈관의 벽에 닿아서 생기는 일정한 움직임을 맥박이라고 하는 거야.
2: 머리 옆부분에 맥박 관측수!
1: 어? 어?
2: 문제 없음!
0: 네, 여기는 목 부분에 맥박 관측수! 어? 어? 문제 없습니다!
2: 움직이고 있습니다.
4: 허벅지 안쪽의 맥박 관측소도 문제 없습니다.
3: 맥박 관측소는 네 곳 말고도 더 있어. 보통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지나가는 혈관은 근육에 둘러싸여 있지. 하지만 맥박 관측소에선 근육 위로 혈관이 지나가서 그곳을 만지면 맥박을 느낄 수 있는 거야.
1: 우와, 그렇구나. 아무데나 만진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었어.
2: 맞아. 여기, 그리고 여기. 맥박이 느껴지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였어.
3: 아, 그리고 하나 더. 맥박으로 심장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
1: 우와, 어떡해요?

0: 뭔가 안 좋은데? 왜 이러지?
1: 맥박이 느리면 심장이 늦게 뛴다는 뜻이고 심장에 병이 있을 확률이 높아.
2: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0: 두근두근, 두근두근. 너무 빠른데?
1: 맥박이 너무 빠르면 심장이 빨리 뛴다는 뜻인데.
0: 너무 힘들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1: 심장이 힘들어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3: 안 돼! 진짜 조심해야겠다.
1: 그럼 난 열심히 뛰러 갈게. 두근두근, 두근두근.
3: 안녕히 가세요. 상체놈이야, 알려줘야지.
4: 나도. 내 허리와 허당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
5: 그러게. 궁금해.
6: 궁금해?
3: 삼촌!
6: 궁금하면 이 삼촌이 알려줄게. 형 허리는 시험에서 1등을 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궁궐에서 병을 치료하는 어이가 됐지. 동생 허당은 뒤늦게 반성한 후 주변 사람을 돕는 훌륭한 의원이 되었어. 그리고
7: 이 놈들이 올 때가 됐는데 이거 아이고.
8: 아버지!
7: 아빠! 아이고, 왔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이!
8: 건강하시죠?
9: 저희가 온 김에 맥박을 좀 봐드릴까요?
7: 아이, 그래, 그래, 그래.
8: 머리요?
9: 목, 손목! 그리고?
7: 아이, 그만, 그만, 그만!
8: 아이, 거긴 안 돼. 아버지.
9: 근데 말이다, 그 왜, 요렇게 되는 것이냐? 엄지를 재면 안 되는 것이냐?
8: 예,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혈관이 커서 자기 맥박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9: 그래서 엄지로 맥박을 재면 맥박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7: 아이고, 똑똑해. 아이고, 똑똑해. 똑똑해, 사람들. 우리 아들들이 이제 의원이 됐어요.
6: 이건 그날 이후 허풍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자랑을 할 수 있었대.
9: 네, 이름이 허풍이에요.
5: 궁궐의 의원 어이가
3: 허당의 형 허리였다니.
7: 그렇지. 허당과 어이는 형제였던 거야.
3: 우와, 재밌다. 아, 누나, 이제 나 맥박까지 주면 안 될까요?
7: 이 삼촌도 주면 안 될까요?
5: 알겠어요. 대신 둘 다 노래 잘하면 줄게요.
3: 와, 최고 최고.
5: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Let's go!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과학 공부도 열심히 했잖아요. 오늘은 조금 새롭게 우리 국어 공부를 해볼 차례입니다. 국어 네 번째 단원, 중요한 내용을 찾아요라는 단원을 공부해 볼 건데요. 이 단원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볼 거냐 하면, 바로 오늘의 아하 주제를 보면 알수 있지요. 오늘의 아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자, 네 번째 단원, 그 중에서도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하는 방법 알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하면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잘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 확인해 보았으니까요.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게요. 교과서 지문 학습 첫 번째는요, 바로 준비. 그 중에서도 준우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꿀단지 친구 중에 준우라는 친구가요, 열심히 뭔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가나다 하나씩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먼저 갑니다. 자, 준우가요,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요. 모니터 안에 어떤 벌레의 모양이 나와 있지요. 바로 공벌레입니다. 공벌레의 모양을 찾아봤어요. 아, 가슴에 7개 마디가 있구나. 놀라면은 몸을 촥 둥글게 말아가지고 마치 공처럼 웅크리는구나. 그래서 공벌레인가 봐. 자, 그 아래에는요, 내 생각도 적었습니다. 찾은 내용을 적고요. 내 생각도 적고 있어요. 내 생각은 공벌레는 평소의 모습과 놀랐을 때의 모습이 좀 다르구나라고 느낀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적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에서는요, 내가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찾아서 적고 또는 영상을 보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구나라는 것알수 있지요. 자, 그 다음은요, 그 아래 나가 있습니다. 나에서는요,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자, 준우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6월 10일 약속 5시에 문방구 앞이라고 적어 놓았다가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바꾸자라고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서 약속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구나. 5시 문방구 앞이 아니라 6시에 학교 정문 앞이야. 원래 적었던 걸 지우고 그 아래에 붉은색 글씨로 6시 학교 정문 앞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나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구나라는 것또알수 있죠. 자, 그 아래는요, 다 상황입니다. 또뭘 열심히 적나 한번 볼까요? 우리 준우 친구가 친구들과 우리 고장 유적지에 가기로 했는데, 유적지 탐방 계획을 세워볼까나라고 생각하면서,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 고장 유적지 탐방이라고 적고요.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서원으로 갈까? 향교로 갈까? 누구랑 가지? 내 친구 민수? 지원이랑 갈까? 언제 가지? 아, 주말이 좋겠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이렇게 또 나의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우의 기록을 보고, 아, 이럴 때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구나 알수 있는 거죠. 먼저 어떤 영상이나 자료를 보고 중요한 내용 기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나 설명을 듣고 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우리 1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다음은 어떤 경우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우리 아까 이 부분 봤잖아요. 영상을 보고 내용을 간단히 기록할 때였습니다. 여기에 기억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2번은요. 어디로 가지? 누구랑 가지? 어떤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간단히 적는 상황이었죠. 바로 디귿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아래에 디귿이라고 기호를 찾아 적어주면
1번 문제 쉽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2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면 좋은 점이 아닌 거 묻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면요. 이런 점이 좋아요. 선택지 볼까요? 내용을 정리하기 쉽죠. 그리고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내가 잘 기억이 안날때 이렇게 들춰볼 수 있겠죠. 따라서 내용을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또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고요. 또 내용을 잘 떠올릴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면 좋은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5번 볼까요?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 어때요? 이건 좀 이상하죠? 말 그대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싶어.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아니겠지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가 좋은 점이겠지요. 따라서 아닌 것은 모두 기억할 수 있다고 한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계속해서 3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짜잔! 매미가 내뿜는 액체라는 글을 읽어보고 이글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글을 읽어보기 전에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글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는 것보다는 중요한 낱말이 뭐지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 배운 것 중에 문단이 있었죠. 이 문단이라는 것은요,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 어떤 그 문장의 덩어리를 우리 문단이라고 배웠는데요. 이 문단은요, 크게 중심 문장이 있었고요, 뒷받침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자, 중심 문장은요, 그 문단의 생각을 대표해서 담고 있는 주인공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었고요. 뒷받침 문장은 이 중심 문장을 말 그대로 뒷받쳐주는, 조금 더 꾸며주는, 예를 들어주는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었습니다. 기억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쏙쏙 집어낼 때는,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읽으면 조금 더 글의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문단의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매미가 내뿜는 액체예요. 자, 가 문단부터 볼게요. 날씨 맑은 여름날, 매미 소리가 들리는 나무 밑에서 물방울을 아우! 맞은 적이 있나요? 하늘은 맑은데 나무 밑에서 툭 맞는 물방울,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을 읽어보는 사람은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매미가 내뿜는 액체일 수도 있습니다. 매미가 내뿜는 액체를 알아볼까요? 그두 번째 문단부터 구체적으로 이 액체의 정체가 나오겠네요. 자, 다음 문단 볼게요. 첫째, 매미는 배 밑에 구멍에서 자신이 먹은 것을 내뿜어요. 이것이 바로 중심 문장입니다. 뒷받침 문장 볼까요? 매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많은 나무의 수액, 그러니까 나무의 영양분이 되는 액체인데요. 이 나무의 수액을 마신대요. 그리고 먹은 것 대부분을 몸 밖으로 샥 내뿜어요. 자, 나 문단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단은 둘째, 매미는 액체를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에요. 몸속에 저장한 수액을 내뿜은 매미는 몸이 할랄라 가벼워져서 빨리 날아서 천적에게서 도망갈 수 있거든요. 잡아먹히는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을 바로 천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미를 잡아먹는 동물에게서 멀리멀리 멀리 도망갈 수 있다라는 뒷받침 문장입니다. 자, 라문단 셋째,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단맛이 납니다. 이게 또 중심 문장이에요. 만약 맑은 날 나무 아래에 있다가 갑자기 물방울을 맞았다면 에이가 아니라 이렇게 아 시원하네 하고 하하하 한껏 웃어봐요라는 재미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매미가 내뿜는 액체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부터 보죠. 매미가 내뿜는 액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중심 문장 우리 찾았잖아요. 잘 생각하면서 보자고요. 1번, 단맛이 난다. 중심 문장 단맛이 난다라고 되어 있죠. 2번, 배밑 구멍에서 내뿜는다. 배 밑에 구멍에서 내뿜는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3번, 나무의 수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많은 나무의 수액을 마시는데 대부분을 내뿜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뒷받침 문장을 통해서 또알수 있습니다. 4번. 사람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내뿜는다. 이건 맞나요? 마지막 문장에서 이 글쓴이가 그냥 글쓴이의 생각으로 그래, 웃어봐요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이 목적으로 매미가 내뿜는 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5번,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내뿜는다. 중심 문장을 통해 알수 있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찾으며 읽으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수 있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인데요. 하늘이 맑을 때 나무 아래에서 맞는 물방울은 무엇일 수도 있는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미가 내뿜는 액체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매미가.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매미가 내뿜는 액체라고 적어 볼게요. 제목도 매미가 내뿜는 액체이지요. 이렇게 4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자, 계속해서 5번 문제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듣기 전 주의해야 할 점으로 알맞은 것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 B 가위표를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아, 중요한 내용을 듣기 전에 주의할 점은요, 듣는 목적을 생각하면 좋고요.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 나의 경험을 떠올리면 좋은데요. 자, 3번은 경험을 떠올리면 헷갈림으로 듣는 내용에 집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지요. 경험을 떠올리면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을 떠올리며 들으면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엔 동그라미, 3번은 가위표 해주면 이렇게 5번 문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6번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쓴글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우리 꿀단지 친구 중에 연주, 이 승희, 현우 친구가 이렇게 각각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썼다고 하는데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 이름을 가진 친구들은요, 괜시리 반가울 것 같아요. 자, 연주, 승희, 현우처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쓴 글을 두 글자로 우리 메모라고 합니다. 메모라고 적어 줄게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7번 문제 보자고요. 연주가 정리한 내용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연주는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연주, 승희, 현우가 다 열심히 메모하긴 했지만요. 그 중에서도 연주가 굉장히 잘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주는 어울리는 제목도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그냥 문장만 적는 것이 아니라 번호, 숫자를 이용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적었지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는요. 이렇게 밑줄을 쫙 긋기도 하고 별 모양, 별표를 이용해서 기호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아,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알수 있는 거죠. 자, 1번.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적었고요. 중요한 내용을 낱말로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나 기호를 이용해서 적었습니다. 들렸고요. 3번.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지요. 4번.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별 모양, 별표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기도 했고요. 5번, 숫자를 사용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8번도 볼까요? 현우가 정리한 내용이 알맞지 않은 까닭 묻고 있는데요. 자, 현우는요, 이렇게 적었어요. 날씨 맑은 여름날, 매미 소리가 들리는 나무 밑에서 물방울을 맞은 적이 있나요? 하늘은 맑은데 나무 밑에서 픽 맞는 물방울,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라고 열심히 적었기는 하지만, 어때요? 현우는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문단의 일부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 글자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적었어요. 이것은 중요한 내용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은 것뿐이죠. 자, 그래서 1번. 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2번 숫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3번 설명과 다른 내용을 썼기 때문에 4번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이죠. 자, 5번 중요한 내용을 낱말로만 정리했기 때문에 중에서 현우가 정리한 내용이 아, 좀 알맞지 않다 하는 까닭은 바로 4번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련된 문제 9번도 한번 볼까요? 승희가 정리한 내용이 알맞지 않은 까닭 묻고 있습니다. 자, 현우 위에 승희가 있지요. 한번 볼게요. 자, 승희는요, 이 매미가 내뿜는 액체라는 글을 읽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미, 나무, 아래, 물, 방울,

전적, 시원하다, 신맛, 친척, 뭐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어때요? 좀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글 속에서 단맛이 나요.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단맛이 나요라고 했는데 글 내용과 다른 신맛만 띡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승희는 좀 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었는데 그래서 알맞지 않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승희는 뭐 신맛이라던가 뭐 친척이라던가 좀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적었어. 그래서 그 이유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글의 내용과 다른. 글의 내용과 다른. 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또는 낱말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적었기 때문에 라고 선생님은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적은 것 참고해서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 왜 승희가 알맞지 않은지 그 적절한 내용을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9번 문제 정답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연주, 승희, 현우 친구 중에서 우리 연주 친구처럼 메모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적을 때는요, 이렇게 알맞은 제목과 그리고 뭐 문장과 낱말만 적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이 숫자나 기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적절히 적어주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나중에 잘 떠올리고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다음 문제, 10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10번 문제부터는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 9번 문제까지는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적을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았는데, 자, 10번 문제부터는 이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라는 글을 읽고, 우리 중요한 내용을 또 찾아보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제목이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탈때 어떤 것들을 잘 지켜야 할지 이 글을 통해서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이 글을 읽어보는데 같이 눈으로 읽어주어도 좋고요. 아니면 들어도 좋습니다.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지 중요한 낱말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뭐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한번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왕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이 버스에 탑승했고 이 선생님이 같이 버스에 타서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옷과 어울리는 안경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요. 같이 잘 들어주세요. 자, 버스 탑승 안전수칙.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한 개가 있습니다. 이 문을 이용하실 때는 질서를 잘 지켜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합니다. 양보하지 않고 뛰거나 밀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버스를 탄 뒤의 안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이 앉은 좌석에 놓인 안전띠를 매는 일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양쪽 띠를 딸깍 소리가 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가 움직일 때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선생님을 찾으면 선생님께서 불편한 점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기억하며 가시는 곳까지 편안한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때요? 정말 현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듯한 그런 기분 잘 들어보았나요? 자, 알고 힘들다. 자, 버스 탑승 안전수칙 굉장히 많은 수칙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10번 문제부터 또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버스 출입문은 두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낱말을 잘 보세요. 선택지 1번에 버스 출입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이 낱말을 빨리 찾아보는 거예요. 어딨더라? 아, 여기 있네.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한 개. 찾은 낱말의 앞뒤를 잘 봅니다.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한 개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있다. 틀렸습니다. 바로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양쪽 띠를 채울 때 딸칵 소리가 나야 한다. 양쪽 띠라는 낱말을 찾아보면 여기 있잖아요. 앞뒤를 잘 보세요. 안전띠를 매는 일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양쪽 띠를 소리가 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맞고요. 3번, 버스를 타면 가장 먼저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를 찾아볼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이 앉은 좌석에 놓인 안전띠를 매는 일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정말 중요해요. 버스든 차든 타면은 항상 안전띠부터 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다음 4번은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지 않는다. 버스가 움직인다라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버스가 움직일 때는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자, 낱말을 중심으로 찾아보겠습니다. 5번.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선생님을 찾으면 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요.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11번 문제 살펴볼게요.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방법 떠올리면서 한번 보죠. 성준이라는 꿀단지 친구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들은 내용에 어울리는 무엇을 써야 해? 혜선이는요. 숫자를 사용해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야 해. 그리고 수진이는 중요한 내용은 별표와 같은 무엇을 사용해야 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메모해 본다면 바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괄호에는요, 우리 제목이라고 적어줍니다. 적절한 어울리는 제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뭐 글의 제목을 이용해도 돼요. 버스 탑승 안전 수칙 같은 제목 말입니다. 다음은 숫자를 사용해서 내용을 뭐 1번, 2번, 3번 정리하고요. 또 중요한 내용은 별표와 같은 기호를 쓰면은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목과 기호 각각 알맞은 말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볼 텐데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주의사항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버스를 타고 내릴 때예요. 그렇다면 글 속에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말을 잘 보세요. 자,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여기 있지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세히 보면 되겠네요. 자, 1번 안전띠를 맨다. 2번 버스가 움직일 때 이동하지 않는다. 3번 안전띠는 딸칵 소리가 나게 채운다. 4번 출입문을 이용할 때 차례차례 오르내린다. 5번,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글을 보면 그 다음 문장부터 보면 앞쪽에 출입문이 한 개가 있는데 이 문을 이용할 때 질서를 잘 지켜 차례차례차례차례 오르내려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양보하지 않고 뛰거나 밀치면 안 돼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꼭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차례차례 질서를 지키고 양보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다음으로 버스를 탄 뒤의 안전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타고

버스 타고 내릴 때, 자, 무엇을 지켜 차례로 오르내리다? 오르내린다? 질서를 지킨다. 그래서 여기다가 질서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중요한 낱말 위주로. 그 다음, 뭐 하기? 뛰거나 밀치지 않기. 뭐 하기? 양보하지 않고 뛰거나 밀치면 안 돼요. 라고 했기 때문에 양보하세요. 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양보하기. 2번에 양보. 그러니까 1번에 질서, 2번에 양보.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서 적어주면 13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13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둘.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거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많은 글을 읽었는데요. 자, 글을 읽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푼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국어 공부 열심히 해봐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16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었던 이제 곱셈 공식 파트입니다. 그쵸? 곱셈 공식 파트 마냥 쉽지만은 않은데요. 생각보다 공식도 많고, 그쵸? 내용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느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뭔가 1차식과 1차식을 곱해서 2차식이 되네 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보통 두 개와 두 개짜리 항이 각각 두 개인 다항식을 곱하면 항이 네개 나오고 이게 동량끼리 계산하면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아봐야 네 개다. 요런 마음에 뭔가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잠깐 나왔던 항이 특수하게도 뭔가 세개 이상인 다항식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약간의 암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파트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해도 뭐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곧또 쓰게 될 내용이니까 지금 한번 할때 확실하게 해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9쪽입니다. 자, 곱셈 공식의 활용 파트네요. 그쵸? 곱셈 공식 활용. 자, 이거 보겠습니다. 102 곱하기 95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단순 세로셈으로 하지 않고, 곱셈 공식을 활용하면 좀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요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계산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공식 쓸래? 이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완전 꿀팁이에요.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온다? 완전 대박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 선생님들이 어떤 의도냐? 얘들아, 너네 곱셈공식 외웠겠지만, 기억이 안 날까봐 적어놨어. 보세요. 곱셈공식. 1번, 2번이 곱셈공식 첫 번째. 여기 3번이 합차공식이죠? 두 번째 곱셈공식이고, 4번, 5번이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합차공식이죠. 그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시험이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다른 문제 여기 써먹을 수 없을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물론 보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곱셈 공식이니까요.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자 제곱은 아니겠죠? 똑같은 거두 개를 곱한 거 아니니까 그럼 답은 3번, 4번, 5번인데 5번은 딱 봐도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단히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답은 3번, 4번 중에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0 더하기 2와 100 빼기 5를 곱한 거. 그렇죠? 100을 x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낫겠죠? 학생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98.5를 기준으로 하면요. 98.5 더하기 3.5. 그다음 98.5 빼기 3.5. 그렇죠? 되게 헷갈리는데 학생들이 이걸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되니까 답은 3번 아닌가요? 네, 우린 가장 편리한이라고 했고요. 자, 요걸 사용할 거면 98.5의 제곱과 3.5의 제곱이 편리하다는 그런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어디 있습니까? 네, 4번이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유형은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그럴 유형이 되겠어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이제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방법이었는데, 자, 우리가 기존에 알던 분모의 유리화는 예를 들면 이런 형태죠. 요거. 분모의 루트 얼마. 이렇게 딱 있는 경우, 또는 앞에 유리수가 곱해진 경우.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분자 분모의 루트 3을 곱했는데, 그죠? 지금은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죠. 요렇게 분모가 근호 두 개의 합도는 차. 아니면 근호가 하나가 있다? 또 근호와 유리수의 합도는 차로 표현된 경우 합차 공식을 통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전책이니까. 합차 공식의 구조를 보면 자,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특징이라고 한다면 곱셈공식 1번은 ab항이 살아있죠. 나머지 3번, 4번에도 몇 x 이런 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가 살아있는데 여기는 가운데가 없어요. 0ab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곱만 남아요. 제곱만 남으니까 근호를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호를 없앨 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적용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6 빼기 루트 3. 분의 3인데 자, 우리 분모의 유리 어떻게 했었다? 이번에는 네, 여기서는 합차 공식을 활용한다. 분모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3을 곱한다. 그럼 위에도 똑같이 곱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첫 번째 거 계산을 해볼게요. 자, 위에 거 지우고. 자,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되니까 근호가 사라져요. 맞죠? 그래서 6 빼기 3이니까 3분의, 그 다음 3 곱하기 루트 6 더하기 루트 3인데 3이 약분이 되죠? 그래서 루트 6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첫 번째 게. 두 번째 것도 계산해 보면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일단 원래 거 적어 보고 곱하기. 자, 서술형에서도 우리 괄호 이렇게 써 주는 거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써 줘야 돼요. 루트 6 빼기 루트 3. 위쪽에도 루트 6 빼기 루트 3이고요. 자, 같은 방식이니까 조금 단계를 건너뛰어 보죠. 분모가 6 빼기 3이니까 3이 되고요. 위에 3이 약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는 루트 6 빼기 루트 3입니다. 2를 더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2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2루트 6이죠. 그렇죠? 답은 어디 있습니까? 5번입니다. 14번이었습니다. 분모의 유리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분모의 유리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넘어갑니다. 15번. 자, 이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이름의 파트인데요. 학생들이 이걸 왜 하지? 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 그런 유형인데요.
이 유형도 어떻게 보면 중3과 고1 그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x 더하기 y와 xy와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네가 주인공이에요. 얘네 세 명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보통 둘을 줘요. 단, x 더하기 y는 x 빼기 y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셋 중에 둘로 나머지를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자, 일단 요거 구해야 되는 거 한번 통분을 해보죠. 그럼 xy분의 자, y제곱 더하기 x제곱이죠?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구하면 되는데, 분모는 2라는 걸알수 있죠. xy가 2니까. 저 분자를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오? 기억나세요? 자, 볼게요. 보통 얘가 문제야, 문제야. 나쁘게 얘기하면 문제야. 좋게 얘기하면 주인공. 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곱을 하세요, 무조건. 합도는 차를 먼저 제곱을 하면요.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봅시다. 여기는 x제곱, y제곱만 있고요. 여기는 x제곱, y제곱 추가로 2xy가 있죠, 그쵸? 그러면 같아지려면 뒤에 얼마를 빼줘라? 여긴 0xy니까 여기도 2xy를 빼줘야 같겠다. 요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숙달해 보세요. 자, 그러면 2분의 계산을 해보면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xy의 2배. 이렇게 되니까 2분의 32. 그러면 16. 답은 3번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은 좀 어렵죠. 여긴 별표. 그러니까 중요해서 별표 친다기보다는 알지 못하면 못 풀거나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x제곱과 x제곱분의 1을 더하라는 거네요. 이게 나중에 2차 방정식까지 학습한 학생들은, x? 이러면서 나중에 근의 공식을 사용하기까지 해요. 그럼 x는 막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의 취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것은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살펴봤었던 곱셈 공식의 변형에 굉장히 특수한 형태에 속해요. y를 x의 역수, x분의 1로 바꾸는 건데요. 자, 먼저 상황을 살펴보죠. 얘는 이겁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곱셈 공식이죠? 적용해 보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가운데는 둘 곱한 거에 두 배인데, 둘이 곱하면 역수니까, 그렇죠. 약분이 되어서 1이 되죠. 그래서 가운데가 간단하게 2로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뺀 거다? 2를 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뭔가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이 주인공이다라는 걸 알고 먼저 제곱을 하고 등식을 맞춰주는 건데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이 자리에는 x 더하기 x분의 1을 줬어요. 보통 문제는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문제인데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기서 할수 있는 사실 자 볼게요. 얘를 조작해야 됩니다. 요걸 구할 수 있게. 자, 양변에 x를 나눠 볼게요. 양변에 x를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나누기 x 합니다. 나누기 x. 그러면, x제곱에 x 나누면 x, 마이너스 9x에 x 나누면 마이너스 9, 마지막도 x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쓸 거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x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어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0을 대입해 봐야 돼요. 서술형이면. 0을 대입해 보면 1은 0이기 때문에 x는 저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0이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0은 아니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예요? 네, 9가 되네요.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적용해 볼게요. 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9의 제곱인 81에다가 1을 뺀 거야. 그럼 답은 79죠. 그렇죠? 요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답은요, 2번이에요. 됐죠?
지금은 실전책이다 보니까 이게 차근차근 문제가 올라오진 않아요, 순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번도 여기까지는 익숙한데 구하라는 게 조금은 특이했고요. 근데 통분하면 금방 아는 게 나오는데 얘는 모르면 풀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별표를 친 거예요. 나오면 맞출 수 있게 연습을 해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중단원 실전 테스트로 돌아왔어요. 1번부터 조금씩 빠르게 풀어야겠죠, 그렇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AD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보세요. 일단 다항식 두 개짜리, 항두 개짜리 두 개짜리예요. 그럼 항이 많아봤자 네 개고요. 동류항이 있으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지금 AD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선 A가 무조건 있어야겠고요. 여기는 무조건 D가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요거밖에 없겠죠. 그럼 개수는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넘어갈게요. 2번. 자, 요런 거 하나하나 다 전개하면 너무 힘들겠죠. 좌변, 우변 다 전개하면 너무 힘들어요. 요거는 중요해서 별표. 중요해서 별표. 자, 1번 같은 걸 봤을 때 바로 같네라고 볼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마이너스 3의 제곱과 플러스 3의 제곱은 어때요? 둘이 같죠? 그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곱의 세상에서는 부호가 서로 달라도 결과 값은 같아요. 그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를 제곱하면 어쨌든 부호는 플러스인데 제곱이 되니까 같은 값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기 적용해 보면 보세요. 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빼기 b의 제곱과 같은지 확인하려면 좀 주도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좌변에 있는 게 같으려면 그 괄호 안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같다 이거죠. 사실 얘랑 같은 것은 A 빼기 B의 제곱과 같다는 거죠. 무조건. 근데 우변에 있죠? 맞다. 이렇게 찾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2번은 그냥 전개해 볼게요. 좌변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마이너스를 분배해 보면 딱 우변이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예, 1번에서 했던 얘기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얘기예요. 2a 더하기 b를 보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를 보고 딱 알아채면 좋다는 거죠. 딱 알아채면 좋다. 둘이 부호만 반대네. 2a 뒤집고 b 뒤집은 거네.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곱해봤자 둘이 같네. 이렇게. 괜찮을까요? 요거. 자, 앞에 뭐 16번 어려웠던 거는 모르면 그 문제만 틀려요. 그쵸?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까지는 표현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하지만 요런 것은 한번 알아두면 거의 뭐 살면서 한 100문제, 1000문제, 만 문제 좀 맞나? 한 1000문제까지는 적용이 되니까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4번 생뚱맞죠? 이거 보세요. 2AA. 얘네만 제곱해도 4A제곱, A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같지 않아요. 자, 전개를 해보면 4A제곱 마이너스 몇 AB? 4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그 같지 않아요. 우변에 a제곱 마이너스 4ab 더하기 4b제곱. 그쵸? 애초에 뭐 a랑 b가 어떤 값이어도 같아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모양이 같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예, 전혀 다르죠? 예, 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5번도 볼게요. 자, 요것도 우리가 아까 분배법칙을 잠깐 살펴봤는데, 요두 번째 괄호를 마이너스를 다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내볼게요. 곱셈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보지 않고 보통 분배법칙을 적용한다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정도. 그죠? 같죠? 보세요. 다 하나하나 전개하지 않아도 풀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3번. 자, 단순 전개네요. 한번 전개해보죠. 좌변, 우변. 근데 쭉쭉 전개하지 않고 이제는 포인트만 한번 볼게요. 아, 이 문제 약간 숨은 의미가 있는데. 볼게요. A제곱은 16이죠? 그러면 A는 뿔마 4다. 그쵸? 제곱근 관점에서. 16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4. 그쵸?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그냥 4라고 많이 넘겨짚고 끝내요. 답은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문제긴 한데, 이게 A는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가능합니다.

A에서 A가 양수라고 제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A가 4일 때와 마이너스 4일 때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보세요. B를 구하려면 자, B는 A와 3에 곱한 것의 두 배, 6A잖아요. 그렇죠? B는 6A니까 A의 6배. 그렇죠? 이런 경우는 6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답은 A랑 B를 곱하는 거라서 둘다 플러스 96이 되긴 해요.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 숨어있는, 그러니까 서술형이었다면 아마 한 절반 정도는 감점당할 거예요. 왜냐면 A가 4라고 두고 그냥 풀 거니까. 선생님 답은 맞았잖아요. 답은 맞았지만 A가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24일 수도 있다는 거. 그죠? 보통 문제는 제한을 하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4번. 전개하면 밑줄을 칠게요. 예. 그죠? 각각 곱셈 공식입니다. 앞에 거 먼저 전개해 볼게요. 16x 제곱, 그 다음 둘 곱한 거, 12xy. 두 배. 24xy. 그 다음 마지막 더하기 9y 제곱이고요. 뺍니다. 자, 이렇게 써볼까요? 세로 셈 빼요. 자, 이건 합차 공식이죠? 그죠?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4x 제곱, 가운데는 0xy, 뒤에는 빼기, 81y 제곱이죠. 그죠? 그럼 둘을 빼면, 16에서 4 빼면 12x 제곱. 그 다음 조심. 24xy는 0xy를 빼는 거니까 아무것도 빼는 게 없죠? 그대로 적고요. 마지막 여기. 마이너스 81을 y 제곱을 빼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럼 더하기 90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12, 24, 90. 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12, 24, 90 이렇게 읽었죠? 이것도 숨어있는 팁인데, 자, 이런 게저 한 500개 있습니다. 500개. 근데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쵸? 때에 맞게 좀 필요한 거 야금야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보통 답을 찾을 때이 덩어리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자들을 읽게 되는 거죠. 수식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속인 거죠, 지금. 어차피 문자는 다 똑같잖아요. 몇 x 제곱 더하기 몇 xy 더하기 몇 y 제곱,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개수만 본 거죠. 12, 24, 90. 여기 있네. 이렇게. 제 숨어있는 꿀팁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수강후기에 인사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요것은 이제 합차공식 도미노형 문제의 또 심화 버전인데요. 일단 모양을 봤을 때 합차 공식을 써야 될것 같다까지는 학생들이 좀 느낄 수는 있는데요. 그 다음이 좀 어렵죠. 근데 1 빼기 2분의 1이 없네.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 1 빼기 2분의 1이 없네. 그죠? 그럼 제가 말합니다. 세상을 진취적이게 살자, 얘들아. 그 쓰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면 되지. 선생님, 없는데요. 같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이쪽 부분에 어떤 걸 추가할 거냐? 우리는 1 빼기 2분의 1을 추가할 거예요. 왜냐면 요것과 요것을 곱하려고. 합차 공식이 쭉쭉쭉 이어지겠죠? 그러면 같지 않잖아요. 그쵸? 같게 만들면 되죠. 요게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앞에 뭘 곱하면? 2를 곱하면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쭉쭉 계산을 해나가 볼게요. 먼저 1 빼기 2분의 1과 1 더하기 2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자, 지금은 어떤 계산하지 않고 거듭제곱 형태를 살려서 쓰고 있어요. 그럼 요게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 앞에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이세요? 자, 여기. 요렇게.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앞에 2는 잠깐 빼놓고.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 계산한 결과는 1 빼기 2의 4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또 누구랑 요거랑 같이 곱하면 되겠죠. 요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한번더 적어볼게요. 1 빼기 2의 4제곱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의 4의 제곱분의 1 계산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의 6제곱 아니에요. 2의 6제곱 아니죠? 2의 8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추가로 찾아보면 여기까지 곱하는 게 답이니까 자, 여기 이거에다 추가로 1 더하기 2의 8제곱분의 1을 곱해야겠죠. 그죠? 자,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겠다. 그렇죠? 쓰는 것이. 자, 그럼 마지막 1 빼기 2의 8제곱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2의 16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됐을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게 답이면 참 좋겠지만 답이면 참 좋겠지만 앞에 누구 빼먹으면 안 돼요? 2를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어진 값은 2 곱하기 1-2의 16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해주면 분배해주면 2 마이너스 자 밑에 2가 16개 있죠 분모에 2가 위에 하나 있어요. 약분하면 2가 15개 분모에 남아있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A와 B를 찾아볼까요? A는 2 그렇죠? B는 15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둘을 더하는 게 답이네요. 답은 17. 맞죠? 어디 있어요? 4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복잡한 문제였죠? 자, 이렇게 쓴 것은 좀 복잡한데, 아이디어는 학생들이 좀 익숙해지면, 보자마자 246, 248, 오케이, 1 빼기 2의 16분의 1! 바로 오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규칙이 명확하잖아요. 합차는. 그죠? 좀 익숙해지면 금방 할수 있으니까, 포인트는, 앞에 뭔가 그불 붙이는 장치가 없는 느낌? 도미노에서 맨 앞에 거를 이제 딱 넘어뜨려야 넘어지잖아요. 그맨 앞에 그 미는 힘이 없는 느낌인데, 요게 이제 미는 힘이 되는 거고, 값이 변하니까 등식 유지되도록 추가로 2를 곱한 거, 요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에서 가로는 4만큼 느리고, 세로는 이만큼 줄였어요. 그쵸? 에이, 이거 가끔 줄여서를 안 읽고 다 느린 걸로 알지만 않으면 되겠어요. 풀어볼게요. X 더하기 4 곱하기 X 빼기 2죠. 그쵸? 그러면 X제곱 더하기 합 X 4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 그죠? 빼기 곱. 이렇게 되잖아요. A는 1. A 0 아니라고 그랬어요. A는 1. B는 2. C는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A와 B를 더하고 C를 빼세요. 그럼 3 빼기 마이너스 8이니까 11 이렇게 나오죠? 답은 2번이네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이었고요. 자, 우리가 5번이 좀 어려웠고 6, 7, 8은 그래도 좀 할만해요. 자, 이건 속도 차이가 좀 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빨리 풀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들어갈 거는 마이너스 7과 9를 더한 거죠. 그쵸? 2네요. 선생님, 저 그거 못 외워서 이거 못 풀겠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7x와 9x를 더하는 거니까 2x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상수항. 그냥 또 더한 거 8. 이렇게 쓰면 안 돼요. 2, 6에 12. 오, 지금까지는 2번이 가장 크군. 사실 답은 2번입니다. 미리 말씀드려봤어요. 장난으로. 자, 3번 볼게요. 3번은 x제곱의 개수네요. 그쵸? 얘네들만 곱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이게 10입니다. 이게 곱셈공식 4번을 외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A, C, 뭐, 이렇게 알파벳 외우는 게 아니고, 뭐, B, D,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아, 여기서 얘네들 곱한 게 이렇게 될 거야. 요거. 그 다음, 4번. 자, X항인데, 마이너스 빼고. 그러면, 3, 마이너스 8. 그러면,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 5번 x제곱의 개수인데요. 여기 두개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이네요. 가장 큰 건데. 음수 탈락. 그죠? 그럼 답은 2번이죠.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도 단순하게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건데요. 보도록 하죠. 자, 순서를 잘 따져야겠어요. 어디는 상수로 가려져 있고 문자가 그러니까 어디는 가려져 있고 어디는 알려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 눈엔 이렇게 보여요.
알려져 있고, 알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는 몰라.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삥 하고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퍼즐인 거죠. 어디는 간편하게 풀릴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볼게요. 요렇게 보면은 x제곱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b는 얼마예요? 일단 7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상수항이 나오는 부분을 곱해보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러면 a는 얼마예요? a는 2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c가 아무래도 두 항을 더하는 형태니까 마지막에 구하는 게 보통은 유리하겠죠? 자, 여기 ab와 12, 그쵸? c는 ab 더하기 10인데요. 지금 a랑 b가 각각 2와 7이니까 14 더하기 12, 26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구하라는 거는 a랑 b는 더하고 9, c를 빼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자, 9를 빼면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문제들은 몇개 없어요. 나머지는 무난하거든요. 그 무난한 걸 먼저 할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어려운 거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다, 이제 본인 실력이 좀 된다 하시면 복습해 하셔서 여러분 것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난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2단원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올바른 문장으로 글을 써요. 이제 조금은 알것 같나요?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뭔지, 올바른 문장이 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우리 문장 성분도 배우고,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도 배우고, 지금 머릿속에 든게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복습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 만나러 오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지? 이제 교재도 앞쪽도 좀 펼쳐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2단원은 중요하면서도 1단원보다는 조금 낯선 단어나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 복습이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낱말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장미꽃 접는 방법이 이러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아, 잘 모르고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거, 이거 뭐죠? 자, 헷갈려서. 자, 발음은 헷갈려서이지만 여러분 뭐 쌍기역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크게 선생님이 또렷하게 적어 볼게요. 헷갈려서 할 때도 아이 아니고요. 어이예요. 헷. 그다음에 갈도 이렇게 써죠. 헷갈. 발음은 헷갈려서이지만 쓸 때는 이렇게 갈려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큰

씩씩하게 적으니까 더 보기 좋죠? 아, 장미꽃 접는 방법이,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헤매는 것을 헷갈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아, 도저히라는 것은 뒤에 부정하는 말과 오는 단어였는데, 그래서 이해되지 않았다.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낱말 정답 확인하는 척 하면서, 선생님이 배웠던 내용 살짝 복습도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서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습을 열심히 안 했더니 시험을 보기 전에 헷갈려서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다.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아, 좋은 기운만 줘야 되니까 반대로 말해볼게요. 아, 복습을 열심히 해서 헷갈리지 않았다. 이게 훨씬 더 좋네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복습을 열심히 해서 배운 내용이 전혀 헷갈리지 않았다. 그래서 만점을 받았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글을 올바르게 씀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내용도 분명하게 전달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의 교재는 36쪽 펴주시면 됩니다. 자, 남자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생각풍선 안에 들어가 있네요. 자, 가의 그림을 보니까 어떤 글을 쓸까? 누가 내 글을 읽을까? 어떻게 써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선생님 따라해보면, 어떤 글을 쓸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이런 것들 배웠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인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아,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글을 쓸까로 우리가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은 알았어. 그러면 어떤 글을 써서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알릴까?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남학생처럼요. 아, 어떤 글 쓸까? 내가 글을 쓰면 읽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럼 재밌게 읽으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경험한 것을 글로 쓰는 방법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은 글을 쓰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무작정 글을 쓰면 굉장히 나중에 읽었을 때 앞뒤도 안 맞고 내가 하려는 내용이 잘 들어가 있지도 않거든요. 지금 이 남자아이가 하고 있는 단계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글 쓰는 목적. 우리 목적어 할 때도 목적이라는 단어 있었죠. 내가 왜 글을 쓰는 거지?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누가 내 글을 읽을까? 했잖아요. 읽을 사람이 누구지? 읽을 사람. 이런 것을 정하는 그런 단계죠. 읽을 사람, 정하기. 글을 쓰려고 할때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내가 쓴 글은 뭐 우리 반 학생들이 읽겠구나,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읽겠구나, 내가 왜 글을 쓰는 거구나,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정하고 난 뒤에는요. 자, 눈을 감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뭔가 조금 떠올랐나 봐. 눈을 딱 뜨고 방학 때 경험한 일을 글로 써보자. 아, 내가 경험한 일 중에서 방학 때 경험한 일로 써야겠어. 이렇게 딱 정한 거죠. 친구들이 내 글을 읽을 테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써야겠어. 아, 누가 읽을까 고민하다가 친구들이 읽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우리 1단원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내가 경험한 일인데 혹시 친구들도 그것을 똑같이 겪었다면 비슷한 감정 공감을 할거 아니에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어렵게 쓰면, 아, 나도 그거 하긴 했었는데, 아, 이게 비슷한 거 맞나? 할수 있으니까 쉽고 재미있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런 단계는 우리가 글로 쓰는 방법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글로 쓸 경험 정하기 단계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 쓸 경험 정하기. 한 사람이 겪은 거, 경험한 거는 정말 무수히 많잖아요. 그것을 다쓸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서 뭐 내가 가장 생생하게 잘쓸수 있다 또는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내용을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 친구들로 읽는 사람, 또 독자라고도 하죠. 그거 설정을 했고 쉽고 재미있게 써야겠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 시간 순서나 장소 이동 같은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경험을 정했으면, 아, 내가 어디를 갔었는데, 방학에. 아침에는 여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는 여기를 갔어. 이렇게 시간 순서, 또는 여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 장소로 이동했어 하는 장소.

평소의 이동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간 순서나 장소 이동에 따라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정리하기. 이 남자아이가 지금 고민을 하고 글로 쓸 경험을 정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시간 순서는 이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장소는 여기로 옮겨갔고 그런 거를 정리해야지 자, 경험이 잘 나타나서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의 개요라는 걸 씁니다. 아, 시간 순서, 장소 이동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럼 바로 글을 써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요라는 것을 써야 합니다. 이 개요는 뭐냐면요. 내용의 뼈대를 짠 어떤 계획을 말해요. 우리 건축물을 세울 때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계도도 그리고 하면서 뼈대를 구축을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래서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운데, 끝부분에 어떤 것이 들어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해요. 함께 볼게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을 처음 부분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자세한 내용을 하면은 우리 밥도 갑자기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디를 갔습니다. 뭐 어떤 기분이었습니다 정도 간단히 소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경험의 구체적인 과정, 자세한 과정,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를 이제 자세히 쓰는 거예요. 간단히 소개했다면 가운데에서는 자세한 과정과 그때 든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겁니다. 그럼 처음보다 가운데가 훨씬 양도 길어지겠지요. 끝에는요, 경험을 통해 배우거나 느낀 점, 다짐이나 생각, 이런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일기 기억나시나요? 종이 접기 했던 거 있잖아요. 그 글의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아요. 처음에는 뭐 오늘 미술 시간에 책종이로 장미꽃 접기를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가운데, 아, 처음에는 접는 방법이 헷갈렸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연습을 했더니 막 성공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아무리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끝까지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배우거나 느낀 점, 다짐이나 생각이 들어가죠. 아, 이런 틀을 통해서 글을 써야 하는구나. 그래서 글의 개요를 먼저 작성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이것은 글의 짜임을 생각한다고요. 글이 어떻게 짜여야 할까? 처음, 가운데, 끝으로 이렇게 잘 짜여져야겠죠. 튼튼하게. 건축물 예시를 들었지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개요로 정리하기 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개요로 정리하기. 자, 이 개요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뼈대를 짠 계획을 나타낸 거다. 뼈대, 계획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말 준비가 다 됐으니까 글을 쓰겠죠. 그다음에 글을 쓰고 또뭐 고쳐쓰기를 하겠죠. 바로 어디 올리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 없는지, 우리 특히 문장 성분, 문장 호응 이런 거잘 맞는지 배웠으니까 어색한 부분 없는지 고쳐 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글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뭐, 과정은 거창하게 소개했지만 우리가 어떤 글을 쓴다고 할때 여러분도 다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쓸까? 내가 쓰면 누가 읽을까? 방학에 재미있었던 일 중에 이걸 적어야 되겠다. 아, 그때 아침에는 어디 갔고 저녁에 어디 갔지? 여기 갔다 여기 갔었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통 글을 쓸 때는 개요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개요를 먼저 정리하고 글을 쓰면 훨씬 더 쉽게 적히고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도 빠지지 않고 탄탄한 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쳐쓰기까지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25번. 그림 가에서 남자아이가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글이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 될것 같지 않나요? 어떤 글을 써야겠다라고 이제 계획하고 쓰는 과정이었잖아요. 방학 계획 아니죠. 방학에 있었던 일을 쓰려고 했던 거니까 1번은 터무니없는 내용이에요. 경험을 글로 쓰기, 경험을 쓴 글을 고쳐 쓰기, 글 쓰는 방법 알아보기, 친구들에게 글 읽어주기. 여기는 글이라는 단어가 다 있는데 남자아이가 하려는 것을 가장 잘 정리한 건 뭐예요? 경험을 글로 쓰기라고 할수 있죠. 글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과정 이렇게 담겨 있었고, 여러분도 그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글을 쓰잖아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6번이에요. 중요한 문제네요. 중요하고 조금 어렵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이랑 천천히 같이 봅시다. 이미 풀어본 친구들은 내가 알맞은 방법으로 풀었는지, 틀렸다면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봐요. 자, 경험한 일을 글로 쓰는 차례입니다. 순서라고도 하지요. 지금 주어진 것을 보니까 나가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이고, 다가 가장 마지막에 온다는 것은 주어졌으니까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면. 나가 1번, 가가 2번, 그리고 마지막 다가 여섯 번째네요. 마지막 순서구나. 그러면 이제 같이 볼까요? 글의 목적, 읽을 사람을 정해요. 가장 먼저 고민을 했던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정하는 거죠. 내가 겪었던 많은 일 중에 이것을 글로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이세개 중에서 우리가 나열을 해봐야 하는데요.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는 거.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개요로 정리하는 거. 경험을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 중에서 바로 글을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경험을 정했으면, 아, 내가 그때 어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동하고 무언가를 했지? 정리를 해야 되죠. 이게 세 번째겠네요. 그 다음에 바로 글 쓰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었죠. 글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틀, 개요로 정리를 해서 이건 어떤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내용,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이런 내용,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틀이었죠. 계획. 그래서 개요로 정리를 한 후에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고쳐쓰기 기준에 따라 수정을 하는 거죠. 이 고쳐쓰기 기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배운 것을 활용하면 뭐 시간 표현이나 높임 표현 잘 썼는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건데 나는 거기를 다녀올 것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1학기 때 기행문 쓸 때도 배웠었지만, 시간 표현 잘 썼나? 높임 표현은 잘 썼나? 만약 어르신이 함께 갔다면 할아버지가 무엇을 해주었다. 이게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잘 썼는지. 그 다음에 뭐 목적어가 두 개라면 그것에 각각 맞는 서술어가 쓰였는지. 서술어의 의미를 보고 목적어를 넣어야 하는지,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서술어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문법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고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국어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이미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알맞게 쓰고 있지만 글로 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라, 마, 바의 순서를 이제 나열을 해야 하는데요. 세 번째로 올 것은 바였죠? 경험을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글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개요로 정리하기. 개요라는 것은 처음 가운데 끝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씁니다.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요. 또박또박 예쁘게 써야 돼요. 정말 잘했는데 내용도 좋은데 너무 막 이렇게 날려서 글씨를 밉게 쓰면 읽는 사람이 뭐라고 적은 거야?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연필도 예쁘게 깎아놓고 또박또박 글을 쓴 후에 고쳐쓰기 기준에 따라서 수정을 하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게 되죠. 26번 정말 중요한 문제 맞네요. 그렇죠? 27번 경험한 것을 글로 쓸때 처음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 부분 하니까 딱 떠오른 거 뭐예요? 틀, 계획, 글의 개요 생각나시죠? 글의 개요. 그래서 어떤 표가 있었는데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이랑 같이 우리 이제 어떤 주제로 글을 써봅시다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근데 처음에 뭐라고 써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글의 개요를 쓰는 단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처음에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뭘 얘기할까? 끝엔 뭘 얘기할까? 간단하게라도 개요를 작성하면 그 이후에는 훨씬 쉽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갈 내용을 찾자고 했었잖아요. 경험의 구체적인 과정인가요? 밥 먹을 때도 바로

밥 먹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물도 한컵 마시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밥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과정은 가운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통해 배우거나 느낀 점 정리하기. 아,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전뭘 배웠습니다 하는 것은 끝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간단한 소개를 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 들어갈 내용이네요. 그래서 1번, 2번이 각각 무엇에 들어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적어볼까요? 구체적인 과정은 가운데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가운데의 글의 양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다음에 경험을 통해 배우거나 느낀 점은 끝에 들어갈 내용이다까지 이렇게 적으면 더 확실하게 복습이 될것 같아요. 28번입니다. 경험한 일을 쓴 글을 고쳤을 때 기준입니다. 자, 우리 단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글을 쓰고 고쳐 쓴다라고 했었죠. 그 고쳤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냐? 자신의 주장이 잘 드러나게 썼나요? 자, 경험한 건 뭐예요? 겪은 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어디에 다녀왔다, 무엇을 먹었다 이런 건데 주장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 무엇 해야 합니다. 뭐뭐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주장이잖아요. 주장이 잘 드러나게 쓰는 글이 아니죠. 그죠? 자, 2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은 다 고쳤을 때 기준으로 알맞은 거니까 우리가 읽어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고쳐쓰기 기준이 되는 거구나 확실히 알아볼게요. 경험한 내용을 내가 생생하게 표현했는지 읽는 사람이 오, 마치 나도 같이 여행하는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드는지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썼는지, 내가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어, 이걸 해보니까 무엇을 느꼈어,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경험한 일을 글로 쓰는 건데, 그것이 잘 드러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경험한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을 썼나요? 우리 글의 맨 위에는 제목을 쓰잖아요? 경험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지.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올바르게 글을 썼는지, 우리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이상하면 글 읽다가 막히잖아요. 그쵸?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거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올바르게 글을 썼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쳤을 때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하나였어요.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걸 하나 알려주려고 합니다. 글은 잘 썼어요. 문장 성분도 알고, 호응 관계도 알고, 아, 내용도 잘 썼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체라는 걸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2단원 첫 번째 시간에서 선생님이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서유리가 할머니께, 아, 고구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연락하는 게 휴대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건데, 매체 중에서 전자우편이라는 매체도 있습니다. 전자우편. 그래서 우리가 매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매체. 매체는 내가 생각한 것을 전달하는 수단을 말해요. 매체를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우편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편지 쓸때 편지 봉투에 적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뭐야? 이름이 아니라 무슨 영어 알파벳이 있네? 아, 전자우편의 주소입니다. 전자우편 주소. 우리가 편지를 쓸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를 적는 것처럼 전자우편에도 이러한 주소가 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바르게 써야 돼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제대로 전송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제목이 있어요. 전자우편에도 독자 참여에 싣고 싶은 글과 그림을 제출합니다. 제출한다는 것은 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독자 참여에 어떤 글과 그림을 내고 싶은가 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어요. 제목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목의 역할이 그런 거죠. 아, 내용을 읽어봐야겠지만, 글과 그림 제출한다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낸 날짜도 있네요. 10월 2일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받는 사람에게로 전송이 되겠지요. 전자우편의 특성상, 여기 보면 뭐 예약, 임시 저장, 미리 보기 이런 것도 있는데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종이에 적을 때는 이 내용이 삭제되거나 할 걱정이 없는데 삭제될까 봐 임시로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보내기 위해 뭐 예약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전자우편의 형식이자 특성입니다. 그럼 우리 내용 궁금하니까 내용 빨리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평소

무슨 무슨 어린이 잡지를 즐겨 읽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자, 이 전자우편도 편지 글이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처럼 가장 처음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첫 인사를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첫 인사를 하죠. 다음 달이 어린이 잡지 독자 참여에 싣고 싶은 글과 그림을 보냅니다. 이것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아까 제목에도 있었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며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글과 그림입니다. 첨부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한? 좀 어려운 단어다, 그쵸? 뜻은 뭐냐면요. 덧붙이는 거예요. 문서를 덧붙인 거, 첨부한이라고 합니다. 잡지를 읽는 친구들에게 제 글과 그림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누구누구, 드림. 그러면 마지막에 첫 인사 나왔으니까 끝 인사도 있죠. 편지를 쓸 때랑 똑같이 첫 인사, 끝 인사 있고 하고 싶은 말이 가운데에 나오네요. 근데 독특한 것은 뭐예요? 자료 첨부라고 해서 첨부 자료가 두개 있고 어린이 잡지 독자 참여 글과 그림을 첨부할 수 있다. 그러면 글과 그림은 우리가 자료라고 할수 있는데 이 자료를 덧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자우편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 매체의 이름은 전자우편이에요. 전자우편. 우리가 그냥 우편 하면 종이에다가 글을 적어서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으면 편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해서 보낼 수 있는 편지를. 그래서 글의 형식은 편지랑 굉장히 비슷했죠. 글을 사용하고 있는 매체 이름, 전자우편. 30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글쓴이가 전자우편을 보내는 까닭을 쓰시오. 제목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무슨 어린이 잡지를 구독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어린이 잡지에 있는 독자 참여라는 코너가 있나 봐요. 독자 참여에 싣고 싶은, 넣고 싶은 이런 뜻이죠. 싣고 싶은 글과 그림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자우편으로 자료를 첨부했었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글과 그림을 어린이 잡지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에요. 31번. 글쓴이가 보내려는 자료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첨부 자료 두개 있었죠? 글과 그림. 1, 2번에서 바로 찾을 수 있네요. 신청서는 아니었습니다. 32번. 중요한 문제네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자, 이거 뭐였어요? 전자우편? 주소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1번에 바로 있네요. 전자우편을 보낼 때 쓰는 전자우편 주소이다. 한 글자 정도 틀리는 것은 전송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것은 마치 편지를 쓸때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한 글자 차이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제대로 전송이 되지 않아요. 1번에만 동그라미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똑같은 형식인데 보니까 받는 사람, 전자우편 주소가 아까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독자 참여에 응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이 왔나 보다, 그쵸? 아까 10월 2일에 보냈는데 4일 만에 답장이 왔어요. 내용 궁금하니까 빨리 봅시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어린이. 독자 참여에 보내준 글과 그림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며 겪은 일을 솔직하고 생생하게 표현해주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함께 보내준 그림도 글의 내용과 서로 잘 어울리며 그림을 보고 글의 상황과 느낌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누구누구 어린이가 보내준 글과 그림은 편집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나 봐요. 앞으로도 책과 잡지를 즐겨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많이 표현해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 어린이의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독자 참여의 작품을 응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집에 지원했다는 거죠. 제출했으니까 지원이 된 거죠.

겁니다. 독자 참여에 응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제목이었죠. 가. 마지막 36번입니다.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제목으로 내용 짐작할 수 있다.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죠? 편지 글이기 때문에 알맞은 첫인사와 끝인사를 붙이는 것 중요합니다. 글 이외에 그림이나 영상 첨부하기 어렵다? 아니요. 첨부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매체의 특징 한번 알아봤어요. 마지막 낱말 퀴즈까지 도전해볼까요? 자, 선생님 준비합니다. 시작! 이 자료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의 뜻은요. 문서를 덧붙이는 거예요. 아, 뭘까? 치읓, 비읍, 히읗인데, 초벌한, 체벌한 자료를 혼내거나 구웠을 리는 없는데, 여기에 들어갈 자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아맞혀보세요. 네, 아, 오늘 낱말로 나온 거, 여러분 맞춰야 할 거, 좀 어려운 단어기도 한데, 선생님 약간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에 퀴즈 정답까지 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이복카중학 기본강의 오신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time,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word mission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물건은요, 바로 charger, 충전기이죠. You use this to charge your phone. 당신은 휴대폰을 charge, 충전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로 charger, 충전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물건은 그렇죠, umbrella, 우산입니다. You use this when it rains. 비가 올때 우리는 umbrella, 우산을 사용하죠. 자, 세 번째 단어는요, 바로 you look at yourself in this.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이것의 정체는 mirror, 거울이었습니다. 어때요? 잘 맞춰보셨나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word mission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시간의 흐름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는 건데요. 우리가 배울 단어들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Past, present, future. 자, 의미에 맞춰서 1, 2, 3번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주시면 돼요. Yesterday, 어제는 이것에 속해 있고요. Today, 오늘은 이것에 속하죠. 그리고 tomorrow, 내일은 이것에 속한다. Yesterday, 어제. Today, 오늘. Tomorrow, 내일이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 보기에 알맞은 단어를 오늘 영어 공부를 한 뒤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오늘의 주제죠. 바로 time. Time. 네, 발음 해볼까요? Time. 시간이란 뜻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시간이란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가 횟수를 나타낼 때몇 번, 몇 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수를 나타날 때 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면 우리는 오늘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죠. 이때는 시간이라는 의미의 time을 쓰면 돼요. We don't have much time today. We don't have much time today. 우리는 오늘 Don't have much time.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아래 보면 time 앞에 free가 붙었어요. 이럴 때는 free time. Free time. 자유시간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유시간. 자, 그리고 three times라고 하면. 자, 이때 times는 이제 횟수를 나타내는 거죠. Three times. 세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자, 그리고 3 times faster 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times는 이제 몇 배라는 의미예요. 3배 빠른이 되는 거죠. 3 times faster. 3배 빠른. 자, 그래서 이렇게 맥락에 맞춰서 여러분이 time이라는 의미를 각각 알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시간. 자, 두 번째는 번, 회. 그리고 세 번째는 배라는 의미가 된다. 자, 두 번째 나눠 볼게요. 다음은 day입니다. day. 자, 따라해 볼까요? day. 자, day는 하루, 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낮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이것의 반의어로는 night. night. 네, 밤이라는 의미가 있죠. day, that, night, 밤. 자, 예문 볼게요. 나는 내일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것이다. 자, 우리 하루 종일은 all day라고 해요. all day. I will stay home all day tomorrow. I will stay home all day tomorrow. 나는 내일 하루 종일 stay home, 집에 있을 것이다. 자, 아래 보면 daytime이란 표현이 있어요. daytime. 자, 이때는 낮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daily, daily. 자, 이건 형용사로 매일의라는 의미가 되죠. date, date. 명사로 날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가 봤던 all day, all day. 하루 종일이란 표현이 되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다음 단어는 week예요. week. 자, 따라해 볼까요? week. 바로 주. 일주일이란 뜻입니다. 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농구를 연습해라. practice basketball at least. 적어도란 뜻이요. 적어도. once a week. 자,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 되는 거죠. Practice basketball at least once a week.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농구 연습을 해라. 자, 아래 보면 weekday라는 명사가 나요. Weekday. Weekday. 이건 이제 평일이 되는 거고요. Weekend. Weekend. 네, 주말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weekly. Weekly라고 하면 형용사로 주간의, 매주의라는 뜻이 되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month예요. month. 자, 따라해 볼까요? month. 자, month. 달, 월 또는 한 달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우리는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한다. We are moving to Seoul next month. 자, month. 달이죠. next month. 다음 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monthly. monthly. 자, 이건 형용사로 월간의 또는 매월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year이에요. year. 자, 따라해 볼까요? year. 해 또는 년이 되죠. 자, 내 친구와 나는 매년 제주도를 방문한다. My friend and I visit Jeju Island every year. 자, year. 해 또는 년인데요. every year 이라고 하면 매년이 되는 거죠. every year, 매년. 자, yearly, 형용사, 부사 의미가 있는데요. 연간의 또는 해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다음은 아침, 오전이란 표현입니다. morning. 발음 해볼까요? morning. morning. 네, 아침, 오전. 자, 내일 아침에 봐. see you tomorrow morning. see you tomorrow morning.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이죠. 자, 아침에 라고 할 때는 우리가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in the morning 이라고 해주고요. this가 붙으면요. this morning, 이건 오늘 아침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었어 라고 하면 I had breakfast this morning. 자,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정오, 낮 12시죠. noon. 자, 따라 해볼까요? noon. 네, 정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들은 낮 12시 전에 집을 나섰다. They left home before noon. before noon. 낮 12시 전에가 되는 거죠. 자, 정오에 라고 할 때는 at라는 전치사를 써줍니다. at noon, at noon, 정오에. 자, 다음은 오후죠, 오후. afternoon. 자, 따라해 볼까요? afternoon, 오후입니다. 자, 나는 오후에 종종 산책을 한다. I often take a walk. 자, take a walk,

산책을 하다란 뜻이죠. 언제? 오후에. In the afternoon. I often take a walk in the afternoon. 자, 오후에는 우리가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in the afternoon이라고 합니다. In the afternoon, 오후에.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this는요, this. 그쵸? 오늘 오후에란 표현이 돼요.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녁이 나와요. 저녁. 저녁은 evening. 자, 따라 해볼까요? evening. evening, 저녁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는 저녁에 외출하지 않는다. He doesn't go out in the evening. He doesn't go out in the evening. 자, in the evening. 자, in을 써서 저녁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this가 붙으면 그렇죠. 오늘 저녁에. This evening, 오늘 저녁.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night요, night. 자, 발음 해볼까요? night. night. 자, 명사로 밤이고요. 우리 반이요. 아까 봤었죠? day, 낮입니다. 자, night, 밤, day, 낮. 별들은 밤에 밝게 빛난다. Stars shine brightly at night. Stars shine brightly at night. 자, 이때 shine은요, 빛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shine brightly, 밝게 빛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관련된 단어 한번 볼게요. 오늘 밤 또는 오늘 밤에는 tonight이라 그래요. Tonight, tonight. 오늘 밤 또는 오늘 밤에. 자, mid가 붙으면요, midnight, midnight. 자정이 됩니다. 자정. 자, 그리고 밤에는 전치사 at을 써서 at night, at night라고 해요. 자, 다시 evening, 저녁이고요. night, 밤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when이요, when. 자, 발음 해볼까요? when. 언제라는 부사도 있고요. 또 접속사로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쓰임이 있다라는 거 별표해 주세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너는 어젯밤에 집에 언제 왔니? 자, 이때는 언제라는 의미의 부사를 써주는 거죠. When이라고 시작하면 돼요. 자, When did you come home last night? When did you come home last night? 자, last night은 어젯밤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When, 언제 집에 왔니?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는 어떻게 쓸까요? 자, 이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when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뭐 when I was little. 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의미가 되죠. 내가 뭐뭐 했을 때. 자, 이때 when은요, 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When I was little. 뭐가 있을까요? When I was little, I liked to play games. 이렇게 해볼까요? When I was little, 어렸을 때, I liked to play games. 저는 게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네, 이렇게 쓸 때는 접속사로 쓰이는 when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past요, past. 자, 발음 해볼까요? past. 명사로 과거, 그리고 형용사로는 지나간, 지난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밀러 씨는 과거에 거기에 살았다라고 하네요. 자, 과거에 거기에 살았다. Mr. Miller lived there in the past. 그쵸? 이때 in the past, 과거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Mr. Miller lived there in the past. 자, 다음은 in the past라는 표현, 그쵸? 과거에라는 표현 함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과거를 봤으니까 현재와 미래도 보겠습니다. present. 자, 발음 해볼까요? present. present. 현재란 뜻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이 선물의 유의어는 gift가 있죠. gift, gift, present 둘다 선물이란 뜻이 돼요. 자, 그리고 형용사의 의미도 있어요. 현재의라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자, 예문 보면 현재가 과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는 the pres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The pres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Present

현재가 the past, 과거보다 어떠하다, more important than, 뭐뭐보다 더 중요한 비교급 표현입니다. 현재가 과거보다 더 중요하다. 자, 다음은 우리 미래라는 단어 볼게요. 미래는 future. 자, 천천히 발음해 볼까요? future. future. 근데 미래가 되죠. 그의 조언은 내가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His advice made me think about my future. His advice made me think about my future. My future. 내 미래가 되고요. 우리가 미래라고 할 때는 in the future. In the future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past, 과거, present, 현재, future, 미래가 되죠. 자, 다음 단어는 이제 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제. 자, yesterday입니다. yesterday. yesterday. 부사 또는 명사로 어제란 표현이 되죠. 우리는 어제 보드게임을 했다. We played board games yesterday. We played board games yesterday. 우리는 어제 보드게임을 했다. 자, 그저께라는 표현은요, the day before yesterday 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어제의 the day before, 하루 전날이에요. 어제 하루 전날이니까 그저께가 되는 거죠. The day before yesterday. 자, 그리고 우리 오늘, 현재는 today 라고 합니다. Today. Today. 자, 오늘 또는 현재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춥다. Today is much colder than yesterday. Today is much colder than yesterday. 오늘은 yesterday, 어제보다 어떠하다? Much colder than. 자, 비교급 표현이 나와요. Much colder than. 훨씬 더 추운이란 뜻이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춥다. 자, yesterday 어제고요. Today는 오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는요. 네, 내일이 나와요. 내일. 내일은 tomorrow. 자, 발음해 볼까요? tomorrow. tomorrow. 네, 내일이라는 부사 그리고 명사가 있어요. 자, 예문 볼게요. 나는 내일 나의 할아버지를 방문할 것이다. I'm going to visit my grandpa tomorrow. 그쵸? 내일이 되죠. tomorrow. 내일. 자, 그러면 우리 모레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치, 모레는 the day after tomorrow 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그 다음날이 되는 거죠. 내일의 다음날, 바로 모레가 됩니다. The day after tomorrow.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early 예요. early. 자, 발음해 볼까요? early. early. 부사로 일찍, 형용사로 이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일찍의 반의어로는 late. 늦게가 있죠. early, 일찍. late, 늦게. 자, 예문 보면 너는 오늘 왜 일찍 일어났니? 라고 물어봅니다. Why did you wake up early today? Why did you wake up early today? 오늘 왜 일찍 일어났니? early, 일찍 또는 이른.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이라는 명사가 나와요. hour. 자, 발음해 볼까요? hour. hour. 자, 여기서 여러분 h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h 발음 쌤이 했어요? 하지 않았죠. 그냥 hour이라고 했습니다. 자, h는 바로 silent letter. 네, 발음이 되지 않는 무음이에요. 무음. 그래서 hour이라고 발음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예문 볼게요. 그는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 He has been waiting for an hour. an hour. 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2시간 이상부터는 우리가 hours, s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2시간은요, 뭐 two hours 이렇게 s를 붙여서 써줄 수 있죠. 여기서는 an hour, 1시간이 되는 겁니다. 1시간. 자, 다음은 분이 나와요. 분, 분은 minute. 자, 발음해 볼까요? minute, minute. 자, 뒤에 knit 발음이에요. knit, minute입니다. minute. 자, 기차는 5분 후에 도착한다. The train arrives in 5 minutes. 자, 이때는요, 5분이기 때문에 minutes, s를 붙여서 쓰죠. The train arrives in 5 minutes. 자, 초를 뜻하는 단어는 뭘까요? 자, 우리가 초는요, second라고 합니다. second. 초는 second. 자, 시간은 hour, 분은 minute, 초는 second.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지금 이제라는 부사가 나오죠. Now. 자, 발음 해볼까요? Now. 너 지금 정말 바쁘니? Are you really busy now? Are you really busy now? 자, 이때 now. 지금이란 의미가 돼요. 자, 관련된 표현 한번 볼까요? Right now. Right now.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자, 그리고 from now on. 이건 지금부터란 뜻이죠. From now on. 지금부터. 자, 다음은 then입니다. then. 자, 발음 해볼까요? then. 과거, 미래의 그때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첫 번째 의미, 그때. 자, 또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이런 의미들로 쓰인다라는 거고요. 예문에서는요. 그쵸? 그때 보자 할 때, 그때라는 의미죠. See you then. See you then. 네, 그때 보자. 자, 그리고 and then 이란 표현도 있어요. and then 이때는 그러고는 뭐 그런 다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가지 표현 한번 볼게요. 자, 언젠가라는 부사예요. 미래의 언젠가. 이럴 때 우리는 someday라고 합니다. someday. someday. 언젠가라는 의미가 되죠. 나는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I'm sure we will meet again. Someday. 자, 언젠가를 붙여주면 되죠. I'm sure we will meet again someday. 자, 다음은 즉시 곧바로예요. Right away. Right away. 곧바로가 되죠. 자, 유의어로는 immediately 또는 right now가 있어요. Right away, immediately, right now. 자, 예문 보면 그는 내 질문에 즉시 답했다라고 하죠. 이때 즉시 right away를 쓰면 되겠습니다. He answered my question right away. He answered my question right away. 자, 마지막 표현이죠. 마지막. At the same time. 자, 발음 해볼까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는 뜻이요. 동시에. 자, 예문 볼게요. 나는 동시에 웃고 울었다. 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동시에 웃고 울수 있어요. I laughed and cried. 나는 웃고 울었습니다. 동시에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time, 이 시간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표현들 한번 열심히 봤고요. 오늘의 단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따로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예문에서의 쓰임을 파악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화 노트에 단어만 적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문을 한번 꼭 적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낱말 포즈를 볼 텐데요. 오늘은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쭉 문장들이 있고요. 빈칸을 같이 한번 채워볼 거예요. 자, 먼저 예시 문장을 보면, a year, 1년이 되죠. 1년은 has 12 months, 12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쵸? 1년은 12달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1번에 a blank, 이것은 has 7 days. 자, 7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7일은, 그렇죠. 한 주, 일주일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이라는 단어, a week가 되겠죠. a week. a week, 일주일은 has 7 days. 7일로 이루어져 있다. 자, 2번 볼게요. a day, a day는요. 하루죠. 하루는 24 blank. 자, 하루는요. 그쵸.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라는 단어, hour이죠. hour. 자, 그런데 24시간이니까요. 복수 형태로 hours라고 쓰면 돼요. A day has 24 hours.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A blank has 60 minutes. 자, 이것은 60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60분은, 그렇죠. 1시간이 되죠. 그럼 이때 들어갈 말은 1시간, an hour이 되겠네요. An hour. An hour has 60 minutes. 자, 1시간은 60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이죠. A minute. 이번에는 1분이 나와요. 자, 1분은요. 60초가 되죠. 자, 우리 초라는 단어 second였습니다. second. 자, 그런데 60초니까 복수 형태로 써서 60 seconds라고 하면 되겠죠. A minute has 60 seconds. 자, 여러분 잘 채워 보셨나요? 이어서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The

이것은 is the time, 시간이에요. Between midnight and noon. 자, between 뭐뭐 사이에란 뜻이고요. Midnight, 자정, noon은 정오입니다. 자정과 정오 사이에 이 시간은 무엇일까요? 자정 다음에는 아침이 오고, 그 다음에 noon, 정오가 오죠. 아하, 그러면 아침, morning이 되겠구나. The morning is the time between midnight and noon. 자, 6번은요. 이것은 is the day before today. 자, the day before today면요. 오늘의 전날은, 그렇지, 바로 어제가 되겠죠. 어제는 yesterday입니다. 자, yesterday. Yesterday, 어제는 is the day before today. 자, 오늘의 전날이다. Yesterday is the day before today. 자, 7번. The day after today예요. 자, after이라는 것은, 그쵸, 오늘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오늘의 다음 날은, 그쵸, 내일입니다. 내일은 tomorrow. Tomorrow.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8번이죠. The blank is the time before the present. 자, present, 현재란 단어가 나와요. 현재 이전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그쵸, 현재 이전의 시간은 과거가 되죠. 과거는 영어로 past. The past is the time before the present. 과거는 현재 이전의 시간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The time after the present가 돼요. 자, 현재 이후의 시간이에요. 자, past, 과거는 현재 이전, before, 이전의 시간이었다면 이것은 after the present, 현재 이후의 시간, 바로 미래가 되겠죠. 미래는, 그렇지, future. 자, future이 되겠네요. The time after the present is the future. 자, 미래입니다. 네, 정말 복습하기에 좋은 퀴즈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주요 단어들을 이렇게 쭉 여러 문장들을 통해 복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요. 데일리 프랙티스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1번은 하루, 날, day죠. 자, 그럼 매일의라는 형용사는 어떻게 쓸까? daily예요, daily. 자, day. 그리고 daily. 자, 2번 night 밤이죠. 오늘 밤이라는 표현 tonight입니다. tonight. night tonight. 자, 3번 midnight. 자정이고요. 이것의 반의어로 정오가 나와요. 정오는 그렇지. noon이에요. noon. midnight 그리고 noon. 자, 4번에 late 늦게. 자, 일찍은 뭘까요? 네, 바로 early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early, early. 자, 5번에 past, 과거입니다. 현재는 그렇죠. present, present, past, present. 자, 이렇게 A번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B로 가서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번에 연말입니다. 연말은요. 그렇지. The end of the year이 되는 거예요. 그쵸? The end of the year. 연말이 돼요. 자, 2번은요. In the early blank. 자, 이른 저녁에. 자, 우리 저녁이라는 표현. 그렇죠. Evening이 되죠. Evening. In the early evening. 이른 저녁에. 자, 3번. 가까운 미래입니다. 미래는 future. 그쵸? Future. In the near future. 자, 4번은요, 이달 초에요. The beginning of this, 그쵸? 이번 달이기 때문에 month가 들어가면 되겠죠? The beginning of this month.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나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우리 시간을 보내다는 spend time. Spend time. Spend time with my family.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우리 이제 C로 가서요.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나는 1분만 있으면 준비가 될 것이다. 자, 우리 1분은요. 바로 one minute이죠. One minute. I'll be ready in one minute. 자, 2번은 영화는 언제 시작하니? 자, 언제라는 부사. 바로 when이죠. When. When does the movie start? 영화는 언제 시작하니? 자, 3번은요. 우리의 손님들은 내일 떠난다라고 하네요. Our guests are leaving tomorrow. 내일은 tomorrow가 되겠네요. Tomorrow. 자,

0: 이어서 우리 4번, 5번 한번 볼게요. 자, 4번. 내 꿈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리 언젠가. 그렇죠. Someday가 되죠. Someday. Your dreams will come true someday. 내 꿈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민지와 나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자, 지금은 now죠, now. Minji and I are studying in the library now. 네, 지금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도 열심히 단어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시간의 흐름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는 거예요. 어때요? 강의를 함께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쉽죠? 우리가 오늘 다 봤던 단어들이에요. Past, present, future. 빈칸에 알맞게 적어서 미션 인증,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의 단어들 잘 복습해 주시고요. 자, 특히 예문과 함께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은쌤과 함께하는 하루 서른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 주제는요. World Culture, 세계 문화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은 나라마다 각각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 나라의 고유한 전통 문화부터 시작해서 뭐 식사, 예절, 또 그 나라의 고유한 관습까지 오늘은 이렇게 세계 문화와 관련된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90페이지 첫 번째 단어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 important라는 쉬운 단어 나와줬네요. 형용사로 중요한이란 뜻이 되겠고, 자, 우리 이 단어는 명사형 같이 알아두세요. 명사형은 importance. importance 하면 중요,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 건물은 어떤 문화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This building has cultural importanc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 확인해 보면요. race. 자, race라는 이 단어는 일단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경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speed race 할 때 그 race. 그런데 또 나라마다 다른 그런 인종, 종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철자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단어다. 해서 동음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people of different ages or races. 자, 나이나 인종이 다른 사람들도 can be friends,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때 인종하면 race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파생어로 racism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인종차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인종차별이라는 사상을 얘기할 때는 racism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 language. 자, language 하면 나라마다 다른 언어 또 말을 얘기하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hello, bonjour, 그리고 konnichiwa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나라마다 다른 언어, language이다. 참고해서 보면 우리 모국어를 나타낼 때는 mother tongue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tongue은 혀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언어라는 뜻으로 쓰여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배우게 되는 언어다. 해서 모국어를 mother tongue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모국어라고 할 때 native language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면요. 모국어 외에 이제 학교나 일을 위해서 배워서 주로 쓰는 언어는요. 그러니까 모국어 말고 그 외에 또 주로 쓰는 언어가 있다면 그건 second language, 제2언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요. 이제 외국의 언어다 해서 foreign language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보카 플러스 보시면

languages of the world. 세계의 언어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이 언어 이름을 나라 이름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한국어는 Korean. 그리고 독일어, German이 되겠고, 이탈리아, Italian입니다. 이렇게 뭐뭐언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고, 언어 이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어는요, Chinese, 일본어, Japanese, 그리고 포르투갈어, Portuguese입니다. 이렇게 is로 끝나는 어떤 언어 이름들이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요, 우리 프랑스라는 나라 이름은 France 이렇게 써주는데, 프랑스 언어라고 할 때는 French입니다. 그리고 영국 하면 England이고, 영어 하면 English죠. 우리 스페인이라는 나라 이름 있고, 스페인어라고 할 때는 Spanish 이렇게 ch 또는 sh 사운드로 끝나는 언어 이름도 있고요. 또그 밖에도 Greece 하면 이건 그리스라는 나라 이름이고, Greek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그리스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이름과 함께 언어 이름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difference. difference 하면 다름,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앞에 cultural을 붙어서 cultural difference 하게 되면 문화 차이를 얘기하겠죠. 그두 나라 간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cultural difference입니다. 자, 다음 단어 보시면요. however. however 하면 하지만, 그러나란 뜻이죠. 유의어로 but이 있는데, 자, 예문 보면 I told him not to tell anybody. 나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라고 할 때, however는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고 콤마를 찍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반대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내용을 연결할 때 however를 쓸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manner. 자, manner 이 단어는 여러분, 복수형과 단수형을 구분해서 기억해 둘게요. 일단 단수형으로 쓰일 때이 manner는요, 태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손한 태도로 얘기했다, 공손한 태도로 in a polite manner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방법이라는 의미도 돼요.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다른 방법, in a different manner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manner는요, plural,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manners 이렇게 쓰게 될 때는 풍습이란 뜻이 되고요.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의 범절이라는 뜻이 돼요. 그때 유의어는 이제 etiquette이 되겠죠? 자, 우리 예문 보시면 우리는 그 나라의 식사 예절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마다 지켜야 할 어떤 식사 예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뭐 이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시작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식사 예절이라고 할때 table manners. We should know the country's table manners. 이렇게 이때는 manner에 s를 붙여서 예의범절이라는 의미로 써야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background. background 하면 말 그대로 뒤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의 배경 또는 배후 사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background information, 배경 정보는 can help you understand more about the culture. 당신이 그 문화에 대해 더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죠.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첫 음절의 강세, central. central이란 이 단어는요, 일단 center 하면 명사로 중심이란 뜻이잖아요. 이걸 형용사로 바꾸어준 것이다. 해서 central 하면 중앙의, 중심인이란 뜻이 되는데요. 어떤 도시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때, central are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다음 단어도 보시면요, local. 자, local이란 이 단어는 어떤 특정 지역의, 현지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You can taste local food in the markets that you visit. 여러분은 방문하는 시장에서 그 지역의 음식, 그 지역의 고유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local food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local은 또 명사로 쓰여서, 특히 local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여서 현지인, 그 지역, 특정 지역에 사는 현지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발음 주의해 주세요. 이때 G 발음이 나지

고 묵음 처리가 되어서 foreign, foreign 이렇게 발음해 주는데요. foreign 하면 외국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예문 보면 many foreign tourists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want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죠. 최근에 뭐 국립중앙박물관 궁중박에 어떤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뜨고요. 우리 외국인 관광객 foreign tourist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외국의 언어 foreign language 그리고 외국이라고 얘기할 때 foreign country 이런 덩어리 표현들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뒤에다가 er을 붙여서 foreigner 하게 되면 외국인, 외국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인데요. 여러분, 동서남북 할 때, 동쪽 east, 서쪽은 west, 남쪽 south, 그리고 북쪽은 north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형용사형 같이 알아둘게요. 세계의 어떤 지역을 얘기할 때쓸수 있는 단어들이다. 우리 동쪽의라는 형용사는 eastern, 서쪽에 할 때는 western입니다. 자, 예문 보면 How is eastern culture different from western culture? 동양 문화는 서양 문화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동양이라고 할 때는 the east. 이렇게 대문자로 그리고 앞에 덜을 붙여서 써줍니다. 서양이라고 할 때는 the west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형용사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단어는요. 남쪽의인데요. 이 단어는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southern이 아니라 여러분 southern 이렇게 발음해 주는데요. 남쪽의 southern 우리 북쪽의라고 할 때는 northern이 됩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호주는 지구의 남쪽,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잖아요. Australia i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earth. 해서 우리 남쪽에, 북쪽에라는 단어까지 살펴봤어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statue. statue 하면 조각상, 동상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 배웠던 단어예요. sculpture라는 단어 배울 때, 우리 sculpture 하면 이건 조각품을 넓게 부르는 말이라고 했어요. 어떤 추상적인 형태의 조각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statue 같은 경우엔 특히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그런 조각상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유의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단어 보시면 symbol이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우리 symbol 하면요, 부호, 기호, 또 표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유의어가 sign이 되겠고요. 기호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이 symbol은 또 상징물을 나타내기도 해서요. 우리 예문 보면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자유의 상징물이다 라고 할 때, The Statue of Liberty is a symbol of freedo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 비슷하게 한번 예문 또 만들어 볼까요? 비둘기는요, 여러분, 무엇의 상징인가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런 문장 어떻게 말해요? The dove is a symbol of peac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 belong. belong 하면 속하다 또는 제자리에 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 누구누구의 소유이다 이런 뜻이에요.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에 속한다 할때 독도 belongs to Korea.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이렇게 채워줄 수 있죠. 이렇게 누구에게 속하다라고 할때 belong to까지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해 줍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유의어를 찾아라입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 에티켓의 유의어 찾아주세요. Language, background, manners. 정답은 바로 manners이죠. 둘다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을 나타낸다. language는 언어, background는 배경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sign의 유의어는 무엇인가요? symbol, race, importance. 정답은 바로 1번, symbol이죠. 둘다 기호를 나타낼 수 있다. race는 인종, importance는 중요성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Sculpture에 유의어 찾아주세요. Foreigner, statue, center. 정답은 바로 statue. 둘 다 조각이라는 뜻이 되고요. Foreigner는 외국인, center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되게 긴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1강세 그리고 2강세 체크해서 읽어볼까요? Architecture. Architecture 하면 건축술, 건축 양식을 얘기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나라의 경복궁입니다. 경복궁과 같은 이런 건축 양식이라고 할 때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다. Traditional architecture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오른쪽에 이곳은요.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인데 조개껍데기 모양 지붕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현대 건축 양식을 얘기할 때는 modern을 붙여서 modern architecture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또 다시 같이 알아둘 단어로 건축가라고 할 때는 architect, archite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custom. Custom 하면 풍습이나 관습, 또 습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나라나 지역에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는, 지켜져 오는 그런 관습 얘기할 때 custom을 쓸 수 있어요. Different countries, 다른 나라들은 have unique customs. 각각 독특한 관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For greeting guests and visitors, 손님과 방문객을 맞이하는. 해서 우리 어떤 그 나라만의 독특한 관습이라고 할 때 custom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Value. Value 하면 가치를 얘기하죠. 우리 가치라고 할 때 worth, 이것도 유의어가 되겠고요. 또 이제 이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소중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면 The original copy of 훈민정음, 훈민정음의 원본은요, has great historical value, 대단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역사적인 가치라고 할 때 historical value 이렇게 덩어리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파생어 같이 두 개 더 알아두면요, valuable. Valuable 하면 형용사로 소중한, 값비싼이란 뜻입니다. 가치 있는 거죠. 한편 뒤에다가 list를 붙여서 valueless 하게 되면 이건 가치 없는 이란 뜻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Lunar. Lunar 하면 이건 달의란 뜻이 있고 또는 달력에서 음력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음력 달력, Lunar Calendar, 주로 동양 문화권에서 사용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설날이나 추석을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죠. 우리 반대말로 태양의 또는 이제 양력의라고 할 때는 Solar, Sola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두 개가 이제 반이어 관계에 있다. 자, 예문 보면 우리는 설날에 우리 친척들을 방문한다. We visit our relatives on Lunar New Year's Day. 우리 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1일을 음력으로 지키는 거니까 이렇게 Lunar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네요.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절의 강세 두고요. Except. Except 하면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전체 중에서 이것 하나만 제외하고 이런 의미로 쓰여요. 우리 반대말로 무엇을 포함하여 라고 할 때는 including 이렇게 말해주고요. 자, 예문 보면 나의 베트남 여행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 아주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My trip to Vietnam was great. Except for one thing, 한 가지만 제외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뭐뭐를 제외하고 라고 할 때 except 뒤에 for를 붙여도 되고요. for 없이 그냥 써도 됩니다. 별로 의미 차이가 없어요. My trip to Vietnam was great except one thing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이번엔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 familiar. Familiar 하면 익숙한. 잘 아는, 친숙한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family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치 가족같이 친숙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우리 반대말로는 앞에다가 on을 붙여서 unfamiliar 하면 익숙하지 않은, 또 낯선이라고 할 땐 strange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예문 보면 저는 인도 문화를 아주 잘 알아요, 친숙해요 할 때 I'm very familiar with Indian culture. 이렇게 무엇무엇에 익숙하다라고 할 때는 be familiar with.

이야기를 써주고요. 한편 그것은 나에게 익숙해 이렇게 얘기할 땐 to라는 전치사를 써서요. 그것은 나에게 익숙해. It is familiar to m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mystery. mystery라는 단어. 신비, 말 그대로 미스터리를 얘기하고요. 우리 형용사형으로는 mysterious. mysterious 하면 신비로운, 불가사의한 이란 뜻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요. 혹시 지금 배고픔을 느끼는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 hunger인데요. hungry 하면 배고픈 이란 형용사이고, hunger 하게 되면 명사로 배고픔 이란 뜻이다. 또 이제 기아. 라는 뜻도 됩니다. 굶주림은 오늘날 일부 가난한 나라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할 때, 굶주림, 기아, 영어로 hunger. Hunger is still a serious problem in some poor countries today.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depend. depend 하면 무엇무엇에 의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M은 보면요. 여러분이 보는 색깔은 여러분이 말하는 언어에 달려 있대요. The color you see depends on the language you speak.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데, 우리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말에서는 초록색, 그리고 연두색, 이렇게 각각 다른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두 개의 색깔을 서로 다른 별개의 색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한편 이제 영어에서는요, 초록색은 green이고, 연두색은 light gree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이두 개의 색깔을 어떤 초록이라는, green이라는 큰 범주에 속하는 색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은 우리의 언어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예시이고요. 자,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자주 쓰이는 표현 하나 알아두세요. It depends라는 표현. It depends 하면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 It depends. 그때그때 달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region. 자, region 하면 지역, 지방을 얘기합니다. 우리 area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을 나타내서 특히 polar regions라고 할 때는 극지방, 북극과 남극을 얘기하고요. 또 tropical region 하면 열대지방입니다. 이렇게 특정 지방, 지역을 얘기할 때 region이라는 단어를 쓴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이 단어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flourish. flourish 이 단어 뭐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flower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꽃이 활짝 펼쳐지는 것처럼 번영하다, 번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나 도시가 번성하다. 그 도시는 번성했다. The city flourished. 이렇게 쓸수 있고요. 반대말로 어떤 도시나 나라가 쇠퇴하다라는 의미로 decline을 쓸수 있습니다. decline 하면 원래는 감소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쇠퇴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identify. 자, identify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identity 하게 되면 이건 어떤 사람의 신원, 신분을 나타내요. 자, 그런데 동사형으로 identify 하면 그 신분을 확인하는 것, 또 알아보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 3단 변화는 identify, identified, identified 해서 우리 y를 i로 바꾸고 ed 붙여줍니다. 자, 예문 보면요. We could identify a country by its traditional clothing. 우리가 어떤 나라의 전통 의상을 보면 그 나라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나라를 알아보다라고 할 때, identify a country. 이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자, 이 단어 두 번째 음절 강세를 두고, diverse. diverse 하면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우리 다양한이라고 할때 variou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과 유의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어떤 인종이라든지 문화가 다양하게 섞여 있을 때 diverse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You can meet people from diverse cultures. 여러분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 명사형으로 diversity. diversity 하면 다양성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2강세, 그리고 1강세 표시해서 superstition. superstition 하면 미신을 얘기합니다. 이 미신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문 보면, Do you believe the superstition? 너는 그 미신을 믿어? That 13 is an unlucky number? 13이 불길한

숫자라는 미신을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숫자 4가 죽을 사랑 발음이 비슷해서 불길하다고 여겨지죠. 서양 문화권에서는 13이 불길한 숫자라고 여겨집니다. 이건 기독교 문화에서 온 건데 이제 기독교에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열두 제자 총 13명이었는데 그 최후의 만찬 다음 날에 예수님이 이제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죠. 거기서 유래해서 이 13이 불길한 숫자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래 보시면 보카 플러스에 well-known superstitions에서 잘 알려진 미신들 나와 있네요. 자, good luck, 행운을 뜻하는 것으로는 finding a four-leaf clover, 네잎 클로버 찾기, 또 crossing your fingers, 손가락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겹치기, 이게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고, 그리고 bad luck 같은 경우는 breaking mirrors, 거울을 깨뜨리는 것이나 walking under ladders, 사다리 밑을 걸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불운을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재미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heritage. heritage 하면 국가의 유산을 얘기합니다. 이제 조상들이 후대에 전해준 어떤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유산. 우리 예문 보면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문화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We are proud of our great cultural heritage.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고, 우리 아래 사진들을 보시면요. 창덕궁, 그리고 타지마할,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들이에요. 우리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할때 World Heritage Site 이런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반이어를 외쳐라입니다. 첫 번째 문제, Solar 하면 태양의란 뜻이죠. 자, 이것의 반대말은요? 정답은 lunar. lunar 하면 달의, 음력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요. including 하면 포함하여입니다. 이것의 반대말은 정답은 except. except 하면 무엇을 제외하고이죠? 다음 문제 드릴게요. decline 하면 쇠퇴하다란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반대말은요. flourish. flourish 하면 번영하다, 번성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96페이지 A번 볼게요. 자,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단어 골라볼까요? 인종이라고 할때둘 중에 뭐가 맞나요? 첫 번째 거, race가 맞죠. 이 race는 이제 옷 같은 데에 붙어 있는 그런 race를 말하는 거고요. 인종은 race. 자, 다음 우리 미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superstition입니다. custom 하면 관습이었죠? 다음 3번에 상징이라고 할 때는 symbol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statue 하면 이건 조각상이고요. 다음 풍습이란 뜻의 단어는요, custom입니다. value 이건 가치란 뜻이다. 다음 우리 5번에 지역의라고 할 때는 정답 local 골라주시면 돼요. central 하면 중심의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 B번으로 가볼게요. 자, 문장에서 알맞은 단어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A particular area or part of the world. particular 하면 특정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계의 특정한 지역이나 부분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특정한 지역이라고 할때 region 고르면 되겠죠? custom 하면 관습. 다음 우리 2번 보면요. 이것은요. the art of designing and making buildings 해서 이것은 어떤 건물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예술, 또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이건 건축술, architecture 골라주시면 되죠. heritage 하면 유산이고요. 다음 3번에 a system of communication 어떤 의사소통의 시스템, 체계예요. with sounds and words 소리와 단어들을 갖고 하는 의사소통 체계 하면 언어가 되겠죠? language 골라주시고요. race는 인종. 다음 우리 4번에 New York is a culturally mammoth city. 뉴욕은 문화적으로 어떠한 도시입니다. You can enjoy many different cultures there. 그곳에서 많은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화적으로 다양한 해야 되겠네요. culturally diverse 골라주시면 됩니다. familiar 하면 친숙한이죠. 다음 우리 C번으로 가볼게요. 1번에 저는 이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0: 다음 5번입니다. Have you ever learned, 배워본 적이 있나요? A mother language except English. 영어를 제외하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 있나요? 외국의 란 뜻의 단어 foreign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 오늘 배운 단어 관련해서 예시 떠올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할 manners, 예의범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uperstitions, 미신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보면서 오늘 단어 복습해 보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오늘은 포텐 수학 11번째 시간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두 번 정도 분모의 유리화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 그것의 가장 복잡한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확인하시죠. 자, 우리 오늘 처음 배울 개념은요. 근호를 포함한 식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호가 식에 있더라도 그 근호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호를 문자처럼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아래에 있는 예제 보세요. 루트 2-1과 루트 2+1을 곱하는 거예요. 자, 루트 근호가 있어서 좀 어렵게 보일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루트 2를 a로 생각해 주자 이거죠. 그렇다면 이 뒤쪽에 있는 식이 a 플러스 1이 되면서 a-1과 a 플러스 1을 곱해라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럼 어때? 합차 공식 적용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1과 a-1을 곱하면 그 결과는 a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자리에 루트 2를 대입해서 써준다면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2-1이 되면서 결과는 1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근호를 문자처럼 생각해주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분모의 유리화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분모의 유리화는요, 무리수인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거였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은 분모의 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모의 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자, 그럼 어떻게? 합차 공식을 적용할 거예요. 분모에 루트 a- 루트 b가 있다라고 하면 그 둘 사이의 연결이 마이너스라면요. 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것을 분자 분모에 동시에 곱해주는 겁니다. 자, 루트 a- 루트 b가 있었다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분자 분모에 동시에 곱해주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분모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a-b라는 유리수로 바뀌어요. 분자는요,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 아래에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더하기로 연결돼 있다면, 그렇죠? 빼기로 연결돼 있는 식을 분자 분모에 동시에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예제 살펴보세요. 3-루트2다. 그럼 동시에 3 플러스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분모가 합차 공식이 적용되면서 3의 제곱에서 루트 2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즉, 9에서 2를 빼니까 분모 7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분자는 그대로 3 플러스 루트 2 남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분모니까요. 어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동시에 곱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 벌어집니까?

분모가 3-2, 1이 되면서 사라지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때 분자는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정리하면 루트 6-2가 된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 그다지 어렵지 않죠? 합차 공식을 적용하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싱크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예전에 배웠던 분모의 유리화의 개념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팁입니다. 4강과 6강의 개념 뒷부분에서 분모의 유리화에 대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혹시 오늘 내용이 어려운 친구들이라면 그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식의 분모를 유리화해봐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런데 이거 잘 집중하세요. 앞쪽에 있는 식을 유리화할 때는 루트 7-2를 분자 분모에 동시에 곱해야 하고요. 뒤쪽에 있는 식을 유리화할 때는요, 루트 7+2를 분자 분모에 동시에 곱해야 되죠. 그런데 곱해주어야 할 식들이 서로 반대쪽에 분모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각각을 유리화하는 것보다, 맞아요, 통분을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통분해 볼까요? 그러면 분모 두 개 곱해서 루트 7+2와 루트 7-2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럼 분자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루트 7-2가 왼쪽 위로 올라가면서 1과 곱해지겠죠? 루트 7-2 그대로 있고요. 자, 루트 7+2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1과 곱해지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음의 부호 있다라는 거 주의해야겠죠? 곱하면서 부호 반대로 바꿉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7-2 하고 쓰여지게 됩니다. 이제 분모를 합차 공식 사용해서 정리하면 루트 7을 제곱하면 7 나오고요. 2를 제곱하면 4 나오니까 7에서 4 빼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네. 3이라는 유리수로 분모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분자는 어때요? 루트 7과 루트 7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하고 분자에 쓰여지니까 결국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정답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때? 분모를 잘 살펴보시고 저 분모가 서로를 유리화할 때 필요한 값이라면 통분을 진행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방금 전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방금 전처럼 분모가 서로를 유리화할 때 필요한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문제들은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요령을 반드시 몸으로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1번처럼 통분하면서 유리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분수를 유리화해야 됩니다. 먼저 뒤쪽에 있는 것부터 유리화할까요? 분모가 루트 13+2루트3이니까요. 분자 분모의 동시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 루트 13에 -2루트3을 동시에 곱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루트 13-2루트3을 분모에도 곱해주고요. 분자에도 곱해주면 분자는 루트 13-2루트3만 남아있겠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 벌어져요? 분모가 13에서 11을 빼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로 계산이 되어지고 결국 분자만 남아있기 때문에 루트 13-2루트3이라고 결과 써낼 수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수도 분자와 분모의 동시에 루트 3+루트2를 곱하면 되겠네요. 분모는 루트 3-루트2였는데 거기에 루트 3+루트2를 곱할 것이고 분자는 원래 루트 6이 있었는데 거기에 루트 3+루트2를 곱해줄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분모는 역시 1이 됩니다. 합차 공식 사용하면 분자가 루트 18 더하기 루트 12 하고 쓰여지니까 3 루트 2 더하기 2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라 이야기했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3과 플러스 2루트 3이 사라질 거다 생각할 수 있죠. 네, 결국 주어져 있는 문제의 정답은 루트 13 더하기 3 루트 2가 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오늘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전에 앞에서 분모의 유리화의 간단한 버전들은 좀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 합차 공식을 사용해서 분모의 항이 여러 개

5학년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즐거운 수학 시간에 온 것을 환영해요. 만점왕 수학 플러스에서 우리 이번 시간 소세 곱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사실 소세 곱셈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연수의 곱셈을 잘하면 누구나 소수의 곱셈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곱의 소수점을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만 주의 깊게 살피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단원평가 레벨 1, 북 1에 있는 내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1.62 곱하기 네모는 1.6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한 것과 같다. 그럼 우린 이것을 1.62 곱하기 4라고 표현하게 되죠. 1.62를 두 번 더하면 3.24예요. 그럼 이렇게 두 번 더한 것도 3.24니까 결국 네 번 더한 것은 6.48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즉, 1.62 곱하기 4는 6.48입니다 라고 나타내주면 된답니다. 이제 2번의 문제를 볼게요. 빈칸에 두 수의 곱을 써 넣으세요. 0.94와 7의 곱을 빈칸에 써 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0.94 곱하기 7, 이때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94 곱하기 7을 계산해 봤죠. 47에 28, 9, 7에 63 하니까 여기는 5가 돼야죠. 658이에요. 그런데 곱하는 수가 같은데 곱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의 결과도 바로 이렇게 100분의 1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더라. 됐나요? 그러면 658의 100분의 1배는 6.58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두 수의 곱을 써넣어 6.58로 나타내주면 된답니다. 또 문항 3번은 일단 문장이 깁니다. 그러면 구하려는 것과 주어진 조건을 먼저 파악해 보세요. 윤선의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우체국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가 3km라고 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는 윤선의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의 0.46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가 되는 것일까? 우체국에서 서점까지 갑니다. 얘가 우체국이고 얘가 서점이에요. 근데 우체국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는 윤선의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인 3km의 얼마? 0.46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하려면 몇의 몇 배는 몇 곱하기 몇이 되는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0.46의 값을 구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수의 계산처럼 3, 6, 18, 3, 4, 12. 3 곱하기 46은 138이니까 3 곱하기 0.46은 곱하는 수가 10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 따라서 자연수에다가 이렇게 소수를 곱할 땐 자연수의 계산처럼 계산하고 소수점을 그냥 내려 찍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1.38km입니다. 우체국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이것도 문장이 주어져 있네요. 수지가 가지고 있는 색테이프의 길이는 1.25m이고 유나가 가지고 있는 색테이프의 길이는 수지가 가지고 있는 색테이프 길이의 0.64배. 구하려는 것은 유나가 가지고 있는 색테이프의 길이가 몇 미터인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수지가 가지고 있는 건 1.25m라고 얘기했고요. 유나가 가지고 있는 색테이프의 길이는 수지가 가지고 있는 것의 0.64배만큼이라고 했으니까 1.25m의 0.64배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의 몇 배는 몇 곱하기 몇으로 나타내주면 되죠. 1.25와 0.64를 곱해주면 됩니다. 5, 4, 20, 2, 4, 8, 1, 4는 4, 5, 6, 30, 2, 6, 12, 1, 6은 6, 더해볼까요? 0, 0, 0,
8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소수점은요. 소수점 아래 자리수 합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소수점을 찍어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나가 가지고 있는 색 테이프의 길이를 구하였을 때그 값은 바로 0.8m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어서 가장 큰 곱과 가장 작은 곱의 차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개 모두 계산해서 그 계산의 결과를 비교해 줘야겠군요. 먼저 5.3 곱하기 1.4니까 우리 53과 14를 곱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3, 4, 12, 5, 4, 20, 3, 1은 3, 5, 1은 5. 이 값을 더하면 740인데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가 각각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의 결과는 100분의 1배가 되니까 7.42가 되겠죠. 그리고 13.7과 0.3을 곱하기 위해서 137 곱하기 3을 이용해 봐요. 7, 3, 21, 3, 3은 9, 1, 3은 3. 그런데 13.7과 0.3을 곱하는 거니까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가 각각 1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는 100분의 1배, 4.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0에다가 0.02를 곱해 주세요. 자, 120에 1을 곱하면 240인데 0.02를 곱하게 되면 계산의 결과는 2.40. 이때 0은 생략되겠습니다. 가장 큰 곱은 7.42이고 가장 작은 곱이 2.4이므로 이들의 차를 구해서 5.02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답을 5.02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항 6번 마름모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구해 보도록 할게요. 마름모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로 그 넓이를 구해주면 된답니다. 따라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2.5m와 1.6m로 주어졌으니 이들을 곱하고 2로 나눠서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2.5 곱하기 1.6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5 곱하기 16을 이용해 보면 5, 6, 30, 2, 6, 12, 5, 1은 5, 2, 1은 2, 0, 0, 4.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를 각각 10분의 1배하여 2.5에 1.6을 곱하면 계산의 결과는 100분의 1배가 됩니다. 소수점을 찍고 소수점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0을 생략했더니 4가 되는군요. 그러면 4를 이렇게 2로 나누니까 그 몫이 2가 되잖아요. 따라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여 2 제곱미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우리 7번을 봅시다. 계산에서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기.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소수 곱하기 소수인데 소수 한 자릿수는 분모가 10으로 바꿔야죠. 소수 두 자릿수를 분모가 10으로 나타내나요? 아니죠. 분모가 100인분수로 표현을 했어요.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2.5 곱하기 3.02를 이렇게 10분의 25 곱하기 3.02는 소수 두 자릿수니까 분모가 100인 분수로 100분의 302로 나타내 줘야 해요.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자 분모가 1000이 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자 두 수를 바꿔 곱해도 결과 같죠? 302하고 25를 곱해 볼게요. 25, 10, 05는 0이니까 1 써주고 3, 5, 15. 2는 4, 0, 3, 2, 6. 따라서 0, 5, 5, 7. 이렇게 7,550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 분모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분자 부분도 302라고 했어야 하는데 30이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분자 부분에도 실수가 있었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건 1000분의 7,550이니까 분모가 1000이라 소수 세 자릿수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7.550이에요. 그런데 소수점 오른쪽 끝에 있는 0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7.55로 나타내 줄수 있답니다. 대부분 소수 한 자릿수랑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하면 계산의 결과가 소수 세 자릿수로 되는데 단 곱의 소수 끝자리 숫자가 0으로 표현될 때에는 소수 세 자릿수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다, 않는다라는 거. 왜냐면 끝에 있는 0을 소수점 오른쪽 끝에 있는 0을 생략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여 살펴두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 8번 볼까요? 평행사변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따로따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고요. 빈 부분을 덜어내고 색칠한 부분끼리 모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빈 부분을 덜어내고요. 얘네들을 모으게 되면 이 오른쪽 색칠한 것을 요 왼쪽에다가 딱 갖다가 붙인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6.4cm에서 1.6cm를 빼면 돼요. 4.8cm가 되고 높이는 변함이 없죠. 3.7cm예요.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4.8cm와 높이가 3.7cm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것과 같다. 4.8과 3.7의 곱을 구해주면 되죠. 8.7에 56, 4.7에 28, 5를 더해서 33, 8.3, 24, 4, 3, 12. 이제 이것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소수점 아래에 이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 옆이 하나, 둘. 따라서 곱의 소수점도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둘만큼이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 자리 이렇게 옮겨주는 거랑 같아요. 17.76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7.76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 줍시다. 9번 보겠습니다. 가로가 4.8m, 세로가 7.5m인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이 있고요. 이 텃밭의 가로와 세로를 각각 1.25배로 늘려 새로운 텃밭을 만들려고 해요. 새로운 텃밭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일까요? 그럼 새로운 텃밭의 가로를 구해봐요. 4.8m에 1.25배가 되도록. 자, 두 소수를 곱해보도록 합시다. 8, 5, 40, 4, 5, 20, 8, 2, 16, 4, 2, 8, 8, 1은 8, 4, 1은 4, 0, 0. 하나 올라가니까 이거 20 되고 여기는 6. 그럼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의 합은 하나, 둘, 셋. 따라서 곱도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둘, 셋만큼이 되도록 소수점을 찍어라. 여기 0, 3개는 생략되겠군요. 따라서 가로가 6m가 되는 거예요. 세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7.5m에 1.25배가 되는 거예요. 7.5에 1.25를 곱해줘야죠. 5, 25, 7, 5, 35, 5, 20, 7, 24, 5, 1은 5, 7, 1은 7, 더해서 5, 7, 13, 9, 소수점은 이렇게 찍어서 9.375m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새로운 텃밭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0.375가 되겠죠? 두 수를 바꿔 곱해도 결과 같아요. 5, 6, 30, 7, 6에 42, 3, 6, 18, 9, 6에 54. 소수점을 찍고 소수점 오른쪽 끝에 0을 생략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56.25 제곱미터로 새로운 텃밭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5.1과 2.09를 곱해요. 두 수를 바꿔 곱해볼게요. 9109, 02, 95, 2510, 더해서 95601, 소수점 아래 자릿수의 합은 하나, 둘, 셋. 따라서 소수점은 이렇게 찍어 나타내주면 되죠. 이번에는 24하고 0.45를 곱해주세요. 4520, 250, 4416, 248 더해서 표현하고 소수점을 찍습니다. 소수점 오른쪽 끝에 0을 생략하니까 10.8로 표현됩니다. 11.4에 0.95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20, 15는 5, 15는 5, 49316, 19는 9, 19는 9. 따라서 더하면 0, 3, 8, 0, 1. 소수점을 찍어서 표현하면 10.83으로 나타내 줄수 있어요. 계산의 결과가 이 중에 가장 작은 것은 10.659이므로 기억을 찾아 기호를 써서 답해 줍니다. 이어서 만나볼 건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주기. 그러면 이 숫자들의 배열을 봤을 때 우리가 7 곱하기 9가 63으로 표현되거든요. 0.7 곱하기 0.9는 그럼 0.63이 되겠죠. 70 곱하기 0.09는 어떻게 될까요? 7 곱하기 9가 63이니까 70 곱하기 9 하면 630이 되거든요. 그런데 9가 아니라 0.09를 곱했기 때문에 이럴 때 계산의 값은 6.3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또0.07 곱하기 0.9는 소수 두 자릿수와 소수 한 자릿수를 곱해서 소수 세 자릿수로 나타내 줄수 있죠. 0.7 곱하기 9는 바로 6.3으로 이렇게 결과가 같게 되고요. 7 곱하기 0.09는 소수 두 자릿수로 표현될 테니까 0.63이 되겠고, 소수 한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해서 소수 세 자릿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0.063이 된다.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았습니다. 12번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수 써넣기. 8 곱하기 0.9는 8 곱하기 9가 70이기 때문에 8 곱하기 0.9는 7.2로 표현되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여 720과 같은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13번. 곱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적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일단 기억을 보면요. 3과 3을 곱했을 때 곱의 끝자리 숫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소수 두 자릿수가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0.23과 0.52를 곱했을 때 3과 2의 곱이 6이니까 곱의 끝자리 숫자가 0이 아니죠. 따라서 소수 두 자릿수와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해 소수 네 자릿수가 됩니다. 0.502 곱하기 44도 2 곱하기 4가 8이고 0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곱은 소수 세 자릿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곱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적은 것부터 기호 쓰기, 기역, 디귿, 니은의 순서로 기호를 쓸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15.5하고 2.06을 곱해 주는 거예요. 5630, 5630, 16은 6. 그 다음에 5210인데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죠. 그 다음에 5210, 12는 2, 더해서 03913 소수점을 찍고 가장 끝에 있는 0은 생략 가능하네요. 따라서 31.93이 네모보다 큽니다. 라고 표현하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서 31까지가 들어갈 수 있죠. 가장 큰수 구하기라고 했기 때문에 31로 답하면 돼요. 이번에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다른 하나를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19.34의 네모를 곱해 1934가 됐다.
그럼 19.34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 것과 같아서 100을 곱한 거랑 같습니다. 네모 곱하기 0.659가 65.9가 되었다는 얘기는 0.659에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이동한 거니까 니은의 네모 안에는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네모 곱하기 1.365가 136.5라는 얘기는 1.365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 것과 같아서 네모 안에는 100이 들어갑니다. 4.09 곱하기 네모가 4,090입니다.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세 자리 이동한 거니까 여긴 1,000이 들어가겠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다른 하나는 1,000. 따라서 기호로는 리을을 써주면 되겠어요. 또 보기를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봐요. 272 곱하기 36은 9,792거든요. 그럼 2.72에다가 네모를 곱했더니 0.9792가 됐대요. 소수 두 자릿수에다가 소수 두 자릿수를 곱했을 때 소수 네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0.36이 들어가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7번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그 숫자들의 배열을 보니까, 6하고 3, 여긴 4하고 7.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3하고 7을 곱하면 37에 21. 곱의 끝자리 숫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계산을 했을 때 소수 두 자릿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3 곱하기 0.47도 역시 소수 두 자릿수가 되겠죠. 63 곱하기 4.7 하면 소수 한 자릿수로 표현이 되고요. 630 곱하기 0.047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63에다가 0.047을 곱하면 소수 세 자릿수예요. 그런데 630에 곱했기 때문에 이것도 소수 몇 자릿수? 이렇게 소수 두 자릿수로 표현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중에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디귿으로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역, 니은, 리을,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29.61로 표현이 될 거고요. 디귿의 값을 구하게 되면 296.1로 이렇게 소수 한 자릿수로 표현이 되거든요. 따라서 계산의 결과가 가장 큰 것의 기호는 디귿으로 나타내 볼수 있겠어요. 자, 이제 문항 18번 볼게요. 1m의 무게가 6.23kg인 철근이 있어요. 같은 철근 10cm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m 무게가 6.23kg이라고 하였네요. 그럼 같은 철근 10cm, 10cm는 0.1m와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그 무게를 구하려면 6.23kg의 0.1배만큼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였을 때그 값은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렇게 한 자리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0.623kg입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철근 10cm의 무게는 바로 0.623kg이에요라고 나타내 주기. 이제 우리 서술형 문제를 볼까요? 한 상자에 5.62kg의 빵이 들어있는 빵 16상자와 한 상자에 8.46kg의 음료수가 들어있는 음료수 14상자가 있습니다. 빵과 음료수의 무게는 모두 몇 kg일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빵의 무게부터 먼저 구해봐요. 빵의 무게를 구해 주었더니 빵은 한 상자에 5.62kg이 들어있고 16상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62에다가 16을 곱해줬어요. 262, 66에 36, 56, 30, 265 더해서 2998 소수점까지 찍어주었더니 89.92kg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음료수 무게를 구해보는 거예요. 음료수의 무게는 그러면 한 상자가 8.46kg이고 14상자라고 했으니까 8.46에 14를 곱해주세요.
6424-4416,

8432, 648 더해서 44811 소수점을 찍어서 118.44kg입니다. 라고 나타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빵과 음료수의 무게는 음료수의 무게는 모두 몇 킬로그램입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89.92 더하기 118.44 요것을 계산해주면 208.36 킬로그램이 된다. 요렇게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빵의 무게는 이와 같고 음료수의 무게는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빵과 음료수의 무게는 모두 208.36kg입니다. 이와 같이 나타내 줄수 있다. 문제 해결되었죠? 그럼 이제 20번도 살펴볼까요? 일정한 빠르기로 1시간에 8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고요. 이 자동차가 1km를 달리는데 0.08L의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같은 빠르기로 3시간 30분 동안 달리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3시간 30분. 이것을 시간으로 바꾸면 3과 60분의 30시간이 되는 거예요. 즉, 3과 10분의 5 시간이니까 이것은 3.5시간입니다. 이렇게 바꿔둘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는 1시간에 80km를 달리고요. 1km를 달리는데 0.08L의 휘발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1시간 동안 달리는데라고 할까요? 1시간 동안 달리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을 먼저 구해봐요. 필요한 휘발유의 양은 1시간에 80km, 그런데 1km를 달릴 때 0.08L가 필요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80에 8을 곱하면 640인데요. 0.08을 곱했기 때문에 이럴 때 계산의 결과는 6.4L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1시간 동안 달리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은 6.4L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3시간 30분 동안 달리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을 구할 수 있어요. 이때, 3시간 30분 동안 달리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은, 그렇다면 6.4에다가 지금 우리 3시간 30분이 3.5시간임을 밝혀두었잖아요. 따라서 3.5만큼을 곱한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만약에 3시간 동안 달린다라고 하면 6.4에 3을 곱할 거니까 3시간 30분이라면 3.5를 곱하면 돼요. 그럼 64와 35를 곱한다라고 먼저 생각해 볼게요. 4, 5, 20, 6, 5, 30, 4, 3, 12, 6, 3, 18, 0, 4, 2, 2와 같이 표현되고 6.4에 3.5를 곱했기 때문에 22.4로 나타내 줄수 있겠죠? 따라서 22.4L입니다. 3시간 30분 동안 달리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을 구하여 22.4L로 답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서술형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답니다. 풀이의 과정은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보기를 이용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려고 해요. 272에 36을 곱한 것이 9792라면 2.72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0.9792가 될까? 2.72는 272에 0.01배, 즉 100분의 1배, 0.9792는 9792의 만분의 1배, 즉 0.0001배이지요.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36의 100분의 1배, 즉 0.01배인 0.36이 들어간다. 소수 두 자릿수에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해야 소수 네 자릿수로 표현된다라는 것과

까지 더불어 살펴두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문제마다의 해결 과정들을 스스로 복습해 둡시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최은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대해서 응용력도 키워봤으니 북원에 있는 단원평가를 통해서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원평가 레벨 1 문제풀이부터 시작합니다. 자, 물론 선생님 저 자신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 쭉 풀고 그 다음 선생님 만나줘도 괜찮아요. 자,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B 4대 13에서 전환과 호황을 각각 찾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에서 이 대라는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항을 전항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라고 하죠. 자, 위치로 보면 되니까 전항은 4, 후항은 1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번 문제라 그런지 굉장히 쉬웠죠. 좋아요.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B의 성질을 이용하여 16대 18과 비율이 같은 B를 3개 쓰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B의 성질을 알아야 되죠. B의 성질이 뭐예요? B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습니다.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비율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같은 수 공평하게 곱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16대 18부터 출발을 해서 첫 번째, 아니 전항이 8이에요. 그럼 16에다가 나누기 2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후항도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8대 무엇이다? 9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네모에는 9가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후항이 36입니다. 그렇다면 16대 18에서 후항이 18인데 왜 36이 됐을까? 어떤 계산했을까? 두 배를 한 거죠. 그래서 후항에 곱하기 2를 하면 36이 되니까 전항에도 공평하게 똑같이 두 배를 하면요. 32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네모 안에는 32가 오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전항이 주어졌어요. 48이라고. 그럼 16대 18에서 16에다가 자, 몇을 곱했을까? 16에 여러분 3배가 48이죠. 그러므로 18에도 똑같이 3배를 해주세요. 그럼 8, 3, 24, 3에다가 2 더해서 5, 즉 54가 오면 되겠네요. 자, 물론 16대 18과 이렇게 3개의 전체 4개의 비는 전항 후항 수는 다르지만 모두 비율이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1인 직사각형을 모두 물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가로가 3일 때 세로가 1이에요. 이것만 보고도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짧은 것은 1이 3보다 작으니까 세로가 더 짧죠. 그럼 가로가 더 길 거예요. 자, 몇 배 관계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3배 관계다. 자, 그런데 우리 비를 세워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가로 12, 세로 4니까 자 각각 전항과 후항을 4로 나누면 3대 1이 맞네요. 찾았다. 2번 가로 7, 세로 6. 7대 6이니까 3대 1이 아니죠? 그 다음 3번 가로 6, 세로 8,

각각 2로 나눠보세요. 아니, 그러면 3대 3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 가로 10, 세로 5니까. 자, 전환과 후항을 각각 뭘로 나눠줄까? 2로 5로 나눠줄까요? 그러면 2대 1이죠. 3대 1 아니에요. 그 다음 5번. 가로 9, 세로 3. 전환과 후항을 각각 3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3대 1. 아이고, 찾았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B를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물론 처음에 3대 1이라는 걸 통해서 가로가 세로의 3배인 직사각형을 찾아도 괜찮겠어요. 그 다음 4번 갈게요. 주어진 B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네모난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0.5 대 1.6. 이처럼 항이 소수이거나 분수이거나 소수분수가 섞여 있을 때 B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후항이 나와 있는데 1.6, 16이네요? 자, 몇을 곱했을까요? 그래요, 10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전항에도 10을 곱하자. 그럼 0.5 곱하기 10은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5대 16으로 간단하게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네요. 지금 보니까 3과 5분의 3대 0.8. 아니, 분수 대 소수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일단 몇을 곱해야 되는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딱 한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럴 때는 분수를 소수로 바꾸거나 또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면 돼요. 뭐가 좋을까요? 쌤은요, 앞에 있는 전항을 소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3과 5분의 3은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꿔보면 3과 10분의 6이니까 3.6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바로 B는 3.6 대 0.8. 그럼 각각 10을 곱할까요? 그럼 36대 8이 되겠죠. 자, 끝이에요. 아니요. 36하고 8은 공약수가 1 말고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전환과 후항을 공약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이 아닌 공약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4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9대 2가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9대 2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가장 간단한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36대 8이에요라고 답하면 틀립니다. 요거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6번은요, 길이가 1m인 줄자와 30cm인 막대자가 있습니다. 줄자와 막대자의 길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줄자는 1m고, 그 다음 막대자는 30cm니까 선생님 1대 30입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를 비교하는데, 아니, 단위가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줄자의 길이는 미터로 나와 있고, 그 다음 막대자의 길이는 센티미터로 나왔으니까, 길이를 단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미터로 맞춰줘도 되고요. 아니면 센티미터도 맞춰줘도 되는데, 아무래도 자연수로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1미터는 몇 센티미터예요? 그래요, 100센티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1m를 100cm로 바꾸어주면 길이의 비는 100대 30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나누기 10을 해볼게요. 그럼 10대 3이 되면서 더 이상 간단해질 수 없죠? 따라서 정답은 10대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단위를 맞추자라는 거 주의해주고, 그 다음 7번. 기역 곱하기 62와 니은 곱하기 100의 값이 같을 때, 기역과 니은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역 곱하기 62하고요. 니은 곱하기 100이 같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친구들 둘다이값 전체가 1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우리가 응용력 키우기에서 했듯이. 그러면 여기서는 기역은 62분의 1이고, 니은은 100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역 대 니은은 바로 62분의 1대 100분의 1. 그럼 62와 100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얘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도 되겠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여기에서 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 대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역을 외양이라고 하면 얘를 외양이라고 보고 니은이 내양이니까 얘를 내양이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62 대 1대 100분의 1, 62분의 1대 100분의 1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두 번째 방법 말고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 지금 이렇게 복잡한 항이 있을 때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거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자, 최소공배수 구해보러 갑시다. 일단 공약수 2로 나눠보면 31, 50이네요. 그쵸? 그럼 이제 끝났는데요? 그래서 2 곱하기 31 곱하기 50, 즉, 100 곱하기 31이니까 3100을 각각 곱해주면 되겠어요. 즉, 62분의 1 곱하기 3100을 계산하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는 약분이 이렇게 되면서 얼마가 되나? 50이 됩니다. 그 다음, 100분의 1 곱하기 3100을 해도 자, 약분이 되면서 어때요? 3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항과 후항에 각각 3100을 곱하면 50대 3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50대 31. 두 수는 공약수가 1뿐이니까 더 이상 간단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까지 배운 다음에는 자, 선생님이 두 번째로 설명했던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다음 8번으로 넘어가죠. 14대 17과 비유리 같은 비 중에서 후항이 51인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14대 17하고 비유리 같으니까 같다라는 기호를 사용하여서 전항은 모르고 후항이 51인 이런 비례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때 후항이 지금 51이 되려면 몇 배가 되나요? 네, 3배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14에도 똑같이 공평하게 3배를 해서 비율이 같은 비를 찾아보면 바로 4, 3, 12, 3에다가 1을 더하여 4, 42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비율이 같은 바로 두 비를 찾았으니까 비례식을 세워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14 대 17은 42대 51과 같습니다. 또는요, 순서 바꿔서 42 대 51은 14대 17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비례식이 나왔으니까 9번에서는 비례식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김새가 몇대 몇은 몇대 몇과 같다라고 해서 다 비례식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비율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비의 비율을 구해봐서 비례식인지 비례식인 척 하는 식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왼쪽 비의 비율은 8분의 6이므로 4분의 3. 그리고 오른쪽 비율 4분의 3. 맞네요. 그러니까 비례식이 맞습니다. 자, 니은 갈게요. 16대 7이니까 7분의 16. 그리고 오른쪽은 0.7대 1.6인데 이 경우에는 10, 10을 곱하면 7대 16입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16분의 7이죠. 같지 않죠? 그러니까 비례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분수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준 다음에 알아볼게요. 2분의 1대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전항과 후항에 6을 곱해보세요. 그럼 3대 2죠. 근데 오른쪽이 2대 3이니까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닐 같은 경우에도 왼쪽을 자연수의 비로 바꿔볼게요. 각각 5를 곱해보면 2대 10입니다. 그러니까 2대 10은 10분의 2, 즉 5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 3대 15니까 비율은 15분의 3이 되면서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1 맞잖아요. 아, 비례식이 맞구나. 자, 따라서 기역과 리을 이렇게 두 개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야 풀수 있거든요. 자, 이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비의 성질, 비례식의 성질 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반드시 그 내용을 구분해서 알아두자라고 쌤이 여러 번 강조했죠. 자, 비례식의 성질은 우리가 몇대 몇은 몇대 몇과 같다 해서 이 바깥쪽에 있는 항을 외항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내항이라고 하는데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항의 곱은 27 곱하기 4고요. 내항의 곱은 12 곱하기 네모니까 두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보면 이제 27 곱하기 4는요. 7, 4, 28, 2, 4, 8, 108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네모를 구하는 방법은 108 나누기 12를 계산하면 되므로 9로 계산이 되겠어요. 따라서 네모 안에는 9가 오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도 물론 비의 성질로 구할 수도 있어요. 2가 전항이 5배 됐으니 후항도 5배를 해야 돼. 하지만 문제에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비례식의 성질로 외항의 곱은 2 곱하기 네모, 내항의 곱은 15 곱하기 10, 같다. 그러면 2 곱하기 네모는 150이니까요. 따라서 네모는요, 150 나누기 2를 하여 75다. 여러분, 비의 성질로 구하면 다른 답이 나올까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네모에는 75가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내항의 곱이 40인 비례식입니다. 동그라미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내항이 지금 세모하고 8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세모 곱하기 8이 40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세모를 구할 수 있잖아요. 40 나누기 8, 5가 됩니다. 아, 너의 정체가 5였구나. 그럼 이제는요, 비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겠고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겠죠. 왜냐? 내항의 곱이 40이면 외항의 곱 또한 40이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곱하기 10도 40이니까 여기서 동그라미는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동그라미에 알맞은 수는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5장의 수카드 중에서 2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비례식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왼쪽이 7대 2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몇대 몇에서도 두 비의 비율은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7대2의 비율은 2분의 7입니다. 그리고요, 크기로 봤을 때 비율을 구했더니 갑은 수로 나왔죠? 여기서도 갑은 수로 나오려면 전항이 후항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10을, 자, 여기다 둘순 없죠. 이쪽이 더 전항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12가 만약 전항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후항이 될수 있는 거는 10뿐이네요. 그럼 12대 10이 왔을 때는 이때 비율은 10분의 10이니까 2로 약분하면 5분의 6이라서 맞지 않아요. 땡! 자, 14가 이렇게 전항이 됐을 때 만약 후항이 10이라면 10분의 14는 2로 약분하면 5분의 7이니까 맞지 않아요. 자, 14대 12도 마찬가지죠. 12분의 14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21이 전항이라면 후항은 10이 온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10분의 21인데 약분 안 되니까 땡. 자, 만약 12가 후항이라면 12분의 21. 이것도 3으로 약분할 수 있죠. 그럼 4분의 7이니까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21분의 14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생각해 볼수 있어요. 7로 약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21 대 14는 14분의 21인데 7로 약분하면 2분의 3이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제 42 남았는데 41을 전항에 이렇게 딱 둘게요. 자, 그때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일일이 다 넣어서 찾아봐도 되겠지만 이렇게도 되겠죠. 만약에 네모라고 했을 때 네모분의 42가 뭐가 된다? 2분의 7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7의 6배가 40이니까 2의 6배를 해서 12가 될때 비율이 2분의 7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따라서 42 대 12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장 중에서 일단 무조건 다 여기 넣어보면 힘드니까 크기, 전항과 후항의 크기부터 좀 알아두면 훨씬 더또 경우가 줄어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찾기가 좀 쉽겠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7분 동안 10km를 갈수 있다면 같은 빠르기로 30km를 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같은 로봇이죠. 7분 동안 10km를 갈수 있다면
같은 빠르기로 30km를 가는데

자, 그 다음에 14번은요. 리본 128cm로 선물 8개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선물 14개를 포장하려면 리본은 몇 cm 필요한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항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128cm라는 거는 리본의 길이고요. 이걸로 포장할 수 있는 선물의 개수는 8개예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같은 비율이겠죠? 자, 선물 14개입니다. 여기가 이제 선물의 개수니까 이렇게 포장하려면 리본이 몇 센티미터가 필요한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이것도 똑같아요. 13번하고 같은 유형이죠? 비례식 세워봅니다. 자, 128대 8은 네모 대14 이렇게 세워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내항의 곱부터 먼저 할까요? 8 곱하기 네모는 128 곱하기 14 계산해 볼게요. 자, 128 곱하기 14 계산하면 84 32 248 5에다가 128 더해주면서 971 1792가 되겠고, 그럼 네모는요, 이 수를 8로 나눠주면 됩니다. 1792 나누기 8. 두번 들어가면서 8이 16, 19니까 몇 번, 또두번 들어가면서 16이 되겠고, 32는 네번 들어가면서 마무리. 그래서 224로 계산이 됐어요. 따라서 리본은 224cm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중간에 계산이 조금 뭐큰 수로 나왔긴 하지만 그렇다고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으로 넘어가죠. 자, 지우개 18개가 있는데 4대5로 나누어 동그라미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요, 비례배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4만큼은 18을, 자, 전체를 4만큼, 5만큼. 그러니 합해서 9로 나눈 다음에 9로 나눈 것중 4, 9로 나눈 것중 5라면 곱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분모가 전항 후항의 합이죠. 그래서 4만큼을 알려면 18 곱하기 9분의 4. 이렇게 계산했어요. 따라서 9로 약분하면 8이니까, 아, 지우개 8개와, 그리고 똑같이 18을 4와 5, 9로 나눈 것중 5는 18 곱하기 9분의 5이므로 약분하면 10. 8과 10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 10. 이렇게 나누어야지 4대5로 나눠줄 수 있구나. 자, 동그라미로 나타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16번은 이제 900을 8대 7로 나누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비례배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900을, 자, 8묶음, 7묶음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8묶음, 그 중에 7묶음으로 나눠보자 라는 의미죠. 그래서 분모는 전항과 후항의 합분의 8을 계산하면 900 곱하기 15분의 8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럼 15로 약분할 수 있잖아요. 90 안에는 15가 몇 번, 6번 들어가죠? 그러므로 6, 8, 48. 그래서 48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900 곱하기 8 더하기 7분의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15분의 7입니다. 그럼 약분하면 6, 7, 42, 420. 480과 420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이야기인데요. 소금물 2.6kg을 만드는데 물과 1000이램의 무게의 비가 10대 3이 되도록 넣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물과 1000이름은 각각 몇 그램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아니, 여기서도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소금물은 킬로그램으로 나왔고, 우리에게는 각각 몇 그램인지 구하래요. 그럼 단위를 먼저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줄게요. 아무래도 2.6을 비례배분하면 소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2.6kg은 1kg이 1000g이니까 여기다 1000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 2600g이 되는 거죠. 그럼 물은 10과 3으로 나눈 것중 10만큼이니까 물은 2600 곱하기

0: 더하기 3분의 물이 10만큼이에요. 그러니 2600 곱하기 13분의 10이니 약분하면 200 곱하기 10이라서 2000g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1000이라면 똑같이 2600을 10과 3, 13으로 나눈 것중 3만큼이니까 약분 200 곱하기 3이라서 600g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 2000g, 1000g, 600g 이 답이 되겠어요. 자, 18번은 도전 문제입니다. 어떤 수를 2대 5로 비례해 보나 했더니 더 작은 수가 14였습니다. 어떤 수는 얼마인지 구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지난 응용력 키우기에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수를 네모라고 했을 때는 네모를 비례해 보내서 더 작은 수는 2만큼 가져간 수잖아요. 그러니 2 더하기 5분의 2를 계산해서 14가 나왔다. 라는 식에서 거꾸로 어떤 수를 찾아보면 되겠죠. 즉, 네모 곱하기 7분의 2가 14라는 식에서는 네모는 14를 7분의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곱셈으로 바꿔주어서 2로 약분! 7, 7, 4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9가 어떤 수가 되겠어요? 이렇게 도전 문제도 해결해 봤고요. 자, 이제 풀이, 서술형 문제 볼게요. 직사각형 모양 액자의 가로와 세로의 비가 5대 3이에요. 액자의 가로가 90cm라면, 어머, 액자의 넓이가 몇 제곱cm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가 나왔으니까 넓이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가로는 나왔겠다. 세로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비례식 세워서 세로를 알아낸 다음 넓이를 구하는 과정으로 해결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액자의 세로를 만약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비례식은 5대 3은 90대 네모 여기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다 해서 네모 곱하기 3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5 곱하기 이렇게 다시 고쳐볼게요. 네모 곱하기 5가 3 곱하기 90이니까 270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네모는 270 나누기 5를 해가지고 54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아, 따라서 세로가 54cm이므로 넓이 구해보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계산합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4860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4860 제곱 센티미터. 비례식으로 세로 구해서 넓이까지 구해 보았어요. 자, 20번도 서술형 문제예요. 하은이네 학교 6학년 학생 수는 270명인데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가 5대 4라고 할때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몇명더 많은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비례배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남학생 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270명을 5와 4로 나눈 것중 5니까 9분의 5잖아? 5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150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비례배분합니다. 270을 5와 4로 나눈 것중 4, 그러니까 9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0명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몇명더 많다? 150 빼기 120 계산해서 30명 더 많습니다. 비례배분해서 두 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정답은 30명. 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레벨업 문제 모두 마쳤고요. 지난 시간 플러스 브리아님 뚝딱 보면 이거 오늘 도전 문제랑 똑같았죠? 어떤 수를 3대5로 비례배분하면 더큰 수가 25래요. 그럼 어떤 수 네모라고 해서 5만큼, 3보다 5가 더 크니까 이때 비례배분한 결과가 25다라는 걸 거꾸로 계산하여 40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한입 뚝딱. 네, 이거 잘 읽어보고 다음 시간까지 풀이 가져오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레벨 2 문제풀이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21번째 시간 곱셈 공식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아직 곱셈 공식도 완벽하지 않은데 활용이라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활용을 통해서 다시 곱셈 공식을 복습할 수도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거든요. 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습니다. 물론 둘다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해요. 하지만 뭔가 금방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전 내용인, 그렇죠, 곱셈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들어주셔도 좋고요. 본인이 이제 곱셈 공식이 좀 익숙하다라고 하면 오늘 살펴보는 개념에 대해서 좀 포커스,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교재는 48쪽이에요. 첫 번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수를 계산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황에 따라서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곱셈 공식 a 더하기 b의 제곱에 대한 그 전개 과정, a 빼기 b의 제곱에 대한 그 전개 과정, 요것을 이용해서 이제 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예시로 보는 게 낫겠죠? 예시 보세요. 103의 제곱을 곱셈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상황을 예를 들면 제 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동생이 뉴런이라고 해볼게요. 뉴런이가 저한테 오는 거죠. 형, 왜 그래 뉴런아? 형, 나103 곱하기 103을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기도 없고 종이도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형이 암산해 줄게. 비리비 비리비 비리비. 답은 1609. 화면을 본게 아니라 여러분들, 1609. 우와! 형 대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 같을 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거든요? 자, 볼게요. 어떻게 한 거냐면, 103. 보세요. 103을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 100 더하기 3이라고 보는 거예요. 간단한 둘의 덧셈으로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그것의 제곱이라면, 잘 보세요. 앞에 거 제곱. 만이죠. 만. 그리고 뒤에 거 제곱. 9잖아요. 그쵸? 가운데는 항상 조심해야겠죠? 둘 곱한 것의 몇 배? 두 배잖아요. 그럼 300의 두 배. 600이죠? 그럼 여기가 600인 거죠? 그럼 제 머릿속엔 이렇게 되는 거죠? 103의 제곱, 100 더하기 3의 제곱. 그러면 만 더하기 300의 두 배인 600 더하기 9. 그러니까 답은 1609.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런 상황에서 쓸모가 있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갔을 때 가끔 뭐 이런 비슷한 수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면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알겠죠? 신기함과 함께 지금은 어쨌든 곱셈 공식을 복습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요 유형에 대한 문제들 막 풀어보다 보면, 이 곱셈 공식인가? 저건가? 이런 경험을 금방 해보면 늘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자, 합차 공식이나 또 다른 곱셈 공식들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건데요.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위에는 어떤 거에 제곱이었고요. 제곱이니까 이 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을 적용해 본 거고, 아래쪽은 보시면 105와 95를 곱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어떤 간단한 수를 기준으로, 그렇죠, 위로 얼마, 아래로 얼마, 똑같은 만큼 올라가고 내려간 건데요. 가운데 얼마가 생각나요? 옆에 있지만 100이 있는 거죠, 100. 100을 기준으로 플러스 5, 마이너스 5니까요. 요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합차 공식이네. 합차 공식. 그죠? 그러면 100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이 되니까요. 만 빼기 25라서 9975. 요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같은 개념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분모의 유리화. 오잉? 선생님, 분모의 유리화 또 나왔네요. 그러게요. 자, 교재에 있는 분모의 유리화 뜻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분수의 분모가 근호가 있는 무리수일 때, 그쵸? 누가? 분모가. 그죠? 분모가 무리수일 때, 분모를 뭐로 바꾸는 거? 유리수로 바꾸는 걸 분모의 유리화라고 해요. 그래서, 분모가 두 수의 합 또는 차로 되어 있는 무리수일 때는 합차 공식을 통해서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다. 아,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자, 볼게요. 예를 보겠습니다. 2 빼기 루트 3분의 1이 있어요. 이를 분모의 유리화를 한다면 우리가 배운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분자 분모의 뭔가 루트 얼마를 곱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루트 3분의 1이라는 녀석을 분모에 유리화해주면 분자 분모에, 그렇죠, 루트 3을 곱해줬죠?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해보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분모가, 근호가 잘 사라졌는데 지금은 배운 걸 적용해보면 해결이 안 돼요. 분자 분모에 만약에 루트 3을 곱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봐야죠, 그렇죠? 해보면 어떻게 되냐? 분모가 2루트 3 빼기 3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그렇죠, 분모에 근호가 사라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무리수인 거죠, 분모가. 그래서 이런 건 원래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아주 신기하게 해결이 된다 이거죠. 자, 보세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합차 공식의 구조를 보면요. 어떤 것의 합과 어떤 것의 차에 대한 곱을 하면은요.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의 차만 남죠? 그쵸? 뭐가 사라졌냐면, AB에 대한 항이 사라졌었죠. 그쵸? AB에 대한 항. 그러다 보니까, 제곱만 남네? 우리, 루트.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죠? 딱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분자 분모에 합차 공식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요런 상태인데, 분자 분모에, 그렇죠, 2 더하기 루트 3을 곱해보자, 이거죠. 됐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 빼기 3? 이럴 수가, 그죠? 근호가 깔끔하게 사라졌죠? 요런 형태일 땐, 그렇죠, 분모의 유리화를 추가로 할수 있다.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요, 그냥 1분의니까 바로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 이두 가지 방법. 정확하게는 두 가지고요. 약분까지 포함한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또는 두 가지. 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비공식적인 약분이었어요. 약분. 보세요. 분모가 루트 2로 무리수이지만 애초에 약분이 돼서요. 그냥 바로 루트 3이 되죠. 분모가 1이 된 거니까 어찌 되었든 분모의 유리화가 된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그다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 내용에서 배웠던 거죠. 루트 2분의 1이네. 분자 분모의 루트 2를 곱하면 2분의 얼마가 된다? 네, 2분의 루트 2가 된다. 이거였고요. 무조건 이것까지 같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양이 이런 식으로 2 빼기 루트 3처럼 이런 형태가 있다면,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활용하면 분모의 유리화가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번 다시 써볼게요. 2 빼기 루트 3이 있었는데 분자 분모에 합차 공식을 만드는 2 더하기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을 다시 써줄게요. 이렇게. 그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4 빼기 3이 되니까 1분의. 분자는 그대로 2 더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짜잔! 분모의 유리화가 됐네! 할수 있다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앞으로 분모의 유리화 요거 두개 세트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요런 상황에서는 뭔가 하나 있죠. 그죠? 뭐, 루트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 방법. 근데 뭔가 2 빼기 루트 3처럼 뭐 더하기 뭐, 뭐 빼기 뭐, 요런 형태일 때는 네, 합차 공식을 활용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수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자, 볼게요. 98의 제곱을 해달라 이거죠? 암산으로. 그럼 98을 봤을 때90 더하기 8? 이건 좀 어려워요. 90 더하기 8? 좀 복잡한데? 그죠? 근데 100 빼기 2는 생각보다 암산이 가능해요. 잘 보세요. 100 빼기 2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그다음 맨 뒤엔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2의 제곱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가운데는 2 곱한 거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100과 2. 그럼 여긴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AB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만에서 얼마를 빼고, 자, 200에 두 배라서 400을 뺀 거죠, 그렇죠? 그다음 4를 더해준 거예요. 그럼 앞에 거 9600, 근데 뒤에 4를 더하니까 네, 960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면요. 5.1 곱하기 4.9죠? 얘는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곱셈 공식을 적용해야 돼요. 1번과 다릅니다. 근데 가운데 얼마를 기준으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인 것 같아요? 네, 5에요, 5. 그렇기 때문에 5 더하기 0.1, 5 빼기 0.1. 둘의 곱과 같다라는 거고요. 앞에 거 제곱, 5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0.1의 제곱. 그러면 25에서 0.1의 제곱인 0.01을 빼주면 24.99 이렇게 되겠죠, 그죠? 25에서 조금 빠진 값이니까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첫 번째 개념 확인 문제였고요. 두 번째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하하, 이거 참.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좀 압도당하는 게 있죠?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좌변과 우변을 넘나드는 이야기라서 보통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외우지 않아도 되는지를 보고요.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푼다라는 예시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의 큰 걸림돌이 뭐냐면, 아니 이걸 왜 배우지라는 이 근원적인 물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게 좀 낯설 텐데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지금부터 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이에요. 외웠죠? 외웠죠? 좋아요. 오케이. 끄덕끄덕. 자, 얘도 외웠죠? 오케이. 좋아요. 외웠어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냐면, 자, 이 유형은 퍼즐이라고 보시면 돼요. 퍼즐. 어떤 퍼즐이냐? A 더하기 B가 하나의 퍼즐 조각이에요. A 빼기 B도 하나의 퍼즐 조각이고요. 두 번째 퍼즐 조각은 AB입니다. AB. 얘도 두 번째 퍼즐 조각이에요. 그 다음 하나의 퍼즐 조각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거. 이것도 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제가 밑에 이따 다시 써드릴게요. 요렇게. 요게 하나의 퍼즐 조각. 총세 개의 퍼즐 조각을 가지고 노는 어떤 간단한 퍼즐 게임이에요. 그럼 상황을 보면요. 이제 밑에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궁금하다 이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보세요.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곱셈 공식 활용해서인데요. 위에 있던 곱셈 공식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데요. 이 유형에선 순서를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무슨 소리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더하기 2AB.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려요. 요것도 같은 표현이죠, 그쵸? 순서만 바뀌었을 뿐. 그런데 우리는 얘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 건너가 이거예요. 건너가기만 해. 그래서 위에 표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에 얼마만 뺀 거? 2AB 뺀 거예요. 그쵸? 단순한 이항이고요.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봐도 요거 계산해 보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데 우리는 A제곱과 B제곱만 필요해. 그럼 누구만 빼면 돼요? 2AB만 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문제 풀때 보여드리겠지만 막 외운다라기보다는 일단 제곱을 저지르는 순간 수습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A 빼기 B의 제곱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A 빼기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2AB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마이너스 2AB가 좌변으로 휙 건너가면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의 제곱에 2AB를 더한 거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아니면 위에 있는 표현처럼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인데 마이너스 2AB가 사라져야 좌변이 되니까 2AB를 더해준다라는 관점도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예시. 공간을 확보하고.
자, 이

이 예시를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아, 선생님, 첫 번째 예시, 아, 더해서 3이고 곱해서 2니까 1이랑 2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아, 밑에 것도, 이게 어떻게 돼요? 3이랑 2네. 3이랑 2.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 문제의 취지는 A랑 B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못 구하는 게 훨씬 많아요. 쉬운 예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A 더하기 B와 AB를 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찾는 거예요. 다시요. 보여드릴게요. A 더하기 B라는 어떤 퍼즐 조각의 값을 준 거예요. 3이라고. 그리고 AB라는 퍼즐 조각의 값을 준 거예요. 2라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 아, 조각인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구해봐라 이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됐나요? 그러면 아래쪽에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 더하기 B를 제곱해볼게요. 이 모양을 만들어서 우린 제곱이 필요해요.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A 더하기 B를 제곱해보자. 이 값이 되려면. 그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2AB가 더 있죠? 그러면 2AB를 없애줘야 되겠네. 그럼 2AB를 뒤에 어떻게 한다? 뺀다. 뭐 요런 관점이다 이거죠. 누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런 관점이에요. 처음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해야 되는지가 더 어렵지. 이 과정은 그냥 단순하게 이항하거나 짜 맞추는 퍼즐이에요. 그래서 몇 문제 풀면 금방 익숙해지는 주제이긴 해요. 그러면 얘 계산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가 3이니까 제곱하면 9, AB가 2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답은 얼마다? 5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이번엔 A 빼기 B와 A, B를 알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찬가지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궁금해요, 지금. 그러면 얘는 일단 A 빼기 B를 일단 제곱해요. 일단 저질러. 에이, 모르겠다. 일단 제곱하자. 왜냐면 A 제곱과 B 제곱이 나오니까. 그런데 누구도 추가로 나와요? 마이너스 2AB도 추가로 나오죠? 그러면 얼마를 다시 더해주자? 2AB를 더해주면 이제 되겠죠. 그쵸? 어떤 느낌이냐면 국을 끓일 때 소금을 팍팍팍 일단 넣는 거예요. 일단 짜든 싱겁든 팍팍팍. 너무 짠데? 물 넣자. 이렇게. 일단 제곱하고 몇 AB인지 맞춰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컨셉이. 그럼 계산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얘는 1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 얘는 뭐 같은 컨셉이에요. 이 결과를 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을 이번에는 A 빼기 B의 제곱과 연관 지어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둘다 공통점이 A 제곱과 B 제곱은 있어요. 맞죠? A 제곱과 B 제곱은 있는데 누가 다르냐면, 그렇죠. 앞에 거는 플러스 2AB, 뒤에 거는 마이너스 2AB죠. 그렇죠? 근데 둘이 같다네요. 그렇죠? 또 저질러 버렸어요. 둘이 같대요. 뒤에서 수습해줘야죠. 수습해줘야 돼. 어떻게 수습하느냐? 아, 여기는 플러스 2AB인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2AB죠? 그럼 플러스 2AB를 만들려면 얼마를 더해야 된다? 4AB를 더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아래쪽도 같은 관점이에요. 제곱, 제곱은 빼고 얘기할게요. 좌변은 마이너스 2AB가 있는데, 우변엔 플러스 2AB인데, 둘이 같대요. 같아지게 만들어야지, 뭐, 그럼,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AB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또 살펴보면 됩니다. 알겠죠? 막 너무 막 이렇게 백지에 막 외워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아직은 좀 문제를 설명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B 대신에 A분의 1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에요. 2번, 1번에 대한 이야기랑 같은데 스몰 B를 뭐로 바꾸냐면 A분의 1. 즉, 원래 앞에 있던 수의 역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래 AB였던 게. 지금 보시면 수습하는 애들이 다 AB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AB, AB. 그죠? 이 수습하는 친구들이 뭘로 바뀌냐면 1로 바뀌어요. 그죠? 역수니까요. 그 상황을 보면 이게 사실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건데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 여긴 플러스 2AB가 있는데 여긴 2AB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AB가 특별히 얼마니까?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바뀐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앞에 있는 얘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요 내용도 납득이 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이해해 보시고요. 뒤에 있는 내용 문제를 계속 나오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2번 공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A 제곱과 A 제곱분의 1이 나오죠?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 근데 가운데 보세요. 2을 곱하면 1이 돼서 플러스 2가 생겨요. 그쵸? 우변도 볼

볼게요. 우변도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 있는데, 이번엔 빼기 얼마예요? 빼기 2죠? 근데 둘이 같대요. 어쩌겠어. 같게 만들어야지.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가 되려면, 플러스 4를 붙여줘야겠네. 이거죠. 앞에서는 4ab였던 것이 지금은 그냥 4일 뿐이에요. 그래서 특수한 사례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 2번 볼게요. 자, 얘도 보겠습니다. 퍼즐이에요, 퍼즐. 아, x 더하기 y. xy를 알아요. 알겠죠?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일단 저질러버려요. x 더하기 y를 제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가 있죠? 근데 여기는 2xy가 없으니까 2xy를 빼준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곱셈공식의 활용입니다. 활용. 자, 그러면 전개하면 안 돼요? 이게 5입니다. 5.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답은 19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것도 풀어볼게요. 두 번째 것은, 보세요. x 더하기 y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일단 x 더하기 y를 제곱해볼게요. 에라 모르겠다. 이러는 거죠. 일단 저질러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좌변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xy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변에는 플러스 2xy가 있어요. 서로 같지 않죠? 그죠? 같아지려면 뒤에 뭘 붙여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xy 아닙니다. 마이너스 2xy면 사라지기만 하죠? 더 깊숙이 들어가야죠. 마이너스 4xy.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x 더하기 y는 5니까, 25, 그다음 빼기 4, 3, 12. 그래서 1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개념 확인 문제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제 살펴보도록 하죠. 49쪽이에요.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해라. 어떻게 보면 첫 문제치곤 조금 어려운데요. 잘 보세요. 이 304의 제곱을 바꿔보는 거죠. 300 더하기 4의 제곱으로. 보세요. 얘는 300 더하기 4의 제곱. 뒤에는 빼기 16.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부분만 계산을 해볼게요. 300분의, 자, 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바로 계산하지 말고, 300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2 곱하면 4 곱하기 300인데 2배죠? 더하기 8 곱하기 300. 그죠? 그럼 더하기 16. 이렇게 되죠? 근데 뒤에 빼기 16. 이렇게 있어요. 여기 둘이 사라지네. 그죠? 그러면, 300분의 300제곱 더하기 8 곱하기 300? 그러면 하트. 요렇게 분리가 되죠. 그쵸? 분리를 해서 적어보면 300분의 300제곱 300 더하기 300분의 8 곱하기 300? 약분되면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0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유제 1번입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면인데요. 앞에 거는 우리가 누구의 제곱으로 생각한다? 60 빼기 9는 너무 어렵죠, 그렇죠? 50 더하기 1의 제곱인 거예요. 1의 제곱, 그죠? 뒤에 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에요? 네, 50을 기준으로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합차 공식이죠, 그렇죠? 둘을 빼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50의 제곱, 뭐 2500이지만 그대로 쓸게요. 더하기 둘 곱한 것의 2배. 100 더하기 1의 제곱. 앞에 거고요. 뒤에 거는 빼기 괄호 열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빼는데 50제곱에서 50제곱 빼면 사라지네요.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101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9니까 9를 더하죠. 그러면 110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좀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유제 2번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분모의 유리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써볼게요. 4 빼기 루트 2분의 4 더하기 루트 2가 있는데, 분자 분모에 루트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쵸? 합차 공식을 활용하자. 4 더하기 루트 2. 분자에도 4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합차 공식이라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6 빼기 2잖아요. 그럼 14분의. 자, 위에는, 어이구, 우리가 잘 보세요. 곱셈 공식인데 근호가 등장하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 제곱 16, 뒤에 거 제곱, 루트 2 제곱. 그죠? 그리고 둘 곱한 것의 2배잖아요. 4루트 2의 2배. 8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해주면 14분의 18 더하기 8루트 2가 됩니다. 약분하고 따로 써볼게요. 7분의 9 더하기 7분의 4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는 7분의 9, B는 7분의 4입니다. 둘을 빼면요, 7분의 5가 되겠죠? 답은 5번인 거죠. 됐죠? 네, 예제 1번, 유제 1번, 유제 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숙달되면 여기는 쭉쭉 풀리거든요. 다시 볼게요. 우리 처음 배웠어요, 여러분들. 처음 배웠으니까 너무 분한하지 마시고 제가 푸는 걸 보세요.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해라. x 빼기 y와 xy를 주고 x와 y를 각각 구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일단 얘 있죠? x 더하기 y 또는 x 빼기 y를 일단 제곱하는 게 시작입니다. 제곱해보자. 얘는 x 빼기 y의 제곱. 같아! 같지 않죠? 그래서 뒤에서 xy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아휴, 수습은 항상 나의 몫이네.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2xy가 있는데, 위에는 xy가 없죠? 더하기 2xy. 이렇게 맞춰주고요.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해볼게요. 44, 16 더하기 6이죠? 그럼 결과는 22네요. 예제 2번의 답은 4번인 거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x 더하기 y는 6이고 xy는 마이너스 5일 때 x 빼기 y의 제곱을 구해라. 마찬가지로 일단 성격 급한 x 더하기 y가 나갑니다. 나는 같다. x 더하기 y 제곱과 같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또 xy가 쫄래쫄래 와가지고 아휴 또 내가 해야지 뭐 하면서 오는데 여긴 2xy가 있고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빼고 여기도 마이너스 2xy가 있는 거죠. 같아지려면 여기에 얼마가 붙어야 돼요? 빼기 4xy가 붙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쵸? 등식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수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는 66에 36.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20이 되는 거죠. 그럼 계산 결과는 56이죠. 답은 3번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쉬운 건 아닌데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금방 됩니다. 알겠죠? 자, 유제 4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해볼게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A랑 B를 곱하는 걸 썼는데 XY인 거죠. 그러면 A와 B 곱하면 지금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상황인 거죠. 1 보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습니다.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나가요. 너는 나의 제곱과 같아. 일단 이렇게 쓰는 거죠. 제곱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A 제곱은 둘다 있고요. A분의 1의 제곱 둘다 있어요. 정확하게는 A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둘다 같은 표현. 그러면 여긴 아래쪽엔 추가로 뭐가 더 있냐면, 둘 곱한 것의 두 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가 추가로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위쪽에는 2가 없거든요. 같게 만들려면 얼마를 빼줘야 된다? 그렇죠. 2를 빼줘야 된다.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a 더하기 a분의 1은 10이기 때문에 100에서 2를 빼자. 그러면 답은 98.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답은 어디 있습니까? 네, 2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오늘의 이것만은 꼭 유런 하나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모의 유리화를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앞으로 분모의 유리화가 나오면 방법은 크게는 세 가지. 좀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약분. 약분. 약분하면 루트 3이 되었죠. 그쵸? 요것도 있고, 요건 0번. 근데 보통은 요두 가지 사용하는데, 분모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혼자 있어요. 그럼 분자 분모의 루트 2를 곱하면 분모가 2로 바뀌죠? 2분의 루트 2.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한다? 2 빼기 루트 3. 이런 경우는 루트 3을 곱해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공식? 네, 위에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1까지 써주고, 그럼 계산해 보면 1분의 2 더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자, 오늘 요거 세번 얘기했거든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항상 개념은 어렵죠. 처음 들으면 괜찮아요. 뒤에 또 풀어드리고 또 얘기해 드릴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단원 평가 책임질 만점왕 단원 평가 5학년 2학기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만점왕 단원 평가 첫 시간입니다. 첫 만남 어때요, 친구들은? 선생님은 지금 친구들을 만나는 이 순간이 너무나 긴장이 되고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굉장히 큽니다. 왜 부담감이 크냐? 선생님은 사실 알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에게 투자한 친구들이 선생님을 보려고 할애한 이 30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친구들에게 소중한 시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너무 긴장되면서 부담이 돼요. 친구들 하교하고 나서 아니면은 주말에 막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을 참고 지금 이 강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30분 적어도 친구들이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게, 그리고 알차게 이 30분을 마무리할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할 거거든요. 친구들도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신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오늘 하나 내가 건져 가겠다! 이러한 마인드로 선생님과 즐겁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죠.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국어 1단원.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요. 한번 해볼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핵심 정리, 그리고 단원 평가와 수행 평가까지 한번 다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준비됐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처음으로 배울 거는 우리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 친구들, 그래서 이거 아마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다양한 시들이 많이 나오죠? 이 시들을 바탕으로 친구들이 인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찾을지 배워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 우리는 시의 상황과 비슷한 무엇을 떠올려 봐야 할까요? 경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리고 공감이 가는 내용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자,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이 초성? 소리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낱말이나 마음에 드는 표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의 주제,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친구들이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문으로 갈 거예요. 전기문. 전기문 친구들, 교과서에 어떤 전기문이 나오죠? 그쵸. 유관순 열사에 관한 전기문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전기문도 한번 볼 겁니다. 전기문은 어떤 거냐?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쓴 글을 우리는 전기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에 담긴 시대적 상황과 인물이 한 말, 그리고 행동을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야기 속 인물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교과서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을 읽으면서 이 시대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2026년을 생각해서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을 읽으면 유관순 열사의 마음, 신념, 그리고 그 시대가 공감이 안갈 수가 있어요. 유관순 열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일본이 우리를 탄압했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시대적 상황을 잘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전기문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 전기문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어떻게 찾냐? 자,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 가운데에서 어떤 거? 기억에 남는 부분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읽고 나서 배운 점, 그리고 느낀 점을 함께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도 읽고 뭐 여러 이것저것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서평을 쓰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 아마 5학년 2학기가 되어서 이제 서평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서평이 뭐냐? 그거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서평은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그리고 평가를 밝힌 글을 서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서평엔 도대체 뭐가 들어가요? 하는 친구들 있죠? 자, 보세요. 서평에 들어갈 내용, 당연히 일단 제목 들어가야 돼요. 어떤 제목이냐? 읽을 사람의 관심을 끌고 책의 핵심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붙이는 게 가장 좋겠죠. 그쵸? 그 다음에는 책 소개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책, 누가 썼는지, 그쵸? 대상 독자가 누구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은요, 당연히 이책 읽었으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딱딱 집어서 줄거리로 설명해야 하고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쵸? 근데 서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이거예요. 인상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인상적인 까닭. 자, 책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표현 고르고서 이제 그 부분이 마음에 왜 들었는지 그거를 친구들이 잘쓸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평가까지 적어야 한다. 이 책의 좋은 점 혹은 아쉬운 점을 적는 거예요. 아쉬운 점도 적어도 됩니다. 당연히 책을 읽고 다 좋을 순 없잖아요. 그쵸? 당연히 읽으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쉬운 점도 쓸수 있으면 쓰면 좋다.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추천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도 적어주면 좋겠죠. 선생님, 이거 듣다 보니까 독서 감상문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라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독서 감상문과 서평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자, 독서 감상문은 뭐예요?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서평은요, 선생님. 자, 서평 보세요. 서평은요,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글입니다. 약간 독서 감상문은 누가 읽을 걸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쓴 글이라면 서평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배달 앱에서 배달 음식을 먹고 리뷰를 쓰는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이 글을 읽을 거를 감안을 하고서 이 글이 왜 좋은지, 이 글은 나에게 어떤 평가가 되었는지, 이런 거를 적는 거를 차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단원평가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단원평가 이제 문제 풀 건데, 아무래도 친구들, 당연히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풀이 해주기 전에 친구들이 먼저 단원평가 문제를 풀고 온 다음에 모르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면 친구들의 실력이 조금 더 쑥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친구들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제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 2번은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라고 합니다. 이 시, 아마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똑똑이라는 시죠. 똑똑이라는 시. 뭐,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몰라주니까 눈물이 난다. 똑똑. 딱딱한 책상에 엎드려 애꿎은 샤프신만 부러뜨린다. 똑똑. 마음까지 부러지는 것 같다. 마음까지 작아지는 것 같다. 마음아, 괜찮니? 내 마음의 노크를 이렇게 해본다. 똑똑. 참. 마음에 굉장히 선생님도 읽으면서 와닿는 시였어요. 아무래도 학창 시절을 경험하다 보면 누구나 다한 번쯤 겪어보는 그런 소외감, 그리고 슬픔, 외로움일 것 같은데 친구들도 아마 많이 공감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1번. 똑똑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효과로 알맞은 것, 알맞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느낌. 아니죠. 시간과는 관계없고요. 배경의 변화를 실감나게 보여주진 않습니다. 시의 분위기를 밝고 경쾌하게 지금 막 신나나요? 아니죠. 이것도 X. 친구들과 즐거운 모습을 떠올리게는 전혀 안 하네요. 아무래도 친구들과 좀 다툼이 있거나 친구들과 어떤 문제가 있는 모습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말하는 이의 속상한 마음 그리고 외로운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2번. 기억을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기억이 뭡니까? 내 마음에 노크를 해본다. 자, 보세요. 지훈이는
속상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려는 태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위로하려는 태도 맞는 말이죠. 준욱, 속상한 마음을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표현하였어. 다양한 모양, 색깔 보이나요? 이한 문장에서 모양과 색깔 보이지 않습니다. 정답은 준욱. 준욱 적어볼게요. 준욱. 자, 적어봤고요. 윤슬이도 한번 읽어봐야죠, 그래도.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였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준욱이 되겠습니다. 3번부터 5번은 다음 시를 읽고서 물음에 답해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월요일이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그고 달력이랑 시계를 서랍 속에 숨겨놓고 잠든 일요일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내 방으로 가서 방문을 닫고 돌아섰는데 책상 앞에서 시간표를 보며 가방을 싸는 월요일 아침. 아, 이것도 참 사실 선생님이 읽고 공감이 됐습니다. 그쵸? 일요일이 끝나가는 월요일을 바라보는 그 누구라도 이 시는 보면은 참 마음이 많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도 사실 이렇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기억부터 미음을 알맞게 말한 것 한번 볼까요? 기억,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말하는 이가 좋아하는 대상이 절대 아닌 것 같죠. 그쵸? 이거 아닙니다.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월요일이 안 오고 일요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미음, 현관문에 잠그고, 현관문이죠? 현관문은 말하는 이가 낯선 사람을 싫어하는 태도. 자, 낯선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낯선 건 아닙니다. 그쵸? 자, 3번. 디귿 뭐죠? 달력이랑 시계네요. 달력이랑 시계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 안 했습니다. 지금 달력이랑 시계가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자, 리을 뭐죠? 일요일. 일요일에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표현 했죠. 잠든 일요일이 깨지 않게. 그쵸? 5번은 뭐예요? 시간표죠? 시간표를 보고 오늘이 토요일임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시간표를 보고 오늘이 월요일임을 확인했습니다. 4번.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 월요일이 와서 걱정되고 아쉽다가 당연히 맞겠죠? 5번. 정현이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했는지 써보라고 합니다. 자, 정현이가 보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왜? 나도 월요일이 오는 게 싫었던 적이 있어서 공감이 되었어. 자,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지금 자신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았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예시를 선생님이 정답을 가져와 봤어요. 시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했다. 이렇게 적어 봤는데 꼭 이렇게 토시 하나 같게 쓰지 않았다고 정답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친구들이 이와 비슷하게 정답을 적었다 하면 정답 처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6번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6번부터 8번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이글 뭐예요? 교과서에도 나오죠. 유관순의 전기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계략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이제 유관순이 언제 태어났고 여기는 선비 집안의 후손이래요. 그쵸? 그리고 넉넉하지 못했지만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유관순의 집안은 화목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유관순에게 평소 마음에 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을

받고 시달리는 것은 나라의 힘이 약한 까닭이고, 나라의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이 시대는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여자들도 집안일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배워서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아버지가 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문제 풀게요. 유관순의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 뭐예요? 여자들 집안일만 해야 한다 아니고요. 외국 문물 멀리 해야 한다. 외국 문물 멀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 3번이 되겠네요. 나라의 힘은 군사력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공부보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안 했죠. 자, 정답 3번입니다. 7번.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글. 어떤 글이에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전기문. 전기문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이거는 전기문의 특징이 아니에요.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 맞죠? 글을 통해 인물의 삶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두개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8번. 이 글의 내용을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 지연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은 일제강점기였어. 맞는 표현. 민호. 유관순의 집안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 아까 얘기했죠? 집안 분위기 화목했다. 시후, 우리나라의 힘을 기르려면 농사를 많이 지어야 했을 거야? 농사 얘기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신학문을 받아들여야 한다. 외국 문물을 가까이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시후. 자, 적어봤고요. 9번 갈게요. 다음 글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 글은 뭐예요? 서평입니다. 서평. 서평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얘기했어요. 검은 모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왜냐? 의심과 오해를 풀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에는 우리 교실에서 일어날 법한 친구 사이의 실수와 갈등,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고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이 글에 대해서, 이글 자체에 대해서 알맞게 설명한 거, 지금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인상적인 부분과 까닭을 얘기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제시했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10번. 서평에 들어갈 내용이 알맞게 짝지어진 거, 뭐가 들어가야 한댔죠? 제목, 책의 내용, 그리고 줄거리, 인상적인 부분과 까닭, 그리고 책의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 했습니다. 1번 어때요? 책에 대한 평가, 책의 줄거리. 맞죠? 1번 적고요. 2번, 책에 대한 평가는 맞는데 겪은 일에 대한 느낌? 이거 아닙니다. 책의 줄거리, 3번 맞는데 문제에 대한 의견과 까닭, 이거 아니고요. 책에 대한 소개,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 이거 아니죠.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과 까닭,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 이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해서 정답 1번. 자, 이번엔 단원 평가 2회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부터 3번,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정우는 와사삭, 보름달 통째 부숴 먹고, 경애는 반으로 뚝 반달로 나눠 먹고, 송이는 사각사각 초승달로 떼어 먹고, 밤하늘 달 뻥튀기는 구름이 꿀꺽 삼키네. 라는 재밌는 시였습니다. 자, 이 시에서 달 뻥튀기는 누가 삼켰어요? 무엇이 삼켰어요? 구름이 삼켰어요. 구름이 삼켰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쵸? 시를 똑바로 읽었다 하면 충분히 풀수 있었고요. 2번. 기억이 뜻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 지금 뻥튀기를 먹는 모양을 달에 비유한 거죠. 맞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우는 보름달 통째 부숴 먹었대요. 그렇다는 건 동그란 뻥튀기를 통째로 이렇게 먹었다. 이런 뜻이겠죠? 뻥튀기를 통째로 먹는 모양 이거고요. 반으로 쪼개 먹는 모양은 경애고요. 구름 모양으로 쪼개 모양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시에서 나타나 있지 않다. 3번. 이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알맞게 설명한 것두 가지 한번 골라볼게요. 친구들끼리

무럭해 뜨고 파란 말 들려주면 새파래지지. 말에도 빛깔이 있어. 하얀 말 들려주면 얼굴 하얗게 질리고, 검정 말 들려주면 검은빛이 되고, 이 말, 저말 섞으면 울긋불긋해지지. 말은 예쁜 얼굴 도화지에 소리도 그리는 크레파스. 조심조심 색칠해야 돼. 자, 이 시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는데, 친구들이 이 시를 감명 깊게 읽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 사이에 다툼은 일어나지 않겠죠? 자, 4번. 이 시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말에는 색깔이 있다고 했어요. 빨간 말을 들려주면, 빨강 말을 들려주면 얼굴이 빨개진다 했어요. 이 말, 저 말을 섞어도 빛깔은 그대로라고 안 했죠? 뭐라고 했어요? 울긋불긋해진다. 말은 도화지의 소리로 그리는 크레파스와 같다라고 했고, 검정 말을 들려주면 듣는 사람의 표정이 새파래진다? 아니죠. 그쵸?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기억에 담긴 뜻. 조심조심 색칠해야 돼. 즉, 말을 한번 도화지에 색칠을 하면 지우기가 힘드니까 우리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거를 관련 지어서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네요. 한번 칠한 크레파스 자국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말을 할때 신중해야 한다. 1번이 되겠네요. 맞나요? 좋습니다. 6번부터 8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또 전기문. 어떤 전기문?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이에요. 지금 보니까 독립만세 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들었다. 여러분 아는 사건이죠? 3.1운동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본 현병들이 총과 칼을 휘두르면서 막는데, 이제 유관순의 아버지 어머님은 그거에 다쳤고, 유관순도 막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일본 현병들에게 잡혔습니다. 그쵸? 하지만 유관순은 거기서도 막 고문도 당하고 재판도 받았지만, 그때까지도 당당했어요. 왜냐? 우리는 독립을 해야 하니까. 그쵸?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한다는 유관순의 신념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유관순은 재판에서도 당당한 태도 보였고요. 일본 헌병들은 폭력을 사용해 만세 운동을 막으려 했었죠. 그쵸? 유관순은 일본 헌병에게 끝까지 잡히지 않고 숨어 지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됐죠? 잡혔어요. 정말 아쉽죠? 자, 일본 헌병들은 유관순을 찾으려고 마을을 샅샅이 뒤졌고요. 유관순의 부모님은 부르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7번. 기억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것두 가지 한번 볼까요? 유관순의 신념. 유관순의 신념 뭐예요? 꼭 독립을 하리라. 내가 독립을 꼭 염원한다. 이게 유관순의 신념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유관순은 신념이 흔들렸나요? 아니죠. 전혀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관순이 가장 바란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이다. 맞습니다. 그쵸? 재판을 받을 때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유관순의 신념 때문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이런 마음, 여러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8번. 이 글에서 인상적인 부분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보기와 같이 쓰라고 하네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일본의 탄압에도 모두 만세를 부르는 모습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래요. 자, 이건 딱히 정답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딱 읽고 인상 깊었던 부분, 그리고 그 까닭을 보기처럼 적으면 돼요. 예시를 볼까요? 감옥에 갇혔어도 유관순의 신념을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왜? 두려워하지 않고 신념을 지킨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야.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친구들도 합리적으로 적었다 하면은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글쓴이는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하였는지 써보라고 하네요. 자, 이것도 서평입니다. 그쵸? 서평의 내용이죠?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저는 이 책을 우리 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그러면서 인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고, 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뭐,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고, 친구 관계로 고민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 책은 다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해서 친구들이 아마 여기에다가 우리 반 친구들 혹은
친구 관계도 고민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 이렇게 적었다.

0: 그러면은 정답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0번. 서평을 쓰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 한번 적어볼까요? 자, 시영. 책의 좋은 점뿐 아니라 아쉬운 점도 쓸수 있습니다. 그쵸? 책을 평가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쓰면 안 되고요. 책의 정보를 전달하는 글? 책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림으로 나의 생각이나 느낌보다는 줄거리 위주로 쓰는 게 좋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느낌을 의견과 평가와 함께 적는 게 서평이죠. 그래서 정답은 시영이가 되겠습니다. 자, 시영 한번 적어봤고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수행평가입니다. 준비됐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읽었던 우리 서평이죠? 검은 모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뭐 인상 깊었고, 우리 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이 내용, 서평이었습니다. 우리 다 읽어본 내용이에요. 그럼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글쓴이가 아이들이 검은 모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인상적이라고 한 까닭, 여기 있죠? 의심과 오해를 풀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 여기까지 친구들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렇다면 정답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2번. 글쓴이가 이 책을 다정한 선물이라고 한 까닭. 여기 있죠? 친구 관계로 고민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 책은 다정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왜? 이러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다정한 선물이라고 한 겁니다. 자, 예시 볼게요. 친구 관계로 고민이 있거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와 비슷하게 친구들이 적었다 하면은 이 또한 정답으로 인정되니까, 이거랑 나는 너무 다른데? 하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서평과 독서 감상문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각각 써보라고 하네요. 자, 서평, 독서 감상문. 이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 쓰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느낌을 적는다는 거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죠. 그럼 차이점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서 감상문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는 글이라면은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썼다 하면은 서평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 그리고 평가까지 적어야 한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볼게요. 공통점. 책을 읽고 난후 생각이나 느낌을 쓴 글. 차이점은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이고, 서평은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 평가를 밝힌 글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한번 넘어가서 학습 목표 도달 체크 한번 볼까요? 자, 이번 학습 목표 도달 체크. 자신이 읽은 책한 권을 골라서 인상 깊은 부분과 까닭을 한번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첫강 불이 나케 한번 달려와 봤어요. 친구들, 어때요? 친구들의 소중한 30분, 선생님이 잘 만족시켰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친구들 복습 꼼꼼히 하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또 웃으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임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학교 시험에 잘 대비하고 싶은 친구들 모두 이 강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만점왕 단원평가 강의는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각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핵심 정리로 빠르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단원평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면서 실력을 기르는 강의예요. 자, 오늘은 국어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단원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1단원 깊이 있게 감상해요입니다. 우리 1단원에서는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볼 거예요. 시도 읽어보고 이야기도 읽어보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볼 거고요. 또 이야기의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짧게 간추리는 방법, 그러니까 줄거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먼저 핵심 정리 만나보고 단원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먼저 1단원 핵심 정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1단원에서는요, 시를 읽어보고 거기에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는 공부를 해보았어요. 작가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가의 의도는요, 작가가 이 글을 쓴 까닭이 무엇인지, 읽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거나 생각하기를 바라는지 등을 작품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원하는 것, 작가가 생각하는 것, 또 읽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이것이 바로 작가의 의도가 되는 거죠.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며 읽으면 바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글을 읽는 것이랑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은 이해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작가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시에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길이라는 시도 만나보았을 것이고 또 하여가 단심가라는 시조도 만나봤을 거예요. 이런 시에서 작가의 의도를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요, 시에 나타난 표현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이 표현들 중에서 만약에 여러 번 사용되는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여가라는 시조에서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말이 나오죠. 어떠하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작가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대체 누굴까? 그러면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시를 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더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여가를 쓴 사람이죠.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조선을 맨 처음에 세운 사람이 바로 이성계잖아요. 아들입니다. 고려 말에는 정치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건국에 참여했습니다. 조선을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이후 조선의 왕이 되어 태종이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다. 이게 바로 시대적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심가라는 시조를 쓴 정몽주라는 사람은 누굴까? 고려 말의 정치가이자 학자로서 고려의 신하래요. 고려의 신하가 돼서 정치와 외교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고려 말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세력에 반대하며 끝까지 고려를 지키고자 한 사람이래요. 자,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세력 누구였어요? 그렇죠. 이방원을 포함한 그 여러 세력이 있다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시대적 배경이다. 자, 이번에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또 시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짐작해 보는 것이 좋아요. 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해서 나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관련지어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공감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가와 단심가에 담겨 있는 작가의 의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어요. 하여가에 담긴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이방원의 의도는 무엇일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의견에 상대가 동의하기를 바라는 의도. 여기에서 이 상대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정몽주죠. 정몽주가 동의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 단심가, 또 정몽주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나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겠어. 나는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지킬 거야. 이것이 바로 작가의 의도였죠. 자, 하여가 그리고 단심가는요, 둘 다 시조라는 시예요. 고려 말부터 발달해온 우리 고유의 시, 주로 정해진 글자 수에 맞춰 세 줄로 쓴 시를 우리는 시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함께 기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건 정리의 과정에 따른 이야기 구조입니다. 자,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야기는 전개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이 시작되어 갈등이 두드러지다가 해소되고 마무리되는 단계를 지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이야기 구조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발단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개,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이야기가 시작되고 어떤 이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하나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전개인 거예요. 그 다음 절정은요,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결국 긴장감이 높아지거나 갈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나타나요. 여기가 바로 절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의 결말, 즉 끝이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 결말에서는요, 우리 절정에서 갈등이 두드러진다고 했죠. 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야기의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여기 보이는 이 세로로 갈수록 갈등이 깊어진다. 두드러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 발단에서는 갈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다가 전개가 되면서 갈등이 점점 높아지다가 갈등이 엄청 심해져요. 절정이죠? 그 다음 갈등의 해소. 그래서 결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의 구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외우기 쉽게 선생님이 이렇게 글자를 따서 한번 외워볼까 봐요. 자, 발단은 앞에서 발, 그 다음 전개에서는 전, 그 다음 절정에서는 정, 그 다음 결말에서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야기가 발전한다고 정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어때요? 발전? 정말?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아빠의 희망 마라톤이라는 이야기에서 구조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발단.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한다는 말을 들은 가족은 피식 웃었어요. 왜요? 아빠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셨거든요. 마라톤을 어떻게 나가요, 아버지? 그랬더니 전개. 아빠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절정. 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이 센트럴파크로 가게 됩니다. 아빠가 정말 마라톤에 참석했다고? 참여했다고? 결말. 아빠가 마라톤의 끝까지 완주를 하시고 가족과 꼭 껴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다. 대단하시다. 라는 것을 글쓴이는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발전? 정말? 자, 이야기의 줄거리 그럼 어떻게 간추릴 수 있을까?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건을 파악합니다. 보통 이야기에는요, 보통은 사건 하나를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이야기의 구조 있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에 따라서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간추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일단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리면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또 이야기 속 주요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차례대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단원의 핵심 개념이었어요. 우리 간단하게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했습니다. 고려 말부터 발달해온 우리 고유의 시로 주로 정해진 글자 수에 맞춰 세 줄로 지은 시. 우리 이거 뭐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두 글자? 바로 시조였어요. 시조. 시조.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가, 시조. 나, 동화. 다, 전기문. 라, 설명하는 글이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가, 시조가 됩니다. 가라고 써주세요. 자, 그럼 전기문이란 건 뭘까요? 그렇죠. 인물의 생애, 그리고 업적 같은 것들을 글로 쓴 것을 말하고, 동화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쓴 글을 말하죠. 설명하는 글은, 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가예요.

자, 2번. 작가가 이 글을 쓴 까닭이 무엇인지, 읽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거나 생각하기를 바라는지 등을 작품에 담은 것.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작가의? 그렇죠. 작가의 의도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3번.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며 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을 떠올리며 괄호 안에 초성을 보고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며 작품을 읽으면 작품을 깊이 있게 이것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깊이 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죠. 기억 시옷이 있으니까 감상할 수 있다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4번. 시에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 방법, 선생님이랑 네 가지 공부를 했었죠. 먼저 유진이에요. 작가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 그렇죠. 작가의 생애,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여가 단심가를 쓴 이방원, 정몽주의 시대적 상황, 그 다음 그 사람의 생애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 시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에 도움이 되겠죠. 연희, 나와 작가는 다른 시대의 사람이니 삶을 관련지어 볼 필요는 없어. 아닙니다. 우리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과 관련지어 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바로 유진이가 되겠죠. 자, 이건 말고도 우리 시에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나와 관련지어 보는 생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5번. 시에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는 방법을 떠올리며 괄호 안에 초성을 보고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시에서 반복하거나 강조한 이것을 알아본다. 자, 피읖이죠. 그러면? 그렇죠. 바로 반복하거나 강조한 표현이 되겠죠. 우리 하여가에서는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자, 이렇게 어떠하냐, 어떠하리,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래도 좋다. 우리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때, 우리 그냥 다 같이 해보자. 라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6번.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면서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본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본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말하는 이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슬픈 상황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것은 시를 읽고 나서 이 작가의 마음이 어떤지를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 이 작가는 슬픈가 봐. 이렇게 작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2번. 작가처럼 나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고 싶어. 작가처럼 나도, 그러면 나의 삶과 관련지어 보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본 것에 동그라미 하려면 2번의 동그라미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다음 7번. 이야기 구조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지니입니다. 이야기 구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전개라고 해라고 했습니다. 자, 이야기 구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전개가 아니라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발단이죠, 발단. 그래서 잘못된 설명. 승역, 사건 전개 과정에 따른 이야기 구조에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어. 오, 승혁이는 이야기 구조 제대로 알고 있네요. 알맞게 말한 친구는 승혁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승혁이 이름을 적어주세요. 다음 8번.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아빠가 마라톤을 완주했고 가족과 꼭 껴안았다. 자, 이 부분은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일까요?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일까요? 자, 아빠의 희망 마라톤에서 아빠가 가족들에게, 나 마라톤 대회 출전할 거야 해놓고 정말로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셨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며칠 동안 달리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마지막에 아빠가 결승선을 통과하시고 완주를 한 다음 가족과 꼭 껴안은 것은 갈등이 해소되는 것.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2번의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이야기 구조상에서는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9번 다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야기 구조에서 이것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자,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요. 그렇죠. 바로 전개입니다. 전개. 우리 발단이랑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발단은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전개는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0번.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리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우리 줄거리는 어떻게 간추릴 수 있을까요? 가,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자, 빠짐없이 기록해요. 이건 그럼 중요한 내용만 남겨서 짧게 쓰는 거랑은 관련이 없겠죠. 그냥 다 쓰는 거잖아요. 나, 중요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 줄거리를 간추려 흐름을 파악한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리는 방법이 되겠죠. 정답은 나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봤어요. 이번에는 단원 평가 1의 문제를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1회 모두 10문제입니다. 1번부터 5번은 여기 보이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예요. 가, 고려 말에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과 무인들은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정몽주와 이성계가 생각하는 개혁 방법은 서로 달랐다.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했다.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 역시 정몽주와 서로 생각이 달랐다. 이방원은 하여가를 읊으며 상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이에 정몽주는 단심가로 고려에 대한 이것을 나타냈다고 전해진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글은 어떤 우리 시조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여가 단심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바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하여가 단심가가 쓰여진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하여가가 나옵니다. 이방원이 쓴 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듯 어떠하리. 만수산은 송악산이라는 산이고요. 드렁치기는 언덕진 곳에 얽혀있는 칡덩굴이에요. 우리 식물이거든요.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자, 우리 함께 이 조선 건국하는 거. 우리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데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어요. 단심과 정몽주가 쓴 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자, 내가 100번을 죽더라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러니까 나의 뼈가 진토. 그러니까 흙과 같이 변하더라도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기서 임은 그 고려라는 나라 또는 그 고려의 왕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 나의 하나뿐인 마음이 사라질 리는 없다. 나는 고려에 충성하겠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글 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정몽주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했나요? 아니죠. 정몽주가 아니라 이성계 그리고 이방원이죠. 2번 고려 말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나요? 네,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3번 고려 말의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나요? 그렇지 않았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그래서 기억 부분을 찾아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방원은 하여가를 읊으며 상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이에 정몽주는 단심가로 고려에 대한 이것을 나타냈다고 전해진다. 고려에 대한 어떤 마음일까요? 배신, 충성, 실망, 도전, 희망. 가장 어울리는 것은 바로 고려를 향한 사랑, 고려를 향한 아주 충직한 마음, 바로 충성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몽주는 단심가로 고려에 대한 충성을 나타냈다고 전해진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다음 3번. 다음은 이방원과 정몽주 가운데에서 누구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했습니다. 고려 말에는 정치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대요. 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참여했습니다. 자,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는 이 사람은 이성계의 아들이 되겠죠. 이후 조선의 왕이 되어 태종이라고 불렸대요. 자, 이 사람 누구인가요? 그렇죠. 이방원 정몽주 가운데 바로 이방원이 되겠죠. 이방원은 이성계를 따라서 우리 조선

건국하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조선의 세 번째 왕, 바로 태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시조의 이름이 바로 하여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여가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하여가에 담긴 작가의 의도래요. 그러니까 이방원의 의도죠. 제우,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자,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는 담겨 있지 않았죠. 이건 오히려 정몽주가 쓴 단신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윤,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의견에 상대가 동의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어. 그렇죠. 여기에서 상대는 바로 정몽주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의견에 정몽주가 동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여가라는 시조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알맞게 이해한 친구를 찾아라. 해윤이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해윤. 이렇게 적어줍니다. 다음 5번이에요. 단신가를 쓴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여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써라. 라고 한다면,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단신가를 쓴 작가의 의도는 고려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 충성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말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보았어요.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려 했던 정몽주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의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정답이에요. 단, 여기 이 단신가에 드러난 작가의 의도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6번부터 1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에서 만나는 이야기는요, 바로 원숭이 꽃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원숭이랑 오소리가 함께 나왔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죠? 가, 원숭이는 입을 벌리고 연달아 하품을 했습니다. 잣을 실토록 까먹고 배가 부른 것입니다. 눈시울이 무거워지고,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 꼴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숭이 꼴은 원숭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마을이죠. 봄이면 겨울 동안 결이 삭은 만개 열매가 있고 조금 지나면 덩굴 딸기가 익어갑니다. 여름이 되면 모루 달에 으름도 있습니다. 가을이 들면서 잣이 연글면 원숭이의 먹이는 더욱 많아집니다. 원숭이 꼴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은 널리 짐승 세계에서는 모르는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숭이의 먹이를 홀딱 뺏는단 말이다. 자, 이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굴 속의 오소리입니다, 오소리. 오소리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좋아서 꼬리를 한참 휘두르고서 침을 꼴딱 삼켰습니다. 자, 원숭이네는 혼자 이 마을에는 먹을 것이 정말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 오소리가 뭔가 생각을 해요. 오, 원숭이의 먹이를 다 뺏을 방법이 생각이 났나 봐요. 나, 원숭이 나리,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오소리는 언제나처럼 꼬리를 휘저으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오소리가 한 말이죠. 아, 오소리 영감님, 참그 꽃신은 잘 지냈소. 아이고, 천만에. 사실은 가을도 가고 신도 다 떨어졌을 듯해서 다시 새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꽃신을 줬나 봐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아주 잘 지냈어요. 오소리가 근데 새 신발을 또 가져왔습니다. 오소리는 또 하나의 신을 내놨습니다. 원숭이 나리, 발을 한번 봅시다. 오소리는 헌신을 벗기고 새 신을 신겼습니다. 겨울에 신는 푹신한 콧신을 신고 원숭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오소리 영감, 이건 변변하지 못하지만 내 성의이니 받아주시오. 원숭이는 잣 10송이를 오소리에게 주었으나 오소리는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주고 잣을 선물로 받으려고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원숭이는 새꽃신을 신고 겨울을 지내니 여간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차디찬 눈이를 걸어도 발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원숭이 되게 좋겠다, 그쵸? 6번. 글간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이야기 구조 가운데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자, 우리 글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원숭이 꼴에 봄에는 어떤 음식, 여름에는 어떤 음식, 가을에는, 겨울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원숭이 꼴이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이 짐승 세계에 모르는 리가 없었다. 자, 그 다음, 오소리는 원숭이의 먹이를 뺏을 생각을 한다. 이건 이야기의 전체 배경을 설명해주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중에

0: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 즉 발단이 되는 거예요. 정답 바로 발단이죠. 그 다음 7번 중요한 문제, 문제 6과 같이 답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발단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고르라는 거예요. 가,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 같으니까 우리가 발단이라고 했잖아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건 전개. 긴장감이 높아지거나 갈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건 절정.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건 결말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가. 이렇게 발단에 대한 설명을 골라줘야겠죠. 8번. 그 다음, 글 가를 통해 알수 있는 원숭이꼴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원숭이꼴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어떤 특징을 알수 있는지 볼게요. 원숭이만 살수 있는 곳이다? 아닙니다. 그런 말은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짐승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라는 말도 없었죠. 겨울에만 열매가 난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에도 아주 많은 열매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4번, 먹을 것이 매우 부족한 곳? 아니죠. 5번, 계절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다. 그렇죠. 계절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걸 모르는 짐승들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바로 5번이 알맞은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9번. 글 나에서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새 꽃신을 가져다 준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겨울을 맞이해서 새 꽃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오소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원숭이의 먹이를 다 뺏는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꽃신을 이렇게 매번 갖다 줍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잣을 준다고 하는데도 받질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원숭이가 오소리가 준이 꽃신에 점점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잣 10개로도 소용없고, 잣 100개로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1번, 꽃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고요. 원숭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아닙니다. 사실은 원숭이 먹이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에게 사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원숭이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5번, 원숭이의 먹이를 빼앗기 위해서? 먹이를 빼앗기 위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정답은 바로 5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엔 결국 원숭이가 아, 신발 만드는 방법 좀 알려줘 했는데도 오소리가 절대 가르쳐 주지를 않죠. 10번, 오소리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래요. 자, 오소리는요. 우리 원숭이를 도와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신발을 주면서 원숭이가 신발을 익숙해지도록 만든 다음에 정작 신발 만드는 방법은 안 알려줘요. 그러면 먹이도 마음껏 얻을 수 있고 원숭이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오소리의 성격은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고요.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도 아니고요. 욕심이 많고 음흉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상대방을 속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원평가 1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봤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단단 퀴즈인데요. 이야기 구조 중 긴장감이 높아지거나 갈등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중에서 골라주세요. 정답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단원평가 내용 만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국어 1단원 단원평가로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말덕붙이기 놀이를 해봅시다.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이제 내 차례군.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망고도 있고. 휴, 겨우 성공했네. 말덧붙이기 놀이를 할 때에는 앞사람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해야겠어. 친구들, 말놀이는 매일매일 해도 진짜 재밌지 않아요?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는 말놀이 많이 알려주실 거죠?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야옹이가 말놀이에 푹 빠진 것 같죠? 여러분은 어때요? 지난 시간에 다섯 글자 말하기 말놀이 해보니까 진짜 재미있었죠? 오늘도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놀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한번 재미있게 말놀이 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 재미있는 말놀이입니다. 오늘은 말놀이를 무려 3개나 배울 거예요. 어떤 말놀이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두 번째로는요, 어디까지 왔니? 라는 전래동요도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 놀이도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 기대해 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말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꼬리따기 말놀이예요. 꼬리따기 말놀이,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강의를 시작할 때, 2단원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친구들이 이 꼬리따기 말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바로 이게 꼬리따기 말놀이에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불러보았던 거였어요. 그럼 여기 조금 다른 꼬리따기 말놀이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볼게요.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딸기는 작아, 작으면 아기. 여러분, 뭔가 신기한 거 발견했나요? 첫 번째, 똑같은 낱말이 반복된다. 한번 볼까요? 빨개, 빨가면 딸기, 딸기. 작아, 작으면 아기, 아기. 선생님, 똑같은 낱말이 계속 나와요. 문장의 끝에 있는, 그러니까 문장의 꼬리에 있는 말이 다음 문장의 처음 낱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의 이름이 꼬리따기 말놀이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낱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앞에 있는 낱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과는 빨갛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빨갛다는 특징을 떠올려서 또 빨간 비슷한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과처럼 빨간 딸기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빨간 다른 것을 떠올려 딸기라고 씁니다. 그래서 딸기는 이라고 시작해요. 딸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딸기는 과일 중에서도 좀 작네요. 그래서 딸기의 특징 자가라고 썼어요. 그 다음 이 자가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보내서

않으면 한 다음 머릿속으로 또 작은 걸 생각하는 거죠. 작은 거 무엇이 있을까? 그래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을 땐 바로 아기잖아요. 그래서 작으면 아기라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꼬리따기 말놀이는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의 특징을 떠올려서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대상, 이 대상을 가져와 꼬리를 따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 놀이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도 한번 알아볼까요? 작으면 아기. 아기는 빈칸이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 어떤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귀여우면 곰인형. 귀여운 특징이 있는 곰인형이네요. 또 곰인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포근해라는 특징이 있네요. 또 포근한 걸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더니, 이번에는 포근한 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따기 말놀이 한번 적어 보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노래로 불러봐도 진짜 재밌겠죠?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3번 중요한 문제. 사과는 빨개와 같이 꼬리따기 말놀이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꼬리따기 말놀이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래요. 바로 비슷한 특징을 떠올려야 한다고 했죠? 1번, 친구가 한 말을 거꾸로 말합니다. 이것은 꼬리따기 말놀이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2번, 비슷한 것. 그러니까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을 떠올려 말을 이어갑니다.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3번, 흉내내는 말을 넣어 말을 이어가는 것 아니고요. 다섯 글자로 시작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건 다섯 글자 말하기였잖아요. 꼬리따기 말놀이 설명 아니고요. 5번, 반대되는 것을 떠올려 말을 이어갑니다. 이것도 꼬리따기 말놀이 하는 방법은 아니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이에요.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 어디에 있었나요?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그러면 딸기와 바꾸어서 쓸수 있는 말, 알맞지 않은 것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 빨간 것들, 무엇인지 생각해야겠죠? 빨가면 케첩. 어때요? 들어갈 수 있겠죠? 빨가니까. 빨가면 장미꽃. 장미꽃의 색깔은 다양하지만 빨간 장미꽃도 있으니까 알맞아요. 빨가면 바나나. 어때요? 바나나는 노란색 또는 덜 익었을 땐 초록색이죠? 그러니 알맞지 않아요. 빨가면 단풍잎. 네, 단풍잎도 빨갛게 물이 들죠? 빨가면 토마토. 그래요. 토마토도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쓸수 있는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3번 바나나가 됩니다. 14번, 15번이에요. 앞뒤 내용으로 보아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니은. 아까 이렇게 빈칸 있었던 거 확인했죠? 자, 작으면 아기래요. 아기는요, 작다는 특징도 있고요.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꼬리따기라고 했으니까 꼬리에 있던 말이 문장의 앞으로 나와서, 아, 이 빈칸에는 귀엽다라는 말이 들어갔겠구나. 자, 찾아볼까요? 1번 자가. 자가는 아니죠. 왜냐면 이건 이미 이전에 나왔던 특징이니까. 2번 귀여워. 정답 여기 있네요. 아기는 귀여워. 그 다음 이어서 귀여우면 곰인형. 자연스럽죠? 3번 포근해. 아니고요. 무서워. 시끄러워도 알맞지 않아요. 아기의 특징 아니니까 알맞은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16번. 사과는 빨개를 바꾸어 썼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사과는 빨개, 빨가면 고추장. 고추장은 매워, 매우면 빈칸. 여러분, 매운 것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떠올린 것 맵다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고추장은 매워. 예를 들면, 매우면 라면. 또는 매우면 김치. 이렇게 답을 쓸수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꼬리따기 말놀이 재밌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시간이 날때 꼬리 따기 말놀이 꼭 해보세요. 다음 알아볼 말놀이는요, 바로 주고받는 말놀이예요. 무엇을 주고받을까? 자, 여러분. 하나는 뭐니? 숟가락 하나. 하나는 뭐니? 질문을 하고요. 숟가락 하나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숟가락이 하나 있네. 대답. 둘은 뭐니? 라고 질문. 그 다음, 젓가락 둘이라고 대답. 아,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있구나. 주고받는 말놀이는요, 묻고 답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놀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어진 글에서는 하나, 둘, 셋, 이런 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색깔이나 모양 같은 것들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둘은 뭐니? 젓가락 둘까지 했고요. 셋은 뭐니? 기역 셋. 여러분 머릿속으로 셋인 것을 떠올려 보세요. 셋인 것? 아, 세발 자전거에 있는 바퀴의 수가 세 개지? 아, 우리 사진 찍을 때 쓰는 삼각대 다리가 세 개지? 머릿속으로 생각. 넷은 뭐니? 또네개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아, 책상 다리 넷.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아, 강아지 다리 넷. 생각. 다섯은 뭐니? 여러분, 다섯인 것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선생님, 손가락 다섯 개네요. 손가락 다섯, 발가락도 다섯.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주고받는 말놀이 알아보았고요. 연결된 문제도 풀어볼게요. 17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주고받는 말놀이를 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주고받는 말놀이는 질문 또는 명령이라네요. 먼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느낌 또는 대답이네요. 느낌일까요? 대답일까요?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야겠죠. 대답을 이야기하며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고받는 말놀이예요. 18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여러분, 기억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셋은 뭐니? 셋인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1번. 안경 다리네요. 여러분, 안경 다리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 안경 다리는요, 사람의 다리하고 다르게 이렇게 귀에 걸쳐지는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안경 다리예요. 안경 다리 몇 개일까요? 그렇죠. 바로 두 개죠. 그러면 고양이 다리는 몇 개예요? 네 개입니다. 세발 자전거 바퀴의 수는 몇 개예요? 그래요. 바로 세 개죠. 그러면 셋은 뭐니? 여기에 알맞은 대답은? 그래요. 바로 세발 자전거 바퀴 셋. 이렇게 되겠죠? 알맞은 말 바로 3번입니다. 19번.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니은요? 넷은 뭐니? 니은, 넷.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넷이 아닌 것들을 아닌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1번, 책상다리 몇 개인가요? 책상다리 보통 4개죠. 물론 책상 중에서 가끔 책상다리가 4개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5개인 것도 있고 6개인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책상다리 떠올려 보는 거죠. 소의 다리는 몇 개인가요? 소의 다리 4개입니다. 그러면 달개 다리는 어때요? 아, 우리 새는요, 다리가 2개예요. 그러니까 달개 다리 2개. 의자의 다리는요? 물론 의자도 다리의 수가 다를 수 있어요. 세 개인 의자도 있고, 네 개인 의자도 있고, 아니면 바퀴 의자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앉는 의자의 다리는 네 개죠. 자동차의 바퀴도 역시 마찬가지. 보통의 자동차, 우리가 타는 자동차 대부분 바퀴 네 개죠. 그러면 넷은 뭐니? 여기에 알맞지 않은 낱말은 바로 달개 다리겠죠. 달개 다리는 두 개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이에요.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생각하여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디귿은
다섯은 머니.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다섯인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했나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은 뭐니? 했으면 선생님은 손가락 다섯.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무궁화, 꽃잎 다섯.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섯인 것들을 떠올려서 썼으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주고받는 말놀이도 친구들이랑 해보면 진짜 재밌겠죠? 오늘 알아볼 세 번째 말놀이는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입니다. 우리 아까 야옹이가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던 바로 그 말놀이예요.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해봅시다.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그랬더니 사과, 바나나에 더해서 이번에는 딸기가 나와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자, 말 덧붙이기 놀이는요, 말 그대로 말을 계속 뒤에 덧붙여 가면서 말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말놀이예요. 말 덧붙이기 놀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처음 놀이를 시작하는 친구가 과일 가게 가면 이라고 하면서 처음 있는 물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과도 있고, 이렇게 말이에요. 그 다음 친구는요, 앞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덧붙여요. 그러니까,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앞 친구가 얘기했으면 나는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이렇게 반복 후 내가 생각한 낱말을 또 말해야 한다. 그런데, 다르게 반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면 그 다음 친구에게 차례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일 가게 대신 다른 낱말 넣어도 되나요? 다른 장소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장에 가면 고등어도 있고 당근도 있고 또는 학교에 가면 교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시장, 학교, 바다, 우주, 동물원, 다양한 장소를 생각해서 놀이를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어지는 문제 만나보죠. 21번. 친구들이 하고 있는 놀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말을 계속 덧붙이는 놀이. 그러니까 끝말잇기 아니고, 주고받는 말놀이 아니고, 꼬리 따기도 아니고, 다섯 글자 말놀이도 아니고,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겠죠. 말을 계속 덧붙인다. 정답은 5번이에요. 22번. 이 놀이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했네요. 잘 읽어볼게요. 앞 친구의 말을 다르게 바꾸어 반복해도 됩니다. 다르게 반복해도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어요. 다르게 반복하면 안 되고 똑같이 반복해야 한다. 2번. 앞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덧붙입니다. 어때요? 좋아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하는 올바른 방법이네요. 3번. 과일 가게 대신 다른 장소로 바꾸어 놀이를 계속합니다. 어때요? 네, 맞아요. 다른 장소, 학교, 운동장, 동물원, 시장. 장소 바꾸어서 놀이해도 좋다고 했죠? 정답은 2번, 그리고 3번이네요. 23번입니다. 마지막 여자아이의 말 뒤에 덧붙여 놀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자아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했죠? 맞아요. 마지막 여학생이 바로 딸기도 있고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에는 딸기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빈칸 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요. 여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써주면 되는데요. 과일 가게에서 볼수 있는 과일을 써주는 거죠. 대신 사과 말고, 바나나 말고, 딸기 말고,

목소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규칙이나 방법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좋아요. 규칙이랑 방법을 잊어버리면 우리 놀이를 할 때 불편해요. 3번,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규칙은 우리가 공통으로 우리 모두 지키기로 한 약속이니까. 4번, 앞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좋아요. 앞사람이 하는 말 항상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5번, 앞사람의 말보다는 뒷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앞사람의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맞은 것? 2번,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세 가지 말놀이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재미있는 전래 동요를 하나 만나볼 거예요. 바로 어디까지 왔니? 라는 전래 동요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어디까지 왔니? 아직 멀었다. 어디까지 왔니? 동네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개울가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대문 앞에 다 왔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나요? 사실 여러분, 이 전래 놀이는요,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앞에 섰을 때 뒷사람들이 허리에 손을 올리고 눈을 꼭 감고 뒤를 따라가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뒤에 있는 친구는 눈을 감고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왔니?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눈을 뜨고 아직 멀었다 또는 동네 앞에 왔다 또는 개울가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주고받는 말놀이랑 조금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이 노래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동네 앞에 왔다가 개울가에 왔다가 마지막엔 대문 앞으로 와요. 장소가 이렇게 바뀌니까 여러분들도 이 장소를 여러분만의 다른 낱말로 바꾸어서, 예를 들어 어디까지 왔니? 교문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교실에 왔다. 이렇게 노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25번 문제의 중요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이 전래동요의 특징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특징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죠? 첫 번째, 1번, 여러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개울가도 나오고 대문 앞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오고 있어요. 2번,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옵니다. 물건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장소만 나왔거든요. 3번, 어디까지 왔는지 묻고 답합니다. 어때요? 어디까지 왔니? 개울가에 왔다. 묻고 답하고 있죠? 4번,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묻고 답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은 없었어요. 5번,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물건이 나옵니다. 아, 이것은 전래 동요 어디까지 왔니 특징이 아니라 시장에 가면 우리 말덧붙이기 놀이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이 전래 동요의 특징 두 가지는 1번, 그리고 3번입니다. 이렇게 정답 적어주세요. 26번입니다. 어떤 동작을 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을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자, 선생님이 어디까지 왔니? 이 전래 동요는 친구들과 함께 몸으로 움직이며 함께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앞에 있는 친구는 눈을 뜨고 뒤에 있는 친구는 앞 친구의 허리를 잡아요. 또는 어깨를 잡아요. 그 다음 눈을 감는 거죠. 어디까지 왔니? 이렇게 물어보고 앞 친구는 개울가에 왔다. 대문 앞에 왔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 2번 중에 알맞은 동작 어떤 것일까요? 자, 1번 보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눈을 꼭 뜨고 있고 뒤에 있는 친구는 허리를 잡고 눈을 감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까지 왔니? 아, 1번이
이 전래동요에 알맞은

동작이겠구나. 2번 볼게요. 어디까지 왔니? 아직 아직 멀었다. 근데 이두 친구가 서로 손을 잡고 있어요. 눈도 둘다 뜨고 있죠?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동작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27번입니다. 장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왔니? 이 전래 동요는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죠? 자, 여기 장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까지 왔니? 아직 아직 멀었다. 어디까지 왔니? 동네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개울가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대문 앞에 다 왔다. 어때요? 장소의 이동, 여러분, 알수 있죠? 동네 앞에 있다가 개울가로 갔어요. 그 다음은 개울가에서 대문 앞으로 갔네요. 그러면 1번, 개울가, 동네 앞, 대문 앞. 아니고요. 동네 앞, 개울가, 대문 앞. 정답 여기 있네요. 3번, 대문 앞, 개울가, 동네 앞.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답 찾아보았고요. 28번 문제도 볼게요.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1번, 2번, 3번 총 3개의 빈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동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하는 장소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장소를 적어 볼게요. 어디까지 왔니? 아직 아직 멀었다. 어디까지 왔니? 교문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교실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도서관에 다 왔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관심 있는 장소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다 줄 만점왕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빨개, 빨가면 장미, 장미는 예뻐, 예쁘면. 자, 우리 꼬리따기 말놀이 해보았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말놀이 여러 가지 알아보았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 시간입니다. 사회 첫 시간인데요. 우리 대단원 1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 첫 번째 중단원의 제목이 바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오늘날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중단원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날 어떻게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선생님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북이교제 사적이 되겠습니다. 자, 남북 분단. 자, 우리나라는요, 광복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 북한에는 북한 정권이 각각 수립되었습니다. 자, 우리 일제 강점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역사 공부했죠? 1910년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죠. 자, 그리고 36년간의 식민지 생활 끝에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어요.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도 세우고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뭐 생각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 1945년에 광복했죠. 자, 그로부터 약 3년 후, 1948년에요. 남한에는 남한만의 정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그해 9월에 북한에는 북한 정권이 각각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1948년에 남한은 남한만의 정부, 북한은 북한만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죠. 자, 약 3년간의 전쟁 끝에 우리는 1953년에요.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친구들. 정전협정. 설명해 줄게요. 자, 정전협정. 자, 여기서 정은요. 머무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버스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잠시 머무른 다음에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지요. 자, 머무르다. 그리고 무엇을? 전쟁을. 그러니까 정전협정이라는 것은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것, 중단하는 협정을 1953년에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굳어진 남북 분단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남북 분단의 과정을 조금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 우리 교재에서 네 가지 문제점 이야기하는데 함께 살펴볼게요. 남북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친구가요,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잠시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남과 북의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불안감이 있죠. 자,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문제이고요. 자, 두 번째,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산가족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산가족은요,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서로 연락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산가족의 아픔도 우리가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래 그림을 보면 지금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북쪽 땅을 바라보며 고향을 바라보며 어우, 살아있는 동안 고향 땅에 갈수 있을까?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죠? 자, 이런 이산가족의 아픔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분단이 지속되면서 남북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한 민족이었죠. 자, 그런데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언어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아래 보면 남한 어린이와 북한 어린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음식이 있는데요. 북한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락지 빵이 맛있어 보이는구나. 그랬더니 남한 어린이가, 어? 가락지 빵이 뭐지? 자, 친구들. 가락지 빵은요.
도넛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이 도넛이 가락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가락지 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남한 어린이는 지금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언어의 차이가 생기면서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국방비가 뭘까요? 나라국, 방, 지키다. 방어하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돈을 국방비라고 해요. 이를테면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평화를 위해서 뭐 무기를 구입해 놓는다거나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 것들을 국방비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해마다 국방비에 쏟는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분단되어 있지 않고 통일이 된 상태라면 이 국방비로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분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막 전쟁으로, 싸움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요. 자, 그렇다면 평화 통일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좋은 점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면 좋은 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 중에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었죠. 통일이 된다면요, 고향 땅에도 갈수 있고요, 보고 싶었던 가족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육로를 통해 유럽까지 갈수 있게 되어 바다와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5학년 때 공부했지만 우리나라 지형은요, 한반도입니다. 반도 지형이에요. 즉,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지 쪽으로 갈수 없잖아요. 곧바로. 자, 그런데 평화 통일이 된다면 육로를 통해, 육지 쪽을 통해 유럽까지 갈수 있게 되면서 이 바다와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국방비를 줄여서 교육이나 복지 등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원과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북쪽에는요,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남한에는 기술력이 뛰어나지요. 자, 우리의 기술력으로, 남한의 기술력으로 북한에 있는 그런 지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좋은 점이죠. 남한의 기술력에 북한의 지하 자원을 활용하여 더큰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남북의 유명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겠죠. 자, 남한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유명 관광지, 북한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유명 관광지도 여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평화 통일을 이루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과 좋은 점을 알아보니까, 진짜 평화 통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자, 전쟁의 상처가 있는, 아픔이 있는 그런 분단의 장소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 장소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 일단 첫 번째 장소의 이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장소들이 왜 분단의 장소인지 이해해야 돼요. 아, 이래서 분단의 장소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분단의 장소를 어떻게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분단의 흔적이 남아있는 분단의 장소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자, 휴전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눈 선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자, 이 휴전선에는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남과 북이 서로 오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1953년에 정전협정 맺었다고 했죠? 자, 이때 휴전선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휴전선도
분단의 장소라고 할수 있겠죠. 남과 북이 서로 오갈 수 없게 철조망으로 막은 선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판문점이 있습니다. 판문점은요, 원래 개성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는데요. 이 장소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되었죠. 왜냐하면 바로 이 장소에서 정전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6.25 전쟁 때 정전협정이 맺어진 장소가 바로 판문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분단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판문점 남한과 북한이 함께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판문점 남쪽은 남한이, 판문점 북쪽은 북한이 경비를 서고 있어요. 자, 판문점도 분단의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비무장 지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MZ라고 하는데요. 자, 무장이라는 말 앞에 비라는 말이 붙었죠. 자, 일단 무장이 뭐예요? 무장. 자, 군사력을 갖추었다. 나 이제 전쟁에 나가도 된다. 무기를 갖추었다. 자,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무장 앞에 비라는 말이 붙었다면 뭐예요?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무장하면 안 된다. 무장하면 안 되는 곳을 비무장지대라고 해요. 자, 이것은요, 정전협정할 때 약속한 곳입니다. 자, 정전협정 이후 군사시설을 설치하거나 군인들이 머물지 않기로 약속한 지역이 바로 비무장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군사력을 갖추면 안 됩니다. 자, 영어로 DMZ라고 하는데요. 자, 원래 무장지대라고 하면은 MZ예요, MZ. Militarized Zone. 자, 그런데 우리 한글에도 앞에 B라는 말이 붙어서 무장하면 안 된다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D라는 말이 앞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줄여서 DMZ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비무장지대가 어딜까? 자, 정전협정 이후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 군사 분계선, 휴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 이내에 무장하지 않기로 정한 지역이 바로 비무장지대 DMZ가 됩니다. 자, 여기 군사분계선이 있죠? 휴전선이 있어요. 자, 이 선에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도 2km, 약 4km 정도의 지역이 비무장지대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지도를 보세요.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 보여요? 자, 그 빨간 선이 바로 휴전선 군사분계선입니다. 자,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km, 분홍색 부분이죠? 자, 남쪽으로 2km, 주황색 부분입니다. 약 4km 이 지역이 바로 비무장지대예요. 자, 이곳에서는 군사력을 갖추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비무장지대가 지금 분단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분단의 장소일까요? 이 비무장지대에는요, 지뢰가 많이 있습니다. 땅속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6.25 전쟁 때요, 남과 북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뢰를 묻어놓은 겁니다. 자, 지뢰가 있었던 이러한 장소, 분단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비무장지대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 환경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평화통일 이후에 이 비무장지대가 어떻게 활용될지 선생님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어서 분단의 장소 더 공부해 볼게요. 자, 네 번째 분단의 장소는 임진각이 되겠습니다. 임진각. 임진강이라고 있거든요. 이 임진강을 바라보는 누각이다라고 해서 임진각인데요. 우리나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진각은요, 분단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예요. 6.25 전쟁으로 파괴된 다리가 임진각에 있고요. 또 멈춰선 기차도 임진각에 있습니다. 우리 다리 알죠? 사람들이 건너가는 다리. 6.25 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다리가 파괴가 됐어요. 자, 그리고 6.25 전쟁 때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있었거든요. 증기기관차? 자, 그런데 이 기차가요, 장단역 근처에서, 역 이름입니다. 장단역 근처에서 폭격을 맞아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자, 그 폭격 맞은 기차가 임진각에 전시되어 있어요. 자, 분단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막

망배단도 임진각에 있습니다. 자, 망배단, 망, 멀리 바라보다, 배, 절하다, 단, 재단.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면서 절하는 재단, 망배단인데요. 이산가족이 특별한 날에, 뭐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생일이나 기일이나 그런 특별한 날에 이 망배단에 와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내는 곳입니다. 자, 망배단 어때요?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는 장소, 임진각 분단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철원 노동당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인데요. 8.15 광복 직후 철원 지역이 북한 땅일 때 세운 건물이래요. 오,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차근차근 선생님 말을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1945년에 8월 15일에 광복을 했죠. 자, 이때 38선으로 남과 북을 나누었거든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철원 노동당사가 있는 그 장소가 북한 땅이었어요. 이때는 북한 땅. 자, 그런데 우리가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죠. 자, 이때 새롭게 군사 분계선을 정했습니다. 군사 분계선. 휴전선이라고도 하죠. 자, 이때는요, 이제 이 지역이 남한의 땅이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말입니다. 8.15 광복 직후 철원 지역이 북한 땅일 때 세운 건물이 철원 노동당사예요. 자, 그런데 이 장소에 가면 북한의 통치 흔적도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쟁 당시 총탄 자국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건물이요, 총에 맞아서 패여 있습니다. 총탄 자국, 그리고 불에 검게 그을린 흔적,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전쟁의 아픔이 있는 장소라고 볼수 있겠죠? 분단의 장소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단의 장소를 알아보았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분단으로 나타난 문제점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이표할게요. 자, 1번.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우리 분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죠. 2번. 이산가족이 오랫동안 헤어진 채 고통을 겪고 있어요. 맞아요. 국방비 지출이 감소하였나요? 아니요. 국방비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자, 2번. 이 선은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눈 선이다. 뭐예요? 휴전선이죠. 자, 우리 분단의 장소 중에 하나로 공부를 했습니다. 휴전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어서 또 개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전쟁의 상처가 있는, 아픔이 있는 분단의 장소들을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일단 뭐 휴전선은 그냥 남과 북을 나눈 선이니까 이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휴전선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판문점부터 볼게요. 자, 판문점. 남북 간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 판문점에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서로 대화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뭐예요?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판문점 앞에서요, 평화를 기원하는 연주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자,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자, 일단 비무장지대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죠. 자,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 안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하는 거예요. 주변에. 주변에 생태 환경과 역사, 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로와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DMZ 박물관이 있어요. 자, 여기 DMZ 박물관. 이 DMZ 박물관에 가면은요, DMZ의 역사,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알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알수 있게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다.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자, 그리고 탐방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화의 길이라고 해서 어떤 걷는 코스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 코스. 자, 그런 것들로 지금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소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임진각도 분단의 장소였죠?

자, 임진각을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 하고 있는데요. 평화의 종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종. 큰 건축물이에요. 큰 종을 만들어 놨어요. 자, 종은요, 평화를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평화 통일을 기원하면서 평화의 종을 조성해 놓았고, 또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 공원의 이름이 평화누리공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 있죠? 자, 이렇게 임진각을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철원 노동 당사도, 자, 우리 분단의 장소였죠? 자, 이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아래 사진 보면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음악회와 예술제 등을 열음으로써 이 철원 노동당사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파악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앞에서는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요,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정치적 노력입니다.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어떻게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는지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파악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노력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가 약간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고, 자, 우리 아까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 중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교류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정치적 노력까지만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두 가지 노력 살펴볼게요. 자, 그럼 정치적 노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 통일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7.4 남북 공동 성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72년 7월 4일에 남북, 남과 북이요, 동시에 공동으로 발표했어요. 자, 성명이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그런 뜻입니다. 즉, 7월 4일에 남과 북이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동시에 공동으로 공개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성명입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 자, 이때는요, 평화 통일을 위한 큰 원칙, 세 가지의 원칙을 발표했어요. 우리 앞으로 평화 통일할 때 이런 원칙으로 평화 통일을 해보자. 큰 틀을 발표한 거예요. 자, 궁금하죠? 세 가지. 첫 번째, 자주입니다. 자주. 우리의 힘으로 통일하자. 자주가 뭐예요?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한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을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자. 이게 원칙이에요. 평화 통일 원칙. 자, 그리고 세 번째, 민족 대단결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을 하자. 자, 그런 통일 원칙을 세운 것이 7.4 남북 공동 성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1991년에. 자, 이때에는요, 남한의 대표와 북한의 대표가 만나서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 합의라는 게 뭔지 알죠? 우리 그럼 이렇게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해볼까? 자, 그 합의를 하고 합의서 문서를 채택한 겁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서 그래요. 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어요. 자, 근데 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약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7.4 남북 공동 성명은 큰 원칙이라고 했죠. 자,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룰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약속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약속들은 남북 화해, 우리 화해하자. 화해와 관련된 약속, 그리고 남북 교류와 관련된 약속, 남북 협력과 관련된 약속들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자. 자, 우리 문제가 생겼어? 대화로 해결하자. 자, 그런 구체적인 약속들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두 가지를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요. 이첫 번째 7.4 남북 공동성명은 평화통

0: 사람을 위한 큰 틀, 큰 원칙을 세웠다라고 기억해주고, 남북 기본 합의서는 구체적인 약속들을 정했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자, 남북 정상이라고 하면 남한은 대통령, 북한은 국방위원장이나 국무위원장을 말해요. 그런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가진 거예요. 평화통일을 위해 회담 가진 거잖아요. 정치적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통일과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2000년, 2007년, 2018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논의했어요. 자, 지금 이 사진은요, 2000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사진입니다. 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 사진이죠. 자,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개성공단 건설이 결정되었어요. 자, 이 개성공단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특히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은요, 판문점과 평양에서 개최가 되었어요. 우리 아까 판문점 공부했을 때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대화의 장으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에 정상회담이 세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판문점에서도 하고 평양에서도 개최하고 그랬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남북 정상회담 알아보았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분단의 장소와 이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비무장지대 판문점 있는데요. 어떤 노력했죠? 남북 대화의 장소로 사용했다. 이거 어디예요? 판문점이죠. 남북 정상회담 2018년도에 판문점에서 열렸다라고 했잖아요. 자, 니은 주변의 생태 환경, 역사, 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DMZ 박물관 어디예요? 비무장지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사회 첫 시간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친구들, 선생님과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정전협정 이후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 이내에 무장하지 않기로 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장소 중에 하나였죠?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공부해 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예.
0: 네, 한 주의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물론이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세탁으로 줄어버린 내 후드티.
1: 아,
0: 아들의 옷을 세탁한 상황인데요.
1: 네.
0: 지금 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1: 아이고.
0: 이게 뭐지? 이런 느낌.
1: 저는 이거 남편하고 꼭 신랑이 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0: 제가 이제 세탁물을 다 넣고 이제 빨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빼가지고 전 건조기에 다 넣거든요.
1: 네.
0: 건조기에 넣었다고. 세탁은 내가 돌리겠다고. 내 빨래는 내가 돌리겠다고. 그것 때문에, 아우,
1: 아, 이럴 수 있을
0: 신혼초에
1: 것
0: 정말
1: 같다.
0: 많이
1: 그러니까 저 같은
0: 싸웠어요.
1: 경우에도 그냥 빨면 다 무조건 건조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1: 이게 옷에
0: 예.
1: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옷의 재질에 따라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또 줄어드는 옷이
1: 맞추었어.
0: 있는데,
1: 아,
0: 그런 거에
1: 그
0: 예민하더라고요.
1: 가끔 유아복이 될 때가 있어요. 네,
0: 그쵸. 그래서 제
1: 그렇습니다.
0: 옷 됐어요.
1: 아, 그렇군요. 아,
0: 네.
1: 일부러 노리신 거 아니죠? 네.
0: 약간.
1: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공개!
1: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했지. 케첩으로 얼룩 젖었어. 아, 이게
1: 오.
0: 엄마가 세탁을 돌렸단 얘기
1: 그렇죠, 그렇죠.
0: 같아요.
1: 케첩으로 얼룩진 옷을 본인이 직접 손빨래를 하지 않을 거면 그건 즉시 돌려야
0: 아,
1: 됩니다.
0: 즉시 돌려야 되는 거죠.
1: 아니면은 어차피 못 입는 옷이 됐을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죠,
1: 예,
0: 그렇죠?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들었을 때 이게 왜 그런 거죠?
1: 그쵸.
0: 왜 제가 이렇게 뺏겨야 되는 거죠?
1: 왜냐면 또이 후드티 같은 거는 굉장히 아끼는 옷일 수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 뭐
1: 맞습니다.
0: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연 아들의 옷을 세탁한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엿들으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응?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후디, 아!
2: Did you wash it?
1: 아, 했지, 당연히. 케첩으로 얼룩 졌었어,
2: What
1: 케첩.
2: about ketchup?
1: I did. You hoodie turned red because of ketchup, right?
2: It shrank.
1: 응?
2: It won't fit me now.
1: Fit me?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아, small?
2: It's too small now.
1: 아이고. 이제 네 남동생 옷된것 같네.
2: What? Why are you laughing?
1: 아니. It looks your brother's hoodie. Small, too small.
2: Oh, that was my
1: 너한테 안
2: favorite.
1: 맞아. 아이고.
0: 아, 그 슬픔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1: 예.
0: 만약에 새로 산 거였으면 어떡해요, 또.
1: 아, 그쵸. 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난 일.
0: 어쩔 수 없는 거.
1: 그럼요.
0: 안 되겠습니다. 영어라도 우리 건져야 됩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4: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3: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4: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본인의 후드티에 뭔가 발생했어요, 지금.
1: 그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0: 설마 제 후드티 세탁하신 거 아니죠, 엄마?
1: 이거는 불길한 예감을 직감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0: 맞아요.
1: 예. Don't tell me. 어? 말하지 말랐는데요? Don't tell me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0: 저에게
1: 되겠어요.
0: 말하지 마세요.
1: 예. You washed. 당신이 washed
0: 오.
1: 했대, 씻었다고.
0: 뭐를요?
1: My 후드티를. Mom. 그죠?
0: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1: 그럼
0: 거기?
1: 여기에 후드티에
0: That's
1: 해당하는
0: right. 후드티,
1: 응?
0: 여러분들. 모르실
1: 후드티가
0: 것
1: 영어로
0: 같은
1: 뭘까요?
0: 느낌입니다.
1: 아!
0: 틀려도 됩니다.
1: 아, 후드가 영어예요. 그죠?
0: 후드. 그죠? 맞아요. 후드는 이거는 영어입니다. 실제로.
1: 후드티는 근데 이건 너무
0: 저기,
1: 콩글리시고.
0: 죄송한데, 너무
1: 예.
0: 후드티 아니에요?
1: 후드티 셔츠. 네.
0: 오케이.
1: 후드티 셔츠.
0: Alright.
1: 예.
0: 자, 맞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 t-shirt, mom. 이라고
1: 응?
0: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and I don't blame you. Okay, but, 자, 후드티는 실제로
1: 아?
0: 후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런 패션 쪽에서 있잖아요.
1: 예.
0: 제대로 된 영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여기저기 표기할 때, 후디로 아예 해놓는 거저본적 있어요. 그런데
1: 오.
0: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이거를 후드티라고 해놓죠. 그래서
1: 네.
0: 아마 후드 셔츠라든가 이렇게 쓸 텐데 영어에서는 후디가
1: 후디.
0: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읽을 때 보통 D가 부드럽게 플랩 현상이 나서 후리처럼 비슷하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후디 이거보다는 후디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근데 여러분들 전에 아마 한번 정도 우리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설마 아니지? 믿기 싫은 거잖아요. 설마 아니지, right?
1: 오.
0: 그러면, 설마가 영어가 단어가 따로 있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이렇다고 말하지 말아줘. 말하지 말아줘.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나 그거 듣고 싶고,
1: 쉽지
0: 지도
1: 않아.
0: 않고,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설마가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don't tell me, 나한테 말하지 마. 이 뒤에 사실을
1: 아,
0: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져도 좋겠습니다. Don't tell me. 형성문 하면 응? 이렇다고 말하지 마. 의역돼서 설마 이거 아니지? 오. 아닐 거야. I don't want to hear. 막 이런 느낌이 아. 되는 겁니다. Okay? So, for example, 이런 거. 일요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설마 오늘 월요일 아니겠지?
1: 아.
0: 나한테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줘.
1: 그쵸?
0: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1: Don't tell me.
0: Don't tell me 오늘이 월요일이다.
1: Today is Monday.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그래도 친구가 It is Monday. 이러면 Oh my. 이렇게 되는 거죠.
1: 절망이 이루 말할 그렇죠. 수 없죠.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설마 방금 진 거 아니겠지?
1: 음?
0: 지금 축구를 봤는데
1: 네.
0: 알아요.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lose가 지다인데 과거형 뭐예요?
1: Lost.
0: Lost.
1: 예.
0: Just lost 하면 진 겁니다. 네. 방금. 그러면 설마 우리 방금 진 거 아니겠지?
1: Don't tell me we just lost.
0: 그렇죠. Don't tell me we just lost.
1: 아.
0: 그럼 친구가 we did. 이러면서
1: 정말 속상한데요.
0: Right, right, right. So 여러분들이 설마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 다른 방법이 몇 개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 네.
0: 듣고 싶거나 뭐 인정하고 싶거나 하지 않은 것을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Yeah.
0: 오케이? 대신에 연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 명령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1: 그쵸?
0: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1: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0: Oh, don't tell me we just lost.
1: Don't tell me we just lost.
0: 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엄마, 내 거 봐. 이렇게 세탁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0: 이거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1: 오.
0: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이거는 엄마, 내 후디 wash하지 않았죠? 그렇죠?
1: 오.
0: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이죠?
1: 네.
0: Did you? 이렇게. So, 느낌 보세요. 표정이나 이런 것도 Oh,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이거나
1: 응?
0: Oh,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1: 오,
0: 비슷하죠? 비슷해요.
1: 네, 뉘앙스가. Okay.
0: So,
1: 네.
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하면서 흡수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0: 그랬을 때 보통 이 엄마들은 해맑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아, 뭔가 나에 대해서 아우 감사해요, 엄마. 뭐 이런 걸 기대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1: 어떻게 엄마는 이렇게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0: I
1: 이런
0: love you,
1: 칭찬.
0: I love you, mom.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1: 반전.
0: 했지. 케첩으로 얼룩 졌었어.
1: 그렇죠. 막 신났거든요.
0: 신났어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에이. 있죠. 이 상황에서는.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아하.
1: 케첩과 함께 스테인이 됐었어.
0: 아, 이거 분명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1: 그쵸. 여기가 비워져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예. 근데 케첩이니까.
0: 네.
1: 케첩은 케첩이잖아요.
0: 이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데 그쵸? 틀리면 안 받으신 거예요, 선물.
1: 그러면은 케첩은 일단 K로 시작하겠죠. K. 케첩.
0: 아하.
1: 케첩. 케첩. Yeah.
0: Okay.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Mm-hmm.
0: 이거를 비우나 저거를 비우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1: 왜요?
0: 느낌이 들면서요.
1: 케첩을
0: 완전히 틀렸습니다.
1: 아, 네. 티가 또 있었구나.
0: Yes, yes. Ketchup이라고 네. 하는 것은 스펠링이 K-E-T
1: 예?
0: 그리고 C-H-A-P가 아니고요.
1: U-P.
0: U-P.

0: beef
1: 케첩
0: ketchup.
1: 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자, 여기서 참고로 마요네즈도 알아야 됩니다.
0: 네.
1: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세 배는 어렵고요. 참고로 원어민들도 틀립니다.
0: 마유 아니고 마요죠.
1: 한번 해보세요.
0: 예,
1: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필기해 주세요.
0: 마요. 네즈.
1: 역시 예상을
0: 즈.
1: 빗나가지
0: 이까지
1: 않습니다.
0: 썼어요.
1: 그거까지요?
0: 예.
1: 감사합니다.
0: 좀 다르죠?
1: 자, 이렇게 돼 있는데
0: 예.
1: 마요네즈 스펠링은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0: 아우.
1: 엄청나죠?
0: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1: 네,
0: 놨다.
1: MAYONNAISE.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원어민들도 이걸 잘 쓰지 않죠. 이 스펠링 자체를. 읽으면 mayonnaise, mayonnaise에서 마요도 아니라 mayonnaise가 맞아요. 자, 그런데
0: 매요.
1: 너무 힘들죠?
0: 네.
1: 그래서 원어민들은 보통 여기까지만 줄이게 됩니다.
0: 매요.
1: 그래서 mayo. Can I have some mayo? 훨씬 쉽죠?
0: 네.
1: 대신에 그것도 마요가 아니라 메이요입니다.
0: 매요.
1: 그리고 가끔가다 저를 마유쌤이 아니라 마요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마스터
0: 그쵸.
1: 유진입니다. 네.
0: 마요네즈를 좋아하실 것 같아,
1: 저
0: 생겨가지고.
1: 엄청 좋아해요.
0: 예, 그쵸.
1: 거기다가 또, 지금 말하지 마세요. 지금 침이 또
0: 예, 침이
1: 고입니다.
0: 고여요.
1: 오징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0: 네.
1: 자, 지금 보면 it was stained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stained 돼 있는 게이 흐름상 무슨 뜻이겠어요?
0: 스테인드가 얼룩이겠네요?
1: 맞아요. 얼룩진입니다.
0: 얼룩진.
1: stained라고 하면. 원래 stain 자체가 얼룩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0: 아.
1: 그런데 이것은 형용사로 얼룩진이라는 느낌.
0: 네.
1: 그래서 비동사랑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0: 아하.
1: 얼룩져 있다. 근데 도대체 뭘로 얼룩져 있는지를 더 추가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0: 예.
1: So, with
0: With
1: something.
0: something.
1: Okay?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with를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해볼게요. 그녀의 드레스는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0: 아,
1: 새로 샀는데.
0: her dress
1: is 현재형으로 해볼게. is
0: is stained with
1: 그 소스로 with the
0: the sauce.
1: sauce. yes. her dress, her new dress 이러면 더 슬플 것 같아요. her dress
0: 그럼요.
1: is stained with what? with the sauce.
0: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1: 아휴,
0: 소스는.
1: 맙소사.
0: 예.
1: 아무리 지워도 티 나요. 네. 자,
0: 그렇죠.
1: 이번에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럼
0: 네.
1: is 대신에 과거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너의 shirt는 커피로 얼룩져 있었어. 너의 셔츠는 얼룩져 있었다. 과거로
0: Your shirt was
1: was
0: stained with
1: 커피.
0: coffee.
1: 그렇죠. Your
0: 네.
1: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뭐
0: Yes.
1: 예를 들어 세탁소에 뭔가를 맡겼는데
0: 네.
1: 내가 못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0: 그쵸.
1: 거기서 사실 손님 거기에 커피가 스테인 돼 있었는데 제가 뭐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0: 오,
1: 있겠고요. 그렇죠?
0: 네.
1: 자, 그래서 이건 사실 복잡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Stained가 그냥 형용사구나. That's it. You know, her dress is stained. Your shirt was stained. 근데 with what만 추가한 것뿐입니다.
0: 네.
1: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0: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있는데 피터와 트레이딩 할게요.
2: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um.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um.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자, 다음 볼게요. 자, 고맙다는 게 아니었어요.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0: 아유.
1: 저한테 안 맞을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0: 이
1: 슬퍼합니다.
0: 엄마 입장에선 사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1: 근데
0: 진짜 이게
1: 이게
0: 아
1: 진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0: 속상해요 정말.
1: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0: 그쵸. 좋아하는 또 후디가
1: 지금.
0: 에 망가졌으니까요. It won't fit me now. 나한테 맞지 않을 거예요.
1: 여기에 맞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뒤에서?
0: 뒤에 핏
1: 맞아요.
0: 에
1: 우리 뭐 피팅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오케이?
0: 에에
1: so 그건 나한테 핏하지 않을 거다 이제.
0: 그쵸.
1: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0: 줄어들었다.
1: 오케이. 여러분 한번 미리 써보세요. 줄어들었다. 네,
0: 줄어들었잖아요.
1: 이거는
0: 작아졌잖아요.
1: 쉽지 않을 겁니다.
0: 이 소린데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줄어들다라는 말을 저 알거든요.
1: Small, maybe?
0: 예,
1: Yeah.
0: 스몰인데 스몰은 작다잖아요. 작은.
1: 오!
0: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1: 아하.
0: 줄어들다는 우리가 그거잖아. reduce.
1: 오.
0: 오, reduce.
1: Okay.
0: It reduces가 되나요?
1: 오.
0: 예, it이니까.
1: It reduces.
0: 예.
1: It won't fit me now.
0: reduce가 저기 깎아주는 그런 개념,
1: 맞아.
0: 줄어드는 개념.
1: Reduce.
0: 예.
1: Okay.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0: 아, 또
1: 하겠습니다.
0: 어려운 것도 하나 써가지고 또
1: 오히려,
0: 감동 많이 하시네요,
1: 아,
0: 또.
1: 진짜 굉장히 제가 요즘 감정이 메말랐나
0: 아,
1: 봐요. 뭔가 감동이 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0: 네네네.
1: 정답은
0: 어?
1: It shrank. Shrink 들어보셨어요?
0: 상어 아니에요? 상어?
1: 아, 그거는 shark죠?
0: shark
1: 네, 깜짝
0: 비슷한데요?
1: 놀랐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일단은 이렇게 shrank를 놔두고요.
0: 예.
1: 기본형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줄어들다. 우리 흔히
0: 오.
1: 왜 쪼그라든다고 하죠?
0: 네.
1: 옷이 쪼그라들거나 이런 거, 사이즈가 갑자기 급격하게 슉 주는 것을 shrink라고 표현을 합니다.
0: 정말 처음 봐요.
1: Yes.
0: 예.
1: shrink. 앞으로
0: shrink.
1: 여러분들 옷을 잘못
0: shrink.
1: 빨아가지고, 뭐, 스웨터든 뭐가 요만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쓰시는 거예요. Okay? So shrink는 사이즈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다라는 뜻이
0: 네.
1: 들어가고요. 자, 얘는 과거형 PP 형태. 일단 과거형은 여기 나오긴 했죠.
0: 그러네요.
1: 다시 한번 쓸게요.
0: shrank,
1: 아하.
0: shrank.
1: PP 형태는
0: 똑같지
1: 틀려도
0: 않을까요?
1: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0: 예, shrank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1: 오케이.
0: 예.
1: 자, 정답은요. shrink, shrank, shrunk가
0: 오?
1: 되겠습니다.
0: 아, 또
1: Alright?
0: 이렇게 헷갈리게 또.
1: 네, 그래서
0: 예.
1: 줄어들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PP 형태. 항상 여러분 아시죠?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0: 네, 이거
1: 자,
0: 적어내요.
1: 그냥.
0: drink, drank, drunk.
1: 그런
0: 어,
1: 개념이죠. 오케이.
0: 그러네요.
1: 근데 그것도 예외가 좀 있기는 하죠.
0: 아,
1: 그렇죠?
0: 예.
1: 자, 참고로 줄어드는 게 이게 된다면은 사이즈가 막 늘어난 거 있잖아요. Right? 너무 오래 입어서 왜 그런 거 아세요? 셔츠 여기 모기 부분 완전
0: 목이
1: 늘어나고 막
0: 늘어나가지고,
1: 옷
0: 아,
1: 자체가 헐렁헐렁대고
0: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알죠, 알죠, 알죠.
1: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0: 늘어,
1: 아웃된다고 할까요?
0: 어, 그래요?
1: 이거는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0: 아,
1: 거예요.
0: 아는 단어예요?
1: 그 뭐랄까 뭔가 몸이 찌뿌둥할 때 몸을 이렇게 약간
0: 아,
1: 아우 그냥
0: 스프레드인가 보다. 스프레드 아웃. 어, 스프레드 아닌가요? 아, 스트레치인가? 스트레치. 둘 중에 하나니까 두개다 써볼게요.
1: 저는
0: 스트레치.
1: 당연히 이걸 줄 줄알았는데
0: 예.
1: 뭔가를 펼치는 느낌을 스프레드를 썼습니다.
0: 어,
1: 정답은 stretch
0: 스트레치
1: out. Okay?
0: out.
1: stretch out 자체가 옷이 이렇게 늘어나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을 수라도 있잖아요.
0: 그,
1: 네.
0: 그러게요.
1: 자,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주인공은 fit이라는 동사예요.
0: 네.
1: fit은 누구에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0: 그쵸.
1: 사이즈가 맞다라는 뜻. 여기서 fit 이 맞다가 되겠고요.
0: 예.
1: 자, 여기 지금 fit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동사 원형 쓴 거거든요.
0: 네.
1: won't, will,
0: 다음으로.
1: will not 같이 마찬가지로 과거형 PP 형태로 먼저 하나 써놓을게요.
0: 똑같을 것 같은데요? fit, fit, fit. 예.
1: Right. fit, fit, fit.
0: 음흠.
1: 맞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영작하기가.
0: 아.
1: fit이 모양이 같다 보니까 그리고
0: yes.
1: 심지어 동사입니다. 맞다라는. 그러다
0: 아.
1: 보니까 과거형 fit? 3인칭 단수 S 붙여야 되나? 엄청 처음에 헷갈려요. 이거는 제가 보장하고
0: 이게
1: 말씀드립니다.
0: 또 우리가 한국에서는 통용하기로, 야, 너핏 좋다. 약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명사로 여겨져요.
1: 뭐 명사, 형용사 완전
0: 예,
1: 헷갈리게 되죠. 자,
0: 맞아요.
1: 그렇지만 여기서 fit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다. 그리고
0: 맞다.
1: to, for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0: 오.
1: it fit me, fit you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0: 편한데요?
1: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0: 네.
1: Okay. 자, 이런 식입니다.
0: 슈?
1: 그 shirt가 finally fits me.
0: 으흠.
1: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0: 오.
1: 입어봤는데, 나 이거 못 입던 건데.
0: 부럽다.
1: The shirt finally fits me.
0: 다 버렸는데.
1: 그러니까 다
0: 아,
1: 버렸는데, 이제
0: 네.
1: 맞아버려요. 자, 근데
0: 그러게요.
1: 여기 지금 보세요. me 앞에 뭐, for me, to me 이런 거 없죠.
0: 전혀.
1: 그냥 fit me인데,
0: fits.
1: shirt가 3인칭 단수니까 fits me. 이렇게 하면 나한테
0: 아하.
1: 맞는다.
0: 네.
1: 자, 두 번째는 보세요. The skirt didn't fit me. 치마를 어제 입어봤어요. 과거 얘기잖아요.
0: 네.
1: 입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0: 에.
1: 슬프게도, right? 그래서 그게 나한테 fit하지 않았어.
0: 안타.
1: 그래서 동사 원형, 또 fit을 썼습니다.
0: 예.
1: Okay? 여기서는 과거 동사로는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과거 동사로 쓰는 순간 엄청 헷갈려요.
0: 아우.
1: 그게 나한테 맞았어. 과거형으로 쓰면 it fits me가 아니라 it fit
0: Fit
1: me라고
0: me.
1: 해야 됩니다. Okay?
0: 어.
1: So again, 이 fit은 동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상 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동사였어요.
0: 그러게요.
1: 여러분들 집중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0: 네.
1: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finally fits me.
0: The shirt finally fits me.
1: The skirt didn't fit me.
0: The skirt didn't fit
1: 본문
0: me.
1: 갈게요.
3: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자,
1: 감동받았어.
0: 정답은 I
1: I
0: guess입니다. 이걸 들릴 줄이야. 자,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응?
0: 얘 없어도 말은 돼요. It
1: 네.
0: belongs to your brother now. 팩트로
1: 그러니까요.
0: 만들어 주는 건데 말투가 I guess, guess가 추측하는 거죠. 뭐 이런 것 같네라는 말투를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I guess.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학창 시절에 보통 문법 책에 얘를 안볼 수가 없어요.
1: Yo.
0: belong to 누구? belong to 누구? 이러면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뭐 something
1: Oh.
0: like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딱딱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구의 거다. 누구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1: 오.
0: basically.
1: 어, 너무
0: 오케이?
1: 쉬운데, 그렇게
0: 예,
1: 하면?
0: 속해 있다 이러면 아, 이거는 안쓸것 같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아마 처음이니까
1: 예?
0: 보여드리자면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1: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이
1: 이 주차
0: 주차자리는
1: 자리는 내 거야.
0: 나에게 속했어. 너무 딱딱하죠? 그냥 내 거야라는
1: 내
0: 뜻이에요,
1: 자리야.
0: 사실은요. 그럼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1: 이
0: 자,
1: 땅은 누구 땅도 아니야.
0: 맞아요. 그 땅은 뭐 흔히 속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땅은 속해 있다, nobody에게. 그 얘기는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1: 그럼 내땅 하고
0: 아, 내
1: 싶다.
0: 땅 하고 싶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long to라고 하는 거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1: 그러네요.
0: So 이것도 결국 it belongs to 뭐 속해 있다 하지 마시고 너의 brother 거다. 이렇게
1: 아하.
0: 익혀주시면 됩니다.
1: Yes.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했지. 케첩으로 얼룩 졌었어.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두 번째.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2: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2: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자,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be stained with something.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1: 예.
0: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그건 얼룩졌었어, 케첩으로.
1: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그렇죠. 내 셔츠가 커피로 얼룩졌었어. 이거 과거형으로요?
1: My
0: 너의
1: shirt,
0: 셔츠.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Coffee. There you go. 세 번째. 그녀의 드레스가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이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1: Her dress
0: is
1: is stained,
0: 그 소스로?
1: stained죠. Stained with the sauce.
0: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형용사일 뿐이에요. 과거
1: 그쵸?
0: 뭐 그런 동사가
1: 아,
0: 아닙니다.
1: 헷갈려요.
0: Alright.
1: 네.
0: 자, 같이 읽어볼게요. It was stained with ketchup.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자, 다음은요. belong to.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것이다. 자, 첫 번째.
1: Yes.
0: 그 땅은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nobody에게 속해 있어요.
1: The land belongs to nobody.
0: 두 번째. 이 주차 자리, 이 주차 스팟 제 건데요. 저한테 속해 있어요.
1: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어허. 자, 이번에는 I guess로 출발하면서

0: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자, 뭐뭐인 것 같네. 어떻게 한다고요?
1: I guess
0: I guess 그건 너의 brother 것이다. 이제.
1: it belongs to your brother
0: There you
1: now.
0: go. 읽어볼게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3: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3: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네,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5: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4: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5: Uh-oh.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4: I want a new hoodie.
5: Huh? No. Don't buy it. Don't.
0: Great job, you guys. 너무 좋은 스타트였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is the line for the
0: There
1: bus?
0: you go. Is this the line for the bus?가
1: Yep.
0: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오늘 배운 이명적 패턴입니다.
1: 네.
0: Belong to 목적어. 요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그 모자는 제 친구 겁니다. 만들어주시면
1: 오호.
0: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1: 네.
0: 조금 느슨해 있더라도, 네,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호.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둬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지구과학 이론입니다. 아주 옛날, 아주 먼 옛날 과거에 하나의 큰 대륙이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럼 먼저 리얼리티 체크 해볼까요? 왜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서로 맞는 것처럼 보일까?
1: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서로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두 대륙의 해안선이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한 침식과 퇴적작용을 겪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해안선의 모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0: 정말 그럴까? 과거에는 대륙이 서로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라고 해서 이 학자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기상학자인데요. 지구 물리학자이기도 했고요. 대륙 이동의 증거를 차단해서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이 베게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이론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더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엄청 중요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0: 있습니다. 이 벨게너가 주장한 거대한 하나의 대륙을 판게아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엄청 거대한 대륙이 점점 분리가 돼서 지금과 같은 세계 지도의 형태, 이런 형태가 되었다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 주장한 걸까요? 아니죠. 그러한 증거가 있었으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베게너가 주장했던 증거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남아메리카 대륙 동쪽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을 이렇게 맞대보면 그 해안선이 퍼즐 조각처럼 잘 들어맞더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잘 맞는지 하고 이 해안선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는 대서양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엄청 크게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맞을까? 이게 예전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증거로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세계지도 오려보세요. 정말 잘 이게 맞는지? 진짜 잘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침식도 일어났을 것이고, 뭐 풍화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얼추 비슷하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화석이 있습니다. 화석.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이런 식물. 이거는 고생대에 살던 고사리류의 식물이에요. 이런 식물 화석이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이 화석이 발견된 곳에 체크 하다 보니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대륙에서도 이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아,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곳에서 식물이 발견되었다라는 건, 아, 옛날에는 대륙이 이어져 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메소사우루스라는 이런 파충류의 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포를 살펴보면 이 초록색이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에요. 여러 대륙에 걸쳐서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걸알수 있고요. 메소사우루스 화석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 무슨 육교가 있던 것도 아니고 여기서 발견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산맥이 있어요. 산맥인데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요쪽에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존재하고요. 미국하고 캐나다 이쪽 동부 쪽에 있대요.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칼레도니아 산맥이 좀 일맥상통하더라. 이렇게 붙여보면 어떤 거대한 산맥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붙인다고, 산맥이 그 같은 곳에 있다고 해서 증거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쪽 산맥하고 저쪽 산맥의 그 암석들을 비교해 보니까 나이도 같고, 그리고 종류도 같더라. 같은 곳에 있었던 그런 산맥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빙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빙하가 무거운 빙하잖아요? 이게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찰흔이라는 비빌 찰자를 쓰는 겁니다. 찰흔이라는 이런 빙하 자국이 남아요. 그냥 얼음이 예쁘게 뚝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자갈, 모래 이런 것들하고 쓸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빙하의 자국들을 보니까 이것도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이 빙하가 쓸려 내려간 흔적을 보니까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쓸려 내려간 방향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빙하가 있다가 쓸려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대륙에서 바닷가 쪽으로 쓸려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쵸?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륙에서 바닷가 쪽으로, 해안선 쪽으로 쓸려 내려갔을 텐데, 그 방향을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빙하가 쓸려 내려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과거에 대륙이 하나로 모여져 있다가 빙하가 다 쓸려 내려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대륙 이동설의 근거,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 하나의 대륙, 초대륙이라고 판게아라고 하거든요. 판, 모든, 그리고 게아, 땅을 의미해서요. 이런 초대륙이 있었다라는 것을 베게너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요. 그 원동력. 그래서 왜 어떻게 어떻게 대륙이 하나였어? 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해서 더 많은 추론을 할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고생대 말기쯤부터 시작해서 점점 대륙이 이동해서 쥬라기 시대에는 이렇게 벌어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신생대 전반기에도 이렇게 더 많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신생대 마지막 기쯤에는 지금의 세계지도와 비슷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과거로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륙 이동설이에요. 판게아였던 하나의 큰 대륙이 다 분리돼서 지금의 대륙 분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대륙 이동설은 베게너가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 증거를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이유는 그 원동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구 자전에 의해서 그런 거다. 또는 달과 태양의 당기는 힘, 조속력에 의해서 그런 거다라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지구 표면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대륙 이동설 때문에 지금의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팩트체크 한번 해볼게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서로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과거의 두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베게너는 이러한 해안선의 모양과 화석 분포 등을 근거로 과거의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여져 있던 판게아가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의 대륙 분포가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제시했다.
1: 두 대륙의 해안선이 우연히 비슷하게 생긴 것뿐이라고 생각한 제 실수를 인정합니다. 해안선이 맞아떨어지는 건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두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게너는 이 해안선 모양과 화석 분포 등을 근거로 과거 모든 대륙이 하나였던 판게아가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의 대륙 분포가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제시했습니다.
0: 마지막으로 대륙 이동설에 대한 포텐 정리 보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1강입니다. 오늘은 수동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수동태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단어들을 미리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랑 같이 단어 복습하는 방법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단어를 복습할 때는 쭉 훑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고 혹은 모르는 단어는 무엇인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쌤이랑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V 표시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steal, steal. steal은 도둑질하다 혹은 훔치다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단어를 알고 있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옆에 이렇게 V 표시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 갈게요. kick, kick. kick은 차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kick the ball 하면 공을 차다 이런 뜻이죠. 이 단어도 내가 알고 있다면 V 표시하시고 모르는 단어라면 그냥 남겨두세요. 자, 세 번째 단어입니다. author, author. 자, 우리 이 TH 발음은 th라고 발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uthor이라고 읽어주세요.

쓰시면 되고, 뜻은 작가입니다. 읽어볼까요? author. 자, 이어서 다음 단어는 homework. homework.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숙제입니다. 자, 이어서 trash인데요. trash 하면 쓰레기라는 단어예요. trash 뜻은 쓰레기. 추가 어휘 네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aint. paint인데요. paint는 그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뭔가 선을 그리는 것보다는 색을 입히고 칠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칠하다, 그리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단어는 sweep. sweep. 얘는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sweep는 쓸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fold. F-O-L-D. fold는 접다죠. fold, 접다. 다음으로 우리 같이 공부했던 단어예요. turn off. turn off는 끄다 라는 뜻입니다. turn off the light. 전등을 끄다. turn off the TV. TV를 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이 있다면 다음에 꼭 여러분 스스로 복습해 보면서 내가 알게 되었을 때 V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모든 단어에 다 V 표시가 될 때까지 여러분은 꼭 복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Chapter 6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에요. 바로 수동태를 공부해 볼 겁니다. 가장 먼저 능동형과 수동형을 한번 비교해 보고 이어서 수동태 어떻게 쓰는지 그 기본 형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자, 능동형과 수동형입니다. 자,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을 능동형인지 아니면 수동형인지 구분해 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자, 우리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귀여운 생쥐가 치즈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우리 이 그림을 이와 같이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mouse stole the cheese. 무슨 뜻이에요? 그 생쥐는 치즈를 뭐했다? Stole. Steal의 과거형입니다. 도둑질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문장을 치즈를 주어로 해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The cheese was stolen by the mouse. 그 치즈는 그 생쥐에 의해 도둑 맞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능동과 수동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능동 문장과 수동 문장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생쥐는 치즈를 직접 도둑질 한 거죠. 직접 훔친 거예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할 때는 우리가 이걸 능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치즈는 도둑질을 한 건가요? 아니죠. 치즈는 도둑 맞았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그쵸?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되어서 동작을 당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수동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해보면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한다? 그럼 능동형이라고 하고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된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를 교재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능동형과 수동형의 차이입니다. 능동형은 주어가 행동을 직접 하는 대상이 되지만 수동형에선 달라요. 수동형에서는 주어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사람이나 사물, 동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형과 수동형의 차이를 기억해 주세요. 능동형은 누가 무엇을 하다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수동형은 그럼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누가 어떻게 되는가 혹은 무엇을 당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문장이 수동형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능동형일까요? 수동형일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대부분의 문장은 다 능동형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수동태를 공부해야 이제 여러분이 수동 문장들을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인 이 수동태 문장 만드는 방법 바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자, 수동태의 기본 형태입니다. 수동태에서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수동태는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 기억합시다.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를 씁니다. 자, 수동태 어떻게 쓴다고요?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를 써주세요. 우리가 과거분사를 영어로는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줄여서 PP라고도 많이 하니까 알아둡시다. 자, 왜 이렇게 비동사와 과거분사로 써야 하냐? 비동사 과거분사의 의미가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동태에서는 be, PP 형태를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picture is painted라고 하면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수동형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뒤에는 한번 볼게요. by an artist라고 했는데 이때 by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의미고요. 총 문장을 모든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그림이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내용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조금 더 심화해서 이 능동형 문장을 직접 수동형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n artist paints a picture.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 이거는 능동형 문장이죠. 예를 그림은 화가에 의해 그려진다라는 수동형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a picture 그 뒤에는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 비동사 과거 분사의 형태가 나온다. 그 그림은 예술가 혹은 화가에 의해서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by an artist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picture is painted by an artist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오른쪽 예문을 보면서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이건 교재에는 없고 쌤이 가져온 예문이거든요. 예로 한번 수동태의 형태 연습해 봅시다. Kids love puppies.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은 강아지를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얘는 능동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수동형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강아지는 아이들에 의해서 사랑받는다라는 수동형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때 동사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동태 문장에서는 동사의 형태를 뭘로 쓴다? be PP로 쓴다.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 누구 쓸까요? are 써주시고, love의 과거분사인 loved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해 볼게요. 강아지들은 아이들에 의해서 사랑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장을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자, 수동태의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비동사를 바꿔주는 겁니다.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게 되면 수동태의 시제가 현재가 되는 거고요. 혹시 과거 시제로 쓰고 싶다면 이 비동사의 형태를 was, were, 즉 과거 형태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읽어 볼게요. 수동태는 뭐뭐

되어진다 혹은 당한다처럼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을 받는다. 나는 미움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문장이 수동태예요. 또한 누가 행동을 했는지 행위자를 말하고 싶다면 by 행위자를 써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도 by an artist라고 해서 화가에 의해서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by는 여기서 누구에 의해라는 뜻을 갖는 단어예요. 자, 이어서 이 과거 분사 PP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ED를 붙이지만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reak의 과거 분사는 broken, write의 과거 분사는 written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애들은 여러분이 따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오늘도 이 불규칙 형태들이 자주 나오니까 쌤이 정리해 드릴 때 여러분 교재에 적어 놨다가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장 연습을 하면서 이 수동태의 형태를 무한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입니다. 1번 보시면 우리말에 맞는 수동형을 골라보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수동형 하면 바로 두 부분을 떠올려 주셔야 하는데, 비동사와 과거 분사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떠올려 주셨죠? 자, A를 보면 그 차는 아빠에 의해 닦여진다라고 했습니다. 비동사 뒤에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인 washed가 나와주어야겠죠? 그래야 수동태가 됩니다. B 볼게요. 그 책은 아이들에 의해 읽힌다라고 했습니다. The book is read. The book is read by kids. 여러분, 비동사 뒤에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나와야 하는데요. 우리 read의 과거 분사는 누구죠? read의 과거 분사는 read입니다. 따라서 read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read it 이런 형태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read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C로 가보겠습니다. 그 공은 Tom에 의해 차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동태니까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골라줍시다.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kicked가 되겠죠? 그 공은 차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를 보시면 그 문은 그녀에 의해 열린다. 수동태니까 is 비동사 뒤에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주세요. open의 과거 분사는 opened가 되겠습니다. E를 보시면 그림이 Dan에 의해 그려진다. 수동태니까요.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써주시면 되겠는데, 우리 draw, 그리다의 과거 분사 형태는 drawn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걸로 골라주세요. 자, 불규칙 과거 분사 형태는 나올 때마다 꼭 메모하셨다가 기억합시다.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가볼게요. 알맞은 수동형을 고르고 따라 써보세요. 자, A를 보시면 우리 수동형을 고르라고 하였으니까 비동사 뒤에 PP 형태를 쓴두 번째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써볼게요. The lights. 전등은 혹은 전등들은 are turned off. 꺼진다가 되겠죠? 근데 언제 꺼질까요? At night. 밤에. 자, 이렇게 써주셨나요? 이어서 B번 보겠습니다. The window closed was closed by the wind last night. 자, 여기서도 by 누구가 있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닫혔다. 수동태 골라 주어야겠죠? 따라서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형태를 써준 was closed를 골라 주세요. 써보겠습니다. The window. 그 창문은 was closed.

다쳤다. 뭐에 의해서? By the wind. 바람에 의해서.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자, 이어서 C입니다. The mail delivered is delivered at noon인데요. 그 편지는 배달이 되는 것이니까 수동형인 비동사 그리고 PP 형태 골라줍시다. is delivered가 되겠죠? 참고로 deliver 하면 배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써보면 the mail 그 편지는 is delivered 배달됩니다. 근데 언제 배달이 돼요? at noon 정오에 낮 12시에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D입니다. The tower built was built in 1999. 자, 여기서도 수동형을 골라야 하므로 비동사 뒤에 PP 형태를 쓴 오른쪽 was built 골라주세요. 써보면 the tower 그 탑은 was built 지어졌다. 언제? 1900 99년에가 되겠네요. 자, 이를 보시면 the song sang were sung at the party. 그 노래들은 불러지는 거니까 비동사 뒤에 PP를 써서 수동태를 만들어 주세요. 써보면 the songs 그 노래들은 were sung 불렸다. 어디서? At the party. 그 파티에서. 네,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스텝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 쓰기입니다. 3번 보시면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라고 하였어요. 바로 A부터 해볼까요? 그 방은, 그 방들은 매일 청소된다입니다. 수동태이므로 우리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에서 주어야겠죠? 청소되는 거니까 clean의 과거 분사인 cleaned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도 볼게요. 그 노트북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다. 자, 여기서도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나와 주어야겠죠? 사용하다는 use인데 use의 과거 분사 써주세요. used가 되겠죠? 자, 이어서 C를 보시면 그 케이크는 나의 이웃에 의해 만들어졌다. 역시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나와 주어야 해요. 만들어졌다니까 make의 과거 분사인 made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D입니다. 그 바닥은 매일 아침 빗자루로 쓸린다. 여기서도 수동태니까 비동사 뒤에 동사의 어떤 형태? 과거 분사 형태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빗자루로 쓸다는 sweep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얘가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sweep의 과거 분사 형태는 swept. 지금 기억해 두세요. The floor is swept every morning 하면 바닥은 매일 아침 쓸린다가 되겠습니다. 이를 보면 그 책은 유명한 작가에 의해 쓰여졌다인데요. 역시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를 써주어야 합니다. 우리 write의 과거 분사, written이죠. 그래서 the book was written 하면 그 책은 쓰여졌다. 누구에 의해서? By a famous author.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A를 보시면 그 숙제는 처음에 의해 끝마쳐졌다인데요. 자, 뭐뭐 해줬다. 우리 수동태 써주시면 됩니다. 수동태는 항상 어떤 형태? 비동사, 그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줍니다. 이때 do 혹은 finish의 과거 분사 둘다 여기서는 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제예요. 우리 시제 한번 보시면 끝마쳐졌다가 과거 시제니까 이렇게 is의 과거 형태인 was를 써준 겁니다. 이것 알아두세요. 자, B인데요. 그 자동차는 오늘

아침에 세차 되었다라고 했어요. 역시 과거 시제네요. 따라서 was를 써주시고 세차된 거니까 was의 과거분사인 washed. 이어서 C를 보시면 그 장난감은 부서졌다라고 합니다. 과거 시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was를 써주시고 부서지다, 부러뜨리다, break의 과거분사인 broken을 써주세요. D입니다. 그 열쇠들은 도둑 맞았다. 역시 과거 시제를 써주어야 하니까 are의 과거인 were 써주시고요. 도둑 맞은 거니까 steal의 과거분사인 stolen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보면 주어부터 써줘야 하네요. 그 침대는 the bed. 그런데 매일 정돈된다입니다. 얘는 현재 시제니까 is를 써주시고 그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정돈된다 영어로 어떻게 하지? 자, 그런데 우리 make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make the bed 하면 침대를 정리하다, 침구를 정리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make의 과거 분사인 made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 써보세요. A를 보면 그 숙제는 선생님에 의해 검사된다. 수동태잖아요. 그쵸?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줘야 하는데, 현재형을 써줬기 때문에 틀립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The homework is checked by the teacher. 네, check의 과거 분사 형태를 쓰자. B입니다. 그 쓰레기는 Tom에 의해 버려졌다입니다. 비동사 뒤에는 동사의 과거 분사가 나와 주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throw의 과거 분사 형태는 throws가 아니에요. 얘는 불규칙 과거 분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The trash was thrown away by Tom이 되겠고요. Tom에 의해서 버려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throw의 과거 분사 누구예요? thrown. 지금 바로 기억합시다. C인데요. 그 피자는 나의 오빠 혹은 남동생에 의해 먹혔다. 자, 비동사 뒤에는 동사의 과거 분사가 나와줘야 하는데, it의 과거 분사는 eated가 아니고요. eaten입니다. 그래서 the pizza was eaten by my brother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이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규칙 과거 분사 형태는 여러분이 신경 써서 꼭 암기해 두셔야 해요. D입니다. 그 장난감은 Dan에 의해 주어졌다. 자, 여기서는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준 건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주어가 복수잖아요. The toys. 따라서 was가 아니라 were로 바뀌어야 알맞은 형태가 되겠죠? 주어와의 수일치도 반드시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자, 이네요. 그 셔츠들은 점원에 의해 접힌다.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를 써줘야 합니다. 그쵸? 자, 따라서 fold가 아니라 fold의 과거 분사인 folded를 써주는 것 하나. 그렇다고 is가 맞냐? is도 틀렸거든요. 주어를 보시면 the shirts. 복수 주어가 나와 있으므로 is가 아니라 누구로 바꿀까요? 맞아요. 복수 주어에 어울리는 비동사인 are로 바꿔주어야겠죠? 정답은 The shirts are folded by the clerk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6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6번 보면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세요인데요. 자, A 딱 보자마자 틀린 부분 지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The message was sent by Tina. 여러분, 비동사 뒤에 우리는 동사의 과거 분사를 써서 수동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얘는 동사의 현재형이잖아요? 따라서 send의 과거 분사 형태인 sent를 써주어야 해요. 그래야 알맞은 수동태가 완성됩니다. 그 메시지는 티나

의해서 보내졌다가 되겠네요. B를 보시면 cookies was baked by my mom인데요. 주어가 이와 같이 복수 주어일 때는 was 아니잖아요. 뭘로 바꿀까요? were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주어와의 수일치도 꼭 신경 써요. Cookies were baked by my mom. 쿠키들은 구워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의 어머니에 의해서. C를 보시면 the key was found by Lisa라고 했네요. 우리 비동사 뒤에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나와줘야 하는데 find는 그냥 현재형이에요. 따라서 find의 과거 분사 형태인 found로 고쳐주세요. 그 열쇠는 발견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리사에 의해서. D네요. The window was opened by she. 그 창문은 열렸습니다.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형태 잘 써주었는데요. 누구에 의해 열렸냐면 그녀에 의해서 열렸어요. 자, 그런데 by라는 단어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 대명사의 목적격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즉, she가 아니라 her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The window was opened by her 이라고 해야 그녀에 의해서 창문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보면 그 우유는 was drank by Alex라고 했어요. 알렉스에 의해 마셔졌다 이건데 비동사 뒤에 나온 과거 분사의 형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drink의 과거 분사는 drank가 아니라 drunk니까 기억해 둡시다. 자, 이 부분만 고쳐주시면 끝입니다. 자, 오늘은 수동태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동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 형식과 조금 다르다 보니까 어렵거나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 개념과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꼭 복습해 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위진남북조 시대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위진남북조 시대 알아보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먼저 삼국시대가 있고요. 이를 통일한 진나라가 보이네요. 그리고 북조와 남조가 대립하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진남북조 시대의 모습을 볼게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환 한쪽에 필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구조화를 해볼게요. 중국을 간단하게 구조화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리장성이 있고요. 만리장성 이북을 보통 이북에 사는 사람들을 북방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만리장성 이남에는 대표적으로 세 개의 강이 있어요. 먼저 모자랑 비슷한 황어강, 그리고 그 가운데에 화이어강, 그리고 W 모양의 창장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화이어강의 이북을, 즉 황어강 근처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요. 화북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장강 이남을 강 쪽의 남쪽이라고 해서 강의 남쪽이라 해서 강남이라고 불렀죠. 대체적으로 중국의 국가들은 이 화북지역에서 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리장성 안쪽에 있었던 한족들은 북방에 있는 민족을 오랑캐라고 비하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한족만이 이 중국의 정통성 있는 민족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이 북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농사도 더 잘 되고 살기가 더 편리한 항상 만리장성 이남으로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교환으로 돌아올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후한 배웠었죠? 그런데 이 후한이 멸망하고 위촉오 삼국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위나라가 촉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위나라의 실권자인 사마씨가 진나라를 건국한 뒤 오나라를 멸망시키며 중국을 통일해 나갔죠. 그런데 오호, 즉 북방민족이었던 오호가 진나라, 이 화북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북방민족이 이 화북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진나라와 대립하게 되었고 이 결과 진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왕족이 강의 남쪽, 즉 강남으로 내려가서 동진을 세웁니다. 즉 오호 16국과 동진이 대립하게 된 것이죠. 화북에 세워진 오호 16국은 다섯의 북방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화북에는 북방민족이 또 강의 남쪽, 남쪽에는 한족의 왕조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럼 화북의 북조와 강남의 남조가 대립하는 모습을 볼게요. 북조에서는 우선 선비족 등 이런 북방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웠겠죠? 이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북이었습니다. 선비족을 중심으로 한 북이가 화북을 통일했어요. 특히 북이의 효문제는 적극적으로 한족화되는 정책, 즉 한화정책을 시행합니다. 한편 한족은 남쪽으로 내려갔죠. 강남으로 내려간 한족은 송, 제, 양, 진 이렇게 거듭해서 나라가 바뀌어 나갔어요. 이 과정 속에서 한족들은 자신들의 발달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남 지방의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이의 효문제가 방금 한족처럼 되려는 정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볼게요. 먼저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하기도 했어요. 즉 기존의 선비족의 근거지에서 러양으로 수도를 옮기기도 했고요. 선비족의 언어와 복장을 금지하고 한족의 것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 성씨로 바꾸고 선비족과 한족의 결혼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효문제의 이름은
탁발괭이었거든요. 성씨가 탁발씨였는데 성씨를 원괭으로 바꾸기도 하였죠. 왜였을까요? 이들이 차지한 화북지대는 한족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한족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는 한화 정책을 선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키워드를 통해 위진남북조 시대를 정리해 볼까요? 후한 이후 등장한 것이 바로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는 위촉오 시대를 말하는데요. 이 위촉오 시대가 진나라로 통일되기도 했었죠. 한편 북방민족이었던 오호가 화북, 만리장성 이남인 화북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진나라와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진나라

나라가 멸망했고 이후 강남으로 내려가 동진이 세워지기도 했죠. 한편 화북 북쪽에서는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것이 바로 북위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화북에는 북쪽 왕조인 북조가, 강남에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왕조인 남조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선비족이 세운 괄호는 화북 지방을 통일하였다라고 했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북위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북위의 효문제는 한족 문화를 받아들이는 괄호를 추진하였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한화 정책입니다. 여기까지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은 명확합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했던 거 모두 함께 필기했죠?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만리장성 이북에 있었던 북방민족과 이남에 있었던 한족들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북방민족들이 계속 만리장성 이남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화북지대로 들어오면서 생겼던 5호 16국 시대, 그리고 그를 통일했던 북위, 또그 북위에서 효문제가 시행했던 한화 정책,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만났네요. 여러분들 이 순간을 저는 되게 오랫동안 설레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1강 역사학습의 기초와 선사문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체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의 나침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역사학습의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역사학습의 기초는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선배들이 배우는 교과서랑 다른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새롭게 배우는 교과서에 바뀐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역사학습의 기초입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역사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과목인가요? 인정하기 싫지만 많은 학생들이 역사는 암기 과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 역사 선생님들이 되게 안타까워 했거든요. 아, 역사의 본질은 암기에 있지 않은데, 암기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은데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 라고 해서 역사 탐구의 중요성을 알려주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옛날부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 교과서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교과서 앞부분에 되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프롤로그 형식으로 어떠한 단원에도 섞이지 못하고 되게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약간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선생님들도

좋습니다. 왜냐면 역사학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의 수행 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라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집필 평가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좀 어디가 나올 것 같냐? 역사란 무엇이고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가 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선사문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선사문화는 정말 잘하거든요.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익숙해서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류가 어떻게 출현했고 인류가 이제 문화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 문화가 석기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석기시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어디가 좀 많이 나오냐면 석기시대가 워낙 길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석기시대와 새로운 석기시대를 비교하는 문제, 즉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하죠.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되게 재밌는 추리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리 영화의 딱 시작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워낙 치밀해서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자, 그 살인 사건에 왔던 탐정이 있습니다. 바로 셜록 홈즈입니다. 탐정이 어떻게 하냐? 이 살인 사건에 이제 살인 사건을 둘러보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좀알수 있는 증거들이 없을까? 단서들 없을까? 하나씩 단서들을 살펴봅니다. 이 증거로 봤을 때, 이 증거로 봤을 때, 이 증거로 봤을 때, 아, 범인은 누군 것 같고, 이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추리를 하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역사도 똑같습니다. 역사도 이 과정을 똑같이 이제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조금 더 정리를 쉽게 해드릴게요. 자, 현재 탐정이 과거에 사건이 있는데, 증거를 바탕으로 추리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추리 영화라든지 추리 만화의 그런 상황이죠. 자, 역사도 똑같다고 했죠. 자, 역사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 사건은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역사를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했다고 해도 이 역사적 사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평생 동안 공부한 교수님께서도 임진왜란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탐정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탐정들을 우리가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가들이 역사적 사건을 추리한 거예요. 뭐를 바탕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자, 그러면 이 증거를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료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사료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는 의도하지 않고 남겨진 증거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막 그러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추리하는 게이 역사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 역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추리하는 거를 역사 탐구한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내용을 많이 암기하고 있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역사 뭐 선생님이나 역사 학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많이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역사를 얼마나 잘 탐구하는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잘 탐구하려면 사료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료에 대한 지식이 있으려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탐정이 밑도 끝도 없이 추리할 수 없잖아요.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아, 이런 사건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공부하면서 추리력이 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을 많이 알수록 사료를 잘 역사 탐구할 수 있는 거죠. 역사 탐구를 하면은 역사적 사건이 추가가 되는 이러한 굴레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역사가의 그 탐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 쪽에서도 어떤 말이 있냐면 역사가는 셜록 홈즈다 라는 말이 있고요. 학생들을 셜록 홈즈처럼 탐정처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 교육 이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역사 탐구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저는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출 거냐?
어찌됐든 이거 잘하려면

역사적 사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역사적 사건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료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역추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역사적 사건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칭에서도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있었던 거야.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누군가 기록해 놓은 거야. 자, 이두 가지의 차이점인데, 자, 개념 한번 볼게요. 자,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요, 앞에 있었던 이런 그림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역사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로서의 역사고,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가 사실을 해석하고 기록한 역사다. 역사가의 관점이 반영된 주관적 서술이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역사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을 사료를 바탕으로 탐구해서 기록한 게 역사다라고 보는 게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역사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여기가 나온다면 어떤 거를 좀 물어볼 확률이 높냐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 드리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과거의 역사 사건을 실제로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게 기록되었다고 해도 그 기록에는 기록자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뭐 관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역사적 사건, 즉 사실로서의 역사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 것들은 역사가들이 열심히 탐구해서 야, 내 말이 맞지? 이의 없지? 이렇게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들을 보통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역사에 대한 여러 역사가의 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케, 그 다음에 크로체와 칼을 구분지어 주면 되겠습니다. 랑케는 역사는 단지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즉, 사실로서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고요.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역사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명언이죠. 이말 역시도 역사가의 그런 추리와 관점,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질문해요, 저한테 학생들이. 선생님, 역사 왜 배워야 되나요? 그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들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역사를 많이 공부하면 아무래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기 때문에 좀 인사이트, 즉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다보는 안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노래에 관심이 있어. 노래에 관심 있다고 해서 지금 유행하는 노래만 좋지면 미래의 발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음악이 유행했고 왜 유행했는지를 공부해야 미래에 좀 내가 발전적으로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가든 간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했는가?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현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다른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조금 얘기하자면 저는 늘 수업 시간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뭐랄까요? 물건들이라든지 공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공간은 아무런 나와 관련 없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경복궁을 간다고 했을 때 역사를 모르면 그냥 궁궐이고 재미없고 막 그런

이런 공간인데 역사를 공부하면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여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걸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수 있는 즉 해상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생각은 다양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사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는요, 역사의 증거를 의미하는데 역사의 개념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미는요, 옛사람인들이 남긴 흔적들, 증거들을 의미하고요. 종류는 문자 사료와 비문자 사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문자 사료는 말 그대로 문자로 기록된 자료고요. 비문자 자료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사료 비판이에요.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주황색과 형광펜으로. 자, 다시 아까 탐정 추리 영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탐정인데 살인 사건에 있었던 모든 증거를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범인이 의도적으로 탐정을 헷갈리게 하려고 남겨놓은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가 믿을 수 있는 증거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그 과정을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한번 보면 사료에 담긴 기록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기록에 담긴 오류와 조작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들은 사료를 바탕으로 추리할 때, 역사 탐구할 때 사료가 믿을 만한가 이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죠. 사료 비판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에 좀 중요한 그 기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은요, 과거로도 무한하고 미래로도 무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늘 존재합니다. 자, 현재는 대체로 예수가 태어난 해,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탄생 이전의 기원전, 탄생 이후를 기원 후, 즉 예수님 탄생을 기준점으로 잡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군주가 즉위할 때 연호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즉위했어. 특별한 날이야.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연호를 붙여서 달력을 새로 쓴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억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년씩 뭉탱이로, 묶음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거를 세기라고 부릅니다. 즉, 100년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사용하는 단위인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볼게요. 자,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으로 그 이전을 기원전, 그 이후를 기원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한 묶음, 100년 묶음, 100년 묶음 이걸 뭐라 부른다? 세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고 100년까지를 기원 후 1세기,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 쭉쭉쭉 지금 21세기. 반대로 똑같아요. 예수님 탄생의 기점으로 과거 100년, 기원전 1세기, 2세기, 3세기, 쭉쭉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은 달력들이 있는데 서기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단기는 단군왕건이 고조선에 건국했을 때, 불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 이슬람력 연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공간은 그냥 말 그대로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터전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인류는 다양한 지역과 기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인 공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계사의 공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원은 세계사를 범위로 하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 동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의 출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출현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류를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이고요. 아파렌시스는 아프리카에서 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인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류라고 보통 믿어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들의 특징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와 이 인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사실 너무 내기 좋잖아요. 저도 이제 출제자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표가 나오면 아, 시험 문제 어떻게 내면 되겠다. 바로 그려지거든요. 자, 볼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특징. 첫 번째, 직립보행입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이 이제 자유롭죠? 그 손으로 뭐 하냐?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견됐던, 등장했던 인류가 뭐냐면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모가 뭐냐면 인류라는 뜻이에요. 에렉투스는 곧게 섰다라는 뜻인데 해석하자면 곧게 선 인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거야. 뭐야? 직립보행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먼저 했는데 왜 여기가 곧게 선 인간이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호모 에렉투스가 먼저 발견됐어요. 근데 곧게 서 있기 때문에 아, 얘 곧게 선 인간이라 짓자. 근데 뒤에 얘가 발견되니까 뭐야? 얘도 직립보행하네? 라고 하면서 약간 특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로 직립보행한 인류는 아니지만 직립보행한 건 맞습니다. 자,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은 뭐냐면 불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불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우리 인류가 다룰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류 한번 보겠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입니다. 네안데르탈에서 온 인류란 뜻이에요. 자, 이들은 시체 매장 풍습이 있었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예요. 자, 현생 인류의 조상이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좋겠죠. 중요하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류라는 뜻인데 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호모 사피엔스와 같은 시기에 공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 경쟁을 통해서 멸종하게 됐고 호모 사피엔스는 쭉 살아남아서 현생 인류의 직접적 조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모 사피엔스의 이동 경로. 이제 많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발원됐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로 확산되게 됐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의 진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특징, 직립보행과 간단한 도구 사용. 답은 1번. 불가 언어 사용,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와 공존, 시체 매장의 풍습 보유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5번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사문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사시대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모든 시간에는 기준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의 기준점은 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사라고 하는 게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문자예요, 문자. 문자와 문자로 기록한 증거, 문자 사료가 있고 난, 생겨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그 이후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주된 무대, 주로 다루는 부분이 이 역사시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사시대는 사실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인류들이 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갔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걸 통해서 추측할 뿐이죠. 자, 선사문화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인류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바로 돌과 나뭇가지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게임 한번 해보셨나요? 게임 같은 거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자, 주변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채취해가지고 집도 짓고, 여러 도구들도 만들고, 밑에 내려가서 뭐 철도 캐고 금도 캐고 뭐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돌이에요.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을 많이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사 문화와 이 돌을 많이 사용했던 석기 시대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 문화는 석기 시대라고 이제 해도 약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자, 석기 시대는 너무 길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에서 시험에서도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딱 봐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될것 같은지 제가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석기 시대의 시기 한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출현한 때부터 약 1만 년 전까지를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긴 거죠. 신석기 시대는요, 약 1만 년 전부터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합니다.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작은 동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도 거기에 맞게끔 도구를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게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쵸?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식량부터 구해야 됩니다. 근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있는 그런 식량들을 내가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식량들을 수집한다라고 해서 식량 수집 단계라고 부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낚시하거나 어로 혹은 열매를 따거나 채집, 동물을 사냥하거나 수렵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식량을 뭐잘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식량의 안정성이 되게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냥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잖아요. 자, 반면에 신석기 시대부터는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파트거든요. 자, 바로 식량 생산 단계입니다. 인류가 식량을 자연에서 수집하는 게 아니고 직접 생산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직접 그런 열매들을 심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농사, 농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동물을 사냥하는 게 아니고 동물 어릴 때부터 키워서 많이 크면은 잡아먹는 목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신석기 시대의 인류들은 식량의 안정성이 많이 확보가 됐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고 해서 식량 수집 단계가 그만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로, 채집, 수렵은 지속됐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농경과 목축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완을 했던 거죠. 좀 어떤 걸로 예시를 들면 될거 같냐면 핸드폰 신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옛날 모델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모델 나왔지만 옛날 모델 여전히 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니까 인류가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발전하게 되는데 의생활과 식량 보관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의생활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옷인데 가락바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을 뽑고 뼈바늘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들거나 혹은 그물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농경을 통해서 얻은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토기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한반도에서 많이 발굴되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주거사회와 도구까지 이어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주거사회는요, 식량을 수집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식량을 찾으러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오래 살게 아니니까 집을 예쁘게 꾸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들은 동굴과 바위 그늘에 살거나 아니면 강가에서 집을 막 지었어. 막집에 살았던 거죠. 반면에 신석기 시대 때는 여기에서 내가 식량을 생산하니까 오랫동안 살면서 여기 안정적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이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즉,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움집이라고 하는 집을 만들게 됐고요. 이 움집이 모이면서 마을이라고 하는 촌락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마을이 모이게 되고, 그게 커지면서 씨족과 부족까지 발전하게 됐던 거고요. 구석기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는 식량 생산 단계와 주거 사회라는 건데, 여기 플러스 뗀석기와 간석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뗀석기는 돌을 떼어냈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주먹도끼가 있고요. 간석기는 돌에 갈았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는 농경용 돌보습과 갈돌과 갈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동굴 벽화와 조각상을 만들면서 구석기 시대 때는 뭔가 식량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는 걸 빌었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서 영혼을 숭배합니다. 대표적으로 토테미즘과 애니미즘과 같은 사상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차이점도 많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평등 사회였다라는 거죠. 자, 평등 사회라는 건 여러분, 계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문명의 형성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데 다만 그건 있어요. 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는 있습니다. 다만 그 리더와 내가 계급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구석기 시대 예술을 보자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너무 유명한 이제 약간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그런 동상이랄까요? 그런 것, 그 조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스코 동굴 벽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돌보습, 갈돌과 갈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 토기와 실을 뽑

뽑아냈던 가락바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도구들은 간섭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친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약 1만 년전 빙하기가 끝났대요. 아, 오케이. 여기서 하나 알수 있죠.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토끼나 사슴 같은 작고 재빠른 동물이 많아졌답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바로 신석기 시대죠. 더 읽어볼게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인류가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적응하면서 이 시대가 열렸다.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기억.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그렇죠. 신석기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 식량을 생산했다. 기억 맞고요. 뗀석기를 처음 사용하였다. 뗀석기 처음 사용한 거는 구석기 시대죠.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보관하였다. 농경을 통해서 곡식이 많아졌고 이거를 토기에 보관했다라고 했었죠. 맞고요.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했다. 이거는 이동 생활이었던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었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움집을 만들면서 촌락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다. 여러분들,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약간 특징들을 구석기냐 신석기냐 비교하는 거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였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좋아했다면 저는 성공이에요. 자, 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죠? 바로 복습이었습니다.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교재 오늘 배웠던 내용, 중요했던 내용 하나씩 복습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풀이 하시면서 다음 강의 때 보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0: 인도네시아 롬북섬의 어촌마을. 그곳에 매일 남태평양 바다를 누비는 67 어부가 있습니다. 저마다 본능적이고도 치열한 먹이 사냥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참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격렬한 손놀림이 이어지고, 기대만큼 큰 녀석은 아니지만 주름진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1: 야, kadang-kadang kalau yang satu, kalau yang satu kan jarang kita dapat 200.
0: 노인처럼 어부의 길을 걷고 싶다는 손자. 아직은 더 큰 꿈을 쫓을 15 큰아이가 아깝고 아픕니다.
1: Ya sebenarnya saya pun kita akan tetap laku suruh apa sekolah lagu yang dimilih Sukinati.
0: 삶의 희로애락을 안고 노인은 지금 출렁이는 바다 위에 섭니다. 한밤중의 끝자락인 2시 30분. 나사루딘 씨의 하루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조업 나가는 날이면 이 시간부터 일어나 준비를 하지요. 지난 50년 참치잡이를 해온 그의 시계는 참치의 활동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1: Ikannya dia dekat dia cari kalau pagi-pagi dia keluar gini.
0: 그런데 줄곧 맨발로 다니는 나사루딘 씨.
1: Sudah biasa kalau ke laut.
0: 날렵한 목놀림으로 배에 오릅니다. 그의 배는 자그마한 모터배. 얼마 전부터 참치잡이에 외손자 페브리안토와 사위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참치를 많이 잡아야 할 텐데. 만선의 꿈을 한

0: 끌고 달리는 시간. 배에 달린 작은 등 하나만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가릅니다. 해안에서 3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 늘 이 바다 근처에서 참치잡이를 합니다.
1: 이칸 kecilnya begitu keluar matahari dia naik. Jadi ikan kecil itu dia kejar, dia makan. Jadi dia rame-rame, puk-puk-puk-puk-puk, nari-nari lah kiru di atas air.
0: 기다리는 동안 사비가 낚싯줄을 준비합니다.
2: Tradisional, kapal besar ya.
0: 그물이 아닌 낚싯줄로 참치를 잡는 전통 방식이죠.
2: Karena saya sudah tahu ukurannya kalau bapak sudah takut tangannya mengukur pancing.
0: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하면 나사루딘 씨의 일이 시작됩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 참치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시간. 그의 매서운 눈과 감각은 어군 탐지기 못지 않습니다.
1: Kita cari ikan tongkol yang besar. Kita lihat soalnya dia ikan ini terkadang-kadang belum nari. Jadi kita lihat kadang-kadang ujung mulut saja naik. Ikan ini tapi dia banyak ikan ini sekali.
0: 일렁이는 바닷속 어디에 참치가 있을까? 10여 분 주변을 배회한 끝에 그가 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바다 위로 모여드는 갈매기들. 작은 물고기를 두고 바닷속 참치와 치열한 먹이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수면 가까이에 참치대가 있습니다. 사냥에 정신 팔린 녀석들을 잡기 위해 나사루딘 씨도 줄을 당깁니다. 먹이 모양을 한 낚싯줄을 움직여 유인을 하는 겁니다.
1: 15 biji. Biasanya pol ini semua dia makan. Nanti begitu ditarik ini seperti ikan hidup. Apa mangsa datang nangkap.
0: 참치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드디어 감이 왔습니다. 참치를 잡아당기는 건 이제 막 뱃니를 배우기 시작한 손자에게 맡깁니다. 힘 좋은 녀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쉼 없이 잡아당겨야 합니다. 낚싯줄 하나에 보통 10마리에서 15마리가 딸려 올라옵니다. 그런데 노인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참치는 계속 올라오는데 모두 고등어만한 녀석들 뿐입니다. 갈수록 참치 잡이가 어렵습니다. 예전엔 100kg이 넘는 대형 참치도 잡곤 했는데 이제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이 작은 배로는 무리입니다.

0: 더구나 6개월 전부터 어린 손자가 같이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학교를 그만둔 15살 손자. 혹독한 방황기를 겪고 있는 손자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어느덧 해는 자취를 감추고 배는 집을 향해 달립니다. 다시 어둠 속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1: 그냥 그래도 또 와.
2: 그냥.
0: 그런데 사위와 외손자 페브리안토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루딘 씨는 배에 남았습니다.
3: 야, 디도다서 가발 디다다 인자가 Ya kapal nanti larat datang angin besar nanti. Saya jaga ini perahu. Nanti ada gelombang besar. Habis jangkarnya larat.
0: 젊어서부터 그랬습니다. 어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배를 밤새 지키곤 했죠. 이른을 바라보는 지금도 그는 여전히 책임감 강한 어부입니다. 이른 아침 부둣가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밤새 조업을 마친 배들도 속속 들어오고 바다에서 건져올린 보물들이 부둣가로 모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새벽 시장이 열립니다. 부둣가는 온통 사고 파는 이들로 시끌벅적하지요. 온갖 물고기들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시간. 나사루딘 씨 배에서도 어제 잡은 참치를 팔 채비가 한창입니다. 시장에 가서 흥정을 하는 건 딸의 몫입니다. 값을 잘 받아야 할 텐데 나사루딘 씨도 따라 나섭니다. 고기는 좌판을 깔고 직접 팔 때도 있고 도매상에게 넘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도매로 넘길 생각입니다. 어제 잡은 고기는 모두 두 대야 20kg 정도. 결국 우리 돈 약 15,000원 정도의 값이 매겨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피곤할 텐데 그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시장 안쪽으로 향합니다. 다른 어선들이 잡은 참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10kg은 좋게 되는 참치. 솔직히

0: 탐이 납니다.
1: mungkin kita nanti kan dapat ikan sebesar ukuran itu di tengah. Ya senang juga mungkin kita lebih dari itu besok dapatnya ikan tongkol atau ikan tuna. Ya kadang-kadang kalau yang satu kan jarang kita dapat 200.
0: 67 어부는 지금도 꿈꿉니다. 바닷가에 다닥다닥 빈틈없이 붙어있는 집들. 그곳에 나사루딘 씨의 집이 있습니다. 이제야 두 다리를 쭉 뻗습니다. 나사루딘 씨는 딸내 식구와 같이 삽니다. 50년 어부로 살며 일군 이 집을 딸에게 물려줬습니다. 딸은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합니다. 어제 잡은 참치 한 마리를 잘 손질해 뜨끈한 국물을 만듭니다.
2: 그다음에 enggak mau sih kita kasih tapi apa sudahnya kita enggak ada kok anunya caranya lain-lain nyari nafkah istrinya di sana. Benarnya kita enggak mau kan nyuruh dia kerja tapi apa sudah istrinya di sana kan enggak ada juga dimakan.
0: 예순 넘어 배를 타는 사람은 마을에서 나사루딘 씨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참치 잡이는 힘드니 그저 매끼니 따끈한 밥을 챙겨드리는 것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대신합니다. 최근엔 학교에 가지 않는 페브리안토 때문에 온 식구가 소갈이를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아이는 벽과 같았습니다.
2: 자리 ikan katanya. Biar sudah saya berhenti sekolah ikut kerja sudah sedangkan bapaknya enggak mau dia bawa dia kerja takut. Kalau besar rombak takut bapaknya itu makanya enggak mau kadang-kadang tapi dia kan ini mau berhenti sekolah makanya dibawa sama bapaknya kerja. Sering nangis saya kalau dia enggak sekolah itu. Capek sudah kita suruh dia sekolah kan dia tapi dia enggak mau.
0: 그나마 배 타는 걸 좋아하는 페브리안토를 할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과 달리 결코 녹록지 않은 어부의 삶. 어린 페브리안토가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새벽에 주업을 나가다 보니 페브리안토는 늘 잠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목소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엔진은 기계에 능한 사위가 고칩니다. 평소 말수가 적어 부자 간의 대화가 거의 없었는데 뱃일을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왕 시작한 일 제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1: 야부라부라 한디야 bisa lebih bagus lah memperbaiki itu semua alat-alat dia nelayan karena kebutuhan dia bukan kebutuhan saya kan saya seorang sudah tua kalau saya nelayan dulu pak cuman pakai layar pakai angin saya ya kalau tak ada angin dulu dayung gini kami sampai tengah sana. Kita nelayan satu perahu dulu 6 orang. Ya, 6 orang. Jadi kalau tidak ada angin kita pakai dayung.
0: 바다로 나가 어부가 되겠다는 페브리안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하지만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이젠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1: Ya sebenarnya saya pun kita akan nak no, tetap lah kusuruh abang apa sekolah lagu yang dek memilih si Pinat dek.
0: 또래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페브리안토는 정말 학교보다 바다가 좋은 걸까요?
3: cuma teman-teman sih peliharaan di sana mari lebih senang dari kapal mancing.
0: 지금은 그저 바다가 좋고 고기잡이가 즐거운 페브리안토.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바다에서 몸과 마음도 한 뼘 더 성장하겠지요.
1: 페브리안.
0: 그날 오후 페브리안토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이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집에서 20여 분 달려 도착한 옆마을. 바로 나사루딘 씨의 집입니다.
1: 사람 알레콤.
0: 이곳에 아픈 아내가 있습니다. 혈압이 200까지 치솟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아내가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1: 알루르스나 바타루동 파포. 그토 베만창 쭈미 우수스 덩안나. 영가 아영안나.
0: 약을 타서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아내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 파키안 투비니 누아 네두아 사린나 브루 사린 파키안.
4: Kalau naik tensi saya sakit semua ini. Jalan seteruk.
0: 아픈 아내 약값 때문에라도 나사루딘 씨는 바다에 나가 참치를 잡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병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의 수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오는 길. 나사루딘 씨는 마을 어귀에 있는 공동묘지에 들릅니다. 이곳에 가슴에 묻은 자식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둘째 딸입니다. 그때 딸의 나이가 25. 아직 피지도 못한 꽃이었습니다. 이슬람 풍습대로 깨끗한 물을 딸 묘지에 뿌려줍니다. 결혼도 못해보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 돌이키고 또 돌이켜봐도 그 죽음이 허망해 받아들이기가 힘겹습니다.
1: 루마 사킷 시니 슬롱 삼페 덴파사르 kita bawa begitu dia bedel dari apa dari Sanglah dari Bali dibawa pulang dia sehat kemudian ya sekitar satu bulan selesai operasi meninggal.
0: Noi는 딸의 병명조차 알지 못합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했고 이내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가난한 아비 때문인 것만 같습니다. 딸이 많이 그립습니다.
1: Karena kami tahu kami sudah tua, istri saya juga tua, mungkin kami tidak lama akan pergi dari dunia. Jadi saya kasih modal buat cucu saya supaya jangan miskin seperti saya gitu. Saya senang. Nanti kalau dia kan ada pikiran

0: Tentu sudah baik. Jadi saya juga senang.
1: 그래서 67 노인은 지금도 바다에 나갑니다. 예전처럼 대형 참치를 잡아올리는 꿈을 꾸면서 말이죠. 그런데 평소엔 한밤중에 출항하던 나사르딘 씨가 오늘은 석양이 내려앉을 즈음 바다로 나갑니다.
2: Habis mau berangkat ke jauh saja. Sekarang beberapa hari kita cari ikan kecil-kecil saja dapat di sini. Lebih baik kita pergi jauh. Ya kira-kira 3-4 hari lah. Kebilingan tentu memancing sampan itu jauh. Ini berjari muntah-muntah kaca buatan itu. Jadi arana. Ini berjari muntah-muntah kaca buatan itu. Ini kubur. Kubur di parani si tengah li kubur si dengan gili tenjari ilmu sepi dindo awakal kita terus.
1: 부두에서 3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는 이곳에서 정박하고 내일 아침 일찍 더 먼 바다로 나갈 생각입니다.
3: 야. 저렇게 있었더라 그랬죠.
4: 또 와 갔네. 패에 오늘 따자란 바쁘 달라기는 다 했대.
0: 내가 고정나 빼드려.
1: 태어나서 처음으로 밥을 해 봤습니다.
4: Tidak tahu masak.
1: Gimana? 참치자들을 배우듯 이제 요리도 하나하나 배워나가야겠죠. 아. 손자가 처음 배를 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버틸까 미심쩍었는데 페브리 안토는 지금껏 잘 해오고 있습니다. 뭐든 배우려고 열심입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온 게 안쓰럽긴 하지만 지금처럼 마음을 잡고 해나간다면 긴 인생, 잠깐의 방황이 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렁이는 바다, 작은 배 위에서 밤을 맞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부터 낚시를 하려면 낚싯줄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그런데 나사루딘 씨가 일을 하다 말고 자꾸만 바다를 봅니다.
0: 스카랑니 kadang-kadang cuaca arah angin dari mana jadi kita lihat.
1: 왠지 내일은 대형 참치도 잡을 것 같은 기대감이 밀려옵니다. 낚싯줄 정리를 마친 뒤에야 잠자리에 듭니다.
0: 야, enak lah kalau di perahu. Ya karena di laut pencarian kita.
1: 피곤했던 두 사람은 금세 깊은 잠에 빠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밝혀진 불빛 하나가 일렁이는 파도 속에 반짝입니다. 2시 반. 어김없이 나사로딘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커피 한 잔에 행복해집니다. 어둠을 가르고 다시 달립니다. 4시간은 더 달려 먼 바다로 나갈 생각입니다. 어느새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늘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사위의 손도 다시 바빠지지요. 망망대해 지푸른 바다.

0: 왔어. 참치떼는 어디 있을까? 참치를 찾아 바다를 맴돕니다. 어린 페브리안토는 깨자마자 낚싯줄부터 잡습니다. 참치를 유인하기 위해 미끼가 움직이듯 낚싯줄을 흔들어댑니다. 감이 온 걸까?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빈 낚싯줄입니다. 참치떼가 만들어내는 힘찬 물결이 보이질 않습니다. 참치를 찾아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먼 바다까지 나왔는데 오늘 또 못 잡는 건 아닐지. 쉽게 희망을 놓았다면 지난 50년 이렇게 달리지 못했을 겁니다. 페브리안토도 낚싯줄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참치를 계속 유인합니다. 나사루딘 씨도 자리에 앉질 못한 채 눈으로 참치떼를 쫓습니다. 그렇게 2시간가량 헤맨 끝에 눈에 들어온 광경.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1: 아나크나 gunung baru ni dekat apa segara anak ialah si anu ni berani kelahan ni au ini wah ini di tengah ini tau nah.
2: Mungkin getaran gunung itu dia tu biasanya tak begini selalu saja ada ini cuma ini berapa hari ini tidak ada semenjak ada letusan gunung itu tidak ada rezeki
1: ya mungkin karena itu. Ini gunung ini kan baru kita tidak tahu kan ini baru muncul. Laharnya baru muncul begini sampai terjadi begini. Dengan ikan di laut kan ternyata kita berapa hari mencarinya sudah terkejut dia. Itu. Betul belum punya ikan, tidak ada ikannya.
0: 때론 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죠. 그 또한 받아들여야 할 삶의 일부라는 걸 노인은 압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1: Ya kadang-kadang kalau waktunya itu waktu ikan naik itu mesti ada. Karena ikan itu terkadang-kadang walaupun musimnya berhenti dia dulu kadang-kadang 2 hari, 3 hari. Jadi uang tabungan ada.
0: 제발 다음번 출항땐 참치를 잡아야 할 텐데. 실망 속에서 다시금 간절한 바람을 품어봅니다. 다음날 맑고 청명한 햇살을 받은 해안가 마을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1: 알룸띠일 봐와.
0: 날씨가 좋지만 화산이 터진 직후라 며칠 주업을 쉴 생각입니다. 나사루딘 씨가 간 곳은 젊은 날 함께 참치잡이를 했던 친구 이스마일 씨네 집.
1: Masalah empat laik kan cuman cinta nak ketua nita.
0: 이스마일 씨는 바다에 안 나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른을 바라보는 지금도 참치잡이를 하는 나사루딘 씨. 돌이켜보면 친구 나사루딘은 젊은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3: 사람 waktu itu pancing dia dulu memakan pancingnya, saya belakang. Ya kenapa teman? Ikan besar dia bilang. Kalau saya kenapa belum dimakan ya pancing saya? Dia 2 kali narik sudah, saya belum narik. Narik lagi, balik narik lagi saya tu begitu dia. Cepat dia teman. Dulu itu cepat dia dapat ikan dia.

0: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한 척 갖고 싶습니다.
1: 나는 무랑 아리야마 남부랑 두아랑
0: 지금은 배를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여비에 기름값 그리고 생활비 지출은 늘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독하게 아껴 돈을 모았고 이제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됩니다.
1: 야, mudah-mudahan nanti mungkin dia punya perkembangan kalau setelah dia sudah besar. Dia mesti usaha keras itu. Ikut neneknya dulu lah gitu. Karena neneknya berjuang keras dia.
0: 결코 만만치 않은 어부의 삶. 더구나 예전 같지 않은 바다 환경에서 어부의 길을 가겠다는 손자에게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1: Nah sampai jangka tahun lo pemberian abru tu jarak turun aku pensiun lah aku terus. Karena aku abalung denara. Karena lidi rapat laut. Jadi tetap ya lamuna rajin mesti sukses lah ya.
0: 손자와 좀 더 오래 배를 타고 싶습니다. 마을에 남은 최고령 어부 나사루딘 씨. 비록 자신은 여전히 가난한 어부지만 손자가 어른이 됐을 땐 좀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이 그를 살게 합니다. 인적 드문 야심한 시간. 나사로딘 씨가 며칠 만에 출항을 합니다.

이번엔 꼭 참치를 잡아야 할 텐데. 다시 희망을 품고 낚싯줄을 풉니다. 언제나처럼 온 신경을 집중해 참치떼를 쫓는 나사로딘 씨. 페브리안토도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참치를 향한 유혹의 손짓을 합니다. 뭔가 걸려든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던 참치. 녀석 힘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예감이 좋습니다. 어린 어부 페브리안토도 손맛 제대로 느끼고 노인 어부의 손길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통 가득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페브리안토도 사뭇 진지합니다. 계속 줄을 흔들면 팔이 아플 법도 한데 시종일관 열심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바다 위의 시간들이 쌓이면 언젠가 페브리안토도 아버지, 할아버지를 닮은 어부가 되겠지요. 간절한 노력에 바다가 답을 해줍니다. 이번엔 제법 큰 녀석. 10kg은 넘어 보입니다. 그런데 절박한 마음에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들어 보지만 물속 세상에선 사람이 물고기를 당해

0: 이겨낼 수 없습니다.
1: 야, 저기요, 반칙이 또. 내가 가서 울르르 많이 띵이 또. 가라, 송장 갓. 나의 리야. 가을이 비하다가 말아마 둘러 봤을 때.
0: 아쉬움을 뒤로하고 참치잡이는 계속됩니다. 예리한 나사루딘의 눈에 참치떼가 포착되고 할아버지의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페브리 안토는 먹이 사냥 배열에 합류합니다. 또 잡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에 사위가 줄을 받아 당깁니다. 아까 놓친 것보다 더 큰 녀석. 이번에는 숨 돌릴 틈 없이 재빨리 끌어올립니다. 15kg은 좋게 돼 보입니다. 이제야 사위 얼굴이 활짝 핍니다. 오랜만에 묵직한 무게감을 느껴보고 싶어 나사루딘 씨도 참치를 번쩍 들어봅니다. 참치 한 마리에 다시 힘이 납니다.
1: 그냥 dapat satu ekor. Mungkin nanti kita dapat lagi dua atau tiga ekor lah gitu.
0: 오랜 애태움 끝에 만난 행복. 어린 어부 페브리안토도 알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는 걸. 67 노인이 터득한 삶의 지혜를 말이죠.
1: Perkembangannya kalau kita lihat anak ini bagus. Neneknya dulu pemberani, bapaknya juga pemberani itu kalau nelayan. Jadi kalau dia ikut itu cuman sekarang nakalnya itu karena dia umurnya masih kecil. Pikiran enggak punya pikiran dia.
2: Bahagia sudah.
3: Enggak ada yang susahkan juga. Apa yang susahkan?
0: 행복해하는 손자를 위해 노인은 그 곁을 조금 더 지킬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석양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1: 나야 수가 50 다운 가도 나야 바타하리냐 수인다. 그렇다피 와카틀럽 Aku kan wasai ketahuanku dari penelayan. Tua-tua, aku milihku istirahat.
0: 언젠가는 나사로딘 씨도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노인은 남태평양 넓은 바다를 누빕니다. 어린 손자에게 멋진 배를 선물할 꿈을 꾸며 참치떼를 쫓습니다.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어린 손자가 좋은 어부로 성장하기를, 행복하기를. 67. 지금도 바다 위에서 꿈꾸는 그가 아름답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재생명산업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화학 수학 뉴런 3학년 1학기 강의에 오셨고요. 저는 최은진입니다. 오늘 실전편 강의에 저는 여러분과 인수분해를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랑 같이 또 오늘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역시 인수분해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할 거고요. 소단원 실전 테스트 마무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저랑 중단원으로 오늘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3번 문항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요 친구가 소수가 되고 싶대요. 자, 얘들아, 소수가 뭐였더라? 맞아요. 소수라는 건 약수가 뭐? 그렇죠. 1과 자기 자신뿐이다. 약수가 딱 두 개인 수. 그게 바로 소수죠. 예를 들면 3. 오, 좋아요. 2. 5도 되죠? 더 키우면 13. 이런 것도 소수예요. 맞죠? 이런 게 이제 소수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n이 끼웠으니까. 인수분해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숫자일 거 아니에요. 수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1 곱하기 어떤 수? 1이 아닌 수. 이렇게 이제 소인수분해가 되는 느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n이라 이걸 인수분해를 하는 게 우선이긴 해요. 그래서 n 하시고 13 곱하기 3이 39니까 마이너스 10을 만들 수 있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주면 되겠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정확하게 떨어지죠. 따라서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정확하게 n-13과 n+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소수가 된다는 건 이 중에 하나는 1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인수분해, 소인수분해가 됐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요게 1이든지 아니면 또는 요게 1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n 플러스 3이 1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n 플러스 3이 1이 되려면 n은 음수가 돼야 되거든요. n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요쪽에 1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n-13이 1이 되니 n은 14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수는요. 14에다가 3을 살짝 더해주면 17이 되겠죠. 따라서 이 원래 있던 수는 n이 14일 때 2고 1 곱하기 17의 꼴이 되는 즉 17이었어.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 소수를 구하여라. 그 수는 17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17이고요. 주의하실 것은 소수를 구하라고 했지 n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n을 구하고 14라고 계산해서 끝내시면 이건 틀리죠? 예, 그런 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요. 자, 요걸 계산하는데 가장 적당한 인수분해 공식을 찾아볼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뜯어볼까요? 13이 공통으로 있고 제곱제곱이네요. 전은요 선생님 13으로 먼저 이렇게 묶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3 곱하기를 묶어주시고요. 52의 제곱에서 48의 제곱을 빼는 상황이 됐겠네요. 좋습니다. 따라서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52 더하기 48과 52 빼기 48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나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래서 뭐 계산이야 여러분이 끝까지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숫자 계산이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고르라고 했으니 공통인수를 한번 묶고 공통인 인수로 묶고 그리고 합차공식을 썼어 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5번 문항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 계산에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식을 활용하면 되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금 전 문제랑 똑같네요. 합차 공식으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지금 요렇게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결과값을 물어보고 있는 중이라서요. 어떤 공식을 이용했어만 궁금한 게 아니고 결과를 계산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끝까지 계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요. 앞부분은요. 100이 됩니다. 좋습니다. 뒷부분은요. 31을 빼게 되니 36이 됩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루트 안에서 100 곱하기 36 요렇게 되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루트 100은 10이고요. 루트 36은 6이 되니까 10 곱하기 6으로 예쁘게 빠져서 60 이렇게 정리 가능
좋아요. 자, 비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요, 가만 봤더니 누군가의 제곱이 있고요, 누군가의 제곱이 있어요. 그런데 항해계 수는 3개란 말이죠? 그러니 가운데는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완전 제곱식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맞는지 한번 공식에 적용을 해 보시면요. 15.5 더하기, 여기 플러스니까 4.5 전체의 제곱을 한번 해 볼까라고 하고 공식에 맞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은 맞고요.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가 가운데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는데 4.5에 두배 하면 9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거 하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따라서 이 공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 안에가 예쁘게 2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20의 제곱은 400. 이렇게 정리 가능하세요. 그렇다면 A와 B를 우리는 더하고 싶은 상황이 됐으니 60과 400을 더해서 정답은 460. 좋습니다. 정답은요,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가도 돼요.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2x 더하기 6인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되더라.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는데 밑변을 안다면 높이 곱하기 밑변을 하고 2분의 1을 하면 넓이니까 이 높이를 바로 여러분이 구해낼 수가 있어 라는 아이디어는 짤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먼저 유도해 보셔야 돼요. 넓이를 구하는 식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하니까 2x 더하기 6까지 하시고요. 높이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h라고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계산한 게 5x 제곱에 24x에 더하기 27이야.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죠. 됐나요? 그러면 우선은요, 계산의 용의를 위해서 2분의 1을 여기다가 일단 먼저 곱하고 조금 계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할까요? 그러면 2x가 x가 되고 요거는 3이 되겠죠. 따라서 앞부분은 x 더하기 3에 곱하기 h인데요. 문제는 요 뒷부분을 예쁘게 인수분해를 해주시고 양변을 비교하면 h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요식을, 우변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러 갑니다. 자, 볼까요? ox와 x. 일단 ox 제곱이고요. 9, 3, 27이거든요. 9, 3, 27, 3, 9, 27. 뭐, 이 정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요거 9x고, 요거 15x인데, 예쁘게 떨어진다. 정리하면 24x 되잖아요. 왜냐면 두개 부호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OX 더하기 9에 그리고 X 더하기 3이야.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영문화도 예쁘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H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X 더하기 3에 H를 곱한 게 요식이 나왔다는 건 아주 정확하게 H는 OX 더하기 9라는 걸 바로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높이는요. OX 더하기 9였어. 단위는 당연히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페이지를 넘깁니다. 자, 따라오세요. 이제 중단어 실전 테스트로 갈 겁니다. 소단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우리는 중단어 실전 테스트 오늘 이제 들어가서 1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요거의 인수가 아닌 것은, 아,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뭐다? 공통 인수로 묶어라. 공통인 인수로 묶어야 하니 이두 항에 공통인 인수를 찾아보자. 일단 X는 제곱이 바로 보이시고요. Y는 하나가 보이시네요. 따라서 앞에 부분은 X가 될 거고요. 뒤에 부분은 X제곱에 Y제곱에서 Y 하나는 남겠죠. 그리고 4도 남기겠네요. 마이너스 4에 Y까지 남기고 가면 공통인 인수로 잘 묶어준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수가 아닌 걸 찾아보라 했으니 1은 무조건 인수가 될 수밖에 없죠. 곱해져 있는 걸 찾는 거니까요. 그쵸? X제곱은요. 오, 여기 곱해져 있는 거니까 맞아요. Y는요. 곱해져 있죠. 따라서 맞습니다. 그리고 X제곱, Y제곱이라고 했는데요. X제곱까진 괜찮은데 Y는 하나밖에 지금 Y의 1차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됐다는 걸 바로 인지하실 수가 있고요. X-4Y는 바로 뒤에 이렇게 통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곱해져 있는 것을 적당히 묶거나 쪼개는 건 상관없는데요. 그것들 중에서 인수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안 되는 걸 찾는 거니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2번으로 갑니다. X-1을 인수로 갖지 않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인수분해 시작해 볼 겁니다. 인수분해 가장 기본은 뭐다? 공통인 인수로 묶어라. 그러니까 X로 묶어주시면요. X-2가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X-2를 인수로 예쁘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통인 인수로 역시 묶어봐야 되겠죠? A로 묶어볼까요? 그렇다면 X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얘들아. 그런데요, x제곱 마이너스 2는 더 이상의 인수분해가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얼핏 보고 여기를 이 x라고만 처리해도 x로 한번더 묶게 되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인수로 갖지 않거든요. 2까지 끝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인수로 갖지 않는 거 2번이 일단 바로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번도 보도록 할게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EXY로 묶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요, 저는 마이너스도 같이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EXY로 묶어주시면요, 앞부분은 X가 되고요, 뒷부분은 마이너스의 2배, XY 둘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남겨둘 수 있겠죠. 그런데 X-2 인수로 예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4번도 보도록 할게요. 어, 요거는 더 연필을 대지 않아도 바로 X-2 인수인 거 보이네요. 5번도 한번 가볼게요. 5번 같은 경우는요, X-2가 보이는데 이걸 전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뒷부분도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식만 요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빼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묶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X. 그러니까 X-2로 이렇게 위치만 살짝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X-2가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X-1을 이렇게 묶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안에는 누굴 남겨놓을 수 있어요? X와 빼기 3. 그래서 인수는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인수는 X-2 인수로 갖게 되겠죠? 따라서 5번도 아주 예쁘게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정답은요. 2번 아까 골라놓은 거 가시면 되겠죠? 됐어요. 넘어갑니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하면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뭐다? 공통인수로 묶어라. 그런데 공통인수가 잘안 보이면요. 이것을 이제 다뭐 전개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느낌이 왔어요. 이 친구, 이 친구 지금 좀 비슷한 느낌 오죠? 그래서 부호의 차이는 좀 있어 보여서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요. 뒷부분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들여보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y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플러스 2a에 그리고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2a-1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a-1로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이게 이제 공통인 인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에 있던 x와 y를 이렇게 묶어내면 이게 인수분해가 완성이 된 거죠. 따라서 이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사실상 x 더하기 y랑 요 곱하는 거는 바꿔치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먼저 곱해진 건 상관이 없고요. 뒤에는 2a-1이 돼야 되니 정답은 4번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9분의 1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6의 인수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인수분해의 주제가 약간 바뀌었어. 지금까지는 공통인 인수로 계속 묶는 것만 지금 봤거든요. 이제 요 문제부터는요. 항의 개수가 3개로 늘어났고요. 누군가의 제곱이 되는 게 자꾸자꾸 눈에 보여요. 아, 맞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시면 돼요. 3분의 1의 x의 제곱이죠. 6의 제곱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라면 요 틀을 잡아놓고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가 있는지만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요. 요렇게 붙여놓고 생각해 보시면요. 두 배의 앞에 거에 뒤에 거. 당연히 마이너스 붙고. 그러면 4x거든요. 4x 있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완벽하게 완전 제곱식으로 맞아떨어지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요 인수를 찾으라고 했으니 3분의 1x 마이너스 6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답은요, 4번.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넘어갑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요, 인수분해한 것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아,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흔히 하는 실수, 자주 범하기 쉬운 오류를 이렇게 문제 속에 섞어주면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할수 있게 해놓은 문제라고, 공부하기 좋은 문제라고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오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빼기 64라는 건요, 8의 제곱이 64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으로 완전히 맞아떨어질 것 같고요.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요, x 더하기 8, x-8, 이렇게 돼야 되는데 4가 왔네. 8 대신에 틀렸음 하실 수 있겠어요? 49x제곱에 100이니까요. 이걸 10의 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7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예요. 7x 더하기 10. 그런데 누구라고 했어? 50이라고 했잖아. 7x 더하기 10, 7x 빼기 1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도 틀렸어. 그쵸? 3번 볼게요. 아, 이 경우는요, 항의 개수가 두 개니까 당연히 지금 합차 공식 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6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 요거 예쁘게 묶어내셔야 제곱 빼기 제곱이 눈에 보여요. 맞죠? 자, 그래서 6으로 묶어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요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라서 x 더하기 2, x 빼기 2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4라고 했죠? 이 친구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4번은 제곱 빼기 제곱인데 자체적으로 3x의 제곱이고 자체적으로 4y의 제곱이 되죠. 뭔가를 더 묶어낼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에서 3x 더하기 4y 그리고 3x 빼기 4y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8y라고 했어요. 틀렸습니다. 5번 갈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9분의 1의 x의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요, 3분의 2의 y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가주시면 바로 또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9분의 1 x, 3분의 2 y의 마이너스 플러스로 숫자까지도 완전히 제대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네요. 따라서 5번은 맞습니다. 제대로 인수분해한 것은요,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어요? 요게 조금 손이 많이 가는 문제. 어렵거나 엄청 그런 문제는 아닌데요. 아마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이 부분에서 소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류를 좀 찾으면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사실상 맞는 거 하나만 딱 보이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마무리해 봅시다. 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100x제곱 마이너스 9는 x의 개수가 1이 아닌 자연수이고 상수항의 정수인 어쨌든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고 싶어. 이게 이제 골자거든요. 그러면 이두 일차식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요. 한번 보자. 100x제곱에 마이너스 9야. 항의 개수가 두 개야. 그리고 제곱이 자꾸 보여. 그러면 합차 공식의 가능성이 높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100X 제곱은요, 10X 전체의 제곱.

제곱이거든요. 9는요, 3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따라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10x 더하기 3, 10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인수분해를 예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는요, x의 계수는 1이 아닌 자연수이고, 1이 아닌 자연수이고, 상수항이 정수고,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지에 있는 답을 골라주시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한두 일차식을 가지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3x, 10x 더하기 3과 10x 마이너스 3을 예쁘게 더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면서 20x가 되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곱 빼기 제곱을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문제였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느낌이 다르죠? 제곱 빼기 제곱의 느낌이 아니고요. 이번엔 다시 항이 3개가 됐어요. 요 2차식이 이렇게 1차식과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x제곱에 17x에 더하기 a인데요. 그게 바로 x 더하기 20에 x 더하기 b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좌변이요. 완벽하게 a까지 수치를 전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완전히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a 때문에 인수분해를 못하죠. 17만 알고 있다고 인수분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우변도 일부 모르는 게 있긴 합니다만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해내야지라는 생각보다는요. 전개해서 양변을 비교해야지. 이게 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x제곱은 어차피 같고요. 1차 항의 계수인 17x가 나오도록 이걸 비교하시면 돼요. 됐죠? 따라서 20x와 bx 해서 x항의 계수가 20 더하기 b거든요. 그게 바로 17x가 되어서 앞부분이 17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 더하기 b가 17이 되니 b는요,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정리가 일단 가능하고요. 됐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b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고 다시 a를 구하러 갑니다. a는요, 상수항에서 나오겠죠? 따라서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상수항 a는요, 마이너스 60이 되네요. 됐죠? 끝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a 빼기 b죠. 따라서 마이너스 60에서 잘 보세요. b를 다시 뺄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57이야. 이렇게 정리해서 정답은 4번이야. 이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은근 실수가 또 나올 수 있는 마지막에 답을 마무리할 때 그런 게좀 있었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 하시려면 곱셈 공식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을 잘 하셔야, 전개를 잘 하셔야, 왜냐면 인수분해 반대가 전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해야 인수분해를 잘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인수분해 하면서 다항식의 곱셈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같이 공부하면서, 메꿔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럴 때 상수 m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한결 업그레이드가 된 문제입니다. 방금 아까 그 문제랑 조금 다르게 인수분해된 결과를 이렇게 1차식 곱하기 1차식이라고 주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정보가 전혀 얻을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차식으로 인수분해됐어. 1차식, 2차식으로. 그것만 정보를 준 거예요. 그 대신에 이렇게 생긴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향, 가능성을 다 구해봐. 가능성을 열어두고 할수 있는 걸다 구해볼래? 그러면 M은 누구누구 나올 수 있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인수분해를 한 방향으로 정해놓고 한게 아니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걸다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16 곱하기 1 가능하거든요. 맞죠?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따져보셔야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여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다 따져보셔야 되는 상황이라 전부 일일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해서 16인 경우는요, 4, 4, 16도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쪽에만 주고 하나는 플러스 줘야 되죠? 그치만 여기 마이너스 주나 밑에 마이너스 주나 그건 똑같아요. 어차피 4, 4 같으니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XX에 이번에는 8, 2, 16 가능하죠. 맞아요. 좋습니다. 8, 2, 16. 그럼 마이너스 여기 줄수 있고요. 그리고

8, 26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죠.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게 mx가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에서 플러스 1x니까 마이너스 15의 x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m의 값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이제 여러분이 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수분해 된 꼴을 쓴다면 당연히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치만 이제 m의 값이 궁금한 상황이니까. 두 번째는요. 요렇게 곱했을 때는 16x에 마이너스 1x 하니까 15x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m의 값이 15예요. 이때는 요렇게 곱하면 4x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니까 0x거든요. 그래서 이때 m의 값은 0입니다. 이때는요, 2x와 마이너스 8x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x가 돼요. 그래서 이때 m의 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8x죠. 그러니까 6x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플러스 6입니다. 그래서 m이 될수 있는 후보는요, 요 5개가 되고요. 이 중에 m의 값이 될수 없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 이 중에 없는 거가 답이겠네요. 마이너스 6, 0, 6다 있고요. 15 있는데 10은 없죠.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고요. 자, 이제 9번 문항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a가 있어요. 1차 식에, 1차 항의 계수에.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인수분해를 또 역시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대신에 이 우변도 인수분해 된 거에서 일부 모르는 건 있지만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양변을 비교하라고요, 계수를. 이해됐죠? 그래서 12x의 제곱에 더하기 7a-5의 x에 마이너스 14가 2x 더하기 b에 6x 더하기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뜻이니까 이제 양쪽을 비교하는 겁니다. 어차피 x제곱의 계수는 같거든요? 그건 비교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상수항을 좀 비교해 볼까요? 네, 단적으로 상수항이요. 마이너스 14랑 이렇게 곱하게 되니 마이너스 14는 7b가 되어서 b가 예쁘게 딱 나와요. b는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b가 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고 출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1차항의 계수를 이용해서 7a-5와 같다고 놓고 a 값을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3모양의 공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14x거든요. 그러니까 2가 x의 계수예요. x의 계수. 맞아요. 근데 그게 이쪽에서 보면 7a-5거든요. 요 둘이가 같다란 뜻이죠. 맞죠? 따라서 7a가 7이 되니 a 값이 1이 나온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a와 b를 지금은 더하라는 문제죠? 따라서 이 a와 b를 더해주시면요. 마이너스 1 해서 정답은 2번이야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처음에 제가 이런 문제를 아까도 하나 풀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문제를 풀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있는 부분에 a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만약에 완벽하게 숫자로 주어진 식이 나왔으면 인수분해를 그냥 담백하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기도 미지수가 끼어 있고, 우변에도 완벽하게 준게 아니라 일부 미지수가 끼어 있고, 그러나 준 부분도 있어요. 이렇다면 양변을 전개하면서, 일부 전개한 식을 비교하면서 가시는 게 훨씬 유용하다.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이런 문제 풀면서 이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그 인수분해 방법을 확인하면서 가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를 직접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항의 계수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항의 계수를 보기 전에는 공통 인수를 가지고 보는 거죠. 딱 인수분해 하여라라고 물어본다면 공통 인수가 있나라고 보는 게첫 번째. 이해됐죠? 그래서 공통인 인수로 뽑아주는 게 여러분이 어떤 인수분해 전략을 짤지에 앞서서 가장 우선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항의 계수를 따져주는 거예요. 항의 계수가 두 개야. 그러면 제곱 뺀거 혹시 적용할 수 있나? 합차 공식이죠. 그걸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렇죠. 합차 공식이 적용되고 나서는 항의 개수가 혹시 3개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3개가 되면 뭐가 적용이 됐었죠? 완전 제곱식. 제곱이 있고 가운데가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완전 제곱식의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항의 개수가 3개인데 제곱이 잘안 보여요. X는 제곱이지만 뒤에는 그건 아니야. 그렇다면 맞아요. 그 경우는 대각선 인수분해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곱해서 그걸 더한 결과가 1차항에 있는지를 본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수분해를 할 때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길이 쭉나 있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나오면 내가 뭐부터 할지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이제 문제를 보고 고민하기 시작하시면 그건 이제 좀 이미 늦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을 오늘은 집에 가서 입으로 손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 인수분해 또 섞어놓고 문제 많이 풀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시고 오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중단한 문제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마지막 강의입니다. 학교 시험 만점왕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달려오고 있죠. 자, 짜잔. 만점왕에 이른 친구는 짜잔. 왕관을 쓸수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여, 그 무게를 견뎌라. 빠밤.

왕관을 썼다가 벗을 때는 머리를 좀 만져야 돼요. 이렇게 바쁘게. 자, 12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11번까지 풀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12번부터 풀 겁니다. 자, 12번부터 우리 이제 독후감을 볼 거예요. 그쵸? 독후감 어떻게 쓸수 있는가? 독서 감상문. 예,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죠. 자, 이제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흥보와 놀부를 읽었어요.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쓸때 다음 조건에 더 어울리는 제목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지 말, 아직 보지 마. 보지 말고요. 그냥 1번부터 2번. 네, 1번, 2번을 보시고요. 아, 저게 좀더 어울리는 질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읽지 마시고. 자, 흥부와 놀부를 읽고 독서 감상문 이제 딱 쓰려고 하는데 제목을 먼저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1번과 2번 사이에 어떤 제목을 고를까? 보세요.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흥부. 그다음 욕심쟁이 놀부보다는 착한 흥부처럼. 여러분이라면 어떤 제목에 더 끌리세요? 이게 더 기니까. 자, 1번과 2번 중에 더잘 어울리는, 알맞은 제목은요? 짜잔, 2번입니다. 왜 그럴까? 길어서요. 그건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무엇을 대표한다? 글의 내용을 대표해주는 제목이고요. 책의 주제나 전체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책의 주제. 책의 주제가 뭔가요? 이건요, 글쓴이가, 뭐, 작가가 되겠죠? 글쓴이가 생각하는 것. 예, 글쓴이가 생각하는 내용.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네, 이것도 돼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글쓴이는, 이 작가는 왜이 흥부와 놀부를 썼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읽잖아요. 물론 흥부와 놀부가 어떤 뭐 정해진 작가가 있는 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책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거 1번을 잘 봐요.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흥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머리에 딱 떠올라요? 흥부가 그 둥지에서 떨어진 그 제비를 주워서 다리를 열심히 치료해주는 그 모습이 떠오르죠? 그냥 그것만 떠올라. 다른 건안 떠올라. 맞지? 그러니까 이런 제목은 알맞지 않다는 거예요. 글 전체의 내용을 알게 해주는, 글 전체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제목이 더 알맞은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쟁이 놀부보단 착한 흥부처럼 살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주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말하는 겸, 우리나라 전래 동화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는 뭐 흥부와 놀부, 토끼와 자라, 뭐 그다음에 뭐 콩쥐팥쥐, 뭐 이런 아주 흔한 뭐 선녀와 나무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요, 전래 동화 속에는 뭐 금도끼, 은도끼도 그렇고 어떤 내용이 아주 많냐면요, 이런 내용이 많아요. 권, 선, 징, 이런 주제로, 예, 이런 주제로 만들어진 말들이, 동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권선징악은 뭐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난 처음 듣는데요? 하는 친구 있으면 이제부터 알아두어야 해. 왜?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 아주 아주 유명해. 이 유명한 말 아직도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시면 돼요. 네. 선한 것을 권장하고, 선한 행동을 권장하고, 악한 행동은 벌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무섭지? 자, 선한 행동에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악한 행동은 여지없이 벌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괴롭히면 안 된다. 예,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제로 만들어진 그 동화들이 우리 전래 동화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흥부와 놀부.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나중에 흥부는 복을 받잖아요. 그쵸? 놀부는 어떻게 돼요? 막그 박에서 나온 도깨비들한테 막 흠신 두들겨 맞고 집도 재산도 다 뺏기죠. 심청전 보세요. 네. 심청이도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예, 어려운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왕비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그 이야기는 다시 아버지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뭐예요? 주인공. 주인공이 착하면 잘 돼. 그리고 악한 인물은 나중에 다 벌을 받아.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전래 동화는 다 거의 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 예. 어떤 주제다? 권선징악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뒤에 내용이 뻔히 보이죠? 나중에 얘가 잘 되겠구나. 나중에 얘는 벌 받겠구나. 뭐, 이렇게 뻔히 보이죠? 근데 그 뻔히 보이는 것이 재밌다, 이 말이야. 그죠? 해님 달님 보세요. 해님 달님이 된 오누이. 뭐, 이런 것도 보세요. 그 호랑이. 나중에 으앙 잡아먹으려고 왔잖아요. 어머니도 그냥 다 해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동화줄, 썩은 동화줄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죠? 왜 그럴까? 우리나라 전래 동화는 다 이래. 예. 선한 사람은, 네,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다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그렇습니다. 13번부터 16번. 예. 이 독후감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아파트 상가에 사자씨가 있었어요. 이 사자씨가 사자마트라는 가게를 열었어요. 사자마트는 사자씨의 이름과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마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이 마트를 연 주인 이름이 사자야. 이름이 사자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야, 우리 저 물건 좀 사자! 할때그 사자야. 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사갔으면 하는 마음이 담긴 그런 마트 이름이죠. 그두 가지 예, 뜻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자씨의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만 딱 보고 성격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겉모습 딱 보면 저 사람 얌전할 것 같아. 저 사람 굉장히 활달할 것 같아. 그죠?
뭐, 저 사람 굉장히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꼼꼼할 것 같고 허투루 생각 안할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성격 같이 보이세요? 틀릴걸? 보이는 것과 다를걸?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탁 판단을 해버려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편견이라고 하죠. 또는 색안경이라고도 해요. 이 색안경은 왜 나왔냐면 여러분 안경 있잖아요. 여기에 파란색 렌즈를 껴. 그럼 온통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 그쵸? 오, 너 파랗구나. 너옷 파랗네. 막 이렇게. 노란색 렌즈를 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모두 노랗게 보여.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다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게 편견이에요. 사람들은 사자시의 그 겉모습만 보고 성격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했다는 얘기지. 겉모습이 무섭게 생기고, 거기 보면 작품 속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도 걸걸하고 거칠고, 그쵸? 사자마태를 무서운 사자마태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분명히 기억에는 무섭다,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마 있을 거예요.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전기가 모두 나갔어요.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정전. 정전이라고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이 정전이 뭐다? 정. 멈춘다. 오다가 딱 멈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가 우리 집에 오다가 멈췄어. 그럼 불이 안 들어와. 이게 정전이에요. 재미있는 말이죠. 동네에 전기가 모두 나가자 사자씨는 가게 곳곳에 촛불을 밝혔다. 촛불이 켜진 마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사자씨가 이제 보니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친절하고 또 다정하게 물건을 설명하며 판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우리 생각이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사자마트를 나오며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사자씨를 오해했음을 깨닫고 사자씨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편견이 깨졌다는 거죠. 그죠? 뱀을 그릴 때 우리 편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뱀을 그려. 뱀이 혀를 내름거려. 그때 우리 무슨 색깔 칠해요? 보통? 빨간색 칠하자? 아니라는 거. 뱀의 혀는 빨갛지 않다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편견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빨갛게 칠하니까 뱀도 빨갛지 뭐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편견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마트 이 내용, 책의 내용은 편견을 깨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글, 어떤 점이 좀 아쉬워요? 네. 독서 감상문인데 그책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써놨어요. 근데 이게 다야. 사실 독서 감상문은 그게 핵심이 아닌데. 그쵸? 독서 감상문이라고 했으니까 감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독서한 책의 내용만 잔뜩 있네요. 조금 아쉽죠? 이 글에 나오는 사자마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사자씨가 연 가게 이름이다. 어느 아파트 상가에 있는 가게이다. 동네에 전기가 모두 나가자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고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사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곳이다. 틀린 말은 라지요. 그냥 비싼 물건이 아니죠.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으면 좋겠다. 사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으니까 알맞은 것은 가, 나, 그리고 다. 여기까지만 써주면 되겠네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 낱말은 무엇입니까? 기억, 아까. 어떻다? 네. 사자씨의 겉모습을 보고 성격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자씨를 무서운 사자마트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 실제로 그책 읽어봤어요? 네. 요 책을 읽어보면 실제로 여기 물건이 있어. 물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물건인들이 있어. 이렇게 물건들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들어가죠. 이 가게에. 그리고 이 사자씨가 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물건들 사이로 사자씨 얼굴이 보여. 어떤 얼굴? 예. 네, 이런 얼굴이 보여. 이래가지고 머리가 막 이래. 사자처럼. 진짜. 사자처럼 머리가 막 이래. 이렇게. 이러고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래요. 이래. 그죠? 그리고 막 말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수염도 막 이렇게 있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거칠어. 어서 오세요. 이렇게 머리는 막 이러고 사자처럼 그죠? 그러니까 뭐 아이고 무시하라 그러고 이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안 갔는데 성격이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 그 사람 고약할 거야. 친절할 거야. 상냥할 거야. 진지할 거야. 쾌활할 거야. 뭘까요? 고약할 거야. 그죠? 고약이 뭐다 뭐라고? 아, 진짜 고약한 사람이네. 이거 뭐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네요. 예. 못됐다. 사납고 못됐다. 아유, 고약해라. 아유, 우리 집 고양이는 성격이 고약해요. 이게 뭐예요? 예, 고양이가 사납고 못됐다. 이런 뜻이죠. 예. 근데 또 매력 있어. 자, 이렇게 고약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겉모습 보고 친절할 것이다. 상냥할 것이다. 뭐, 쾌활할 것이다. 이거는 이런 겉모습이 아니겠죠. 진지하다. 나 진지하다. 뭐, 이런 거. 그 진지가 뭐예요? 참되다. 이게 진짜가 참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참되다 이런 뜻이 있고 요거는 뭐 성실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다 나 지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뭐 이렇게 진짜야 이런 뜻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 독서 감상문을 다음과 같이 고쳤었대요. 아까 우리 너무 열심히 쓴건 좋은데 내용만 잔뜩 썼네 좀 아쉽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쳤었대요. 독서 감상문은 고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다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 쓴 독서 감상문에는 없는데 고쳐 쓴 글에는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고쳐 쓴 독서 감상문 볼게요. 도서관에서 사자마트라는 책을 보고 나도 모르게 책장을 넘기게 되었다. 책의 제목이 일단 재밌다. 그치? 사자마트. 재밌잖아요. 표지 그림도 봤더니 정말 귀엽더라. 그래서 나는 이 책을 고르게 되었다. 이건 뭐라고요? 독서 감상문 중에 어떤 부분이다? 내가 이것을 읽게 된 까닭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독서 감상문 처음 쓸때 제목 써주시고 책을 읽게 된 까닭을 꼭 넣어주면 좋겠다. 라고 했죠? 어느 아파트 상가에 사자씨가 사자마트를 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하며 가게를 찾지 않았다. 그래도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다. 어느 날 동네에 정전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사자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다. 사자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동안의 오해, 오해가 뭐라고? 잘못 해석한 거라고. 그 사람 잘못 봤어. 이 말이죠. 오해를 풀며 그의 따뜻한 마음을 깨달았다. 여기까지 뭐예요? 책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서 감상문을 쓸 때에는 이 책을 왜 읽게 되었는지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책의 대략의 내용, 다른 말로 줄거리도 여기에 해당하지요. 모든 책이 다 줄거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모든 책이 다 줄거리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인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 글인 경우에는 줄거리를 써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자씨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난 정말 기뻤다. 이건 뭘까요? 인상 깊은 곳이죠? 여기다 써줄게요. 네. 인상 깊은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자, 인상이 뭐라고? 이 인이 뭐라고? 도장. 도장이라고 했죠? 자, 인은 도장이란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상 깊다. 이 말은 내 머릿속에 도장이 팍 박힌 거야. 도장 한번 딱 찍으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탁 박혔어. 뭐가? 사자씨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된그 장면. 그 장면이 난 정말 인상 깊었어. 기억이 돼. 잊혀지지 않아.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 꼭 써주고, 나머지 생각이나 느낀 점 이것도 써줘야 된다. 자, 나도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겠다. 이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 글에 대해서 독서 감상문 써오세요라고 뭐, 숙제가 있었다면, 또는 이런 대회도 있잖아요.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짜임이, 예, 짜임을 잘 봐야 돼요. 독서 감상문의 짜임새. 형식, 예. 형식도 돼요. 네. 뭐, 이런 표현도 써요. 독서 감상문의 형식. 제목 쓰고.
제목은 어떻게 쓰고 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 써주고 그 다음에 까닥 써주고 내가 이래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뭐 이런 거그 다음 내용을 써주고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 써주고 마지막에는 나의 생각이나 느낀 점 써주고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사자마트에 대한 그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썼죠 엄청 길게 잘 썼어요 잘 쓰긴 했는데 내용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뒤에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과 생각하거나 느낀 점, 요것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예, 독서 감상문, 독서, 좋은 독서, 독후감, 뭐, 이렇게 이것이 되겠죠.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독서 감상문을 다음과 같이 고쳐 썼어요. 아까 이렇게, 이렇게. 처음 쓴 독서 감상문에는 없는데 고쳐 쓴 글에는 있는 거. 일단 책의 내용. 처음 독서 감상문에도 내용은 있었죠. 아주 꼼꼼하게 많이 잘 썼어요. 책을 읽은 까닭. 요거 새로 생겨났어요. 인상 깊은 장면 새로 썼어요.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이것도 새로 썼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완벽한 독서 감상문 만들었어요. 정답은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이 실제로 독서 감상문 쓸때 반드시 참고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독서 감상문 속 사자마트 이야기의 내용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을 쓰세요. 그랬어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혹시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분명히 사자마트 이야기 내용 가운데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을 쓰시오가 아니에요. 잘 봐요. 독서 감상문 속의 사자마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자마트 이야기도 안 읽었는데 나 이거 못 쓰는데 그게 아니고요. 독서 감상문 속에서의 내용 가운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봐야죠. 여기 독서 감상문 속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그래. 나는 사자마트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독서 감상문은 지금 내가 읽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에게 인상 깊은 장면을 한번 골라보겠어. 여기 사자 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따뜻한 마음을 깨달았다는 바로 이 부분이 난좀 기억에 남네. 왜냐하면 나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또뭐 정답을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독서 감상문 속에서 사람들이 사자 씨를 오해했음을 깨닫는 장면이 나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 이 독서 감상문 속에서. 왜냐하면 나도 친구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 친구를 쉽게 오해한 적이 있었거든. 난 거기에 공감이 돼. 공감이 뭐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공감. 함께 느낀다. 나는 너의 마음에 공감이 돼. 이 말은 나도 네 마음하고 똑같아. 이런 뜻이라고 했죠? 함께 느낀다. 네. 요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16번은 오해하지 말자. 사자마트 이야기 속에서 인상 깊은 장면과 까닭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앞에 독서 감상문 속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그 까닭을 써라. 이런 말이다.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 쓰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써볼게요. 일단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독서 감상문을 쓴다. 독서 감상문을 고쳐 쓴다. 벌써 조금 정답의 일부가 나오네. 그쵸? 쓰고 나서 고쳐 쓰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보는 거니까. 그쵸? 쓰고 나서 고쳐 쓰는 거니까 아마도 가 다음에 나가 와야 되겠다. 하나 찾았다. 그쵸? 자, 독서 감상문을 쓸 책을 정한다. 오, 그렇지. 독서 감상문을 쓸 책을 정한 다음에 감상문을 쓰겠지. 그러면 가 앞에 다가 오겠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네. 이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돼. 이러면 벌써,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 분명히 나옵니다. 다섯 개나 되니까.
한 3개 정도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5개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찾는 방법대로 하나하나씩 정답을 찾아가면 돼요. 책을 정한다. 그렇지. 책 정한 다음에 쓰고, 그 다음 고쳐 써야지. 자, 다, 가, 나 찾아냈어요. 2개 볼게요.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점검한다. 자, 점검한다는 얘기는 검사한다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자, 내가 독서 감상문을 썼어, 이미. 쓴 것을 잘 검사해봐. 내가 제대로 썼나 검사해봐. 점검해봐. 그런 다음에 고쳐 써야겠죠? 점검하고 보니까, 이게 좀 틀렸네. 이게 좀 아쉽네. 그런 다음에 고쳐 쓰는 거죠? 그렇다면, 라는 이 사이에 들어가야겠다. 맞지? 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서 점검한 다음에 고쳐 써야 되겠다. 맞죠?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한다.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일단 책을 정해요. 그치? 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써야겠죠. 아, 그러면 이 사이에 마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내면 돼요. 자, 제일 처음에 다, 그 다음 마, 그리고 가, 라, 그리고 나. 이렇게 하면 5개가 있어도 끄떡없이 정답 찾을 수 있어요. 다음 대화를 읽고 독서 감상문으로 쓸 책을 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보자. 주인공이 꿈을 찾아서 떠나는 내용의 책을 읽었어. 나도 주인공처럼 내 꿈을 이루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그래? 나는 친구와 다투고 나서 화해하는 이야기 읽었는데 인물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해서 신기했어. 공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 대화를 다 읽었어요. 독서 감상문으로 쓸 책을 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무엇일까? 독서 감상문을 쓸 책이 같으면 그 책을 독서 감상문으로 쓰려는 까닭도 항상 같아. 아니죠, 아니죠. 예. 네. 그렇지 않죠. 책이 같더라도 내가 이 책에 끌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독서 감상문을 쓰기 전에 책을 골라 읽고 책에 대한 생각이란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 지금 그 과정이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요건 뭐예요?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고 나서 독서 감상문이 잘 쓰여졌는지 점검하는 단계였죠.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 썼나요? 아니요. 그럼 책의 내용을 대표하거나 책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떠올려 보라고요. 알겠어요. 책을 읽은 까닭이 잘 드러났나요? 아니요. 그럼 책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읽게 되었는지 생각하세요. 네. 응? 아니라고요? 책의 배경 등장인물 줄거리를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의 내용을 잘 썼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아니요. 책의 배경 등장인물 줄거리를 떠올려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세요. 자, 인상 깊은 장면을 까닭과 함께 썼나요? 아니요. 재미있는 장면, 슬픈 장면, 감동적인 장면 떠올리고 그 까닭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러세요. 책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썼나요? 아니요.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책을 읽고 깨닫거나 다짐한 점을 난 생각해 볼게요. 뭐, 도대체 제대로 한게 아무것도 없네. 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점검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과정을 나타낸 걸까요? 바로 자신이 쓴 독서 감상문을 점검해보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밟아봤습니다. 기억에 어울리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책의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썼나요? 네. 여기는 다 예예요. 책을 읽은 까닭이 잘 드러났나요? 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내용을 그 다음에는 정리해보는 순서가 있어야겠죠? 내용 정리 잘했나요? 네. 인상 깊은 장면을 까닭과 함께 잘 썼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네. 인상 깊은 장면 꼭 넣으시고요.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썼나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독서 감상문을 쓸수 있어요. 공기문입니다. 4학년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과 그 이유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한번 글을 만들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아, 내가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우리 4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나도 읽어.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한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뒀고 30살에 자립했고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60살에 귀가 순해졌고 70살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신경 쓴 거는 50대 이야기입니다. 50이 지천명, 50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내 안에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지천명이 되나? 저 지천명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지천명이 지금 되고 계세요? 내 속에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떤 게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냐라는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 나의 관계를 재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살면서 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가 관계를 정리하죠. 그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나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이냐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빼가는 관계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에너지 수준이 20대 때하고는 달라지죠. 예전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집에 가면 방전이 돼서 그냥 꼼짝도 못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듣기 싫은 가수 얘기도 같이 좋아하는 척 해주고 그러곤 했었습니다. 가기 싫은 운동장도 같이 따라갔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50대 때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수는 오히려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과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에너지는 줄었는데 관계는 그대로니까 나는 몹시 피곤해지는 거죠. 원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뇌가 계속 돌아가고 특히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전두엽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세 종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예요. 서로 도움이 되니까. 저 친구랑 있으면 내가 좀 괜찮아 보여. 저 친구랑 있으면 돈을 잘 내. 저 친구랑 있으면 길을 잘 알아. 유용함의 친구죠. 두 번째 친구는요. 같이 있으면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갈 땐 그 친구를 꼭 데려가요. 즐거움의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서로 만나면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세 번째 덕의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의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번째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 몇 명이나 있으세요? 굉장히 드물죠. 한두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있어요. 그래서 세네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 자신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필요한 유용한 존재냐, 재미있는 존재냐, 덕의 존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 기준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정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는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인가? 아니면 나를 더 번아웃 시키고 기가 빨리는 관계인가?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오래전부터 아니면 얼마 전부터 그냥 모임이 만들어져서 누군 총무가 또 잘해. 그래서 자꾸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어. 근데 만약에 의무감으로 내가 계속 가는 모임이었다면 한번 빠져보세요. 그 모임이 만약에 없어도 나한테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없어도 그 모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관계는 이미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냥 거기 안 가도 되는 거고 그 모임에서도 내가 없어도 되는 거죠. 굳이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라는 게 어차피 계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특별히 더 친하다가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세월이 있다가 다시 또 좀 친해지기도 하고 계속 친한 관계는 배우자하고만 계속 친하면 돼요. 인간관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자녀들하고도 그래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유연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50대가 되면 우리 스스로 꼰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꼰대라는 말은 전두엽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감정을 조절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외부 자극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원래 성질 난다고 그 성질 그대로 부리는 거는 동물들이 하는 일이고 인간은 전두엽이 그 감정을 조절해서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다듬어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전두엽이잖아요. 근데 그 전두엽이 아주 훌륭하게 발달 잘 된 사람은 생각이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인지적 유연성이 줄어든다는 데 있는 거죠. 전두엽의 도파민 시스템이 약해져요. 세로토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바꾸기가 힘들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개론서를 보면 나이를 먹으면 그 사람의 성격 패턴이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요, 이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악기,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게 인지적인 유연함을 길러줍니다. 뇌를 새로운 자극에 노출시켜서 유연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꼰대라는 말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선 내가 젊은 세대,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할 일, 서로 알고 있고 서로 느끼는 것들을 공유는 하지만 내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의 경험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30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50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이미 달라졌어요. 지금의 50대가 20대, 30대 때도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잔소리하는 윗사람들 말 들이박으면서 지금 50대가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50대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 스스로한테 늘 하는 말 첫 번째는요. 조언하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하자. 저도 모르게

그거 옛날에 나 처음 인턴할 때는 저 전공이 할 때는 내가 전문의 처음 됐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요, 대화의 문을 닫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네,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귀를 닫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시작하면 대화가 열리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노력하는 거는 내가 느꼈던 경험을 공유는 합니다. 알려는 줘요. 근데 강요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같은 정신과 의사를 하는 선배님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아주 젊을 때부터 늘 말할 때 내가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걸 흉내냅니다. 제자들과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아, 그때 나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나는 그때 요렇게 했었어. 근데 그거를 참고 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 50대들, 60대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 돼.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까요? 세 번째. 제가 요새 인공지능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SNS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거에 적응 제일 잘하는 일종의 얼리 어댑터 5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내가 보고 공부하려고 그래도 쉽게 습득이 잘안 되고 이해가 잘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후배들이나 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쉽게 금방 알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디지털,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 인공지능. 이 분야에서는요, MZ세대가 어른들의 선생님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배우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내가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관계가 달라져요. 그리고 존중을 받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또 존중을 해줍니다. 소통의 품격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존중하는 마음을 얼마나 느끼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 가뜩이나 지금 있는 관계도 줄여나가고 손절하고 지금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치매 예방과 외로움 방지, 우울증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며. 관계의 질이 또 노후를 결정한다며. 그럼 그중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필요합니다. 근데 50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또 심지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기준들이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거절당하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흔히들 중년기가 넘은 50, 60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의 학번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이에서는 그게 쉽죠. 사람들 사이에 내가 그 중에서 몇 번째 넘버원인지 넘버쓰리인지가 정해지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게 어려우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과 높은 위아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사람과 무슨 회사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취미 활동, 그리고 새로운 운동, 이걸 통해서 만나는 관계는 그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냥 테니스를 좋아하느냐, 등산을 좋아하느냐, 이런 공통점만으로도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들 있잖아요.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아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움직이기 힘들 때 병원 갈 때 좀 도와주고 약간 감기 걸렸을 때 집안일 좀 도와주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그런 지역사회의 모아이라는 게 동네 사람들이 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마을인데도 100세까지 사는 비결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소규모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동네마다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공부를 같이 한다든지 책을 같이 읽는 그런 모임들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런 모임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한 두세 명만 모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서로 인간성까지 공유하고 서로 정치색까지 공유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취미만 같으시면 됩니다. 매주 한번 한 시간 공동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같이 하는 작은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이 좋습니다. 그게 5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0 이후부터 시작하는 나다운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규형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다 보면 스텝업 그러다 보면 영어 실력이 쭉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 오늘도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y is the sky blue? 바로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늘이 왜 파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배워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이런 표현 실수는 피하자 라는 것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거 난데? 나 저런 실수했는데? 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Blue light makes the particles move fast. They scatter more light. Red light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People see more blue than red in the sky.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Its sky is fully dark at night. During the day, it is covered in white sunlight. Chapter 4. Sight. Violet light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It scatters even more light.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They see a blue sky. Sunsets are not blue.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Sunlight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Blue light scatters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Reds and yellows are left.
0: Why is the sky blue? 파란색. 하늘이 왜 파란색일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Blue light makes the particles move fast. 파란색은, 파란 빛은 makes 만듭니다. The particles, 그 공기 입자들을 move fast,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빠르게 움직이니까 they scatter more light.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많은 빛을 산란시키다.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red light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그러나 빨간 빛은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하지만 빨간색은 빨간 빛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입자들을 그만큼이나 많이 움직이게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as much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뭐만큼이나 파란색이 공기 입자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만큼이나를 여기 as much라고 써둔 것이죠. 즉 파란색은 이렇게 더 많은 빛을 산란시키고 빨간색은 좀 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people see more blue than red in the sky.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파란색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보다요? 빨간색보다요. 넘어가 볼까요?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달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A thin atmosphere. Thin이라는 것은 이렇게 얇은. Thin이라는 것은 바로 얇은. 그 반이어가 바로 두꺼운이 되겠죠. Thick이 되겠죠. 그런데 thin이라고 하면 얇은. 즉 지구와 비교했을 때 무엇과 비교해도 이렇게 이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달이 있다면 그 대기, 공기층이 아주 얇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반위에는 thick이라고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Its sky is fully dark at night. 여기서 its sky라는 것은 바로 달의 하늘이겠죠. 그래서 달의 하늘은 완전히 어둡습니다. At night, 밤에는 완전히 어둡습니다. During the day, 여기서 day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루나 뭐 일 혹은 요일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밝을 때, 낮을 의미하죠. 그래서 낮 동안에는 it is covered in white sunlight. 그래서 it is covered, 덮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덮여 있냐면 white sunlight, 하얀색 햇빛으로 덮여 있습니다. 즉, 백색광으로.

0: 덮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하늘이 바란 비밀이 파헤쳐졌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음운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Blue light makes the particles move fast. They scatter more light. Red light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People see more blue than red in the sky.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Its sky is fully dark at night. During the day, it is covered in white sunlight.
0: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Chapter 4, Sight. Sight라는 것은 바로 시각이 되겠습니다. Violet light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Violet light라는 것은 바로 보라색이 되겠죠. 보랏빛은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장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결 모양의 파장이 있는데 고점 대 고점, 가장 높은 곳 혹은 낮은 점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파장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보랏빛은 has a shorter wavelength,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보다요? than blue light. 파란 빛보다, 파란 색보다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더 촘촘하다라는 거겠죠. 이 물결의 이 높낮이가 더더욱 더 촘촘해서 높은 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고 파란색은 그래도 조금 더 넓다, 조금 더 멀다라고 할수 있겠죠. 빨간색이 가장 멀었었죠. It scatters even more light. 그래서 보랏빛은 scatters. 완전히 흩뿌리게 됩니다. It's scattered. 보랏빛은 흩뿌립니다. 사방으로 흩뿌립니다. Even more light. 여기서 even이라는 것은 심지어 뭐뭐조차도 아니고요. 뒤에 바로 보니까 이런 더 많은 이라는 이런 비교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even이라는 것은 바로 훨씬이 됩니다. 더 많은 빛을, 훨씬 더 많은 빛을 흩뿌리게 됩니다. 퍼뜨리게 됩니다. But 그러나 그러면 하늘이 더 많은 빛을 흩뿌리게 되니까 보라색이 하늘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늘이 보라색이 아니고 파란색이 나는 거죠? 그러나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나 그런데 하필이면은 인간의 눈은 사람의 눈은 are more sensitive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답니다. 뭐에 더잘 반응하고 민감하냐면 to blue light. 파란색 빛에 더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they see a blue sky. 그래서 사람들은 파란색 하늘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 파란색이 훨씬 더 많이 흩뿌려지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근데 파장으로 치면은 보라색이 훨씬 더 많이 흩뿌려지는데, 퍼지는데, 그러나 인간의 눈, 을 한번 보자니 인간의 눈은 훨씬 더 파란색에 민감하다. 그래서 파란색, 보라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온다. 그래서 하늘이 파란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Sunsets are not blue. 그러나 sunset 해가 지는 것이죠. 일몰이라고 표현하죠. 일몰은 are not blue.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가 질 때는 뭔가 불그스름하고 노르스름하고 주황빛이 나고 그런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나 붉은색 계통의 그런 빛이 항상 나지 않나요?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그럼 이제 일몰 해가 질 때를 생각해 보면 the sun 이 태양이 어디 있냐면 is low 낮게 있습니다. 어디에 낮게 있냐면 on the horizon. horizon이라고 하면 바로 지평선이 되겠죠. 지평선의 낮은 데 위치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있으면은 이 지평선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구로 치자면 아주 먼 곳에 있는 거겠죠.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것보다는 먼 곳에 있는 게더 태양이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unlight, 그러니까 햇빛이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sunlight, 그 햇빛. 햇빛은 has to travel. travel이라는 것은 이동하다가 되겠죠. 원래 travel이라는 것은 여행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뭔가가 움직이다, 이동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동해야만 합니다. through 무엇을 통해서? more of the atmosphere. 대기를, 더 많은 대기를 통해서 이동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고요. 조금 이따가 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문법적인 실수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표현상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이런 표현 실수는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에서 오는 혼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단어 자체에서 오는 혼동도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각각 하나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it is blue color이라고 돼 있죠.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문법

0: 적으로도 틀렸고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것은 파란색입니다. 맞아 보이죠? PD님 맞아 보이죠? 하지만 틀렸다는 것이죠. 왜 틀렸냐 하면 파란색 blue 안에 파란색의라는 색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color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t is blue라고 쓰게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색깔 군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파란색 군에 가깝다 혹은 파란색 빛깔을 띈다. 색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it is a blue color이라고 해야 됩니다. color이 명사가 될 것이고 명사는 명사가 항상 쓰고 다니는 모자가 있죠. 그게 바로 a 혹은 an이라 혹은 the라는 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파란색입니다. 라고 it is a blue color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아주 더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it is blue. 이미 이 안에 색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때 색깔을 이야기할 때 파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it is blue color. color를 뭔가 이렇게 써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쓰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 책에도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sunsets are not blue color이 아니라 sunsets are not blue 이렇게 그냥 딱 끝난다는 것이죠. 파란색이 아니다. 해석을 할 때는 의미를 파악할 때는 이미 파란색이라는 게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문법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 표현상에 약간 어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 play입니다. 여기 있는 play. Let's play together. 우리 같이 놀자. 뭐 틀린 게 없잖아요. 맞죠. 근데 어법상, 즉 문법상으로는 틀린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play라는 단어의 쓰임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let's play together이라고 하면은 미취학어동 아주 어릴 때, 사람이 아주 어릴 때 혹은 그거를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한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정도 될까요? 기준은 사용하는 국가나 사람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대다수가 어릴 때 친구들끼리 논다라고 할 때, 그럴 때 play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혹은 중고등학생 혹은 성인이 let's play together이라고 하면 뭔가 좀그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람으로 치자면 아주 작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extra large, extra large를 입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extra small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어법적으로 맞지만 작은 옷이라고 해서 옷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신해서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Let's hang out.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Hang out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o you wanna hang out? 너 같이 시간 좀 보낼래? 놀래? 라는 게 Do you wanna hang out? 혹은 Let's hang out. 우리 놀자. 같이 시간을 보내자. 라는 것이고요. 혹은 Let's get together. 모여서 놀자. 시간을 보내자. 혹은 Let's meet up. 우리 만나서 뭐 만나자. 혹은 만나서 시간을 보내자 이런 의미. 약간의 서로서로의 어감 차이는 있습니다. 의미 차이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나 이런 표현들을 흔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나서 놀자, 놀자를 그대로 영어로 바꾸기보다는 이런 대신 다른 표현들을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Blue light scatters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자, 그러면 이제 태양이 있고요. 이게 지평선에 이 지평선에 아주 이 낮은 곳에 태양이 지금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데, 분명히 푸르스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파란색은 blue light scatters 이렇게 다 퍼져버립니다.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그 파란색이 도달하기 전에, 어디에 도달하기 전에요? 바로 reach라고 하면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에 도달하기 전에요? 사람들의 눈에 도달하기 전에 파란색은 다, 파란빛은 다 흩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는가? Reds. And yellows are left. 그래서 빨간 빛들과 그 다음에 빨간 색들과 노란 빛들, 노란 색들이 are left 남아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석양 혹은 일몰, 이 해가 질 때는 파란색을 볼 수가 없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많은 것을 저도 배운 느낌이 들어서 참 뿌듯하네요. 여기까지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Sight. Violet light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It scatters even more light.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They see a blue sky. Sunsets are not blue.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Sunlight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0: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Travel. Travel. Sunlight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원리를 하나 적용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동의어, 유의어 혹은 반의어를 한번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의어에 초점을 좀 맞춰서요. 자, 아까 전에 지평선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지평선이 뭐죠? 바로 horizon이라고 합니다. horizon,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평선, 지평선은 가로를 의미하죠. 그래서 수평선의 혹은 가로의라는 의미를 가진 horizont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의, 가로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평선을 가리킬 때 horizon을 쓰지만 우리가 흔히 가로라는 말을 일상에서 더 많이 쓰잖아요. 가로가 얼마다, 가로로 너무 길다, 뭐 이런 말, 가로, 세로,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horizontal, 수평의, 가로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호기심을 느끼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언어라는 것은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 이건 뭘까? 가로? 그럼 세로는 뭐지? 이거를 아, 뭐 있겠지라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수평의 가로를 접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의 흐름이 세로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면은 생김새는 전혀 다르지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vertic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의 혹은 세로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아, 뭐 있겠지, 몰라도 돼 이러지 마시고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의가 있으면 세로의도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그 대기가 얇다 할 때 thin이 나왔었죠. 반이요 뭐지? thick. 그래서 제가 강의에 넣어두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올 수가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태도를 한번 길러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했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문화 생활 모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이 도시가 무엇인지, 과연 어떤 곳이 도시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그렇죠.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 배웠는지 알게 되겠죠? 우리 친구들, 우리 강의도 이제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어요. 특히 북우원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복습을 철저히 하자. 뭐 예습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국어 공부하랴, 영어 공부하랴, 수학 공부하랴 할게 많잖아요. 그리고 놀아야 되고요. 그런데 예습까지는 뭐 선생님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복습을 반복해서 열심히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회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 집중해서 강의 듣고 복습하자. 그럼 누굴 불러볼까요? 맞습니다. 윤희를 불러봐야 되겠죠? 윤희, come on, come on! 오늘도 유니투어를 찾아주신 전국의 상현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앞쪽에서 상현쌤이 복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뭐 제가 아무리 이또 상현쌤과 라이벌 관계이긴 하지만, 그 복습의 중요성? 그것은 선생님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여러분들 복습이 다른 게 복습이 아닙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뭐 5분, 10분 정도 짧게 시간을 투자해도 좋으니 바로 복습을 해 주고요. 그리고 살짝 개념이 기억날 듯말듯할 때쯤 뭐 대략 한 3일 혹은 일주일 지났을 때쯤 배웠던 내용을 한번더 복습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 기억 속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훨씬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유닛 투어에서 배울 내용도 어떻게 강의가 끝이 나면은 한번더 혼자서 복습해 보는 시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방문하게 될두 가지 장소 확인해 봐야 되겠죠. 먼저, 도시의 생활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도시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채로 도시 생활의 특징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강의 들어주시면 됩니다. 과연 도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입니다. 도시 생활의 좋은 점과 문제점입니다. 이 도시 생활에 있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 생활의 문제점은 여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여기에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윤희의 설명을 더잘 들어줘야 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방문하게 될두 가지 장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브릉브릉 출발! 도시 생활의 특징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도시,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사는 곳이나 하는 일에 따라 다양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도시 하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무엇? 다양하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다양한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출근할 때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진 않겠죠. 뭐, 여러분들은 아침에 등교를 하잖아요, 학교로. 어른들의 경우, 혹은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출근할 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도시에서는 말이죠. 근데 윤희, 이 대중교통이 뭐죠? 뭐, 어렴풋이 떠오르는 몇몇 교통수단들이 있죠. 버스나 기차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정확한 뜻 한번 짚어보고 가자고요.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개념이지만 정확한 뜻을 알면은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때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와라, 대중교통, 빠밤. 기차, 버스, 배, 비행기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시 한번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우리는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뭐 한두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탈수 있는 이런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배라든지 기차라든지 버스 같은 것들이 바로 대중교통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떻다? 편리하고 도로가 덜 막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 교재에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그래,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찝찝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무엇에서? 도로가 덜 막힌다? 이건 무슨 말이지? 왜 도로가 덜 막힐까요? 그렇죠.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뭐 승용차, 뭐 자동차, 예를 들면은 뭐네 명이서 탈수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차는 어떻게? 뭐 많이 타봐야 뭐네명 정도 탈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차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너무 많아. 그러면은 차가 막히겠죠. 하지만 4인용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큰 버스나 혹은 뭐 지하철 같은 것들에 탑승을 한다면 어떻게? 아,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싣고 가게 되니까 그만큼 차가 많이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덜 막히게 된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이마저도 도로가 덜 막히는 게 무슨 관련이 있지? 라는 의문이 또 든다면 이 지하철을 떠올려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자동차로 승용차로 부릉부릉 이렇게 4인용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어떻게 사람들이 지하철을 활용한다면 우리 지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도로의 차의 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은 어떤 특징이 있다? 편리하고 도로가 덜 막히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도시의 경우 여러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는데, 아,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다양하게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겠죠. 굳이 차를 타고 기름을 넣고 빵빵, 아우, 너무 막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혹은 실제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흐름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퇴근 후나 주말에는 여가를 즐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가. 여가라는 말이 또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뭐 혼자 공부했을 때 이렇게 읽으면 여가를 즐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여가가 뭐지? 할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여가란 무엇이다? 바로 사람들이 일이 끝난 후나 주말에 자유롭게 쉴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가 시간에는 주로 뭐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연장이나 뭐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도시는 이렇게 어떻게 다양한 문화시설과 여가 공간이 많아 여러 가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뭐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어, 혹은 여가 공간이 많아, 이거를 암기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생각해 보자고요. 도시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매일 일만 하고 살수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쉬는 날이나, 혹은 뭐 주말, 혹은 일이 끝난 후에, 그래도 힘들었던 이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뭔가 놀고 쉬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도 많고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가 공간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일단 설명을 해 보았고요. 무조건적으로 여가, 여가, 여가. 도시는 여가.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윤희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흐름을 이해하자. 도시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끝내고 뭔가 쉬거나 놀 시간이 필요한데 이왕이면은 더 즐겁게 문화생활도 즐기고 혹은 뭐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면서 놀거나 쉬면 좋겠구나. 그래서 도시는 어떻게 빠밤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윤희가 말했죠. 다양하다. 다양하다란 말이 참 많이 등장할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뭐,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리고 어떻게, 여가.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다양한 문화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포츠 시설 같은 것들도 다양히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도시의 특징, 느낌이 조금씩 오고 있나요?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도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도시의 특징과

많이 모여 살다 보니 1층 혹은 뭐 2층 건물에 사람들이 산다기보다는 어떻게 좁은 면적에도 높은 건물을 지으면 이 높은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한다 쓰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도시의 기본적인 특징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좁은 면적에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높은 공동주택, 높은 층으로 이루어진, 많은 층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이 많아서 필요한 물건을 편리하게 구매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 어떻게 뭐장 보러 가서 먹거리도 많이 사야 되고요. 혹은 뭐옷 사러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이 많아서 필요한 물건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도시 생활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되는 키워드들 한 번씩 짚어 보았고요.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일단은 회사나 공장에서 무엇?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일 등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 4학년 1학기 강의 때또 제대로 정리해 주었잖아요. 제가 이 기관사 시절에, 이 승무원 시절 때 정리를 해 주었는데 생산활동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 떠오르죠? 그리고 어떤 거?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편리하게 해주는 활동,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도시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한다? 그렇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등장하겠지만, 도시에서는 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요.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활동, 예를 들면 농업이다, 어업과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도시에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요. 회사나 공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거나 혹은 어떻게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일 등을 한다. 이렇게 잠깐 정리해 두고 나중에 문제 풀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내용. 도시 생활의 좋은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생활은 무엇이 좋을까 느낌이 올 텐데 일단 하나씩 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나 공장 등이 많아서 일단 일자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전에 봤듯이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그 말은 아, 회사나 공장이 많구나. 그래서 일자리가 풍부하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다양한 편의시설, 생활이 편리하다. 뭐 우리가 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편의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다? 생활이 편리하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큰 병원 같은 것들도 많고요. 혹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뭐 약국이나 이런 것들,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편의시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까 봤던 것, 여가 생활에서 잠깐 나왔었죠? 공연장, 영화관 등이 많아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큰 도시 같은 경우는요, 뭐 극장, 영화관이 3개, 4개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의 좋은 점 무엇이다? 이렇게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 다양한 교통수단, 다양한 또 등장했죠? 교통수단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아주 편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도시 생활의 좋은 점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뭐 4학년 정도 됐고요. 뭐 이제 내가 곧 있으면 5학년 되는데 이 정도는 뭐 쉽지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출제를 했을 때는 많이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서? 여기서. 무엇? 도시 생활의 문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종 틀리는 내용들이 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인구에 비해 주택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낡은 집이 많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오래된 집들이 많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 도시는 주택이 부족하고 아직 낡은 집이 많구나. 예전부터 모여서 살다 보니 이렇게 낡은 집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흐름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요 정도로 이렇게 쉽게 쉽게 이해해 주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쓰레기가 많아. 냄새가 나고. 일단 이 사진만 봐도 냄새가 납니다. 냄새. 그리고 불편을 겪는다. 아무래도 이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도시에서는 뭔가 좀 고민들이 많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많아서 빵빵.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교통이 혼잡하다. 특히 출근길에 어떻다. 아무리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무엇? 자동차를 타고 어떻게? 빵빵 출근길을 가고 또 퇴근길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어떻다? 교통이 혼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워낙 많다 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족끼리 어디 뭐 맛집을 가거나 어디 잠깐 큰 도시로 여행을 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뺑글뺑글 돌고 아이고 여기 불법 주차하면은 카메라에 찍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시는 이 보호자들, 부모님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 떠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실제로 이런 도시들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나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기가 나빠지는 등의 환경 문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대기 오염 문제, 혹은 수질 오염 문제 같은 그런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 무엇? 도시 생활의 문제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무엇이다?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요두 가지에서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정도는 어떻게? 윤희가 말을 해준 방식대로 흐름을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무엇?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도시로 만드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 바람길 숲을 만들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인다.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바람길 숲이 뭐냐? 사실 이거는, 우리 친구들, 혹시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다면, 오빠. 바람길 숲이 뭐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뭐 부모님 강의 끝나고 나서 아빠 바람길 숲이 뭐게? 하면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이제 어른들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람길 숲이 뭐냐? 깨끗한 공기가 도시에 잘 퍼져나가도록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나무를 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어떻게 아, 여기는 건물을 낮게 세웁시다. 혹은 여기는 건물을 짓지 맙시다. 하고 어떻게 나무를 심어 놓고 이렇게 공원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뚫어줬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어떻게 미세먼지 줄어들고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람길 숲은 어떤 예다?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다시 한번 더. 바람길 숲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바람길 숲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대기 오염 줄이고요. 미세먼지 줄일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들 좀 부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으면은 어디 가서 이제 뭐 아우 이 똑똑한 나의 모습을 뽐낼 수 있어 자랑할 수가 있겠죠? 요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캠페인을 통해 생활 쓰레기를 줄인다. 캠페인 무엇입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하죠. 뭐 쓰레기를 줄입시다. 혹은 뭐 환경 오염을 막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알리고 실천하는 활동이다. 학교에서 한 번쯤 뭐 여러분들 4학년 혹은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이런 어떤 피켓 같은 것들을 들고 환경오염을 줄입시다. 혹은 뭐 학교폭력을 줄입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캠페인 활동이다. 뭐 간단히 짚어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쓰레기 문제 해결하자. 우리 쓰레기를 줄입시다. 분리수거 잘합시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세 번째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당연히 어떻게 걸어 다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자동차, 물론 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것을 이용하는 차들 어떻습니까? 브룽브룽 할때 뒤에서 연기가 부부 나오죠. 그 연기가 어떻게? 대기 오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주택을 뭐 보수하거나 고쳐서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들, 혹은 새로 지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이 도시의 특징, 그리고 도시 생활의 어떤 좋은 점과 문제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특히 바람길 숲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어른들도, 심지어 선생님들 중에서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개념 정리 잘 해두길 추천하면서 무엇을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상윤쌤, 컴온! 오늘 강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확인해 볼게요. 도시에는 도로나 철도 등 무엇이 발달해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편리하다. 무엇을 떠올리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교통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도시는 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사람이나 물건이 엄청나게 편리하게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대중교통은 안 되나요? 우리 친구들, 대중교통 아까 윤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죠. 그런데 물론 뭐 철도, 도로 뭐 비슷하게 떠올릴 수는 있겠다만, 철도나 도로는 뭐 교통수단, 뭐 버스나 기차 이런 걸 뜻한다기보다는 뭐 차나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길, 철도 뭐 기차가 지나가는 길, 이렇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보다는 교통이라는 말이 더 맞는 답이 되겠죠. 좋아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항상 풀어주는 누구? 상윤쌤 아닙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도 짚어줘야지 여러분들의 그런 가려운 부분,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좋아요. 바로 2번입니다. 도시에는 제조업, 상업, 금융업, 관광업 등 다양한 무엇이 발달해 일자리가 풍부하다. 무엇이, 그렇죠. 산업이 되겠죠. 우리 지난 강의 때 산업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산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말을 했었죠. 산업은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뭔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우리 삶을 뭐 편리하게 주거나 즐겁게 해주는 그런 활동들이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뭐 공장이나 시장, 회사처럼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시험에 여러분들에게 산업의 뜻을 쓰세요. 이렇게 묻진 않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서는 산업은, 그래, 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이거나, 혹은, 뭐,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 뭐, 우리 삶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산업이구나, 요 정도쯤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 산업으로 정리를 해 보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도시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가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도시 사람들은 들이나 산, 바다와 같은 자연 환경을 주로 이용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도시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들? 교통, 대중교통도 이용하고요.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 공장이나 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출근 퇴근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자연환경보다는 인문환경 쪽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굳이 뭐 고쳐본다면 인문환경 쪽이 조금 더 가깝긴 하겠죠. 그래서 가히 표시고요. 바로 2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사는 곳이나 하는 일, 여가 생활 등에 따라 나왔다. 핵심 키워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죠. 도시는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요. 어떻게? 하는 일, 여가 생활 등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하는 일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즐기는, 쉬는 그 여가 생활, 문화 생활도 모두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양하다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윤희가 말을 해 주었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7번입니다. 도시 생활의 문제점 나왔습니다. 옳게 설명한 학생을 묶어 있고요. 준영, 도시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게 살아요. 도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 이런 특징이 있다. 지난 강의부터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게 산다. 인구가 많이 모여 삽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를 했었죠. 서영, 도시는 교통이 혼잡할 때가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자동차가 많다 보니 사람도 많고 자동차가 많다 보니 어떻다. 교통 혼잡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 부족하다. 아까 윤희가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정답은 서영이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마지막 문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나타낸 자료.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기호를 써보라고 합니다.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립니다. 여러분, 더 좋은 도시 만들 건데. 아무 데나, 좋아. 난 오늘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겠어.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기 나무에 쓰레기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학교 앞에, 내가 먹다 남은 캔 던지고, 이러면은 더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환경오염 더 심해지고,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바람이 잘 통하도록 숲을 조성합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그렇죠.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 어떻게? 바람길 숲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니은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무엇? 우리가 오늘 배웠던 중요 내용 짚어봐야 되겠죠? 도시 생활의 특징 어떻다? 이 다양하다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사는 곳이나 하는 일에 따라 다양하게 생활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떻다? 좋은 점은 뭐 편의시설 많고 문화생활, 영화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또 무엇이다? 문제점도 있다. 주택 부족,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된다.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럼 무엇? 도착 만점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활동으로 이런 것들이 오염되는 문제. 느낌 맞죠, 여러분? 뭐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로 대기 오염. 쓰레기와 오염 물질로 강과 바닷물이 더러워지는 수질오염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무엇?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이 도시에 대한 다양한 내용 짚어보았습니다. 좋은 점, 문제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항상 복습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어떻게? 따단!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을 해결해요.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방법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야기 나누는, 즉, 대화하는 면담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가볍게만 생각할 수 없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면담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엔 드디어 면담을 실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했거든요. 그래서 면담을 아주 잘 매끄럽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자, 면담이에요. 면담 자체를 본다면, 먼저 면담을 여는 단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러면서 면담을 슬슬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면담 열기입니다. 자, 열었어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열었으니까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면담하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잊지 마세요. 면담은 수다가 아니다. 면담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대화이다라고 했어요. 자, 질문이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면담을 이제 닫을 때가 옵니다. 즉,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이것도 역시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면서 예,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는지, 이그 면담의 처음, 가운데, 끝을 예,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면담 진행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면담을 엽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인사로. 네, 인사로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인사는 참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볼수 없습니다. 다 보는 것 같죠? 아니요. 인사를 서로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친구든 누구든 간에. 그런데 누군가가 안녕 또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서야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각인시키고 싶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인사하는 거예요. 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면담을 요청드린 누구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는 거죠.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체가 뭐예요? 인사예요. 자, 인사는 안녕하세요. 저는 장윤서입니다. 오늘 면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의를 차리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을 알리는 글을 쓰고 싶어서 면담을 요청드렸어요. 라고 무엇을 밝힌다? 목적을 밝힌다. 그래야 면담 대상자가, 즉, 정보를 주실 분이, 아, 이 친구들이 나에게서 어떤 정보를 가져가고 싶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정보를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반드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을 알리는 글을 쓰고 싶어요. 면담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맞죠? 아까 지난 시간에 막 여기다가 수첩을 놓고 막 이렇게 필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의 모습도 봤지만 사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막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면담 대상자 입에서 정보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적을 수 있을까요? 힘들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녹음 또는 녹화의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자, 면담 대상자 입장이 되어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말과 나의 모습을 그대로 녹음 또는 녹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무거울 수 있죠.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되고, 자, 전화기 녹음 시작해. 그래서 너는 이거 카메라로 찍어. 이러면, 이거는 아닌데요?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괜찮으실까요? 라고, 예, 동의를 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마저도 예의예요. 예의. 예.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면담은 계획적인 대화라고 했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의. 예의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좋은 정보를 얻어내야 돼. 그러면서 막 마음대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 대상자에게 예의를 지키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사하기. 그리고 목적을 얘기하고 녹음, 녹화할 때 반드시 동의를 구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거 나중에 보고서도 써야 돼서 그러는데요. 혹시 녹화해도 될까요? 아, 녹화는 좀 어려운데요. 아, 그러면 녹음은 어떠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이것마저도 만약에 동의를 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아, 그럼 저희가, 말씀하시는 걸 받아 적고 싶은데 이건 괜찮겠죠? 뭐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면담 대상자에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근데 더 좋은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지. 준비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했죠? 자, 도서관 사서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 아, 저희가 찾아가고 싶은데 언제 괜찮으실까요? 아, 나 언제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명쯤 올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 저 혼자 올 거예요. 아니, 친구랑 몇 명이 올 거예요. 다 얘기해 주고요. 이건 준비 단계에서 있어야 돼. 사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그 면담 준비하기 과정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게 이렇게 자세하게 막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의를 그 전에 구하는 게 좋아. 지금 2단계에서 동의를 구할 수도 있지만, 아예 면담을 요청할 때, 저희가 말씀하시는 걸 녹화나 또는 녹음을 하는 게 좋은데 어떠세요? 하고 미리 준비 단계에서 동의를 구해도 돼요. 그러면, 아, 좋아요. 그러면, 오늘 아이들이, 친구들이 녹화를 한다는데 좀 좋은 옷을 입고 갈까? 막 이런 것도 할수 있잖아. 그쵸? 예. 준비는 철저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까지 했어요. 네, 좋습니다. 녹음하셔도 돼요. 네, 녹화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준비한 질문지를 딱 펼쳤겠죠? 그죠? 여기서도요, 어떤 친구들은요, 질문지를 미리 보내요. 맞아요. 미리 보내는 경우 있어요. 메일 주소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미리 질문지 보내드릴게요. 이런 친구 있어요. 그게 없으면, 뭐, 만났을 때 질문할 수 있죠. 자, 현재 맡고 계신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막, 또, 답을 얘기하시겠죠. 사서가 되려면 어떤 과정 거쳐야 될까요? 자, 여기까지가 뭐다? 사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사실이야. 내가 맡고 있는 건 책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거 사실이죠? 이 사서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것도 사실이죠. 자, 사서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것인가요? 뭐,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고 그 까닭은 뭔가요? 자, 이건 뭐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은 면담 대상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하. 우리가 질문을 만들 때 사실에 관련된 질문을 만들 수 있고 또 면담 대상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을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 좋아하는 색깔이요? 갑자기. 좋아하는 색깔이요? 뭐, 노랑? 뭐, 저도 좋아요. 노랑, 어떤 노랑을 좋아하세요? 뭐, 옅은 노랑?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이 면담에서 할 말을 질문으로 만들 때 상관없는, 네,

질문 목적과 관계가 없는 이런 질문은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서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이건 뭐예요?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 부탁하고 싶은 거라든가, 예,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이 되겠죠? 아하, 우리가 면담 질문을 만들 때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면담 질문을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걸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끝마무리 해야 되겠죠? 오늘 면담 덕분에 사서라는 직업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면담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얻게 되었네요. 라는 말이잖아요. 잊지 말자. 면담은 수다가 아니다. 정보를 얻게 되는 대화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뭘까요? 면담 결과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 확인 과정에서 면담 대상자는 어떤 걸 느낄까요? 아, 내가 잘 해냈구나. 이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얘기를 해준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뭔가 스스로 보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에서 비읍 가운데에 면담 목적에 맞지 않는 질문이 있었죠? 좋아하는 색깔 뭔가요? 요거지요. 네, 요거. 뭐, 실례되는 질문도 있어요. 월급이 얼만지 궁금해요.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면담 대상자에 따라서 뭐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잊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가 면담 시작할 때뭘 밝히고 시작했어요? 이 면담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시작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걸 뭐 어디 신문에 싣는다거나 뭐 이렇게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 목적에 잘 맞는 질문을 만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질문 니은 디귿 비읍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게요. 종류를. 사서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이것은 사실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자, 사서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 사서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뭐 요거 부탁에 해당이 되겠지요? 네, 해주고 싶은 말씀. 요거 요거 요거 예, 부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의 종류를 나눠 볼수 있어요. 면담 열기, 면담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아야 돼. 면담 마무리. 자, 열기와 마무리하기를 통해 알수 있는 면담할 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바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인사하고 처음에 열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런 목적으로 면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목적을 밝히고 또 내가 누군지 밝히고 그쵸? 이렇게 면담에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면담을 제대로 여는 겁니다. 정해진 면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요거는 다 끝나고 나서겠죠. 그죠? 면담을 끝내고 나서. 선생님이 항상 준비합니다. 면담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 찾아뵈면 녹음, 녹화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하고 미리 동의를 구해도 되고, 또 질문지도 미리 보내드려도 되고, 면담 시간은 1시간 정도 될것 같아요? 하고 예상 시간을 알려드려도 되고요. 이것들을 준비 단계에서 미리 그분에게 요청할 때, 허락을 구할 때 해도 돼요. 예, 그만큼 이 준비 과정이 다다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담 마무리하기 단계에서 가에 들어갈 주요 활동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까 결과 확인하기였었죠? 예, 면담 결과 확인하기. 그래서 3번. 3번에 예,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담을 요청하는 것, 그다음 면담 목적 정하는 것, 이것은 면담하기 전에, 예, 면담하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기 전에 예, 요청 다 마무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면담 목적을 우리 그 모둠원들끼리 다 정해야 하는 거고요. 예. 면담 목적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요청하시는 것이 맞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면담을 요청드린 장윤서입니다. 인사하고 자기가 누군지 밝혀야 되는 것이죠.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꼭 잊지 마세요. 자, 사서가 이제 이 대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서관과 사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말씀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한번 말해봐요. 뭐가 궁금해?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예의를 갖추시고 계신 거죠? 아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친구들에게, 자, 이제 목적이 나오겠죠?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을 알리는 글을 쓰고 싶어서 면담을 요청드렸다. 이 부분은 바로 면담의 목적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청 단계에서 이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면담 중에 확인을 해 놓는 것이죠. 좋은 주제네요. 친구들이 도서관 사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잘 말씀드릴게요. 자, 면담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자, 이거 중요하죠? 녹음이나 녹화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동의.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만 녹화보다는 녹음이 편하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 녹화보단 녹음이 편한데요. 이 말은 녹음으로 하자. 그 말이죠. 눈치를 채야 돼. 알았어요? 아, 그래요? 녹음이 더 편해요? 아, 녹화는 좀 불편하실까요? 그러지 마시고, 아, 이건 녹화하자는 뜻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죠. 자, 이 얘기가 왜 선생님이 이제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면담은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고요. 아주 그 높은 대화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높은 대화 수준이 있어야 매끄럽게 윤활유가 쳐진 그 바퀴가 굴러가듯이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불편한 감정이라든가 불편한 자리가 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어. 그런 대화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선생님 같으면, 아, 예, 녹화보다 녹음이 더 편하고요. 이러면, 아, 이분은 녹화보다는 녹음을 좋아하시는구나. 녹화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면 좋겠죠. 면담 내용은, 자,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봐. 면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협조를 할 건데, 학교 과제에만 사용해 주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키셔야 돼요. 약속을. 아시겠죠? 예. 자, 이거 굉장히 사서분이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구 사항을 들어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것마저도 준비 과정에서 이미 결정이 나 있으면 또 그것도 좋습니다. 네.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맡고 계신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공도서관 사서는요, 사람들이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일을 하죠. 대출 반납을 돕고요, 원하는 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사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무슨 내용의 책을 읽고 싶은데, 찾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와, 이걸 아신다고? 할 정도로, 기다려봐요. 그러면서, 어디로 막 가셔가지고, 이거? 막 이러죠. 예,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책을 주문하기도 하고 책을 정리하는 일도 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독서 행사도 이분이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죠.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합니다. 자, 면담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무엇일까요? 네, 친구들에게 사서라는 직업을 알리는 글을 쓰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라고 목적을 꼭 알려드렸고 또 면담할 때 말씀을 또 하고 있네요. 사서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책 정리. 여러분, 책 정리 좀 해요. 너무한 친구 있어, 진짜. 책을 이렇게 딱 읽고 그냥 옆에다 툭 던져놓고 또새 책을 가지러 가. 이런 친구 있거든요. 사실 선생님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도 선생님이, 사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질문을 몇 가지를 부탁을 드려봤어요, 실제로. 진짜로. 우리 학교의 사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궁금하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정보를 얻었죠. 면담의 목적은 뭐다?
정보 수집이다. 그래서, 아, 우리 학교 사사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듣고 계시구나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6학년이니까 6학년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의외야. 아유, 너무 죄송했어. 뭐냐면 6학년 학생들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에요. 제발 뛰어다니거나 떠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실 줄 몰랐거든요. 6학년쯤 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건 정말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입니다. 떠들고 뛰어다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왜이 말이 나왔지? 사서가 하는 일 하다가 선생님이 면담했던 그 기억이 나서 얘기했어요. 사서가 하는 일, 책 정리한다. 대출 반납 돕는다. 책의 표지를 디자인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찾아준다. 정말 잘 찾아주시죠. 독서 행사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서관, 학교 도서관 가서 그 프로그램에 응모를 해서 뭐 사탕을 얻어오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그림도 그려서 걸기도 하고, 재밌는 일들을 하잖아요. 사서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3번. 이것은 북 디자이너가 하시는 일이죠. 자, 면담 내용을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할 때 기억은 보기의, 이 보기의 질문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기호를 쓰시오. 현재 맡고 계신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현재 맡고 있는 일이에요. 이건 사서 선생님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죠? 사실 그대로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써 보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 이런 평가 문항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자, 면담을 한 뒤에 면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면담을 한 뒤라고 했어요. 자, 면담 다 끝났어. 끝나고 나면, 면담에서 나온 그 정보, 이게 정보지? 면담 내용. 네. 잊지 마. 면담은 정보를 수집하는 대화의 방법이야. 자, 면담 내용을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이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알맞게 설명한 친구. 이미 끝난 면담에 대해서는 따로 면담 내용을 정리하지 않아도 돼. 자, 면담 때 아쉬웠던 점을 생각해. 내가 그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딱 생각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질문을 또 던져볼 걸. 뭐 이런 것들. 아쉽다. 정말 알고 싶었는데,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뭘까요? 준서겠죠. 네. 자. 면담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정리를 잘 하셔야겠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안돼 있죠? 그런데, 교재를 잠깐 놓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예상을 한번 해보라고 일부러 지워놨어요. 그치? 우리가 그냥 대답을 그냥 읽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 예상을 하면서 보면은 더 재밌잖아. 그치? 자, 책을 빌려주는 일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네요. 사서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그럼 여러분이 사서라면, 사서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답을 할까? 한번 여기 생각해 봐. 자,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서가 되려면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도 따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야. 자격증이 100장이면 뭐해? 내가 그 도서관에서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채용 절차를 거쳐야 사서가 될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사서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것 같아요? 사서라면 이 능력이 꼭 중요하다. 이런 거? 잘 듣고 설명하는, 그렇지.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예,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 자료를,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니까 검색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정리하는 그 꼼꼼함, 꼼꼼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 느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랬더니 추천한 책이 도움이 됐다고

땀을 느낀답니다. 서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책 읽는 습관과 함께 스스로 궁금한 걸 찾아보는 습관 길러보라고 하셨고요. 오늘 면담 덕분에 서사라는 직업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결과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도 잊지 않았고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면담 결과를 정리할 때 어울리는 내용을 알맞게 연결해 볼까요? 사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일단은 그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를 해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또 채용 절차를 거쳐야 사서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서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라고 했어요?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더해서 검색 능력, 그 다음에 꼼꼼함이 중요하다고 하셨네요. 사서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책 읽는 습관 길러라. 그리고 궁금한 것은 스스로 찾아보는 습관도 길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은 정보죠? 사서 선생님께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다? 네, 추천한 책이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이분께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책을 좋아해야 되고 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또는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또 있어야 되고요. 소통 능력, 검색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잘 드네요. 혹시 사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23번 볼게요. 면담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알맞게 설명한 친구. 학생들은 장난치면서 가볍게 질문하고 면담에 소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럴 거면 뭐하러 면담을 요청했냔 말이야. 안 되죠. 학생들은 사서 선생님께 예의를 지키며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면담에 참여했다. 어우, 하시는 일이 많네요. 막 이러면서. 그쵸? 학생들은 필요한 정보만 얻으려고 짧게 질문하고 면담 대상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죠? 자, 그래서 하은까지 아주 좋은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라면 문제입니다. 면담 진행하기 과정 볼까요? 면담을 열어야지요. 그리고 질문해야지요. 그리고 면담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면담 진행하기 단계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어? 동의를 구해야 된대요. 면담 동의를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녹음하고 녹화하는 데 동의를 구해야 될까요? 네. 일단 면담을 열었잖아요. 예. 열어놓고 어떤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담 끝나고 나서 그 면담 대상자가 자기의 그 면담 과정 속에서 자랑스러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면담! 누가 나 면담하러 안 오나?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저 오늘 296강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가정법을 시작했으니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죠? 오늘은 가정법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자, 함께 하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이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개념 배웠잖아요. if절 안에 내용이 실현이 가능하면 단순 조건, 실현이 불가능하면 가정이라고 했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 동사를 가지고 가정법을 적용한다. 어디에만? 가정의 상황에서만 가정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 조건문에서는 직설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현재 상황을 우리

단순 조건으로 표시할 때와 가정할 때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뭐 현재 상황을 단순 조건으로 표시할 때는 직설법을 쓰니까 당연히 현재 동사를 쓰면 되고요. 입절 안에. 자, 그러나 가정법에서는 똑같이 현재를 쓰면 구별이 안 되니까 과거 동사를 써서 현재를 표시한다. 이것을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어서 이제 과거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이나 가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앞으로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이나 가정은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퀴즈로 여러분들이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과거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입니다. if절 안에 무슨 동사를 쓸까요? 아, 직설법을 쓰는데 그러면 당연히 과거 동사를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거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은 당연히 과거 동사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 이거를 뭘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뭐가 있나요?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장을 굳이 이름을 우리가 이제 짓는다면 뭐예요? 단순 조건문 과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at that time이 나와 있어요. at that time은 그때잖아요. 과거의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과거 그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한테 전화했을 거야.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면 전화 못 했겠지 뭐.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과거 상황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가정은 어떨까요? 똑같은 과거 상황인데?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려고 과거를 쓰려고 했더니 과거는 이미 어디서 썼어요?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과거를 이미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우리가 과거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상황을 가정할 때는 뭘 쓸까요? 하나씩 더 이렇게 땡겨져 온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대과거를 표시하는 그런 동사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had 플러스 PP로 표시한다가 포인트예요. 아, 그러니까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를 썼으니까 과거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대과거를 땡겨다 써야 되는구나. 논리적이죠? 그래서 had 플러스 PP로 표시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은 과거 완료 시제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를 거예요. 아, 가정, 과거에 대한 가정은 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if절 안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had PP를 썼는데 주절에는 어떻게 쓸 거예요? 주절도 마찬가지로 한 시제를 더 밀어야죠, 이제. 자, 여기에 과거가 오니까 주절에는 뭐가 왔어요? 여러분들, 액면상 과거니까, 실제로 가정하는 시점은 현재지만, 액면상 과거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 head PP를 썼으면 더 하나 더 과거로 밀어야 되는데, would를 어떻게 하나 더 과거로 밀어요? would밖에 없어요.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는 내버려 두시고요. 뒤쪽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have, PP로 바꾸어서 쓰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직설법의 동사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을 더 과거로 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썼잖아요? 직설법에서는 이런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요거는 가정법에서만 볼수 있는 동사 꼴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어때? 아, 이건 가정법이야. 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여러분들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at that time이 있습니다. at that time이 그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팩트를 알아요.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의 팩트를 안다니까요. 알면 연락하고, 모르면

연락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녀군요. 그녀는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다가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때 알고 있었더라면, 자,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정법을 써야겠죠? 직설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법은 뭘 쓴다 그랬어요? had 플러스 pp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전은 어떻게 쓴다고요? 자,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뉘앙스를 담아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가 만약에 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면, 과거 시점에, 그 여자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을 텐데. 실제로, 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못했을 거다. 이게 지금 직설적 표현인 거예요. 이것을 가정적으로 옮겨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would have pp는 직설법에서 볼수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아, 이건 무조건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또 would have pp가 나와 있네요.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자, 그 여자가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조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만약에 여기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한 가정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녀가 진실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죠? 자, 실제로 여기 있지 않아서 진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미래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단순 조건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해요. 미래 상황을 쓰기 위해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배우셨나요? 시제 편에서. 자, if절. if가 조건의 부사절로 사용됐을 때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분명히 배우셨죠? 그래서 미래 상황을 우리가 단순 조건으로 표시할 때도 현재 동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단순 조건문 미래라고 부르죠. 자, show up은 나타나다예요. 자, 그 사람이 내일 만약에 나타난다면 내가 너에게 전화해 줄게. 안 나타나면 전화 안 하고. 이런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써야 되는데 if절 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니까 shows up이라고 하는 현재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적은 뭐죠? 당신이 알수 있게끔 전화해 줄 게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to let you know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지점까지를 딱 보고 나면 한 가지의 의문감이 딱 생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조건의 if절 안에서 현재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면 현재도 현재로 쓰고 미래도 현재로 쓰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자, 특정한 미래 표시 어구가 없으면요, 할수 없어요.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글 쓰는 사람이 혼돈을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되죠? 그때는, 자, 여러분들, 시간부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항 한번 보실래요? 내가요, 잠을 못 자면 두통이 와.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특정, 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미래 시점의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과거에도 그랬고, 나는 잠을 못 자면 두통이 와. 이 이야기는 굳이 미래 시점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맥락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현재를 현재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now를 썼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도 if he has time이라고 써요, 실제로. 하지만, 지금을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요 예문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만나셨던 예문이기 때문에 자,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절 안에
현재 동사가 딱 쓰였다라고 했을 때 당황해하지 말고 맥락

상으로 혹은 이렇게 시간의 단서가 되는 자 그럼 미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혹은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시간 부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정확한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단순 조건은 어떻습니까? 자 바로 현재로 여러분들 쓰는 것이고 자요점 다시 한번 tomorrow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shows up을 여러분들 미래로 다시 한번 해석하시면 되겠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미래 시점에 대한 가정입니다. 아, 요것만 좀 복잡해요. 왜죠? 현재를 가정한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과거를 가정한다라고 쳐볼게요. 요거는 과거에서 땡겨와서 여기다가 과거 동사를 썼잖아요. 요거는 if자라네? 대과거에서 땡겨다가 뭘 썼어요, 여러분들? 바로 had 플러스 pp를 썼잖아요. 그 여기다가는 미래에 대한 가정은 뭘로 쓸 거예요, 도대체? 자, 이거 뭘로 써야 되지? 현재를 쓰고 싶은데, 현재는 이미 단순 조건문 현재에서 다 써먹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단순 조건문 미래에서도 지금 현재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정은 아예 이렇게 틀이 짜여져 있어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든가, 혹은 자, were to 동사 원형입니다. 절대로 이게 지금 과거 동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혼돈하시거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숙어 표현이고 약속된 표현입니다. if절 안에는 뭘 쓴다, 여러분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을 때와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을 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얘는 뭐라고 불렀어요? 과거동사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얘는 뭐라고 불렀어요? had pp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가정법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가정하는 경우에만 명칭도 얘는 가정법 미래입니다. 얘는 현재를 가정할 때는 과거, 과거를 가정할 땐 과거 완료지만 얘는 그대로 미래를 가정할 때는 미래라고 부르는 점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 자, 혹은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게끔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어체에서는 요거를 쓰기도 합니다. 자, would나 should나 could나 might 대신에 will, shall, make, can 요거를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런 주절의 내용들까지는 예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저랑 나누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든가 혹은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거나 혹은 이 조동사의 과거형 대신에 현재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은 없겠어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면, 자, 앞으로 여러분들, if절 안에 이렇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써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미래로 가셔야 돼요. 이 should가 shall의 과거인데 어떻게 미래입니까? 이런 논리적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수거적 표현이기 때문에 if 다음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미래 시점을 가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포츠카를 내가 살 텐데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if절 안에 요걸 보고 아, 이건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이구나. 그리고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은 이름이 어때요? 가정법의 미래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과 were to 동사 원형이 왔을 때 어떻게 의미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실현 가능성 낮을 때 씁니다. 근데 were to 플러스 동사 그 원형 요건요. 실현 가능성이 어떨 때 써요? 아예 없을 때 써요. 자, 두 번째 예문 보세요. If I were to be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미래에.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일 때는 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대신에 were to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주절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I would not work 혹은 will not work. 나는 일하지 않을 텐데.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진 않을 텐데.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0: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동사 원형은 명령문을 의미하거든요. 명령문은 시점이 항상 뭐예요? 문좀 닫아라 라고 하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거 미래적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further는 추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Any further problems. 추가적인 어떤 문제를 만약에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전화하세요.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추가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쓰는 가정적 표현인데요.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이 문장과는 있습니다. 아래쪽은 어때요? 추가적인 문제 생기면 이 코베이 씨한테 전화하세요. 안 생기면 전화하지 말고. 요게 바로 should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뉘앙스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은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할 건데요. 함정들이 좀 있어요. 가정법은 이름을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를 가정할 때는 과거라고 부르고, 과거를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라고 부르지만, 미래를 가정할 때는 미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 미래는 if절 안에 동사 형태가 아주 재밌죠? should plus 동사 원형 혹은 were to plus 동사 원형의 꼴을 가지고 있다. 이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될수 있겠네요. 자, 이 편은 여러분들, 자, 앞쪽에서 쭉다 보여드렸던 거죠? 자, 가정법의 과거는 과거 동사를 쓰고, 과거 완료는 요걸 쓰고, 미래는 요걸 쓰고,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요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가정하는 시점은 얘는 현재, 얘는 과거, 얘는 미래.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총 정리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마무리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법 과거가 표현하는 시점이 뭐예요? 과거는 현재를 표시하잖아요.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법 미래의 주절 형태입니다. 뭐가 있었죠? would, will, 명령법. 이렇게 세개 있었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는 아이니까 D번은 안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시면 가정하는 시점과 명칭이 일치하는 게 뭐냐? 미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은 정답을 C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자, 가정법 이제 과거와 미래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다 되셨나요? 자, 필요한 부분들 복습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1: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7: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코르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휴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독학사인데요. 독학사 사회학개론 제7강입니다. 7강 사회학의 성립 및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시험 볼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강의 포인트를 보시면요. 초기 사회학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사회학의 등장 배경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학개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개념이죠. 기능론과 갈등론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회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회학이라는 건요, 뭐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 그것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단의 시스템 또는 사회 구조나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과학적 탐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사회과학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등장 배경을 총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기스트 꽁트인데요. 자, 여러분들 꽁트라는 사람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 자체가 그렇죠? 자,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요. 1789년부터 1799년까지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런데 꽁트 같은 경우는요. 언제 태어나게 되냐면요. 1798년에 태어나게 되죠. 즉 꽁트가 태어나서 살았을 시기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꽁트 같은 경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민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가 변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가 변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꽁트의 등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학이 등장한 배경이 이거예요. 닫힌 사회. 자,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변화입니다. 열린 사회로의 변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닫힌 사회 같은 경우는요, 전체주의적 성격 또는 왕이 다스리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회 같은 경우는 함부로 사회를 연구하다간 어떻게 되냐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한 명의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당연히 굉장히 생명이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닫힌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혁명이 일어나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이 되는 이러한 열린 사회가 도래가 되다 보니 이제는 자유롭게 사회를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들의 자율성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개마인샤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마인샤프트. 자, 개마인샤프트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게젤샤프트라는 말이 있죠. 게젤샤프트라는 말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개마인샤프트 같은 경우는 공동사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게젤샤프트라는 건 이제 이익사회라는 표현입니다. 즉,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의 변화 때문에 사회학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동사회하고 이익사회 같은 경우는 다음 단어에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이 공동사회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라는 표현이고요. 대표적인 공동사회 이해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 단위에서는 이 사회라고 말하긴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연구가 덜 됐지만, 자, 게젤샤프트, 즉 이익사회로 변하게 되면, 이익사회라는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 집단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 그 집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이라는 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바탕으로 뭐가 발달하였다, 사회학이 발달하고 등장하였다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오기스트 꽁트는 별표를 꼭 쳐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시험 문제 항상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꼭이 개념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오기스트 꽁트입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회 정학과 그리고 사회 동학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사회 정학입니다. 사회 정학이라는 거는 사회의 안정성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요. 사회 정학이 바로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기능론하고 갈등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기능론의 바탕이 뭐냐면 사회 유기체설이에요. 사회라는 건 뭐죠? 하나의 생명체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입니다.
자, 우리 생명체 중, 즉,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뇌가 가장 중요하겠죠. 즉,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인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집단이 있고요. 조금 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단과 집단이 서로 뭐를 한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안정을 유지하고요. 발전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자, 오기스트 꽁트 같은 경우는 사회 정학을 주장을 하면서요.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애. 각각 부분과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상태야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사회동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사회동학이라는 건말 그대로 뭐냐. 진화입니다. 진보, 진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꽁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진화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류의 지적 진화 3단계 법칙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첫 번째는 먼저 어떤 단계라고 보냐면요, 종교적 단계라고 봐요. 첫 번째는 종교적 단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형이상학적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증적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종교적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계층이 누가 되는 거냐면 성직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이 사회 단위를 가족 단위라고 봐요. 좀 좁게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형이상학적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의 지배 집단 같은 경우는 법학자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회 단위는 좀 넓어집니다. 국가 단위로 확장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실증적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꽁트 같은 경우는 실증을 굉장히 강조해요. 실험과 증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학을 사회과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즉, 3단계 같은 경우는요, 실증적 단계인데요. 자, 누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냐?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고요. 그리고 인류의 단위는 굉장히 넓어져서, 사회의 단위는 넓어져서 전 인류로 폭넓게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뭐가 된다? 진화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꽁트의 주장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사회정학과 동학.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 정학을 바탕으로 사회 유기체가 등장했고, 그리고 사회 동학 바탕으로 인류의 지적 진화 3단계가 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실증 과학의 위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또는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다 보니 사회학이라는 게 가장 학문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과학들의 위계를 꽁트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가장 단순한 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수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수학이 사회학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수학 다음에 뭐가 이제 단순하다라고 보냐면 천문학. 천문학. 자, 천문학 다음에는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그리고 화학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생물학. 생물학. 자, 마지막 가장 복잡한 단계가 뭐라고 보냐면 사회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회학. 그래서 실증과학의 위계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과학이 뭐다? 사회학이다라고 주장을 한 사상가가 바로 꽁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리 사회학의 성립에서 기능론과 그리고 갈등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꼭 이름들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상가들 이름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보시면 제가 이제 기능론 주장한 사상가들을 쫙 설명을, 이름을 써드릴 거고요. 그리고 갈등론자들 이름을 쫙 써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먼저 주장한 사상가, 그리고 그 주장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면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는 시험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이 사상가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다음 사상가가 영향을 받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능론자들의 이름, 그리고 갈등론을 주장한 사상가들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능론입니다.
자, 김롱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봤듯이 누가 있냐면요. 꽁트가 있습니다. 오기스트 꽁트가 가장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사회

인간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애가 누구냐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갈등론적 사회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꽁투보다 늦게 태어났고요. 다음으로 스펜서라고 있습니다. 스펜서. 자, 스펜서가 이제 기능론을 주장한 사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펜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능론자 같은 경우는 듀리겜이라고 있습니다. 듀리겜. 듀리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는 듀리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듀르겜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듀르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멜이라고 있어요. 진멜. 진멜이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자, 진멜 갈등론적 주장을 한 사상가고요. 그럼 막스 베버가 있습니다. 근데 막스 베버는 일단은 제가 필기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진멜, 우리는 오늘은 수업은 일단 진멜까지는 수업을 할 거예요. 갈등론 같은 경우는. 갈등론 같은 경우는 진멜까지만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기능론자 같은 경우는 꽁트, 스펜서, 듀리겜 다 수업은 하긴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일단은 과정이 거쳐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기능론적 사회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기능입니다. 기능. 어떤 역할이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기능론적 관점 같은 경우는 사회 유기체설이죠. 그래서 생물 유기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로.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기관이라고 하면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단. 여러 기관들,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듯이 사회에도 가족, 종교, 군대, 정부 등 상호 관련된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자, 여러 집단과 집단이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뭐하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각기 사회의 존속과 유지에 뭐를 다하고 있다? 기능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회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이며 각각 부분들이 집단과 집단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거죠. 기능론 같은 경우는요, 이거죠. 사회의 구조, 사회의 구조나 그리고 법, 제도 이런 거 있죠. 사회의 구조나 법, 제도. 자, 이런 것들이 사회의 유지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법이나 구조, 제도를 특정한 집단이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의 총 합의를 통해서 법이나 구조, 제도가 만들어진 거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뒤에 배울 거예요. 합의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론도 기능론적 관점이다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론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펜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서가 유명한, 스펜서가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알미 아니라 뭐다?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스펜서 같은 경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별표 쳐주시고요. 사회 진화론. 첫 번째 사회 진화론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요. 이 스펜서 하면 사회 진화론이 떠오르는데, 그런데 우리 그냥 진화론 하면 누가 떠오르죠? 다윈이 떠올릴 겁니다. 그렇죠? 이게 스펜서가 이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 진화론을 주장하였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초반에는요, 뭐 실제로 스펜서가 다윈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다윈이 스펜서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적자 생존.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다윈의 말로 유명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스펜서가 먼저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윈이 스펜서의 영향을 받아서 개정되는 책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보시면 사회 진화론이에요. 사회 진화론. 적자 생존을 바탕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적이 뭐죠?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응된. 이런 표현입니다. 적절하게 적응된 사람들이 생존을 해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해요. 단순하는데 점점

이게 뭐로 변한다? 복잡화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중 복잡화, 삼중 복잡화로 점점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스펜서는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회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계속 발달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펜서 사회 진화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사회 유기체입니다. 사회 유기체는 이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꽁트, 오기스트 꽁트 설명, 그리고 기능론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사회 유기체와 같은 거야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허버트 스펜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이제 듀리겜인데요. 듀리겜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사상가입니다. 사회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죠. 별표 쳐주시고요. 키워드입니다. 사회적 사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분업론, 그리고 자살론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사회 실제론이 있고 그 유명한 아노미가 있습니다. 자, 사실 뭐이 자살론 같은 경우는 아노미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 파트는 이 자살론이나 아노미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자, 먼저 이 듀리겜이 주장한 사회적 사실을 먼저 봐 두셔야 합니다. 이 사회적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라는 건 인간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외부의 이 개인 외부죠. 개인 외부의 이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사회적 사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가 실제로 있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게 뭐예요? 사회 실제론입니다. 사회 실제론. 자 보세요. 자 먼저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 A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과 A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합쳐져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회도 A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회는 누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죠? 개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하지만 듀리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A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 즉 A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과 A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 합쳐져도 사회는 전혀 다른 성격이 나타나 개인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거야라고 사회적 사실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게 뭐죠? 사회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우리 제가 앞에서 기능론 쫙 설명을 잠깐 드렸죠. 기능론자들은 다 사회적 실제론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능론인데 특이하게 미시적 관점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이 있어요. 또는 갈등론인데 미시적 관점을 주장하는 사상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이따 볼 이제 진멜 같은 경우는 갈등론인데 미시적 관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아, 개념을 따로따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능론 중에서, 기능론을 주장한 사상가 중에서 사회가 실제로 존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상가가 있고, 아니야, 개인이 더 중요해라고 주장하는 사상가가 또 따로 있다라고 정리를 분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적 사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사회 분업론입니다. 자, 사회 분업론이라는 건 우리 뭐랑 비슷한 거냐? 이거 사회 유기체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집단과 집단이 서로 분업을 하고요. 각각의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자살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아노미인 거죠, 아노미. 무규범 상태. 규범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 뭐 자살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듀리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사회적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사회적 사실과 사회 실제론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자살론, 아노미 이어서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슨스인데요. 파슨스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 사회 체계론의 AGIL 도식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일단 별표를 쳐 주시고 아,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돼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합의론이라는 게 있어요. 합의론. 볼까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갈등론을 설명드릴 텐데요. 갈등론은 항상 어떤 사회든 사회가 이렇게

자, 한 가지를 기준으로, 이론론이죠. 한 가지를 기준으로 사회가 구분이 된다고 봐요. 이분법적 사고죠. 그래서 갈등론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착취하는데, 지배계층이 법이나 제도 또는 국가도 다 만들어 놨다고 봐요. 일부 지배계층이 자신들에게 계속 유리하게, 자신들이 자손에게 유리하게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와 반대로, 자, 합의론은 뭐냐면, 파슨스의 합의론은 갈등론과 다르죠. 갈등론과 달리, 일부 지배계층이 법이나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법이나 제도를 만든 건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한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요게 바로 합의론. 되셨죠? 다음으로 사회 유기체설인데,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거와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파슨스도 사회 유기체설이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구조기능주의인데, 여러분들 구조기능주의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능론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기능론으로 보시면 된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구조입니다, 구조. 이게 사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구조기능주의, 사회체계론, 그리고 AGIL 도식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구조, 사회체계, 이게 뭐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조 또는 사회 체계를 뭐라고 보냐? 첫 번째, 경제 구조. 경제 구조. 두 번째, 정치 구조.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구조냐면요. 법 구조, 법 제도.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의 구조 또는 교육의 제도. 자, 이네 가지 구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네 가지 바탕으로 사회 체계를 설명을 해요. 되셨죠? 이네 가지 구성이 뭐다? 어떠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네 가지 구조가 사회 체계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한 게 뭐죠? AGIL 도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GIL 도식.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경제 구조입니다. 경제 구조는 어떠한 기능을 하냐? 어떠한 기능을 하냐? 이거죠. 당연히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 돈을 벌기 위한 기능을 한다. 즉, 적응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응. 자, 두 번째입니다. G는 정치인데, 정치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냐? 뭐죠? 목표 달성의 기능을 한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사회든 리더는 있어야 됩니다. 리더. 그 리더가 있어야 해. 사회체계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가 있어야 돼. 정치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I인데요. 이거는 법입니다.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떠한 규범,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얘기입니다. 즉, 어떠한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한다. 이게 뭐로 한다? 법으로 한다. 법이 이러한 기능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L인데 요거는 이제 교육이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교육 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육 제도는 어떠한 기능을 한가요? 자,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게 요거예요. 잠재적 유형 또는 유지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파슨스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용어가 좀 어려우실 텐데 용어가요. 구조기능주의, 사회체계론, AGIL 도시까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드린 이 의미 바탕으로 용어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밟고요. 우리 이제 갈등론적 사회학에 대해서 볼 텐데요. 갈등론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마르크스 이론을 사회에 반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 이론은 기능론과는 반대로 사회관계의 본질을 모의 투쟁, 모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 갈등의 결과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관심을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자, 무적 어떤 사회 구조를 우리 마르크스죠?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사회 구조를 무조건 이런 식으로 봐요. 이런 식으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 관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변증법하고요. 유물론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게 다 이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이어져 있는 개념. 같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변증법 같은 경우는요. 헤겔의 변증법을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물론 같은 경우는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에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은 변증법 같은 경우는 헤겔의 변증법 같은 경우는요. 정신적 발달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신적 발전. 그런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정신이란 부분을 빼버리고요. 변화, 발전만 가지고 옵니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기서 이제 변증법을 하나 갖고 왔고요. 그리고 포이어바흐의 유물론 쪽에서 자, 뭐가 더 중요하다? 정신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라는 유물론을 갖다 끌고 온 거죠. 그러면서 뭐를 주장한 거죠? 경제 결정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먼저 원시 공산 사회가 있어요. 원시 공산 사회 다음에가 이제 고대입니다. 자, 고대.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보게 되면 이렇게 층이 분화돼서 노예가 있고요. 주인이 있습니다. 중세를 볼까요? 중세를 보게 되면 당연히 뭐가 있죠? 농노가 있습니다. 농노가 있고 영주가 있고요. 자, 근대로 가면 지배 계급이 누구죠? 자본가고 피지배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경제 결정론이라는 건 뭐냐? 일단 고대 때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경제 자체가 이 노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즉 이 경제 체제를 노예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어떠한 정치, 법,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제 체제 밑에 깔려 있는 이 경제 체제를 하부 구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경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을 상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라는 건 다 뭐가 결정을 한다? 이러한 하부가 결정한다. 뭐가 결정한다? 경제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 경제 때문에 정치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마르크스고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모든 사회가 다 뭐죠?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계급을 착취하기 때문에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본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멜인데요. 진멜은 간단합니다. 일단 형식사회학인데 자, 개인과 개인이 상호작용을 해요. 이러면서 틀이 만들어집니다.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구조에서 갈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보고요. 지나치게 협력적인 사회는 생명활동이 없는 것 같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갈등을 할 때 오히려 사회가 활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갈등은 사회 전체와 하부 단위의 유지에 기여를 하며, 요거 좀 재밌는 게 있죠. 갈등은 결속과 통합을 증대시킨다고 봐요. 그리고 이 진멜 같은 경우는 사회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미시적으로 바라본다까지 알아두시고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갈등까지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쫙 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일탈 이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할리사 대비 민법 이제 제2강 시작합니다. 자, 1강 내용 잘 들으셨죠? 복습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2강에서는요, 이제 의사표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자,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그 계약을 해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그 법률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합해진 건데요. 그 의사라는 것은 뭐냐? 자, 자기가 어느 부동산, 아파트를 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뭐 부동산을 팔 생각, 살 생각, 빌릴 생각. 그걸 생각이라 하는데, 그걸 의사라고 그러죠. 근데 계약은 자기가 그 아파트를 살 생각만 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죠. 그걸 외부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한테 내가 네 아파트를 뭐 10억에 사겠다라고 표시를 해야죠. 요걸 묶어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계약을 하고 권리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의사표시 파트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들은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당연히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나 이런 데서도 정상적인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죠. 항상 비정상적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 파트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자, 요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보는 게 바로 이번 파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는 자, 민법에 이렇게 네 가지를 정해놓고 있어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해서 역시 시험에서 매년 나오는 파트니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네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유형을 조금 구별해 보면, 자,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의사하고 자기 생각하고 표시, 얘기한 게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안 맞아. 불일치. 그러니까 살 생각도 없는데 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 이걸 줄여서 비진위 표시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통정의 표시, 그다음에 착오. 요세 가지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그 의사 표시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죠. 그러면 자기가 부동산을 사든 말든 팔든 뭐 하든 자기가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남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전체 묶어서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의사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 하고 세 가지. 그다음에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 사기강박. 자, 이렇게 항상 민법은 구조를 정확하게 분류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시험에 나왔을 때 요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사기인데 불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기당해서 계약한 것은 일치한 거죠. 어쨌든 속아서 사겠다는 생각은 해서 샀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우리 민법은 조금 쉽게 접근이 된다. 자, 그러면 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불일치와 하자가 있다는 걸 보셨고, 그럼 요걸 하나씩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진위 아닌 의사표시. 다른 말로 비진위 표시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민법조문은 이제 107조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뭐 말은 어렵죠. 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는 뭐예요? 의사표시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를 좀 어려운 단어로 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거짓말 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거짓말. 그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이 바로 자기 생각과 말하는 게안 맞죠. 안 맞는 걸 거짓말 한 사람 자기가 알면서 하겠지. 자, 요게 이제 법에서 들어오면 이걸 진위 아닌 의사표시다. 비진위 표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부동산, 예를 들어 아파트, 뭐, 10억짜리가 있는데, 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팔 생각이 없는데, 뭐, 누군가한테,
그 아파트를 내가 뭐 5억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니, 자기에서는 아파트 10억짜리 팔 생각도 없으면서, 5억에 팔겠다. 그 얘기하는 거하고 생각이 안 맞죠. 그런 걸 이제 비진 표시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걸 믿고, 10억짜리 부동산 아파트인데, 제가 지금 5억에 팔 생각도 아닌데, 5억에 팔겠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 그거 괜찮겠다. 해서 샀을 때,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쨌든 거짓말로 팔 생각도 없으면서 싸게 팔겠다고 했고, 상대방은 그게 진짜 싸게 파는 줄 알고 싸게 샀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쪽에서는 거짓말했고, 거짓말로 계약을 했고, 다른 쪽에서는 그걸 믿고 진짜로 계약을 했으면 누구를 보호해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걸 보호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 생각대로 이 계약을 유효로 시켜서, 자,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로 팔 생각도 없으면서 10억짜리를 5억에 팔겠다고 해서 매매한 사람은 그산 사람한테 5억만 받고 10억짜리 아파트를 넘겨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무효나 취소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이 세상 거래가 엉망진창이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본인이 매매 계약을 진짜 했다가, 자, 5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팔았는데, 그 매매 계약 이후에 보니까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 나 그때 매매 계약할 때 사실 팔 생각이 없었어. 그럼 이 계약은 무효야. 아니면 나 취소할 거야. 이래 버리면 세상에 거래가 될수 있겠냐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즉, 진이 아닌 의사표시, 거짓말로 계약을 했으면 그 거짓말한 사람이 말한 대로 효력이 인정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뭐다?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냥 유효라면 참 괜찮은데, 우리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이 계약이 무효일 때가 있다고. 그럼 어느 경우에 무효냐 하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거짓말로 팔 생각도 없으면서 비싼 부동산을 싸게 팔겠다고 하고 상대방은 진짜인 줄 알고 계약했다면 당연히 진짜인 줄 알고 계약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계약대로 효력이 인정돼줘야 되는데, 자, 그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유효로 보단 얘기죠. 거짓말한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상대방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면 그걸 계약을 유효로 볼순 없겠죠. 그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도 거짓말인 줄 뻔히 뭐 하면서 알았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냥 계약을 했어. 자, 또는 알수 있었을 경우.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렇죠. 이게 민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로 들어간다고요.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인데, 알았다는 것은 아시죠? 근데 알수 있었다는 것은 몰랐단 얘기예요, 상대방도. 거짓말인지. 몰랐는데, 알수 있었다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았을 텐데, 조금만 조심해서 이렇게 살펴봤으면 알았을 텐데, 그런 거고요. 그걸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과실이라고, 과실.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예요. 그걸 우리 법조문에는 알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과실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도. 그럼 과실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잘못이 있다는 얘기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자, 또 알았다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라고 한다. 악의. 그러니까 선의와 악의 이렇게 나누는데, 자, 선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의 그러면 좋은 뜻으로, 악의는 나쁜 뜻으로 하지만 우리 법률 용어는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선의라고 그래요. 그럼 악의는 반대로 어떤 사실을 안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이 악이거나, 즉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수 없었다면 무효로 하겠다는 거죠. 무효로.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또 질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참 이게 그래서 말장난인데요. 그러면 상대방은 악이 또는이죠, 권하니까. 또는 과실로 몰라, 즉알수 있었을 경우. 그럼 둘 중에 하나면 무효라는 거죠. 두개다 합쳐져야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이걸 쭉 뒤집으면, 자, 악의의 반대가 뭔가요? 선이죠. 그럼 과실의 반대는, 과실이 없는 무과실이죠. 또는의 반대는 및, 앤드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이면서 플러스 뭐일 때는, 과실이 없을 때는, 무과실일 때는 이제 반대로 또 유효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이 내용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법조문이 있어요. 107조인데. 예. 자, 요게 이제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선의 제3자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팔 생각도 없으면서 팔겠다라고 해서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자, 요거 만일에 상대방이 선의 무가시라면 유효고, 유효라면 만일에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대로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당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당사자. 근데 요 등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또다시 거래를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사가지고 이전 등기 한 사람. 그럼 만일에 이 매매 계약이 빚의 표시로 유효라면, 자, 을은 그대로 소유권 취득한 거고, 그럼 자기 거니까 팔아서 넘겼을 때이 사람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는 항상 선의 제3자가 나오는 것은 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효라면, 즉 상대방도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나 알수 있어서 무효로 판명됐다면, 이 사람은 등기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 자, 요 사람하고 거래할 때 등기부를 보고서 거래하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요 사람이 소유자인 줄 알고 계약에서 등기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 을과 갑의 계약이 무효인 걸 알고 모르고, 그래서 이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들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 제3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선의의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등기된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으니 나는 얘가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사서 이전등기 받았으니까 내가 소유자다 그럴 거고, 이쪽에서는 아니다, 이 매매 계약은 무효니까 얘 소유자 아니고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부터 네가 아무리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넌 소유자가 될 수가 없으니 그 등기 말소해달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거짓말로 계약을 해서 무효가 된 것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주장해가지고 다 찾아올 수 있다면 역시 또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계약했으면 그 사람한테는 대항. 대항이 뭔가요? 주장이죠. 무효 주장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요 사람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제3자는 선이기만 하는 거지 과실이 있냐 없냐는 상관이 없어요. 제3자는 선악만 따진다. 자, 이렇게 해서 제3자에 대한 얘기 했는데, 왜 여기서 설명해 드렸냐면,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나오면 전부 다 이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3자 선의 이것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진의한 의사표시 보셨고, 특히 효과를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통정의 표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통정, 짜고 했다는 얘기죠. 허위, 가짜의 계약을. 자,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통정의 표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갑이라는 사람, 자, 자기 채권자한테, 즉 빚쟁이한테 지금 채무를, 즉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 들을 것 같으니까 자기 명의로 등기가 그대로 있으면 이제 경매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자, 친한 사람과 짜고, 팔 사람, 팔 생각 없고 살 생각 없지요. 근데 둘이 짜고 가짜로 매매계약 한 것처럼 짜고 매매계약서 가짜로 작성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놓은 거죠. 자, 요런 걸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가짜 행위라는 거죠. 합의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팔 생각 없고 살 생각 없어. 근데 매매라는 표시는 했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 자, 요거는 의사표시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둘이 그것을 짜고 했기 때문에 항상 당사자 간에는 항상 무효예요, 이것은. 짜고 한 것을 이유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사실은 요 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니까, 아, 무효라면 줄 필요가 없죠. 이거 주는 걸 우리가 이행이라고 그러는데,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야, 얘 목적은 지금 이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등기 해줬겠지. 그럼 등기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무조건 등기가 돼 있으면 다 소유자로 판단하는데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잘 모르시면 굉장히 이거 당할 수 있다고.
아무리 등기부 떼서 을이 소유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관계에서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쪽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이 일을 다 해결했으면, 야, 고생했다. 그술 한잔 사주면서 그 등기 이제 말소해줘라. 하면 말소를 해줘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반환 청구 가능한데, 이 사람은 지금 돈한 푼도 안 주고, 지금 이 부동산 등기가 자기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쪽에서 이제 돌려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돌려주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조금 나쁜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으니, 자, 자기 거라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나중에 일이 다 해결했으면 이제 찾아오려고, 자, 이 매매계약 무효 주장하면서 을 보고, 야, 이제 등기 좀 말소해달라 그랬더니 얘가 연락을 안 받네. 어? 어디 갔는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등기부 떼봤더니 이렇게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얘한테 가서, 야, 너 잘못 샀다. 이거 우리는 가짜로 매매한 거지. 예명이 됐다고 해서 소유자 아니니까 네 등기도 말소해달라.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럴 때 우리 역시 법은 그 통정의 표시의 무효성, 선의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 사람이 내가 니들 매매 계약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웃지 않느냐? 어? 등기부 떼봤더니 그냥 매매로 돼 있고 얘가 소유자로 돼 있어서 나는 얘가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난 정상적으로 사서 대금 받아서 이전, 대금 주고 이전 등기 했으니 내가 소유자다. 자, 이러면은 요 갑은 이 무효를 가지고 얘한테는 주장을 못해서 결국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것들인데,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또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은닉행이라는 게또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도 은닉이니까, 은닉이 뭔가요? 숨긴단 말이죠, 숨겨. 그러니까 뭔가를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국가가 알면은 별로 안 좋아. 국가가 몰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가짜의 계약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냐? 자, 이것도 현실적으로 꽤 있는데, 자, 갑이 을한테 실제로 증여를 해요. 요즘 뭐 부동산 기념 이런 것 때문에 뭐 자녀들한테 증여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럼 이 증여는 실제로 증여 의사 있고 증여 받을 의사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증여는. 그런데 증여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뭘 많이 내라고 그래요? 세금이죠. 증여세. 예. 그래서 요 사람들이 실제로는 증여했지만 국가가 증여했다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어. 근데 이전 등기는 해줘야 돼. 그러니까 또 둘이 짜고 가짜로 뭘 했다고요? 매매를 한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짜로 매매 계약만 한 거고, 이건 실제로 증여를 했으면서 이 증여 계약을 숨기기 위해서 매매한 것처럼 짜서 이렇게 이전 등기 한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허위 표시라고 그러고요. 통정허위 표시. 증여, 이 매매 계약의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증여를 우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뭐라? 은닉행위, 은닉행위. 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일단 이 매매 계약은 허위 표시니까 무효죠. 자, 무효지만 이 증여는 실제 있는 거니까 이건 유효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럴 경우에 매매와 증여가 다 무효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자주 냅니다. 다 무효 아니에요. 매매만 무효고 증여는 유효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가 됐는데,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고 얘기인데, 그렇죠. 증여든 매매든 어쨌든 을한테 이전 등기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요 등기는 유효로 봐요.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또 거래한 또 병이 나온다고 해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올 이유가 없죠. 유효일 때는 대항할 이유가 없어요. 소유권 가지니까 그냥 팔아 넘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 제3자 얘기가 나올 수 없고 그냥 이럴 때 매매하고 증여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자, 그런 걸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통정의 표시 정리해 봤습니다. 그다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나오는데요. 자, 착오는 여러분들 뭐 많이 잘 아시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착오, 착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해서 자기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엉뚱한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자기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하고 Y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자, 물색해 보니까 이 X토지가 참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는 의사 생각이 X토지를 살 생각이었어요. 근데 X토지를 사야지만 한다고 해서 사지는 건 아니죠. 그걸 외부에 표시를 해야죠. 의사 표시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부에게 이 X토지를 팔아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사실은 이제 XY로 하지 않죠. 토지는 집원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36번지고 이게 39번지인데, 이 사람은 지금 36번지 토지를 살 생각이었죠? 근데 저 토지에 집원을 착각한 거예요. 이 토지가 39번지인 줄 알고 39번지를 팔으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39번지는 X토지가 아니라 무슨 토지? Y토지. 사실은 얘는 무슨 토지? X토지를 살 생각이었죠. 의사와 표시가 안 맞죠? 자, 이걸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알까요? 모르죠. 착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는 지가 의사하고 표시가 안 맞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지인이 아닌 표시는 지만 아는 거고,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하고 짜고 하는 거고. 근데 차고는 의사 표시 한 사람도 모르는 거죠. 자기는 39번지가 자기가 살려는 엑스톤인 줄안 거지. 근데 전혀 다르죠. 그럼 문제는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의 생각을 어찌하러? 얘가 39번지를 팔으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요걸 생각하겠죠. 이 땅은 맹지도고, 땅도 좁은데 이 사람은 괜찮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 나는 39번지 팔겠다 생각해서 39번지를 판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게 착오 이하는 의사표시, 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은 뭐 크게 문제 안 되고, 그럼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없애고 싶을 거고, 요 사람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법조문은 착오에 의해서 계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건 아니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 중요 부분. 자, 그러면 어떤 게 중요 부분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들은 중요 부분 착오라고 그러는데, 착각을 했지만 표의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 중요부분 착오라고 하질 않습니다. 요건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부분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착각한 사람한테 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아주 현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약을 했으면 이제 취소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보호해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건 뭐냐 그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하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한 거죠. 이게 중대한 과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지를 거래하려면 최소한 여러분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정도는 떼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런 걸 확인도 하지 않고 덥석 산 거, 이런 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그러면 중요 부분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못 한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자, 착오의 종류 중에 또이 동기의 착오라는 게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럼 이 동기가 뭐냐? 합격동지, 뭐 동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 땅을 산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사고 땅을 사는 게 의사표시, 법률행위죠. 그러면 여러분은 아파트를 사는 이유, 땅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유를 동기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땅을 사는데 그 땅을 왜 사느냐? 아, 그 지역이 개발돼서 그땅 옆에 무슨 전철역이 생긴다는 정보를 들어서, 야, 이거 사놓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땅을 샀단 말이죠. 근데 아, 땅 매매 계약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지역은 개발이 안 되네. 자, 이 전철역이 안 들어와. 착각하죠. 이건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항상 동기 나오면 그걸 상대방한테 표시를 하면서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때문에 그런 동기의 착오가 일어났다. 그럴 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까지 해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뭐 쉬워요. 뭐 사기 당한 거고 협박당한 거예요. 뭐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것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거죠. 의사결정에 누군가가 불법적인 개입을 했던 거지.

0: 이쪽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사기가 뭐냐, 사기가 될수 있냐 없냐를 주로 물어봐요. 자, 대표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도 사기라고 해당되는데, 아파트 분양하면서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분양하는 사람이 가만히 얘기를 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다 입주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창문을 여니까 그냥 공동묘지가 촥. 사기 당한 거죠.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걸 부작위한 사기라고 그래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품 선전이나 광고는 다소 과장 허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은 사기라고 볼수 없어요. 특히 교환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할때 아무래도 계약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후회한 거니까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좀 높게 부르거나 얘기하지 않는 거, 이런 건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셨고. 강박은 어떤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건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것은 그 강박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도라면 이건 취소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완전 박탈, 그러면 무효. 딱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근데 계약을 하면서 각서에 좀 서명 좀 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거, 이런 것은 강박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냐 아니냐, 강박이냐 아니냐, 이런 거 잡아두시고. 효과는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이건 무효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자, 역시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역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는 무효나 취소인데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돼 있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정리해 봤는데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무효죠. 착오 의사표시하고 사기 강박은 취소죠. 자, 그런 효과까지 정확히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목차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독학사인데요. 독학사 사회학개론 제7강입니다. 7강 사회학의 성립 및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시험 볼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강의 포인트를 보시면요. 초기 사회학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사회학의 등장 배경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학개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개념이죠. 기능론과 갈등론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회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회학이란

사회라는 건요, 뭐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 그것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단의 시스템 또는 사회 구조나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과학적 탐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사회과학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등장 배경을 총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기스트 꽁트인데요. 자, 여러분들 꽁트라는 사람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 자체가 그렇죠. 자,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요. 1789년부터 1799년까지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런데 꽁트 같은 경우는요, 언제 태어나게 되냐면요, 1798년에 태어나게 되죠. 즉, 꽁트가 태어나서 살았을 시기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꽁트 같은 경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민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가 변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가 변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꽁트의 등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학이 등장한 배경이 이거예요. 닫힌 사회. 자,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변화입니다. 열린 사회로의 변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닫힌 사회 같은 경우는요, 전체주의적 성격 또는 왕이 다스리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회 같은 경우는 함부로 사회를 연구하다간 어떻게 되냐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한 명의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당연히 굉장히 생명이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닫힌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혁명이 일어나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이 되는 이러한 열린 사회가 도래가 되다 보니 이제는 자유롭게 사회를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들의 자율성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게마인샤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게마인샤프트. 자, 게마인샤프트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게젤샤프트라는 말이 있죠. 게젤샤프트라는 말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게마인샤프트 같은 경우는 공동사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게젤샤프트라는 건 이제 이익사회라는 표현입니다. 즉,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의 변화 때문에 사회학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동사회하고 이익사회 같은 경우는 다음 단어에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이 공동사회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라는 표현이고요. 대표적인 공동사회 예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 단위에서는 이 사회라고 말하긴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연구가 덜 됐지만, 자, 게젤샤프트, 즉 이익사회로 변하게 되면, 이익사회라는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 집단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 그 집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이라는 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바탕으로 뭐가 발달하였다, 사회학이 발달하고 등장하였다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오기스트 꽁트는 별표를 꼭 쳐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시험 문제 항상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꼭 이 개념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오기스트 꽁트입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회 정학과 그리고 사회 동학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사회 정학입니다. 사회 정학이라는 거는 사회의 안정성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요, 사회 정학이 바로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기능론하고 갈등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기능론의 바탕이 뭐냐면 사회 유기체설이에요. 사회라는 건 뭐죠? 하나의 생명체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입니다.
자, 우리 생명체 중, 즉,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뇌가 가장 중요하겠죠. 즉,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인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집단이 있고요. 조금 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단과 집단이 서로 뭐를 한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안정을 유지하고요. 발전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자, 오기스트 꽁트 같은 경우는 사회 정학을 주장을 하면서요.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 각각 부분과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상태야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사회 동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사회 동학이라는 건말 그대로 뭐냐? 진화입니다. 진보, 진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꽁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진화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류의 지적 진화 3단계 법칙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첫 번째는 먼저 어떤 단계라고 보냐면요, 종교적 단계라고 봐요. 첫 번째는 종교적 단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형이상학적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증적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종교적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계층이 누가 되는 거냐면 성직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이 사회 단위를 가족 단위라고 봐요. 좀 좁게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형이상학적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의 지배 집단 같은 경우는 법학자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회 단위는 좀 넓어집니다. 국가 단위로 확장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실증적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꽁트 같은 경우는 실증을 굉장히 강조해요. 실험과 증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학을 사회과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즉, 3단계 같은 경우는요, 실증적 단계인데요. 자, 누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냐?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고요. 그리고 인류의 단위는 굉장히 넓어져서, 사회의 단위는 넓어져서 전 인류로 폭넓게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뭐가 된다? 진화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꽁트의 주장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사회정학과 동학.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 정학을 바탕으로 사회 유기체가 등장했고, 그리고 사회 동학 바탕으로 인류 지적 진화 3단계가 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실증 과학의 위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아무래도 이제 사회 과학이라는 또는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다 보니 사회학이라는 게 가장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과학들의 위계를 꽁트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가장 단순한 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수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수학이 사회학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수학 다음에 뭐가 이제 단순하다라고 보냐면 천문학. 자, 천문학 다음에는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그리고 화학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생물학. 자, 마지막 가장 복잡한 단계가 뭐라고 보냐면 사회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회학. 그래서 실증과학의 위계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과학이 뭐다? 사회학이다라고 주장을 한 사상가가 바로 꽁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리 사회학의 성립에서 기능론과 그리고 갈등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꼭 이름들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상가들 이름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보시면 제가 이제 기능론 주장한 사상가들을 쫙 설명을 이름을 써드릴 거고요. 그리고 갈등론자들 이름을 쫙 써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먼저 주장한 사상가, 그리고 그 주장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면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는 시험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이 사상가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다음 사상가가 영향을 받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능론자들의 이름, 그리고 갈등론을 주장한 사상가들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능론입니다.
자, 김롱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봤듯이 누가 있냐면요. 꽁트가 있습니다. 오기수,

공트가 가장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애가 누구냐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갈등론적 사회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꽁트보다 늦게 태어났고요. 다음으로 스펜서라고 있습니다. 스펜서. 자, 스펜서가 이제 기능론을 주장한 사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펜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능론자 같은 경우는 듀리겜이라고 있습니다. 듀리겜. 듀리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는 듀리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듀르겜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듀르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멜이라고 있어요. 진멜. 진멜이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자, 진멜 갈등론적 주장을 한 사상가고요. 그럼 막스 베버가 있습니다. 근데 막스 베버는 일단은 제가 필기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진멜, 우리는 오늘은 수업은 일단 진멜까지는 수업을 할 거예요. 갈등론 같은 경우는. 갈등론 같은 경우는 진멜까지만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기능론자 같은 경우는 꽁트, 스펜서, 듀리겜 다 수업은 하긴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일단은 과정이 거쳐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기능론적 사회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기능입니다. 기능. 어떤 역할이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기능론적 관점 같은 경우는 사회 유기체설이죠. 그래서 생물 유기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로.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기관이라고 하면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단, 여러 기관들,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듯이 사회에도 가족, 종교, 군대, 정부 등 상호 관련된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자, 여러 집단과 집단이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뭐하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각기 사회의 존속과 유지에 뭐를 다하고 있다? 기능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회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이며 각각 부분들이 집단과 집단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기서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거죠. 기능론 같은 경우는요, 이거죠. 사회의 구조, 사회의 구조나 그리고 법, 제도 이런 거 있죠. 사회의 구조나 법, 제도. 자, 이런 것들이 사회의 유지,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법이나 구조, 제도를 특정한 집단이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이 총 합의를 통해서 법이나 구조, 제도가 만들어진 거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뒤에 배울 거예요. 합의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론도 기능론적 관점이다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론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펜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서가 유명한, 스펜서가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알미 아니라 뭐다?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스펜서 같은 경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별표 쳐주시고요. 사회 진화론. 첫 번째 사회 진화론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요. 이 스펜서 하면 사회 진화론이 떠오르는데, 그런데 우리 그냥 진화론 하면 누가 떠오르죠? 다윈이 떠올릴 겁니다. 그렇죠? 이게 스펜서가 이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 진화론을 주장하였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초반에는요, 뭐 실제로 스펜서가 다윈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다윈이 스펜서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적자 생존.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다윈의 말로 유명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스펜서가 먼저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윈이 스펜서의 영향을 받아서 개정되는 책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보시면 사회 진화론이에요. 사회 진화론. 적자 생존을 바탕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적이 뭐죠?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응된 이런 표현입니다. 적절하게 적응된 사람들이 생존을 해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해요. 단순하는데 점점 이게 뭐로 변한다? 복잡화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중 복잡화, 삼중 복잡화로 점점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스펜서는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회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계속 발달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펜서 사회 진화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사회 유기체입니다. 사회 유기체는 이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꽁트, 오기스트 꽁트 설명 그리고 기능론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사회 유기체와 같은 거야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허버트 스펜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이제 듀리겜인데요. 듀리겜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사상가입니다. 사회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죠. 별표 쳐주시고요. 키워드입니다. 사회적 사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분업론, 그리고 자살론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사회 실제론이 있고 그 유명한 아노미가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이 자살론 같은 경우는 아노미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 파트는 이 자살론이나 아노미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자, 먼저 이 듀리겜이 주장한 사회적 사실을 먼저 봐 두셔야 합니다. 이 사회적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라는 건 인간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외부의 이 개인 외부죠. 개인 외부의 이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사회적 사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가 실제로 있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게 뭐예요? 사회 실제론입니다. 사회 실제론. 자 보세요. 자 먼저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 A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과 A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합쳐져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회도 A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회는 누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죠? 개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하지만 듀리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A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 즉 A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과 A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 합쳐져도 사회는 전혀 다른 성격이 나타나 개인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사회적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죠? 사회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 제가 앞에서 기능론 쫙 설명을 잠깐 드렸죠. 기능론자들은 다 사회적 실제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능론인데 특이하게 미시적 관점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이 있어요. 또는 갈등론인데 미시적 관점을 주장하는 사상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이따 볼 이제 진멜 같은 경우는 갈등론인데 미시적 관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아, 개념을 따로따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능론 중에서, 기능론을 주장한 사상가 중에서 사회가 실제로 존재해 라고 주장하는 사상가가 있고, 아니야, 개인이 더 중요해 라고 주장한 사상가가 또 따로 있다라고 정리를 분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적 사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사회 분업론입니다. 자, 사회 분업론이라는 건 우리 뭐랑 비슷한 거냐? 이거 사회 유기체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집단과 집단이 서로 분업을 하고요. 각각의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자살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아노미인 거죠, 아노미. 무규범 상태, 규범이 없기 때문에 뭐한다? 뭐 자살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듀리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사회적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사회적 사실과 사회 실제론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자살론, 아노미 이어서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슨스인데요. 파슨스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 사회체계론의 AGIL 도식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일단 별표를 쳐주시고 아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돼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합의론이라는 게 있어요. 합의론 볼까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갈등론을 설명드릴 텐데요. 갈등론은

항상 어떤 사회든 사회가 이렇게 자, 한 가지를 기준으로 이런 논의죠. 한 가지를 기준으로 사회가 구분이 된다고 봐요. 이분법적 사고죠. 그래서 갈등론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착취하는데 지배계층이 법이나 제도 또는 국가도 다 만들어놨다고 봐요. 일부 지배계층이 자신들에게 계속 유리하게 자신들이 자손에게 유리하게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와 반대로 자 합의론은 뭐냐면 파슨스의 합의론은 갈등론과 다르죠. 갈등론과 달리 일부 지배계층이 법이나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법이나 제도를 만든 건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한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합의론 되셨죠? 다음으로 사회 유기체설인데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거와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파슨스도 사회 유기체설이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구조기능주의인데 여러분들 구조기능주의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능론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기능론으로 보시면 된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구조입니다. 구조. 이게 사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구조기능주의, 사회체계론, 그리고 AGIL 도식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구조, 사회체계 이게 뭐냐?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조 또는 사회체계를 뭐라고 보냐? 첫 번째, 경제구조. 경제구조. 두 번째, 정치구조.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구조냐면요. 법, 구조, 법, 제도.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의 구조 또는 교육의 제도. 자, 이 네 가지 구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네 가지 바탕으로 사회 체계를 설명을 해요. 되셨죠? 이 네 가지 구성이 뭐다? 어떠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구조가 사회 체계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한 게 뭐죠? AGIL 도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GIL 도식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경제 구조입니다. 경제 구조는 어떠한 기능을 하냐? 어떠한 기능을 하냐? 이거죠. 당연히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 돈을 벌기 위한 기능을 한다. 즉 적응의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응. 자 두 번째입니다. G는 정치인데 정치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냐? 뭐죠? 목표 달성의 기능을 한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사회든 리더는 있어야 됩니다. 리더. 그 리더가 있어야 해. 사회체계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가 있어야 돼. 정치체제.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I인데요. 이거는 법입니다.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떠한 규범,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얘기입니다. 즉, 어떠한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한다. 이게 뭐로 한다? 법으로 한다. 법이 이러한 기능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L인데, 요거는 이제 교육이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교육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육제도는 어떠한 기능을 한가요? 자,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게 요거예요. 잠재적 유형 또는 유지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파슨스는 굉장히 시험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용어가 좀 어려우실 텐데 용어가요. 구조기능주의, 사회체계론, AGIL 도시까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드린 이 의미 바탕으로 용어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밟고요. 우리 이제 갈등론적 사회학에 대해서 볼 텐데요. 갈등론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마르크스 이론을 사회에 반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 이론은 기능론과는 반대로 사회관계의 본질을 모의 투쟁, 모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 갈등의 결과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관심을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자, 무조건 사회 구조를 우리 마르크스죠?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사회 구조를 무조건 이런 식으로 봐요. 이런 식으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 관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변증법하고 유물론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설명을 합니다.

0: 여러분들 요게 다 이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이어져 있는 개념. 같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변증법 같은 경우는요. 헤겔의 변증법을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물론 같은 경우는 포이어바의 유물론에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은 변증법 같은 경우는 헤겔의 변증법 같은 경우는요. 정신적 발달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신적 발전. 그런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정신이란 부분을 빼버리고요. 변화, 발전만 가지고 옵니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기서 이제 변증법을 하나 갖고 왔고요. 그리고 포이어바의 유물론 쪽에서 자, 뭐가 더 중요하다? 정신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라는 유물론을 갖다 끌고 온 거죠. 그러면서 뭐를 주장한 거죠? 경제 결정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먼저 원시 공산 사회가 있어요. 원시 공산 사회 다음에가 이제 고대입니다. 자, 고대.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보게 되면 이렇게 층이 분화돼서 노예가 있고요. 주인이 있습니다. 중세를 볼까요? 중세를 보게 되면 당연히 뭐가 있죠? 농노가 있습니다. 농노가 있고 영주가 있고요. 자, 근대로 가면 지배 계급이 누구죠? 자본가고 피지배 계급, 프롤레테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경제 결정론이라는 건 뭐냐? 일단 고대 때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경제 자체가 이 노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즉 이 경제 체제를 노예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어떠한 정치, 법,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제 체제 밑에 깔려 있는 이 경제 체제를 하부 구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경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을 상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라는 건 다 뭐가 결정을 한다? 이러한 하부가 결정한다. 뭐가 결정한다? 경제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 경제 때문에 정치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마르크스고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모든 사회가 다 뭐죠?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계급을 착취하기 때문에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본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멜인데요. 진멜은 간단합니다. 일단 형식사회학인데 자, 개인과 개인이 상호작용을 해요. 이러면서 틀이 만들어집니다.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구조에서 갈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보고요. 지나치게 협력적인 사회는 생명활동이 없는 것 같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갈등을 할 때 오히려 사회가 활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갈등은 사회 전체와 하부 단위의 유지에 기여를 하며 요거 좀 재밌는 게 있죠. 갈등은 결속과 통합을 증대시킨다고 봐요. 그리고 이 진멜 같은 경우는 사회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미시적으로 바라본다까지 알아두시고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갈등까지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쫙 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1탈 1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작물 재배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즉 작물 재배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작물 재배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양도 필요할 거고, 온도도 필요할 것이고, 물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없어서는 절대로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게 토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토양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토양에 구성되는 토양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작물이 생육하기에 가장 좋은 토양의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 자, 그리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토양의 유기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유기물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중요한 토양이 침식이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물 생육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 토양의 침식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든가, 또는 특수 형태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재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물 재배 환경이 어떤 것인지, 재배 환경이란 작물의 생육이나 수량, 수량은 생산량을 이야기하겠죠. 생산량이라든가 작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외부적 요건, 즉 내부적 요건은 그 작물이 건실한지, 작물의 종자가 우량 종자인지 하는 것들이 내부적 요건이라면, 외부적 요건은 그 작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 그리고 뭐 광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수분이라든가 하는 환경 등이 외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 환경의 구성 요소로는 토양이라든가 기상이라든가 수, 즉 토양 수분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생물적 환경, 재배 기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환경은 토양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양은 너무 물이 많아 과습하거나, 또는 너무 물이 없어 건조해도 작물 생육에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양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어떤 양분을 공급해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재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토양은 고체와 액체,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체는 무기물하고 유기물이 합쳐져서 고체 성분을 이루고 있고, 액체는 토양 사이에 수분, 그리고 기체는 토양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뭐 산소라든가 공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토양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의 세 가지 상태는, 토양은 고상, 고체로 이루어진 부분, 액상, 액체로 이루어진 부분, 기상, 기체로 이루어진 부분, 세 가지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물 생육에 가장 적합한 토양 삼상 구조는 무기질과 유기질이 50%, 그리고 액상, 즉 수분과 기상, 공기가 25%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토양 삼상 분포다. 이 부분은 작물 생육에 가장 알맞은 토양 분포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식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상 50%, 액상과 기상이 각각 25%가 가장 적당하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토양의 익경 구분이라는 것은, 토양의 익경이라는 건 토양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토양을 분류하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분류된 토양이 각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익경을 자갈, 조사, 미사, 점토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갈은 알갱이가 큰, 즉 알갱이가, 토양 알갱이가 2mm 이상의 토양 크기로 이루어진 걸 자갈이라 그러고, 조사는 이 조자는 거칠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칠조에 모래사자를 써서 거친 모래. 그래서 2.0에서 0.02mm까지. 자, 미사는 부드러운 밀자를 써서 아주 부드럽고 좋은 모래를 말하는데 0.02에서 0.002mm 정도. 자, 점토는 말 그대로 찰흙이에요. 자, 찰흙은 물도 통하지 않고 공기도 통하지 않고 너무 토양 입경 사이에 공간이 너무 없어서 토양이 작물이 이용하기에 아주 힘든 땅이다 하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토양은 입경이 작을수록, 즉 미사 점토로 갈수록 보수력, 물을 지키는 힘은 커지지만 통기성, 공기가 통하는 통기성이 불량해지고, 입경이 클수록 자갈로 갈수록 통기성은 좋지만 보수력이 불량한 특징을 갖는다. 무슨 이야기일까? 자, 알갱이가 이렇게 큰 걸로 뭉쳐지다 보면 이런 사이에 빈 공간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는 잘 통하는데 대신에 물이 머물 수가 없고 전부 자유수 상태로 인해서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양분에 토양에 필요한 물로서 기능을 못한다 하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갈이 몇 미리, 뭐 조사가 몇 미리, 점토가 몇 미리, 이거보다는 각각 토양의 입경 구분에 따른 자갈과 조사와 미사와 점토의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 그래서 입경에 따른 토양의 특징을 보면 자갈은 작물에 유효한 영양분을 전혀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작물의 재배 토양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자, 자갈 함량이 많은 토양은 토양 사이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에 투과가 지나치게 잘 되어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경운 작업이라는 건 땅을 갈아엎는 작업인데, 이런 경운 작업도 어려워서 작물 재배 토양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사는 거친 모래를 뜻한다 그랬죠. 자, 조사는 자갈보다는 입경이 작지만 그래도 입자가 크고, 입자가 크다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공국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기성이나 배수성이 매우 좋아서 토양이 쉽게 마르거나 건조해지거나, 건조해짐에 따라서 토양이 건조해. 다음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건조의 피해를 입게 돼서 작물이 자라기에 부적정한 토양 환경이다 하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조사는 보수력과 물을 가두는 힘, 보비력, 비료를 보유하는 힘이 낮기 때문에 수분과 양분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서 작물 재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사는 부드러운 모래라 그랬죠. 그래서 토양 알갱이가 적당한 크기여서 보수력이 양호하고, 통기성과 배수성은 보통 정도의 토양으로 식물에게 적절한 물이나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토양이에요. 그래서 작물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다. 어떤 것이? 미사가. 그래서 시험에 가끔 작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토양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미사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미사는 토양 구조가 그래도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 토양 침식이나 건조할 때 토양 표면에 얇은 막에 피막이 형성되어서 어떤 배수라든가 급수라든가 하는 것들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자, 일단 그래서 미사는 작물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다. 하지만 토양 구조가 불안정하고, 또 강우 시 어떤 토양 비가 내릴 때 토양의 침식이라든가 건조했을 때 토양

스페는 토양이 축축하기 때문에 작물에 오는 피해를 말합니다. 습해 발생 위험이 크다는 거. 그래서 점토는 작물 재배에 적정하지 못하지만 양분과 수분의 저장 능력은 좋습니다. 왜? 자, 보비력과 보수성이 좋아서 이걸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양분과 수분의 저장 능력은 좋아요. 하지만 이 양분과 수분이 직접 작물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습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뿌리 호흡과 뿌리의 신장이 저해돼서 어떤 작물의 재배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토양 익경에 따른 토양의 특징 중 가장 이상적인 토양은 미사이다 하는 것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토양 입단인데요. 토양 입단이라는 건 토양의 입자, 방금 같이 말씀드린 그런 작은 입자가 뭉쳐서 조그만 덩어리가 되는데 이를 토양 입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입단화될수록 공극이 많아져서 수분 저장력이 커지고 공기의 유통이 좋아져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자, 그래서 입단화된 토양일수록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다. 아,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토양 입단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면 이 입단화된 토양 알갱이와 알갱이의 사이를 공극이라고 하는데 이 공극이 적정해야지 수분과 공기의 유통이 좋아진다 하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작물 생육은 토양 입단화가 촉진될수록 양호한 환경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토양 입단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재배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먼저 유기물 사용, 두 번째 토양에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것, 세 번째 식근성 작물을 재배하는 것, 네 번째 콩과 작물과 같은 토양 양분을 보충해 주는 피복 작물 재배,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촉진 요인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토양 유기물의 사용은 유기물을 분해할 때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기물이라는 건 동물이나 식물의 잔재를 말해요. 그래서 토양에 저런 동물과 식물의 잔재인 유기물을 피복을 해주게 되면 그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되면서 미생물의 활동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토양 입자가 결합되어야지 토양의 단립 구조가 입단 구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토양 입단이 촉진될 거고 칼슘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하는 비료 성분 세 번째 심근성 작물은 심근은 깊을 심자의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가 깊은 작물을 재배할 때 심근성 작물의 뿌리 분비물이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입단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피복 작물, 콩과 작물은 질소를, 토양 내 질소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바라든가 알팔파 같은 콩과 작물은 이런 질소의 고정 역할을 통해서 토양 입단화를 촉진한다. 얘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토양 입단의 촉진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토양 입단은 어떤 구조에서 파괴가 되는지 자 입단 구조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잘 다루어지는데 다음 중 토양 입단의 파괴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일단 무리한 경운이나 세토 자 경운은 뭡니까? 깊이 땅을 갈아엎는 것, 쇠토는 흙을 잘게 부수는 것, 그래 무리하게 땅을 갈아엎거나 흙을

너무 잘게 부수면 토양 입단이 파괴된다. 자, 입단의 팽창과 수축의 반복. 어쩔 때 입단의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나요? 자, 결빙과 해동이 반복될 때, 아주 추운 날씨에 땅이 꽁꽁 얼었다가 그게 다시 따뜻한 날씨에 해동이 되면서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다 보면 뭉쳐있는 토양 알갱이가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입단이 파괴된다. 자, 비와 바람으로 인한 토양 침식으로 토양 입단이 파괴되고요. 이온 중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토양 입단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아페지에 토양 입단의 촉진 요인, 그리고 이페지에 토양 입단의 파괴 요인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토양 유기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토양 유기물은 토양 중에 그 함량이 높을수록 그 토양의 지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습답은 촉촉한 답에서는 오히려 토양 유기물이 너무 많은 것이 토양에 해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토양 유기물은 토양의 지력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하고 기억하시고요. 자, 토양 중 유기물인 동물과 식물의 잔재는 미생물 작용이나 화학 작용으로 분해가 되면서, 즉, 토양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분해 작용으로 인해서 토양 입단도 촉진이 되고, 분해가 되면 유기물은 그 본래의 형태를 잃고 암갈색이나 흑색 부분으로 변하는데, 얘를 유기물의 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어떤 밭이나 논을 보면 바로 밑에 표토 바로 밑에 부분이 검은 암갈색이나 또는 흑색이나 짙은 회색 등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를 부식토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부식토는 유기물의 분해 활동으로 생긴 것이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토양 유기물은 토양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먼저 토양 유기물은 토양에 있는 암석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유기물이 분해 과정에서 산을 생성해서 암석의 분해를 촉진하고요. 유기물에는 다량 원소인 질소나 인이나 칼륨 등이 있고, 미량 원소인 구리나 망간 등이 있어요. 여기서 다량 원소라는 건 작물 생육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원소가 다량 원소. 미량 원소는 많은 양의 원소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없으면 작물이 자랄 수 없는 원소가 미량 원소예요. 하지만 토양 유기물은 이런 질소나 인, 칼륨 등의 다량 원소와 구리나 망간 등의 미량 원소를 토양 중에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아주 영양지고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토양 유기물은 분해가 되면서 CO2,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물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즉, 광합성은 빛과 플러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작용이 광합성 작용이죠. 만약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전부 유조되고 고사가 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광합성 작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양에 유기물이 많이 있으면 토양 유기물 분해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서 작물 주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서 광합성을 조장하는, 광합성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한 토양 유기물은 토양 입단 형성에 기여해서 토양 물리성을 개선을 하고, 토양에 유기물이 많으면 토양의 통기력이라든가 보수력이라든가 보비력 등이 증대되는 유용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토양의 침식입니다. 토양의 침식은 토양이 비나 바람으로 인해서 깎여나가는 것을 토양 침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초생 재배를 한다거나, 작물을 재배할 때 둥고선 경작을 한다거나, 또는 작물을 재배할 때 대상 재배를 한다거나, 토양을 피복한다거나, 아니면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간작을 한다거나, 또는 유기물을 사용해서 토양 침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생재배라는 것은 토양 표면을 초생식물로 덮어서 재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과수원에 가셔서 보면 이렇게 과수원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를 주간이라고 하고, 나무가 심어진 열과 열 사이를 열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수원에 가서 보면 열간, 즉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여러 가지의 초생식물이 심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과수원을 초생재배 과수원,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생재배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토양 침식, 비나 바람으로 인한 어떤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초생재배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경작지에서도 공과식물 등으로 토양 표면을 넣고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초생재배. 자, 두 번째 둥고선 경작인데요. 둥고선 경작이라는 건 경사지에서 이 둥고선에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그래서 위에서부터 비나 바람으로 토양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둥고선별로 작물을 심어 재배하는 방법. 그래서 경사지에서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해서 둥고선을 따라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근데 자, 둥고선 재배와 비슷한 재배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대상 재배. 대상 재배도 마찬가지. 경사진 토지에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둥고선에 따라서 이렇게 작물을 심습니다. 대신 대상 재배에서는 작물 재배와 작물 재배 토양 사이에 초생식물을 심어서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설명을 보면 경사진 토지에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둥고선을 따라 계단식 농토를 만들고 농토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토양 피복 작물을 심어서 둥근 띠 모양으로 경작지를 만들어 재배하는 방법이다. 자, 둥고선 경작이나 대상 재배는 비슷한데, 둥고선 재배는 둥고선만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대상 재배는 둥고선에 따라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사이에 초생식물을 심어서 둥근 띠 모양으로 재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토양을 피복하는 방법. 토양을 피복해서 강우 시에 핏방울이 직접 토양에 닿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우리가 토양 피복법을 토양 멀칭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밭에 가서 보면 까만 비닐로 토양 이를 덮어서 키우고 있는데,

멸치국밥은, 자, 서양의 침식을 방지할 뿐만이 아니라 잡초의 생성도 방지하는, 잡초의 생장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피복하면 토양 침식이 예방이 되고요. 다음에 간작이라는 게 있는데, 생육 시기를 고려해서 침식기, 보통 침식기는 비와 바람이 강할 때, 우리나라 기후 환경상 보통 8월 중순에서 9월 초 정도 태풍이 가장 많이 오죠. 이런 토양 침식기, 이런 시기에 토양이 나지 상태, 토양에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맨흙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작물과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 간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간자를 써서 사이에 심는 작물이다. 이 사이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음으로써 토양 나지 상태를 방지한다. 자, 마지막으로 유기물 시용인데요. 유기물을 시용함으로써 토양이 입단 형성이 조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사용하면 토양 입단이 조장이 되고, 토양 입단이 조장이 되면 보수력이 높아져서, 보수력이란 토양이 물을 잡고 있는 힘, 보수력이 높아져서 토양 유실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침식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했을 때 토양 침식이 방지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토양 재배 환경 중 토양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토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양 삼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 토양 입경 구분에 따른 각 토양의 특성이 어떤 건지, 또 토양 입단 구조를 위해서 어떻게 토양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토양의 유기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배 환경 중 토양의 수분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세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이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이제 학교에서 이 닮음을 좀 가르치다 보면은 이 닮음에 대해 도 같은 친구들이 나와요. 닮음 그거 그냥 어떤 도형에 닮았는지 직관적으로 빨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닮은 비 얼마나 닮았냐 닮은 비를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비례식만 세우면 끝나는 게임 아닌가요? 물어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항상 딱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이 두 도형이 닮았는지 어떻게 확신하죠?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단 해답, 바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인데요. 곧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두 삼각형이 닮음인지 아닌지 확신을 가지려면 딱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삼각형의 세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면, 즉 AB 대 A'B', BC 대 B'C', AC 대 A'C' 모두 각각의 길이의 비를 쟀더니 1대2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삼각형이 닮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닮음 조건을 변 세 개가 닮았어요. SSS 닮음이라고 해요. 이거 비슷한 거 배웠죠. 바로 합동 조건이죠. 합동 조건에서 가장 처음에 배웠던 게 변 세 개, SSS 합동이었는데요. 비슷하게 갑니다. 닮음도 첫 번째 닮음 조건, SSS 닮음 이렇게 가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두 쌍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즉 AB와 A'B', BC와 B'C'의 비가 같아요. 뭐 둘 다 1대2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면, 즉 두 변 사이의 이 끼인 각의 크기가 같대요. 그럼 변 두 개의 길이의 비가 같고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면